0: 김강래 잡지사 6월호 22번째 페이지. 역사랑은 이미 100년 해로 중이신 역사계의 팔불출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검은 머리 팥불이 되실 때까지 역사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1: 네. 근데 팥불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게 계속 염색을 하고
0: 있어요. 팥불이가 하나도 안 되셨네.
1: 염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아, 염색 하시는 거예요? 저 순 많으신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아, 머리는 염색을 하신 거구나.
1: 네. 그렇지만 예.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뜻은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
0: 팥불이를 생각... 염색해가며 그렇죠. 계속해서 역사를.
1: 그렇습니다. 아, 네.
0: 자, 선생님 머리카락처럼 풍성한 역사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을 컨셉으로 선생님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고려와 조선시대 혼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항상 주인공 부부는 네.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이제 오순도순
1: 그렇죠.
0: 약간 일부 일처제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1: 그렇습니다.
0: 네, 이게 오랜 우리나라의 전통인가?
1: 당군 이래로.
0: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 맞습니다.
0: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1: 이게 이제 그 혼인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여느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일상을 계속 살아가면서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의 사례가 있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표적인 게 왕이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럼 이제 왕이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대부들이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서민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귀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네. 보통의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부 일처제, 이제 경제적인 그다음에 어떤 집안의 상속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부인을 하나를 두게 됩니다.
0: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통 사람들은 일부 일처제인 경우가 뭐 대부분이다.
1: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만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부인이 여럿.
0: 그렇죠. 예.
1: 이고 또 귀족들도 부인이 여럿인데 네. 그런데 이 모습이 법제적으로 고려와 조선이 약간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조선이 일부 일처제입니다라고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왕, 사대부, 부인이 얼마나 많은데
0: 그렇죠.
1: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차이점을 고려하고 조선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고려시대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최대 의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 인구 문제가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1: 비슷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
1: 고려 말에 계속해서 뭐 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 감소가 있었는데 특히 남성의 인구가 좀 줄었었던 것 같습니다.
0: 싸우러 나가서
1: 전쟁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국가의 어떤 국정 과제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0: 네.
1: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감한 대부경 벼슬에 있었던 박유라는 사람이 충렬왕 때 이제 손을 드는 거죠.
0: 예.
1: 제가 고려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0: 저출산 극복위원회
1: 그렇죠.
0: 위원장 느낌이네요.
1: 일단 진단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음양 오행에 따르면 좀 고려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음이 좀 많고 양이 좀 적은 케이스다. 남성 일단은 좀 부족한 상황을 전제를 그렇게 하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0: 예.
1: 지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풍계에 따라서 부인을 더 두게 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때 표현은 서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0: 서처.
1: 그러니까 서라는 말은 약간 첩의 의미를 가깝고 그다음에 처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본처의 의미를 가깝고
0: 서자 할 때 서자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0: 정실 부인이 아닌
1: 부인을 하나 더 두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0: 네, 네.
1: 그렇게 하고 보통 사람도 1처 1첩을 두게 하면 어떻겠느냐. 첩도 인정을 해 줘라.
0: 보통 사람도
1: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보안상으로 이 서처가 낳은 아들도 본처처럼 뭐 벼슬살이를 하는데 제한상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0: 네네.
1: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하면 호랍이, 그 다음에 호러미가 줄고, 호구도 늘 거다. 그러니까 혼인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0: 정책을 제안한 건데, 그 네. 상소가 받아들여집니까?
1: 일단 이게 아마 이제 보류가 됐던 것 같아요. 왕이 되었던,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있었던 재상들이 됐던, 일단 이거는 좀 논의를 수기를 해봅시다.
0: 아, 그래요?
1: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0: 네.
1: 흥미로운 건 이 소식이 궁궐 밖으로 나갔나 봐요.
0: 네.
1: 나가서 어느 날 이제 임금이 그 연등회에 가는데 박유가 같이 이제 그 시종을 해서 같이 갔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노파가 저 박유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0: 네.
1: 저 놈이 그 서처를 두자고 칭한 자다. 그러니까 저 빌어먹을 늙은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셨나 봐요. 이분이. 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거기 있던 여성들이 다 모여서 손가락질을 해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아마 박유의 시점으로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쭉 보였나 봐요. 예, 예. 그게 굴비를 묶은 것처럼 보인다.
0: 예, 굴비 옆에서 손가락을.
1: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던 거죠.
0: 아, 지탄의 대상이 됐네. 여성들에게.
1: 여성들에게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됐다. 감히 부인을 열어두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살펴봤더니 당시 재상들 가운데 철을 무서워하는 자가 많아서 이 논의는 잠잠해져 시행이 되지 않았다. 보류.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안으로서는 그렇죠. 상정이 안 됐고 만약에 조선시대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이 뒷문장이 붙었을까? 네. 재상이 아무리 부인을 두려워한다고 하더라도 네. 부인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까라는 거는 조선시대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려하고 조선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의 차이점이 이 사건 안에서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0: 고려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이 첩을 두거나 네. 혹은 뭐 다처제 이게 조선만큼 엄격하진 않았나요?
1: 오히려 굉장히 융통성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제한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혼인도 기본적으로 이제 유교적 풍습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층, 고위층은 부인을 열어둡니다. 다처가 되는 거고요.
0: 아, 곧 높은 사람들은
1: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일처였다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더불어서 여기서 첩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첩의 얘기가 나온다는 건 조선시대처럼 고려 때도 첩을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 그 첩의 자식이 약간 차별을 받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법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신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귀족인 남편과 그다음에 천한 사람인 여성이 혼인을 했으면 그럼 그 아들의 신분은 네. 엄마 쪽을 따라가는 게 맞겠지.
0: 엄마 쪽을.
1: 이런 개념이었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고려의 귀족이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을 애매하지만 첩이라고 치고 예. 귀족이거나 평민이다. 네. 그럼 신분상에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 그 아버지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게 고려하고 조선의 차이점이에요.
0: 그럼 고려시대 혼인제도를 알아보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사람들의 혼인제도와 높은 왕실이나 높은 사람들의 혼인제도를 구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려 왕실 얘기하면 사실 태조한 것만 해도
1: 네.
0: 예,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가족 구성이 아니에요.
1: 당시로서도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요. 그 정도면은 당시에도 예.
1: 이제 태조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두었다라는 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해종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위 쟁탈전이 좀 격심해졌다라는 네. 내용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희 고려 국왕편을 보세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29명의 부인이 모두 동일한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명은 왕비라고 불렀고요.
0: 네.
1: 나머지 23명은 그냥 부인이라는 게 공식 호칭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네. 왕비가 6명의 후궁을 23명을 둔 것처럼 보이는데
0: 네.
1: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후대 왕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려 때 이제 중흥군주로 평가받는 현종 같은 경우도 네. 왕비가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의 동시대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0: 네.
1: 그렇다면은 고려 왕실에서는 왕비가 여럿 있는 것이.
0: 그러니까 부인이 여럿인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1: 네.
0: 왕비가 여럿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려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선하고 고려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문제는 그러면 조선의 왕비가 여러분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숙종이
0: 네.
1: 첫 번째 왕후가 인경왕후,
0: 네.
1: 두 번째 왕후가 인현왕후,
0: 네.
1: 세 번째 희빈 장씨 네. 왕후였었죠.
0: 네.
1: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원왕후
0: 네.
1: 이렇게 이제 네 분이 번갈아가면서 왕후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분들의 공통점은 희빈 장씨를 제외한다면
0: 네.
1: 첫 번째 인경왕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째
0: 그렇죠
1: 네. 인현왕후, 그다음에 인현왕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원왕.
0: 동시대에 두 명의 왕비는 아니었던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왕실만 봐도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다처제의 분위기가 일처제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구나.
0: 그러네요.
1: 심지어는 네. 왕도 뭔가 일처라는 어떤 규정 속에서 네.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됐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고려에는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혼인 풍습들이 또 있었다고 하던데요.
1: 네, 왕실에서 이제 근친혼 같은 경우 많이 있었고.
0: 근친혼.
1: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는 동성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동성혼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는 뭐냐면, 일본이나 중국은 성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나라는 성씨는 그대로 있고, 네. 나중에 지나가다가 본관만 조금씩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혼을 피할 방법이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
0: 어렵기 때문에.
1: 그렇죠.
0: 동성동본, 그렇죠. 혼인 금지.
1: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에서는 동성을, 혼인을 금지를 하지만,
0: 네.
1: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고려 때 역사를 보면은, 이제 동성혼이 나타나고, 사실은 왕실 같은 경우는 동성혼을 넘어서서, 이복, 형제가 혼인을 하는 근친혼,
0: 네.
1: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숙부랑 또는 뭐 고모랑
0: 네.
1: 혼인을 하는 그런 근친혼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어느 시기가 됐건 최상위층에서 나타나는 아주 일부의 모습. 아, 신라 때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잖아요.
0: 아, 예.
1: 골품제 안에서.
0: 예, 진골. 신라는 좀 많았죠.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그 신라의 풍습과 고려 왕실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채택을 함으로써 나타났지만 고려 왕실에서도 이제 근친혼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야 될 혼례 제도라는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서 근친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했던 게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재혼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0: 아, 고려 때는 여성의 재혼 사례가 많다.
1: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이렇게 다시 혼인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나서 혼인하고 싶으면 그냥 혼인을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그게 가능해? 그게
0: 그치.
1: 뭔가 제약사항이 없었을까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제약사항이 없는.
0: 어쨌든 고려 여성들의 뭐랄까요? 지위랄까요?
1: 그게 이제 최상층하고 평민층은 좀 달랐는데
0: 아,
1: 최상층은 그 처나 첩으로 들어가니까 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왕위에 올라갈 때 모계의 영향들 그러니까 외갓집의 영향들이 컸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권한을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 민간 또는 일반 귀족들이 볼 때는 재혼이 가능했고 아까
0: 네.
1: 말씀하셨던 그 재상의 사례처럼
0: 네.
1: 당신 이번에 박유 법안에 찬성해서 반대했어.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권한이 높았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관련해서 서류 부가혼이라는 고려의 어떤 제도가.
1: 네. 네. 이건 서류 부가혼은 고려의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혼인 제도입니다.
0: 우리나라요?
1: 네. 네. 고구려 때부터 서옥이라고 먼저 혼인을 하면은
0: 네.
1: 그 여성의 집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생활을 합니다. 이걸 대릴사이로 묘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릴사이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0: 그래요.
1: 대릴사이는 우리가 아들이 없으니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아들 역할을 해라 라는 게 대릴 사위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양자같이 사위를 들이는 방식, 가업을 잇는 방식
0: 네.
1: 이런 개념이고 요거는 네. 그거하고 별개로 그냥 혼인을 하면은
0: 네.
1: 처음부터 여성 집에 가서 네. 한 10년 삽니다.
0: 10년이요?
1: 네. 네.
0: 정해진 기간을?
1: 꼭 정해져 있진 않은데 보통 네. 첫째, 둘째, 셋째 나올 때까지는 살아요.
0: 예.
1: 그러다가 어느 순간쯤 얘네들이 좀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들은 건 사위를 보고
0: 네.
1: 김서방 이제는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0: 인가하게.
1: 그러면 이제 아, 그 여태까지 여기 살았는데 하면서 버티는 사위도 있을 거고 진짜 내가 장모님한테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힘이 들었지 하면서 나가는 케이스도 있는
0: 네.
1: 요 사례가 우리의 일반적인 혼인 방식입니다.
0: 그게 서옥제입니다.
1: 서옥제고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장가간다.
0: 장가 간다가
1: 장인
0: 그거예요?
1: 집에 간다.
0: 아, 장인 집에 간다?
1: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0: 그러네.
1: 이제 우리나라의 혼인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예를 들어 그 자기 부인이
0: 네.
1: 지금 뒷배경이 든든하잖아요.
0: 네.
1: 지금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는데 막 해봐요. 그러면은 막 그렇게 지는 소리 나면은 누가 달려오겠어요? 엊그저께 좀 시끄럽던데 뭔 일이 있어?
0: 네.
1: 우리 딸이 뭐 잘못했나? 이러면은 아니 제가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요 느낌이
0: 부인한테 잘할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예. 그 부부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의 지위가
0: 네.
1: 혼인 상태에서 상당히 가족 안에서 높았구나를 볼 수가 있고
0: 네.
1: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았어요.
0: 예.
1: 그러면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어디로 가요? 사돈댁으로 갈 거예요.
0: 또 장가가죠.
1: 네. 예. 근데 딸은 우리 집으로 올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사위가.
0: 예.
1: 그럼 아들, 딸 구분이 거의 필요가 없고 때에 따라서는 딸이 더 나을 수 있죠.
0: 딸을 선호할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예, 예.
1: 그러면 우리 집의 가업이나 우리 집의 여러 가지 전통을 사위 쪽이 계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재산을 아들한테 더 주고 딸한테 덜 준다? 이게 안 되는 거죠.
0: 무의미하죠.
1: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 균분.
0: 아, 재산 상속도 아들 그렇죠. 딸 구별 없이.
1: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고구려 그다음에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고려 때까지 영향을 심지어는 조선 초기까지 영향을 끼쳤던 게 네.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네. 이 풍습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속에서 당시 어떤 남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문제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게 왜 그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조선에 비해서 좀 자유롭고 또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고려의 혼인 문화인데 조선 들어서 왜 그토록 크게 바뀌었을까요?
1: 이게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성리학과 함께 들어왔던 중국의 풍습을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교를 대시해서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가족 제도에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고요.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통입니다.
0: 정통.
1: 네.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는 우리가 생활을 하거나 뭔가 생각을 할 때 네. 적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아, 예. 예무이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예에는 적통이 두 개가 안 된다. 하나다. 네. 정통 하나밖에 없다. 네. 이 개념을 부인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0: 아.
1: 그러니까 부인은 몇 명?
0: 한 명.
1: 한 명.
0: 그러니까 다처제는 안 되는 거죠.
1: 왕도 성리학 그렇죠. 안에서 왕도 정치를 펼치는 사람이니까 부인은
0: 한 명.
1: 한 명.
0: 왕비 한 명.
1: 사대부도 네. 한 명.
0: 한 명.
1: 평민도 한 명.
0: 일부일처제.
1: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네. 명확하게 일부일처제라는 이념 속에서 이제 기존에 가져왔던 고려 때의 풍습을 이 이념하고 맞춰가는 작업을 조선 전기 내내 했는데 네. 삐걱거림이 나타나겠죠.
0: 왜냐면 너무 큰 변화라서 한 번에 이게 모두 전환이 안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자 어쨌든 이런 과도기는 있었지만 조선 들어서 다처제가 정리가 되고 일부일처제가 정립됐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1: 네.
0: 태조 때까지는 관리 중에서도 철을 많이 둔 사람이 있긴 있었나 봐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태조 태종 때 그 기록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부인을 셋이나 연달아 드리고 쫓아냈습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사원부에서 탄핵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태조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을 4명이나 둔 사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지가 벌어집니다. 이게 그냥 일반인이면은 아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양반이고 그리고 관료잖아요.
0: 예.
1: 아마 그리고 고위 관료였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발생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우리 유교예법에 따르면 천은 하나고
0: 그렇지요.
1: 나머지는 다 첩이니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을 처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은 천은 첩으로 합시다. 요렇게 이제 논의가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아, 네네.
1: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잘 시행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처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첫 번째 처가 천하고 두 번째 처가 양반이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어떤 예외 사례들이 그렇죠.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논의가 점점 강화되면서 태종 때 서울 금고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0: 그게 뭡니까?
1: 이제 서자나 얼자는 네. 관직에 나아가는 거를 제한합니다.
0: 아, 예. 서울은 관직 금지.
1: 그렇죠.
0: 예,
1: 예. 이게 이제 조선 중기 후기를 넘어가면은 네. 서자가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0: 홍길동이 등장하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호부 호영.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조선 초기 세종 때 모습은 아니었을 거고 당연히 조선 후기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해군 이후의 모습이었을 걸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0: 서울 차별을 우리 역사 전체적인 오랜 전통이라고 보면 안 되겠네.
1: 전통이 아니고 네. 사실은 이때 나타난 굉장히 큰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선의 대부분의 사례들이 고려보다 좀 낫다라는 평가를 하지만 신분제 면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선이 많이 있는데 그 신분제 크게 비판을 받는 영역이 두 개거든요.
0: 네.
1: 하나는 노비제도.
0: 노비.
1: 네. 네. 한번 노비가 끝까지 노비가 되는 사례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리는 서자 얼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자라나는 문화가 양반의 문화예요.
0: 네.
1: 글 공부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왜? 내 어머니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어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조선시대 신분제가 조금은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안 좋은 쪽으로
0: 그러네.
1: 갔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여성 재혼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려 때는 재혼, 삼혼, 사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조선 때는 좀 할 수는 있어도 시선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이제 당연히 일부 일처제가 적용이 되고 나서 가능하면은 부인 이혼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이혼은 왕이 전부 다 확인을 하고
2: 아, 그래요.
1: 개입을 해서 이 이혼을 허락한에 만회를 결정을 합니다.
2: 아,
1: 그리고 가능하면 허락 안 하는 쪽으로.
2: 가정법원 역할을 하는.
1: 가정법원 역할을 해요. 양반들의 숫자가 워낙 적기도
2: 아,
1: 했었고.
2: 예, 예, 예.
1: 그렇기는 한데 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면 이혼 안 하는 게 좋지. 이런 게 이제 재판관이었던 왕의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 네.
1: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인 거잖아요.

0: 절대 못한다.
1: 불이익을 준 거죠.
0: 불이익을 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이 불이익을 본다는데 쉽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예. 것들을 노린 조금 안 좋은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성종이 경국대전이죠.
0: 경국대전을 그때 이제 반포를 그렇죠. 하게 되니까 그때 예. 이제 법령들이 정리가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때 실제로 처벌 규정이 있는가 봤더니 재간은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법은 그렇게 정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식들이 과거를 못 보게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그래요? 관리 중에서 손 들어봐 그랬더니 이제 눈 감고 손 들어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그럼 관직에서 떨어
1: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본 거죠.
0: 그렇죠.
1: 예, 실제 적용하기에는.
0: 적용하기는.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융통성을 준다는 게 세 번 결혼은 좀 아니지.
1: 아, 세 번부터는 적용하기도 하고.
0: 네. 아. 그래서 제가 사례가 많잖아요. 그럼 많으면은 사회적으로 좀.
1: 그냥 넘어가고.
0: 그러니까 어떤 저항이 있으니까 이제 삼가를 하니까 그건 소수가 될 거 아니에요.
1: 네네.
0: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실제로 이제 2조 병조 같은 인사 관련 부서에서 네. 공문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재간은 지금 법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네. 그렇다고 지금 차별하지 마라라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미 관료로 된 사람들의 어머니들이 재간 사례가
1: 많았다는 거죠.
0: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의외로 조선에서 재가를 권장하자는 주장도 있었다던데요.
0: 네, 연산군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이제 새로 혼인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걸 금지를 하게 하니까 네. 족보에서 호적에서 빠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민호수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호할 겸 재가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네. 실제로 연산군만 하더라도 조선 초기 이니까
1: 네.
0: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간은 때에 따라서는 사회 상황에 따라서는 권장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조선도 사실은 작게 보면 한 4개 내지 5개의 조선이 있고요. 크게 본다고 하더라도 임진왜란 전의 조선과 임진왜란 후의 조선은
1: 그러네.
0: 다른 조선입니다.
1: 다르네. 예.
0: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오늘 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전통이라고 굳게 믿어온 혼인 제도가 사실은 유교 사상이 깊어진 조선 후기에야 정착된 거라는 게 좀 새삼 놀랍게도 느껴지는데 소위 뭐 시집살이라고 하는 거, 뭐 남아선호 사상, 어떤 재혼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한국사 전체로 보면 굉장히 좀 최근에 생긴 문화네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5천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긴 역사 속에서 동족 마을이 생긴 게 몇백 년이 안 됩니다.
1: 동족
0: 마을.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하회마을 같으면 유씨 마을, 그다음에 내암 마을 같으면 김씨 마을
1: 네.
0: 이렇게 그 보면서 우리가 답사를 시작하잖아요.
1: 집성촌.
0: 집성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처럼 사위가 들어와서 옆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남자 기준으로 다 유씨, 김씨 또는 박씨가 되는 거예요. 이런
1: 예, 예.
0: 사례가 굉장히 드문 사례였고 그리고 조선 후기 17, 18세기 나타나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시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불편함이 생기는 여성들도 있고요. 그거를 받아들인 여성도 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짧은 시기였고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나라 전체 전통으로 치환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 네.
0: 가족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누려왔던 여러 가지 생활 풍습이 영향을 끼치는데 결국은 서류 부과원이 무너지면서 이 시집살이라고 그러니까 이 서로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강조하면서 서류 부과원이 힘을 잃게 되니까
1: 네.
0: 이게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여성이 지위가 좀 약해지는
1: 그렇죠.
0: 그런 상황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났을 뿐이라고 보신다면은 전체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다.
1: 네. 시집살이, 뭐 남아선호, 재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역사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당연한 전통이 아니구나. 편견을 깰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강민의 잡지사 2026년 6월호를 마감합니다. 7월에는 또 잡지사의 엄청난 경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제가 결혼... 하는 소식이면 좋았겠지만 그건 아직 좀 요원하고요. 바로 잡지사 대망의 1000회 특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 속 혼인제도 편이 987번째 에피소드였거든요. 그래서 1000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잡지사 개국공신들과 오랜만에 또 뭉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1000회 특집 기대 많이 해주시고 7월에도 변함없이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만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의대에 지원을 했고 원서를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안과를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습니다. 대학 교수가 못 됐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매번 떨어지고 매번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 사실 제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 장비들을 통째로 압수당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온 날도 있었고, 암수술 받고 병실에서 누워있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안과의사 김동현입니다. 아마 의사라는 직업이 그 다른 일 안 해도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고 보람도 있고 뭐 좋은 직업인 것 같아갖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을 넘고 보니 이미 퇴직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요즘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보면은 항상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돈을 어떻게 쓰면 행복할까 그런 것을 찾아서 떠났고, 그 일이 좋아서 지금까지 24년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말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에 한국에서 수술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가끔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돌아간 길들이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 같았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천문학자나 물리학자가 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고 보니까 부모님도 선생님도 또 주변의 어르신들이 다 야, 그 의대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의대를 가면 어떻겠느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대에 지원을 했고 원서를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재수를 하면서 결국은 제가 선택해서 의과대학을 가게 됐고, 의대를 졸업하고 또 인턴이 된 다음에 이제 전공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안과를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또 하셨어요? 근데 또 떨어졌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렇게 매번 떨어지고 매번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낙심을 하게 됐고, 그대로 군대로 쫓겨가듯이 떠나야 됐습니다. 군 복무 대신에 시작한 곳이 이제 꽃동네,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꽃동네에서 근무하는 중에 그 모교에서 안과 교수님들이 꽃동네를 방문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곳에서 무료 개안 수술을 하러 오셨던 것이었는데, 당시 꽃동네에서는 그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사체를 서울로 실어 보내서 그곳에서 안구를 적출하고 각막 기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그때 제가 마침 그곳에 있으니까 네가 가르쳐 줄 테니 안구만 적출해서 보내도록 해라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안과 의사가 되기도 전에 안구를 적출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안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지만은 사실 이렇게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도 또 하기 싫은 일도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당시 전공의 시절에는 환자를 보고 뭐 수술을 하는 이런 일들보다 교수님들과 선배들의 뒤치다꺼리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꽃동네에서 살면서 누군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는 수도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레지던트로서 비록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하자, 그렇게 일하면서 4년 동안 대학 교수가 되려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교수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취직한 병원이 무이촌에서 이동병원 사업을 하는 그런 병원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취직한 병원이고 전공을 마쳤기 때문에 선임,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믿지 못하고 제가 수술을 혼자서 하는 것을 잘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술을 해야지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억울하고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모시던 교수님, 유명한 백내장 수술 잘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상황이 이런데 저희 병원에 오셔서 백내장 수술 세미나 같은 걸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초청을 했고 교수님이 허락하셔갖고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실에서 여러 선배 의사들 앞에서 이제 수술을 몇 번 하셨는데 하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저에게 김 선생 일로 와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덜덜덜 떨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한 명을 간신히 잘 맞췄는데 그 교수님께서 잘하네. 김 선생 계속해봐. 그러면서 손을 바꾸고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다 따라 나가셨고 결국은 제가 혼자 남아서 백내장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병원에서 하는 무이촌 이동병원 사업들도 사실 그 선임 선배들이 가기 싫어할 때마다 제가 대신 가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공의 시절도 봉지기 시절도 사실 힘든 시기가 많았지만은 이런 꾸준히 일을 계속하고 꾸준히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를 야전형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사로 만들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사실 IMF가 오고 그러면서 병원도 사장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명동에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침 그 IMF가 그때 다 끝나가면서 라식 수술이 막 시작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강남역에까지 병원을 만들고 열심히 정신없이 돈을 벌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인생이 한 번 또 이렇게 뒤집어졌던 것은 2001년도에 9.11 사태가 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TV 뉴스에서는 매일 전쟁의 소식과 분노와 공포와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 처음으로 테러와 전쟁이 벌어지는 중동과 이슬람 세계가 궁금해지고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이슬람 선교 세미나에서 파키스탄에서 병원 사역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곳의 의료 현실을 듣게 됐습니다. 환자들도 많은데 병원도 약품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종교적인 차이가 또 큰 벽으로 있어서 환자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폭력과 전쟁이 아닌 나눔과 봉사로 행복하게 좋게 지내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알고 가는 거냐. 왜 굳이 그 위험한 데를 가느냐. 뭐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2002년도에 구정에 시간을 내서 파키스탄을 방문했고 거기서 직접 어렵고 힘든 그 안과 환자들의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고 하지만 환자들은 한국과 같은 백내장이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여기저기에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종교적인 벽도 있고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의사라고 제 앞에 와서 천을 벗고 눈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과 의사인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강남역에 있는 병원을 팔아버렸습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강남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강남 병원을 팔았냐. 그때 저는 파키스탄의 환자들 보면서 꽃동네가 생각이 났고 무이촌에서 진료했던 그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곳,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을 판 돈으로다가 파키스탄에 보낼 수술 장비들을 사고 어렵게 장비를 통관시키고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갔는데 파키스탄에 첫날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텅 빈 진료실에 앉아서 내가 괜히 왔나? 괜히 생돈을 썼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환자 한 명을 수술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는 소문은 낙타가 전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아지니까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갖고 다음날부터 환자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안대를 떼는 날 한국에서 온 낯선 의사를 경계하던 얼굴들이 활짝 펴지고 온 동네가 잔치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눈이 보이기 시작한 환자들의 표정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수술 받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파키스탄에 30번 넘게 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실명예방과 의료봉사를 하는 국제실명예방기구 NGO 비전케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24년간 40개국에서 자원봉사 의료진들과 함께 찾아다니면서 수술하고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많지만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어려운 인들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라오스에 갔을 때는 공항에서 수술 장비들을 통째로 압수당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온 날도 있었고 어떤 나라에서는 현지 안과의사들이 우리 밥그릇이 뺏긴다고 정부의 기관에 이야기해서 우리 팀이 수술을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정부에서 허가서를 안 내주는 이런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하게 저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모로코에서 갔는데 허가를 다 된 것을 못하게 해서 이틀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틀 동안에 사흘치 수술 환자를 100명 넘게 하면서 정말 밤늦게까지 모든 팀원들이 함께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버티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허리를 다쳐서 비행기에 실려온 적도 있었고 갑자기 추억이 와서 응급실에도 두 번 실려갔었고 그리고 4년 전에는 암수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미루지 못하고 수술 받고 조용히 또 짐을 싸고 수술하러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암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누워있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가? 아직 수술받지 못하고 남겨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떡하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가지 못해도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현지 의사들과 의료진들을 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꽃동네에서 저는 나도 아플 수가 있고 나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언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거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때에는 끝까지 내 쓰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들어도 현장에 가서 행복해지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감각, 그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전케어가 직접 진료하고 수술한 환자가 전 세계 40개국에서 3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훈련하고 가르친 의료진들이 치료한 환자는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이 훈련된 현지 의료진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제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인생이 예정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라는 걸요. 남들이 보기엔 돌아간 것 같고 뒤처진 시간 같았던 순간들이 사실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문학자가 되지도 못했고 대학 교수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소명을 찾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됐고 돈보다 더 귀중한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명과 재능은 처음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뜻대로 안 되는 순간에도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 시간을 견뎌내는가입니다. 남들이 피하는 일들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결국 나의 쓰임을 만듭니다.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길이 넓어지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내가 만든 그 쓰임이 세상을 바꾼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가나에서 만난 19살 소년 매추가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걸어가다가 차가 튕긴 그 돌에 맞아서 한쪽 눈을 거의 잃을 뻔한 청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분명히 안구를 적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뭐든 해야 할 것 같아서 제발 이 아이 눈은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 함께 수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술보다 그 후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감염이 되고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늘 마음을 졸이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한 달 전에 현지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튜가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사진 속 아이는 이제 환하게 웃고 있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요. 만약 제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갔더라면 저는 그 소년 매출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안과 의사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15분 정도 걸립니다. 세바시도 15분이고요. 네, 오늘은 육체의 눈 대신 마음의 눈이 조금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뜻대로 안 되는 길 위에 계신다면 너무 빨리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닫힌 그 길이 여러분을 바꾸고 누군가를 살리러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 결국 누군가의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올해 2026년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 주에선가는 11월 본선거에 나갈 후보들이 예비선거로 표심을 잡기 위해 이 폭염 속에 달려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운명의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그동안의 캠페인의 열매를 땀방울과 함께 거두는 그런 날입니다. 미국이 마침내 유럽의 그 말로만 전해 들어온 올 6월의 더위를 경험하게 되는 이번 주, 뉴욕과 그 일대 오늘 날씨는 내일부터의 화씨 100도를 향해서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월드컵 축구 대한민국 선수단 일진이 귀국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모습이 또 몇 번이고 유튜브의 화면 등에 오르는 걸 보며 한편으론 아쉬움에 분노하고 짐을 실은 카트를 밀며 들어오는 선수들을 향해서 고개 숙이지 마! 니들 잘못 아냐! 라고 소리치는 흥분한 한국 축구 팬들부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제대역죄를 저지른 듯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주머니에 한 손을 넣고 있더라며 감독직 사퇴 발표 후에도 여전히 분이 가라앉지 않은 사람들 소식까지. 월드컵 축구 뜨겁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위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날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미국의 이민정책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Birthright Citizenship,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이다 라는 것에 대해 판결이 내려질 예정으로 있는 그런 날입니다. Really?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은 최고 기온이 화씨로 90도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덥지만 어제부터 후덥지근한 이 공기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뉴욕과 그 일대 날씨 맑은 가운데 아직 100도는 올라가지 않은 날인데 와 내일 97도까지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103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40도 섭씨로 40도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더위다. 이거 우리가 세 자릿수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지금 올라가 있을 텐데 이미 우리의 마음에 이 날을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라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뉴욕은 가장 더운 날이고 그런가 하면 금요일 이제 이 더위 40도 화씨는 너무하다 해서 하늘이 조각이 난 듯 열리면서 비가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번개 표시도 돼 있고 한 날이 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화씨로 103도까지 올린 다음에 비가 시작되면 이 비가 지금 언제까지 가는 건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강렬한 비 표시가 돼 있고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서서히 그러니까 비가 오면 좀 그래도 뜨거운 건 우리가 조금 덜 느끼겠죠. 네, 썬데이까지도 화씨로 88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비 표시와 함께 온도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화씨로 82도가 돼 있네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수, 목, 금, 토, 일, 다섯 동안 우리는 히트웨이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0: 일단 미국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폭염 히트웨이브 현상은 4th of July 올해 250주년 건국 기념 해를 맞고 있는 이 독립기념일 7월 4일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달력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월드컵 축구에 마음이 온통 가 있어서 이번 주 말이 그러네요. 대체 공휴일로 7월 4일이 토요일이니까 또 많은 일터가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롱 위켄드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계속 더울 것이다 이 말인데 4th of July 7월 4일이 한참 남아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은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기상재난이라고 지금까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는 정말 치명적인 사망, 그러니까 기상 관련 사망 원인이다. 홍수나 이런 것에 못지않은 이 우리가 그렇죠. 한 번씩 토네이도가 친다라고 하면 토네이도는 그래도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고 보니까 폭염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네, 더위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렇습니다. 열의 도움 현상 그러니까 이 공중으로 위로 올라가는 뜨거운 공기가 거기서 갇혀서 이 지역마다 상공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하늘에 그 구조가 되어 있으면서 공기 상승이 이제 억제돼서 비가 오지 않고 땅 위에 열이 계속 축적이 되는 이것이 힛 도움이라는 것으로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 땅에서 올라오는 열과 하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도움 같이 지금 열이 그렇게 갇혀 있는 현상입니다. 유럽 역시 지금 동시다발 전 유럽이 폭염으로 해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도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또 프랑스 파리 같은 곳에는 지금 에어컨 AC for Universal 뭐 Universal 에어컨 이런 후보들이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을 만큼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파리의 또 여러 건물들 때문에 정말 더위로 인한 그런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북동부의 필라델피아가 100도로 화씨로 올라간 그 이상 올라간 기록이 1894년 그러니까 이게 19세기인 거죠. 1894년 이후로 필라델피아는 100도 화씨 이상으로 올라간 날이 64회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러니까 올해 이 폭염은 미국의 북동부 역시 지금 100도가 넘는 그런 날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더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겨울이 추웠던 것처럼 올여름에 벌써 폭염이 이렇게 우리를 뒤흔드는 올해 2026년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던 날은 화씨로 106도를 기록한 1918년이라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 아마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43도까지 섭씨로 올라간 프랑스의 지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높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레몬을 짜서 물을 마시게 되면 희한하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차갑게 해서 마시는 셀저 워러보다 탄산수보다 훨씬 더 갈증이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몬 차가운 물을 충분히 마시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더위로 인해서 또 이 땀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소금기가 필요한 거죠. 이걸 어떻게 소금을 그냥 한 숟가락씩 먹을 수도 없고 에어컨, 선풍기는 사실 이미 뜨거워진 그런 실내에는 이게 더운 바람만 불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차가운 물로 샤워하고 냉방시설, 슈퍼마켓을 비롯해서 한번 쓱 걸어갔다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더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여러 cleaners, 세탁소 중에서도 또 한인 업소를 한 곳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전화로 연결을 할 예정인데 아침 무렵에 또 바쁘게 손님들이 들고 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라서 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겠죠? 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브라질과 일본, 이번 대회 정말 잘하고 있는 일본이 과연 브라질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나름 또 한편으론 부러워도 하면서 그래도 일본이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많은 우리가 이 경기를 지나가며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BBC에 상당히 잘 알아맞추는 걸로 이름이 난 그런 해설자는 일본이 2대1로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BBC의 AI는 일본이 1대2로 브라질에 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일본이 정말 좋습니다. 어제는 AI 인공지능의 승리였습니다. 일본의 이 아쉬운 패배, 일본 감독이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자신이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주머니에 이렇게 손 하나 넣고 홍명보 감독이 귀국을 했다더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그런데 월드컵 축구가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말을 해버리고 가야 하나요? 승부차기, 슛아웃으로밖에 승부가 나지 않는 그런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독일. 독일이 월드컵 승부차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팀도 아닌 파라과이를 맞아서 월드컵 첫 승부차기, 페널티킥 승부에서 독일이 패배하는 그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랭킹으로 봤을 때 FIFA 랭킹 가장 차이가 많은 이 밑에 있는 랭킹의 나라가 그 위에 랭킹을 뒤집은 이긴 그런 이변 중에 탑4에 들어간다. 제가 그렇게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맞나요? 지금 FIFA 세계 랭킹 12위에 올라가 있는 Germany, 독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에게 져서 보따리를 싸서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탈락을 경험했던 독일이 독일이 왜 저러지? 이렇게 초반부터 뭔가 좀 삐걱삐걱 하더니 세계 랭킹 33위인 파라과이를 상대로 전반에 어쨌든 점유율, 공점유율은 대부분 시간을 차지했다라고 하는데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그러던 중에 수비 실수로 완전히 제가 지금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요? 훌리오 엔시소 선수를 이렇게 읽나요? 네. 페널티 스팟 근처에서 놓치면서 헤딩 슛을 허용해서 네, 이렇게 점수를 내줬습니다. 어쨌든 이 자나산 타 선수, 독일 선수가 또 헤딩으로 역전을 하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 같았지만 주심이 이 비디오 판독 끝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골키퍼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파라과이가 이렇게 계속 동점 상황에서 연장전 끝에 역시 승부가 나지 않아서 페널티킥을 넣는데 이 타 선수가 공중으로 퍽 날려버리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아무튼 독일이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내는 이게 정말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이 졌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이어진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독일이 승부차기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말이었는데요. 독일의 이 또 한 번의 이 여름의 월드컵 참사, 무엇이 잘못됐나.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에 져서 독일 선수들이 정말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이 우리는 두고두고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리고 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 탈락 그랬던가요 독일이? 물론 이 비디오 판독에 대한 이런 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되지만요. 독일이 월드컵에서 잘하던 나라 아니었나요? 독일이 한때 월드컵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팀이었던 게 맞습니다. 2002년에서 2014년 사이 네 번의 대회에서 독일이 준우승 그리고 3위, 3위 두 번 했고 우승도 했습니다. 와, 이러던 독일이 오늘날 월드컵 20번 참가한 뒤에 참가한 그 기록이 12번이나 3위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팀 독일이 어제 파라과이에 졌다. 정말 이변입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7: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월드컵 축구 어제 32강전 또 하나 다른 경기 네덜란드와 모로코, 모로코와 네덜란드 역시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 그 다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도 승부차기를 갔습니다. 와, 이 슛아웃, 이 PK, 페널티킥은요 정말 우리가 응원하는 나라가 아니라도 옆에서 그냥 슬쩍슬쩍 보기만 해도 너무나 힘든, 축구는 진짜 잔인한 스포츠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하고도 질 수 있다.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스포츠가 축구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선수 한 사람이 온통 그 나라의 전 국민을 어깨에 얹고 페널티킥을 외쳐 나서는 그 순간 정말 제가 이게 선수 입장이 아니어서 이게 진짜 일생일대 내가 영원히 영웅으로 혹은 또 반역자로 기록이 될 수 있는 이 한 번의 순간 선수들은 괜찮은 건가요? 피케. 어제 승부차기에서 모로코가 네덜란드를 이겼습니다. 이 모로코라는 나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신적으로 대단한 건가요? 제가 전체 경기를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32강까지 올라올 때 일찌감치 스코틀랜드를 이겨서 보스턴에서 열린 이 경기 후에 충격과 슬픔에 가득한 스코틀랜드 팬들이 보스턴에서 그 많은 바, 레스토랑, 맥주를 다 비워버리게 했던 그 경기, 그 패배를 만들어낸 모로코가 어제는 또 네덜란드 팬들의 가슴, 하트를 브레이크하는 페널티킥의 승리를 네덜란드에 거둬서 지금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있을 32강 경기는 노르웨이와 코트디부아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MetLife Stadium, 월드컵 기간 중에는 우리가 그냥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 5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프랑스와 스웨덴이 32강 경기를 MetLife Stadium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A조의 같은 조에 있었던 멕시코가 에콰도르를 맞아서 오늘 밤 미국 동부 시간 9시에 경기를 하게 되네요. 내일은 영국과 DR 콩고 그리고 벨지움과 세네갈. 와, 우리가 벨지움과 32강 경기에서 사실은 세아르의 이 경기에서 내일 예정된 7월 1일에 여기에 32강 올라갈 거라고 제가 다 이렇게 스케줄을 외우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세네갈이 올라갔습니다.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자리였어야 하는데 그래서 32강에서 이기면 16강을 세아르 이 경기장에서 한 번 더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기면 우리가 8강에 가는데 그 8강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이게 지금 한국팀이 갔어야 하는 8강까지 최소한 그리고 또 미쳐가지고 우리가 4강에 올라가면

잠시 미강에서 브라질과 맞닥뜨려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접어야 했던 일본의 월드컵 축구 아쉬운 팬들의 마음은 또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홈런을 어마어마한 홈런을 쳤네요. 이 거리가 날아간 거리가 432피트, 미터로 하면 131.7미터, 거의 132미터를 날려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미국 사회에서 또 이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부모의 이민자 신분하고 관계없이 모두 미국 시민이 된다. 여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왔던 많은 또 서류가 없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 지금 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동안 기다려왔던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미국의 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키스 결론을 지어줄 것이다. 이런 날이 오늘입니다. 어제도 중요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오늘 출생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속지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이게 시민권을 준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에 대해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중동에서 살아오면서 또 비즈니스를 해오신 또 여러 우리 한인 동포들과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이민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들었는데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거기서 태어난 우리 한인 2세들이 뭐 시민권은 물론이고 영주권도 얻을 수가 없어서 영원히 그렇게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비즈니스도 자신이 시작한 비즈니스인데 그 현지 사람들이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미국은 여러 세계의 나라 중에 출생한 그 나라의 국적 그래서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줬는데 오늘 그 시민권의 범위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을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에서 내놓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연방대법원 앞에 어제부터 출생에 따라서 시민권이 주어지는 14차 수정 헌법. 이게 미국에 지금까지 있어온 헌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해석하는 이 연방대법원의 역할이 트럼프 대통령의 2기에 들어서면서 이민자들이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그 temporary status를 준 미국에서 protection을 받아서 살아온 그런 외국인들에게 이걸 임시는 임시다 해서 이거 끝낼 수 있다라고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해 준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대통령의 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을 확대하려는 이 시도 birthright citizenship birthright 이걸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오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케이스로 연방대법원에서 다룰 오늘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트랜스젠더로 여잔데 남자로 간 경우 말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했을 때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힘이나 이런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자 선수들과 같이 겨루는 것에 대해 이거 아니다라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지금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트랜스젠더 성전환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이 선수가 여성들과 결혼한 스포츠에 출전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그렇다면 각각의 주정부가 이걸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하는 이게 크게 법적인 분쟁으로 번졌는데 연방대법원에서 네, 이 케이스를 오늘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또 수프림 코트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대부분의 독립 규제 기관장을 아무 이유 없이도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에서 6명의 보수 그리고 또 Chief Justice 같은 경우에는 이쪽 저쪽으로 가는 그런 판결에 또 같이 해왔기 때문에 뭐 다 보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만요. 의회가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대통령이 독립 규제 기관의 수장을 이유가 있다.

있던 없던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런 결정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이 독립규제기관이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 그리고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또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소비자금융보호국입니다. NLRB,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전국노동관계위원회 등 포함을 해서 20개가 넘는, 20개가 넘는 독립규제기관의 수장을 대통령이 원하면 나 그냥 you're fired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을 연방 지금 대법원이 어제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last name이 쿡인 이 여성에 대해 리사 쿡을 Fed Governor, Governor가 정확한 이 명칭입니다. 이거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다. 이 연방준비제도는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워하는 특수한 역할을 가진 기관이다. 이렇게 지금 연방대법원의 5명의 대법관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모기지에 사기 혐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입증되지 않았고 반박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이 결정 이후에도 계속 나는 해임을 시도한다. 리사 쿡, you're fired, you're fired.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을 판결이 어제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미시시피에서 올라온 이 케이스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미시시피는 선거일 이후에도 그날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계속해서 카운트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5-4 판결입니다. 연방대법원이 그렇게 되니까 우편 투표를 축소하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일부 인사들이 지금 추진해온 이 노력에 큰 타격을 주는 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2014년에는 72만 5천 표 이상이 선거 날 이후에 도착을 해서 카운트가 됐는데 아무튼 대법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진 캐롤 사건. 네,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어제 있었던 판결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 생활에서의 그 여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제 80이 되니까 약간 좀 모든 게 다 이 나이와 함께 이렇게 중성화 되는 건가요? 그 옛날에 뭐 그랬다더라.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도 같은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내가 뭐 500만 달러를 이 물어야 하는데 이거 안 하기 위해서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나온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케이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올라가서 연방대법원에서 어제 이진 캐롤이라는 여성 이 사건은 2023년 배심원단이 인정한 이 성폭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여성을 명예훼손을 했다 해서 500만 달러를 물어라 했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대로 확정이 되는 그런 또 결정을 연방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뭐 이거 1990년대 버그돌프 굿먼 백화점 피팅룸에 트럼프 당시 도널드 트럼프 왜 들어갔을까요? 아무튼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했는데 이걸 이 여성에 대해서 아니다 뭐 가사기다 이건 뭐 진짜 사기꾼의 그 거다라고 비난을 해서 그것까지 명예훼손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또 다른 관련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이진 캐롤을 막 그 함부로 말을 해서 이번에는 이거 믿을 수가 없을 만큼 8,330만 달러 이거 배상해라 판결을 받은 그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 이것도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상고하겠다라고 트럼프 측에서 변호인들이 말을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 500만 달러 이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벌금 물어야 됩니다. 여기 판사도 캐플런이고 또 여기 유명한 변호사 로버타 캐플런도 캐플런입니다. 근데 이 여성 변호사와 판사는 그냥 라스트네임만 캐플런으로 갖고 로버타 캐플런은 아주 이름을 얻고 있는 변호사인데 제가 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뉴욕 한국문화원의 신임 여성 문화원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먼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속여 만났던 다이아몬드 디스트리트 킴스보석 47스트리트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걸으시다 보면 2층 높이 한글 간판 킴스보석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킴스보석 이번 주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라디오를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아니죠. K라디오 앱, K라디오 홈페이지, 유튜브 라이브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에 오시면 상단 오른쪽에 On Air 두 글자가 보입니다. 두 단어가. 이걸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방송되는 프로그램, 뉴스, 세상의 모든 아침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kradio.us 뉴스도 보시고 방송 프로그램 들으시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또 세계의 다양한 소식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에 다양한 대외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월드컵 경기 집중하십시오. 말이 필요 없는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 안에 만나방입니다. 성 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드니까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지면서 온갖 나물, 국, 또 찜, 떡,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핫라인, 잠 못 이루는 밤, 어두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접혀녀 목소리가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는 핫라인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24시간 365일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핫라인 800-713-9336. 코코와 함께하는 삶, 레벤월드 코코,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코코가 코코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코코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코코란타 이렇게 검색하시고 코코 하세요. 코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 주 시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제니의 뭉치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작되는데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된 곳.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지금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오늘까지만 열립니다. 공주 맛밤, 또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두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호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 맛있는 맛밤 오미자 생즙 맛보세요.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뉴욕 한국문화원, 뉴욕 맨하튼 한가운데 코리아타운 중심 32가에서 친구와 혹은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먹고 시간 보내실 때 동쪽으로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32가 파크에베뉴를 건너게 됩니다. 거기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32가 선생의 유리로 된 건물이 환하게 밝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화 행사를 알리는 색색깔의 뭔가가 또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라비에 멋진 공간과 또 화려한 색깔이 행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 한국문화원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한국문화원의 새로운 문화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정미 신임 뉴욕 한국문화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뉴욕 언제 도착하셨어요?
1: 저는 5월 29일 날 네. 뉴욕에 도착했고요.
0: 가장 바쁜 시기에 미국에 네. 오셨습니다. 북중미 월드컵도 그렇고 막상 오셔서 이렇게 한국문화원을 건물 자체를 대하니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첫 출근할 때 이제 뉴욕 한국문화원 건물을 이제 밖에서 오랫동안 쳐다봤는데요.
0: 네.
1: 그 한글 벽이
0: 네.
1: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고 유리벽 또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이런 단독 건물이
0: 네.
1: 뉴욕 맨하탄 미드타운의 중심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0: 네. 취임 하시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 또 거기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요. 우리 K라디오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 함께 협업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1: 네, 저희 문화원이랑 라디오 네. 방송사랑도 협업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0: 네.
1: 어쨌든 방송사라는 것이 한국, 현재 한국 동포사회
0: 네.
1: 그리고 그 외에도 현지인들과 어떤 소통하는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0: 네.
1: 우리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하고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협력할 것이 굉장히 많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해마다 특별히 그 영화제가 있을 때 또 많이 소개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약간 예상을 하셨어요. 내가 뉴욕에 한국문화원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특별히 또 여성 지도자로 많은 일들을 한국에서 해오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라고 거기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예, 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2000년도에 입사를 해서 26년간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해왔고요.
0: 네.
1: 문화라든지 예술, 콘텐츠, 관광 콘텐츠, 관광 체육 그런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이제 홍보하는 데 이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0: 네.
1: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동안 쌓아올린 역량을 바탕으로 뉴욕이라는 세계 문화예술의 수도,
0: 네.
1: 뉴욕이라는 세계 중심지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과 현지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0: 네.
1: 여기 이제 와서 기대가 많이 되고
0: 네.
1: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0: 네.
1: 3년간 최대한 초기에 어떤 많은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0: 네.
1: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정미 신임 뉴욕 한국문화원장님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렇게 2000년부터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체육국, 체육협력관, 그 다음에 예술사무국 국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화정책관, 두루두루 하셨어요.
1: 그러니까 네.
0: 체육행사부터 또 문화에, 그러니까 우리 전통문화부터 요즘에 우리 K문화까지 다 섭렵을 하고 오신 거네요.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K문화가 우리가 네. K라고 하면 그 K만 붙으면 모든 게 다 프리미엄이 붙은 그런
1: 네.
0: 지금 특별한 상품으로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데 이걸 있게 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네. 그 말씀 주셨듯이 이제 현재는 K-팝이라든지 K-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세계적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0: 네.
1: 그런 K-콘텐츠의 저변에는 한국의 순수 예술,
0: 네.
1: 문학이라든지 미술, 음악이라는 것이 그 저변 바닥에 있고 또 그 순수 미술 바탕에는 한국의 전통 음악, 한복이라든지 한식, 한지, 한옥, 한국 음악, 한글 이런 한국의 전통 문화가 알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한국 문화의 그런 다채로운 매력,
0: 네.
1: 그러니까 순수 예술, 전통 문화 이런 것까지 좀 한국 문화의 저변이라든지 외연을 넓혀서 한국 문화의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매력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또 현재로서는 나아가서 그런 K-컬처가 지금 K-푸드라든지 K-뷰티 네. 그리고 K-패션까지 서로 좀 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융합을 통해서 어떤 좀 시너지를 높이는
0: 네.
1: 그런 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동안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한국인 얼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non-Korean들이 그렇게 방문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또 인조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한국 문화를 K-문화와 전통문화와 이렇게 같이 소개할 수 있는 문화원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또 지금 예술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네. 알려지지 않은 네, 예술가들.
1: 네, 맞습니다.
0: 그 무대에 좀 올리실 수 있는 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1: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한국인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그런 예술성을 가진 그런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0: 네.
1: 지금 조성진, 임윤찬, 제2의 조성진, 임윤찬
0: 네.
1: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량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세계 문화의 중심지 뉴욕에 진출할 수 있도록
0: 네.
1: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뉴욕이나 미국 현지에도 우리 뛰어난
0: 네.
1: 그런 동포 문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그런 분들이 우리 뉴욕의 주류 사회의 어떤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0: 네.
1: 같이 협력하고 그런 무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정미 신임 뉴욕 한국 문화 원장님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여성이라서 새로운 문화 원장님으로 주변에서 질문도 받고 기대도 또 느끼실 것 같습니다.
1: 네.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0: 네.
1: 부드럽고 좀 더 유연하게 협력할
0: 네.
1: 수 있다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굉장히 강점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저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이고
0: 네.
1: 여러 사람들의 장점,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결합하고
0: 네.
1: 소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0: 네.
1: 협력하고 소통하는 게 여성의 더 장점이지 않을까
0: 네.
1: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장점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뉴욕 한국문화원 그 조그만 뒤뜰에 마련된 기와집, 항아리 이런 것들 보고 온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나 모르겠네요.
1: 아, 정원 말씀하시는
0: 네.
1: 것 같은데요.
0: 네.
1: 예. 한국 정원 아직까지
0: 아직 있어요?
1: 예.
0: 네,
1: 한국식 정원 네,
0: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뭐 그런 풍경을 상상하게 되는데
1: 예.
0: 가장 최근 지금 가장 앞둔 바로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사 한 가지만 소개해
1: 네,
0: 주세요.
1: 네. 저 이제 7월 10일부터 뉴욕
0: 네.
1: 아시안 영화재단과
0: 네.
1: 이제 협력을 해서 한국
0: 네.
1: 영화 특별전도
0: 네.
1: 상영을 하고 또 우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영화 또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네.
1: 한국의 아주 우수한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0: 네.
1: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0: 네.
1: 우리 한국문화원은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0: 네.
1: 우리 라디오 애청자분들께서도 많이
0: 네.
1: 들려주시고 많이 관람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점점 더 우리 어린 자녀들 손을 잡고 꼭 가봐야 되는 장소로 뉴욕 한국문화원이 그렇게
1: 네.
0: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이정미 문화원장님 오늘 K라디오 들러주셔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지금 정말 뜨거운 곳을 제가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더워진다, 내일부터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이미 더운 거죠. 킹 뉴캐슬 클리너 차박화 뉴욕 전 대통령 빌 클린턴 부부가 여기에 또 살아온 그런 곳이죠. 한 번씩 우리가 여름이면 목소리를 듣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막 더듬고 있습니다. 최정순 대표님 안녕하세요.
2: 네.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 오늘 아직 안 덥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어때요?
2: 아직은 괜찮아요.
0: 그래요. 얼마 정도가 네. 괜찮은 건지요? 실내 온도계 뭐 이런 거 있어요?
2: 네. 실내 온도가 여기는 세탁소가 기계가 많아 갖고
0: 네.
2: 더운데
0: 네.
2: 현재
0: 아직
2: 지금 실내 온도가 현재
0: 네.
2: 네, 현재 여기 실내 온도가
0: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봐요.
2: 아니요.
0: 네.
2: 실내 온도가 현재
0: 네.
2: 89.
0: 89. 아, 그건
2: 예,
0: 진짜.
2: 가지 안 해. 아, 가지 안 해.
0: 아직 괜찮다. 네. 그죠?
2: 아직은 괜찮아요.
0: 네. 네. 내일부터 네,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2: 네. 목요일, 금요일.
0: 네.
2: 토요일 날은 한라데이니까 그래도.
0: 네.
2: 쉬는 날이니까 괜찮아요.
0: 네. 그런데 이런 네. 날 손님들이 지금 옷 갖고 들어오시는데 그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팔다리가 기니까 커다란 이 수트.
2: 지금, 네.
0: 지금도요?
2: 지금도 오시죠.
0: 네. 네. 지금도 직접 오시나요?
2: 예. 네. 네. 지금, 아니, 직접 오시는 건 1년에 한두 번이고 이제 네. 집사가 every week 와요.
0: 아, 집사. 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더워지면 저는 사실 내일이 가장 더운 날 시작이니까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내일은 또 더 더운 데 가신다면서요?
2: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하고 12명이 네. 모여서 골프 쳐요.
0: 와, 멋지다. 네. 네. 여름에 이거 뭐 뜨거운 건 당연한 거니까 뭐 그렇게 네. 우리가 이렇게 놀라고 매번 그러는 것만큼도 그렇진 않으신 것 같은데 네, 며칠 정도나 이게 뜨겁다. 참자 이렇게 보내게 되나요? 매년 여름.
2: 이번 주는 최고 더울 때고 네. 다음 주는 또
0: 좀 내려가고.
2: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네.
2: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네. 1년에 뭐 어쨌든 7월, 8월은 더우려니 하고 일을 해야죠.
0: 네. 더우려니 그렇게
2: 네.
0: 생각하시고.
2: 더우려니 하고. 네.
0: 오시는 더우려? 손님들이 이해하시고 네. 또 차가운 뭐 음료, 드링크 같은 거 갖고 오시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2: 그런 분들도 물 많이 마, 물 많이 마시라고 네. 손님들이 그러고
0: 네.
2: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한국 아이스크림,
0: 네.
2: 멜론바. 더울 때는 멜론바 그런 거 이제 점심시간에 하나씩 주고.
0: 네.
2: 그냥 그러면서 이제 여름은 달래고 있어요.
0: 네, 여름을 달래고 네. 계시다. 거기 네. 지금 뉴 킹, 아, 어떻게 하죠? 이게 원래 뉴캐슬이었네. 킹 뉴캐슬.
2: 네. 킹 뉴캐슬.
0: 네. 네. 언제부터 네. 거기 계시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죠.
2: 네. 오래됐죠. 전주인 아들분이 네. 이제 저기 이라크에 가서
0: 네.
2: 전사하셨잖아요.
0: 네.
2: 그리고 저희 한 지금 현재 한 여기 온 지가 16년 됐어요.
0: 16년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2: 네.
0: 제가 한
2: 네네.
0: 10년 전쯤에 그때 당시에 드라이 에이즈드 프라임 비프 선물 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는데 뜨거운 클리너 세탁소에서 이렇게 시원한 말씀해 주셔서 계속 네.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
2: 아유,
0: 네. 네, 뜨거워지면 기억 더 하겠습니다. 내일은 네. 이 폭염 속에서 골프 또 재밌게 치시고요. 오늘 예. 감사합니다. 최정순 대표님.
2: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수고하세요.
0: 네.

더울 더위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 떠날 시간이 됐네요. 세상의 모든 아침 처음에 한국에서 방송하고 오랜 시간 지나서 동포방송으로 방송에 다시 복귀했을 때 카톡을 받았습니다. 숙가마에 오늘 일하고 있습니다. 몰랐죠. 우리의 세탁업. 김경주였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7월 1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화요일 아침부터 7월 1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 앤 뉴스 한양 마트.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청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비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이번 주는 많이 덥다고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는 될 것 같습니다. 물도 많이 드시고요. 조금 시원한 곳에서 지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땀 흘리며 더운 여름을 지내다 보면 곧 가을바람이 또 살랑살랑 불 것 같은데요. 올해의 반을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모두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즐겁게 힘차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7월을 코앞에 둔 오늘 투데이 출발합니다.

0: 네, 6월 30일 마지막 날 여러분 투데이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후텁지근하다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더운 공기가 점점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여러분들 오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출하실 일, 볼 일 있으시면 미리미리 오늘 좀 당겨서 봐두시고 내일은 가급적이면 내일과 모레 뭐 이번 주까지 계속 좀 덥다고 하니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어르신들 또 어린 자녀들 있으면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역시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벌써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반년을 잘 보내고 새롭게 7월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감회가 새롭네요. 너무나 빠르다는 생각 역시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이 화요일에 저희가 항상 최신 그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죠. 요즘 세상에 이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2026년 최신 글로벌 건강 트렌드입니다. 바로 이른바 바이오 하모니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생체 조화라는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된 그런 시간이죠. 혹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조금 이렇게 혹사하고 계신 분들 계시진 않나요? 운동하는 거 너무 좋긴 하죠. 근데 뭐 하루에 나는 무조건 만보는 무조건 걷겠다라고 해서 너무나 피곤하고 심지어 몸이 좀 아플 때도 걷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잠을 줄이고 나는 그 시간을 아껴서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또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 몸에 어떤 신호를 무시한 채 그냥 막 몰아붙이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트렌드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6년 글로벌 건강과학계와 그리고 뉴욕 시니어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하모니제이션, 즉 생체 조화라고 하네요. 과거에는요, 이 몸을 그냥 우리 몸의 어떤 한계, 인간의 한계를 막 극복하는 그런 쥐어짜는 무리한 운동 아니면 조금 무리가 되고 억지스러운 그런 식단 관리가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요, 내 몸의 타고난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이것이 진짜 실력이다. 라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리듬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그 전미 은퇴자협회의 2026년 최신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약 30%가 이미 인공지능 그 AI 기반의 건강 앱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몸의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기술을 통해서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듣기 시작한 것이죠. 이 생체 조화라는 트렌드의 핵심은 그렇게 막 거창한 건 아니에요. 일상에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신경계 휴식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시자마자 뭐 하세요? 뉴욕에 뭐 무슨 급박한 뉴스가 있나 스마트폰을 켜고 막 뉴스 확인을 하신다거나 뭐 어떤 쇼츠를 막 보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일어나기 전에요. 바로 눈 뜨자마자. 그거 말고 한 딱 몇 분간만이라도 깊은 그 호흡을 하면서 밤새 긴장했던 이 자율신경계를 깨우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루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 낮아진대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눈을 떠서 저도 사실은 스마트폰을 확인하긴 해요. 뭐 밤새 들어온 게 있나 뭐 이메일도 보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눈을 떠서 그 자리에서 쉼호흡을 크게 하면서 뭐 스트레칭을 좀 해도 좋고 그게 하루를 또 좌우한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부드러운 운동이에요. 이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격렬한 운동 말고요. 뭐 아무리 스쿼트가 좋다고 해도 내가 지금 무릎이 너무 아픈데 무리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내 호흡에 맞춰서 걷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요가처럼 뭐 몸의 유연성 근력을 좀 은근히 키워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현재 전 세계의 웰니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리한 건 이제 안 하나 봐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세 번째는요. 장 건강을 위한 식단이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가 안 좋다는 건 이제는 다 아시죠? 많은 분들이. 김치라든지 아니면 요거트 같은 그 발효 음식을 통해서 우리 그 장내 미생물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뇌 건강과 아주 직결된다. 이게 과학적으로 계속 입증되고 있다고 하네요. 면역력도 물론 좋아지고요. 이 뉴욕에 사시면서 바쁜 생활 속에서 항상 그 앞만 보고 달리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항상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잘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계속 SOS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못 듣고 무시하고 계속 운동하고 앞으로만 나가면 그건 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멋진 중년 장년의 삶은 이 내 몸의 속도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의 어떤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젊은이들이 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따라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요즘 세상 이 트렌드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우리 생체의 조화를 맞추는 조화롭게 내 몸의 속도와 맞는 그런 운동, 그런 먹거리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하면 나를 좀 잘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만약에 그동안 너무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셔서 매일매일 막 절뚝절뚝 걸으시는 분도 계세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거의 근육통이 오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몸이 원하는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운동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품목 최초입니다. 50% 할인, 그리고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요, 여름 침구류 준비하셔야죠.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입니다.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그리고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오늘까지니까요. 얼른 가보시면 좋겠네요.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도 맛보시면 좋겠어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점심은 뭘 드실 생각이세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고민이 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283525600. 투데이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아,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에어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

이한철이 부르는 슈퍼스타 들으셨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가수도. 제가 초반에 오늘이 이제 6월 30일 마지막 날이고 6개월이 지나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올해 2026이라는 숫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라고? 이런 말씀 아마 뭐 너무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이유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비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살 아이에게는 1년이라는 것이 본인 인생의 한 1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60이다. 그러면 1년이 인생의 60분의 1. 네,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년이라도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1년은 아주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짧게 느껴지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죠. 학교 입학할 때 학교도 처음, 친구도 처음, 음식도 아무래도 우리 어린이들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뇌가요,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만나면 많은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고 풍성하게 기억이 된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게 별로 없잖아요. 다 먹어본 거고, 그리고 다 가본 데고, 다 봤던 거고,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나 비슷해집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을 받을 만한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 자극이 줄어들수록 우리 뇌는 시간을 이렇게 압축해서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오, 올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천천히 그리고 더 풍요롭게 느껴진다고 말을 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보지 않은 뭐 집 앞에 어디 공원이 있으면 공원에도 가보고 평소 들어보지 않았던 장르의 음악도 들어보고 또 새로운 식당도 한번 가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작은 변화를 만약에 갖게 되면 우리 뇌가 나이가 들었지만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이 인생의 시간의 길이가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의 길이라기보다 이 기억의 깊이로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년을 지나기가 좀 제가 너무 아쉬운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 초에 저도 그렇고 많은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 여러 가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죠. 우리에게 여전히 7월부터 12월이라는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 나중에 하루 잘 보내시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남은 그 2026년의 절반을 나는 어떤 기억으로 채우고 싶은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사실 가장 공평하다고 이야기하죠. 누구한테나 똑같이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면서 이 곡을 띄워드릴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현재 미국 내에서 출시된 후에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국식약처와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과 효과에서 이미 검증된 디바이스인데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와이저 리빙의 다니엘 박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제품이 진짜 요즘 핫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성분들이 특히 뭐 남성분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듣고 네. 계속해서 연락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2, 3분 안에 네. 강력한 울사라 리프팅을 집에서 고통 없이 편하게 끌어올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네네.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0: 그쵸?
1: 사용하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0: 맞습니다. 사실 이 여성들은요. 울세라 시술하면 다 아세요. 거의 대부분 어떤 건지 아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받으면서 좀 너무 아프다 이런 이유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고통을 참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그걸 받기도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소개해 주시는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고통 없이 몇 분 안에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1: 그렇죠. 사실 그 울사라 시술을 받을 때 네.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0: 네.
1: 이 마취 크림을 발라도 막 윗몸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0: 네.
1: 예, 근데 한 시간 정도 그걸로 받는데
0: 네.
1: 1년에 한 차례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은
0: 네.
1: 하지만 이제는 이 UK 디바이스는
0: 네.
1: 울세라 이것을 홈세라라고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제는 집에서 네. 아프지 않게
0: 네.
1: 얼굴이나 목이나 턱에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주는 강력한 울세라 리프팅과
0: 네.
1: 또 사용하는 즉시 얼굴이 슬림해지고
0: 그렇죠.
1: 얼굴 축소 바로 경험하실 수 있고요.
0: 네.
1: 탄력과 함께 팔자주름이나 눈밑주름 혹은 입술 주위의 주름, 목주름까지
0: 네.
1: 초음파가 아닌 미세전류로 더 빠르고 강력하게 잡아주면서 콜라겐 생성으로 맑고 탱탱한 피부로 바로 바꿔드리거든요.
0: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진짜
1: 사용하시면 네. 조금 과장해서
0: 네.
1: 얼굴이 반쪽됐다고
0: 진짜로 잡아줘요.
1: 얼굴이
0: 작아져요.
1: 슬림해지고
0: 네. 네.
1: 얼굴이 슬림해지고 축소돼서
0: 네.
1: 본인이 제일 놀라면서 신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얼굴이 커서 고민인 분들
0: 네.
1: 얼굴이 정말 작아질 수 있고 사용 즉시 얼굴이 축소돼서 슬림되는 거 바로 따라옵니다.
0: 그렇죠.
1: 신기하죠?
0: 맞아요. 이게 사실 얼굴이 작아야 된다. 이렇게 작으면 더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바로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세전류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세전류 UK 디바이스가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미세전류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0: 네.
1: 마이크로크론이라고 합니다. 미세전류로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0: 네.
1: UK 디바이스는 이 노벨상을 받은 미세한 전류를 적은 양의 미세한 전류를 우리 피부 속으로
0: 네.
1: 몸 안으로 넣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와 물질이
0: 네.
1: 공급돼서 그동안 이제 노화로 손상된 신경과
0: 네.
1: 조직이 빠르게 회복되고 또 처졌던 근육이라든가 세포 활동을 촉진해서
0: 네.
1: 빠른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원리이고
0: 네.
1: 이것으로 노벨상을 받은 그 원리를 사용했다는 거
0: 네.
1: 말씀드릴 수 있고요.
0: 네.
1: 미세전류의 부족으로 노화가 찾아오면 피부는 처지고
0: 그렇죠.
1: 또 신경을 가라앉는데
0: 네.
1: 그런 처진 신경과 조직 근육을 잡아주기 때문에 2, 3분 안에
0: 네.
1: 강력한 울사라 리프팅을 보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리프팅이 되면
0: 네.
1: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우 안전하고요.
0: 그렇죠.
1: 고통도 전혀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런 원리로 한국식약처와 또 미국 FDA에서도 의료기기로 허가가 되어서
0: 그렇죠.
1: 안전과 효과에서 검증된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것은
0: 네.
1: 피부뿐만 아니라 본체는 하나인데
0: 네?
1: 거기 액세서리가 또 달려 있어서 두피 케어도 가능합니다. 헤드를 박아서
0: 네.
1: 사용할 때 그냥 머리에 빗기만 하면
0: 네.
1: 탈모 치료와 발목까지 되고
0: 네.
1: 또 몸에 있는 각종 통증도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한 개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올인원 사용 가능하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뭐 식약처 그리고 미국 FDA에서 인증을 받았다 하면 검증은 끝난 거고요. 안전성이나 효과를. 네, 일단은 끝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는 사실 울세라 리프팅만으로도 참 만족스러울 것 같았는데 지금 두피 케어까지 된다고 하시니까 진짜 너무 이거 신박한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본사 번호는요. 562-529-5343 562-529-5343번이고요. 그리고 K 실장님 또 상담하실 수 있는데 213-831-585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노벨상을 받은 기술, 그 기술을 이용한 미세전류의 UK 디바이스, 리프팅, 두피 케어, 통증까지 치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또 궁금한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보통 임상을 거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 피부에 미세전류를 적용한 임상이 바로 이곳 미국 워싱턴 대학 병리학과에서 진행했고요.
0: 네.
1: 미세전류를 사용했을 때 ATP라는 세포의 생체 에너지가 무려 500% 이상 증가되는 것이 네. 임상에서 드러났습니다.
0: 네.
1: 그 노화로 인해서 약해져 가고 죽어가는 세포를 무려 500%나 다시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0: 네.
1: 사용하는 즉시 맑고 깨끗하며 탄력 있는 젊은 피부로 만들어준다는 것
0: 네.
1: 그리고 세포 활성화로 몸에 또 염증을 잡아주고 통증까지 가라앉게 해주기 때문에
0: 그렇죠.
1: 미세전류의 엄청난 효능이 이렇게 임상에서 드러났고요.
0: 네.
1: 또 사용하는 즉시 엘라스틴 섬유질 45% 증가가 되었고
0: 네.
1: 길이도 두 배나 증가되어서 피부 탄력, 또 피부가 살아나는 것
0: 네.
1: 임상에서 드러났고 콜라겐의 두께 증가와 또 단백질 합성도 72%나 증가되어서
0: 그래요.
1: 사용하면 피부에 활력소를 불어주기 때문에
0: 네.
1: 탱탱하고 또 맑고 투명한 피부
0: 네.
1: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임상에서 드러나는 것 말씀드립니다.
0: 네. 미국의 워싱턴 대학까지 있었던 그 임상 굉장히 대단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현재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얼굴에 사용을 하시고 직접 오셔서 일단 2, 3분 정도 사용하시고 비포 애프터를 이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깜짝 놀라신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우리 그분들 중에 우리 후기를 보내주신 분 목소리 한번 듣고 그리고 갈까요?
1: 네.
0: 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 제가 골프를 쳐요. 낮에도 많이 치기 때문에 옆에 검버섯이 꽤 많았었어요. 다 그리고. 없어졌어요.
3: 네. 이건 리프팅만 되는 게 아니라 네. 검버섯도 없어진다고요?
2: 그때 그 말씀도 하셨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눈에 띄게 그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뭐 목이 이렇게 자글자글 그러니까 제가 잔주름이 많아요. 건조 피부이기 때문에
4: 네, 네, 네.
2: 얼굴도 잔주름이 많고 눈가에도 많고 그러는데 그걸 썼는데 이렇게 마음이 거울을 보면서 진짜? 이게 진짜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0: 네.
2: 어저께도 제가 모임이 있어서
0: 네.
2: 우리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나갔거든요.
4: 네.
2: 근데 그중에 제일 먼저 만난 이제 우리 여동생인데
4: 네.
2: 언니 뭐 했어? 뭐죠? 그 보톡스 맞았어?
4: 네, 네.
2: 왜 이렇게 이뻐졌어? 언니 쟤야 뭐야? 그러고 묻더라고요. 왜 표가 나? 언니 막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 그래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0: 아니.
2: 30년 동안 보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제 피부가 이렇게 좀 쫀쫀한 맛이 없었어요. 처진 느낌? 그 여기에 또 이렇게 팔자주름이 좀 많이 깊이 있었어요.
4: 네.
2: 근데 그것도 많이 펴지고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얼굴이 이렇게 각이 진 것 같은 느낌? 왠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쫀득쫀득?
0: 네.
2: 네,
0: 네.
2: 탱탱한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
0: 네, 지금 그 사진을 제가 받아서 미리 좀 봤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진짜 이 사용 전후의 비교가 확실히 나타나네요.
1: 저희가 직접 이제 사용하신 분들
0: 네.
1: 2, 3분 정도만 한쪽 얼굴만 해드립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1: 네, 일반 크림 발라서
0: 네.
1: 2, 3분 정도 해드리면 뭐 1시간 30분도 아니고 2, 3분만 하면
0: 네.
1: 그다음에 거울을 딱 보여주면
0: 네.
1: 한쪽이 엄청 올라가고 슬림해졌거든요.
0: 네네.
1: 그거 깜짝 놀라세요.
0: 그러니까요.
1: 한쪽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한쪽만 해드려요.
0: 네.
1: 그러면 바로 구매해 가십니다.
0: 그렇군요. 네, 한쪽만 해놓으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사진이 지금 되게 놀랐고요. 이렇게 뭐 단 몇 분만 해도 리프팅과 슬리밍 효과를 보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이렇게 주문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1: 네. 이 울사가 강력한 리프팅하고 축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오고요.
0: 네.
1: 슬리밍이 되면서 관절뼈가 많이 튀어나신 분, 그걸 축소를 시켜주고요.
0: 네.
1: 이중턱 관리, 그러니까 이중턱으로 이렇게 처진 분들, 또 네. 팔자주름, 네. 또 아이백,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방송에 나오셔서 간증해주신 분도 뭐 네. 피부가 쫀득하다, 튼튼하다 이런 표현하시는데, 왜냐면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이 되기 때문에
0: 네.
1: 피부는 사용하고 나면 탄력 바로 그냥 경험하실 수 있고,
0: 네.
1: 또 노폐물이 배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 산소 영양분의 공급을 원활하지 못할 때 노폐물이 쌓여서
0: 네.
1: 피부 트러블이나 통증의 원인도 나오고 또 뽀드락지나 여드름 피부 트러블 생기는데
0: 네.
1: 여기에도 탁월하고요.
0: 네.
1: 또 피부 염증도 낮춰주고
0: 그렇죠.
1: 아토피 피부 있는 분도 또 실제로 치료가 되고
0: 네.
1: 또 지방분해나 슬리밍 그리고 모공 축소는 기본이기 때문에
0: 네.
1: 여러 가지 각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0: 그렇군요.
1: 이제 앞에 헤드만 밖에서 끼면
0: 네.
1: 두피케어가 탁월한데 저도 저녁에 TV 보면서
0: 네.
1: 한 3, 4분, 4, 5분 정도 얼굴을 했다면
0: 네.
1: 그다음부터 본체 헤드만 바꿔서 두피를 그냥 빗어만 주면 너무 시원해요.
0: 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나만 네. 있으면 이게 다 되니까요.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혈액순환 도와주기 때문에
0: 네.
1: 탈모 또 발목까지 예, 시켜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0: 네.
1: 일단 사용하면서 혈액순환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머리 빠짐이 굉장히 줄고
0: 그렇겠죠.
1: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새롭게 머리가 발모되는
0: 네.
1: 아마 이렇게 잔머리가 많이 올라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0: 네, 그렇군요. 피부와 두피 케어 이것만 하면 뭐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 정말 그야말로 올인원이라는 게 가장 또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사용하신 분들은 그냥 한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뭐 얼굴, 피부, 뭐 몸, 통증까지 거기에 두피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0: 네.
1: 올인원 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통증도 잡아주신다고 했었고 그 운동하고 막 이런 분들 막 근육 뭉치고 막 이런 것도 이제 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1: 네,
0: 네.
1: 세계 최초로 전류변환 시스템을 장착한 치료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0: 그래요.
1: 이거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0: 네.
1: 어쨌든 전류를 쪼개서 흡수하도록 만들어서
0: 네.
1: 사용할 때 퇴행성 무릎 관절이라든가 또 아이덕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0: 어우, 좋네요.
1: 그다음에 근육통,
0: 네.
1: 어깨나 뭉친 근육, 인대, 뭐 통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혈액순환 촉진해서
0: 네.
1: 피로 회복까지 그래서. 강력한 근육 이완으로 통증 감소가 확인이 되었고
0: 네.
1: 실제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나 알 수 없는 그다 두통,
0: 네.
1: 알체암의 불면증 이렇게 치료할 때 미세 전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통증이 있는 부위에 통증 치료로 적극 사용을 권장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사로 전화 주시면요 562-529-5343 562-529-5343번으로 주시고요. 하나 번호 더 드릴게요. 213-831-5855 213-831-5855로 연락 주시면 상담받고 또 주문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과연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맞죠?
1: 맞습니다.
0: 네.
1: 자연스러운 대한민국,
0: 네.
1: 코리아입니다.
0: 그렇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우리나라 제품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쓰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실제로 이 UK 디바이스를 많이 지금 쓰고 계신 건가 봐요.
1: 네, 이 UK 디바이스가 6만 명 임상을 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0: 네.
1: 뭐 샵 원장님들이라든가
0: 그렇죠.
1: 또 피부 미용하시는 분들
0: 맞습니다.
1: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0: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제품 UK 디바이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관도 궁금해요.
1: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작은 플래시 라이트 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가볍고요.
0: 네.
1: 또 세련된 외관입니다. 티타늄 3중 도금으로
0: 네.
1: 고급스러운 외관을 유지하고 있고
0: 네.
1: 굉장히 가볍고
0: 오.
1: 또 강도가 더 높기 때문에
0: 네.
1: 뷰티 디바이스로 매우 뛰어난 품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 그렇군요.
1: 부식이나 변색 없고
0: 네.
1: 또 친화적인 그 금속으로 네. 만들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민감한 피부에도 네. 사용 안전하게 가능하시고요.
0: 좋네요.
1: 24K 회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도율이 높아서 네. 미세한 전류를 안전적으로 전달하는 미용 디바이스 의료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이렇게 외관까지도 너무나 세련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재도 너무 좋고요. 이 딱 보면 아 이거 명품이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미용샵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1: 맞습니다. 네. 이게 한국 피부 미용은 전 세계에서 이제 최고라고 할 만큼 대단한데 그 그럼요. 원장님들이 네. 사용하고 있을 만큼
0: 맞습니다.
1: 이 디바이스의 효능은 이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대표님 이제 너무나 궁금한 가격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가격을 어떻게 주실 건지 너무 기대돼요.
1: 네. 저희가 이제 울세라 리프팅 기기 지난달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네. FDA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돼서 미국 시장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0: 네.
1: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이 가격이 320만 원 판매되는 것.
0: 네.
1: 여러분들 서치해 보셔서 UK 뭐 블랙 에디션 아니면 UK 디바이스 이렇게 서치하시면
0: 네.
1: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0: 네.
1: 미주 공식 판매가가 2,500불이에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네. 하지만 제가 런칭 기념으로
0: 네.
1: 또 사상 이래 없는 특별가
0: 네.
1: 제가 준비했는데
0: 네.
1: 2,500 이 가격에서 저희가 700불을 저희가 디스카운트 깎아서 3,799불 이 가격으로 드리겠고요.
0: 네. 네.
1: 특별히 여기에는 제가 엄청난 특별가 이렇게 준비한 거 플러스
0: 네.
1: 오늘 전화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0: 네.
1: 제가 미네랄 응축 바이오 크림.
0: 아, 좋습니다.
1: 이 미네랄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0: 네네.
1: 500ml.
0: 네.
1: 그 샴푸 사이즈 큰 통으로.
0: 네.
1: 저희가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하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미네랄 농축 바이오 크림 300불 정도 되는 겁니다.
0: 네.
1: 선물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500불을 오늘 1,799불에 그리고 미네랄이 그냥 꽉꽉 차있는 바이오 크림까지 주신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인사 말씀 한마디 간단히 부탁드려요.
1: 네.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뭐 120세대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0: 네.
1: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의료기기로 저희는 다가가는데,
0: 네.
1: 특별히 오늘은 미세전류로 노벨상을 받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UK 디바이스로,
0: 네.
1: 울세라의 그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고통 없이,
0: 네.
1: 집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피부 처짐이 바로 리프트 되면서 탱탱한 피부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0: 네.
1: 미국 런칭으로 드리는 엄청난 특별가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셔서 또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강력한 울세라 리프팅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UK 디바이스 전화 주시고요. 562-529-5343, 562-529-5343 번으로 얼른 전화하시면 오늘 이 놀라운 가격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여기서 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진숙이었고요. 내일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유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주시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서 오전 11시 이제 라디오에서 생활의 지혜 챙겨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생활백서 김소영입니다. 자, 오늘은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그리고 데이케어까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누가 대상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거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은 늘 든든한 아들 같아요. 어르신들을 살피고 돌보고 계신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마이크를 제가 안 올렸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
1: 반갑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방송 사고가 네, 다른 곳에서도 있었는데 요즘에.
0: 깜찍한 방송 사고로 생활백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1: 네. 네. 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들 맞습니다.
0: 네. 든든한,
1: 네. 네, 든든한 아들 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장수 데이케어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1: 아, 뭐 느낌은 많이 받고 있어요.
0: 거의 아들 예, 취급.
1: 저는 아들을 사실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아들 노릇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진짜 네. 참된 아들.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 부모님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네. 하루하루 이렇게 저희 데이케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혹시 그렇게 못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 하여튼 저는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임하는 것 같아요.
0: 네. 네. 일에 있어서는 진짜 아들처럼 혹시 부모님께도 가정 안에서도
1: 아... 많이 노력은 하지만 네. 아무래도 뭐 부족하겠죠. 네, 네. 부족하겠죠. 네, 근데 그래 그럼에도 네, 좀 노력을 하는 그쪽 군에 네. 부류에 제가 좀 속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건방지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직접 배했던 네. 분들이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1: 아, 예. 뭐. 그렇죠.
0: 자, 네. 장수대이겨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눌 텐데요. 일단, 신민수 이사님 온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집 한 채 있고, 네. 자가용 있고, 네. 그 다음에, 예금 좀 있는데, 네. 데이케어 못 간다더라. 돈 내고라도 갈 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데이케어에 나오시기 위한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그냥 뭐 돈을 내고 나오시는 것은 현재 우리 이쪽 뉴욕 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케어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안 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집 한 채와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 그리고 본인들의 이동 수단으로 쓰고 계시는 자동차인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집도 뭐 수십 밀리언 이런 게 아니시라면
0: 네.
1: 저 뉴욕이 그래도 아무래도 집값이 굉장히 비싼
0: 네.
1: 전 세계에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해놨어요. 뭐 1포인트 아마 한 3밀리언 정도
0: 네.
1: 그 정도 소유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실거주
0: 네. 네,
1: 상태일 경우고요. 뭐 자동차도 본인들이 뭐 미국에서 차 없는 거는 말이 안 되는
0: 그쵸.
1: 아주 네.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밸류를 따지진 않아요. 한 대 정도는
0: 아,
1: 뭐
0: 네.
1: 아무리 뭐 좋은 네. 가지고 계셔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지만 이제 뭐 세컨 하우스, 뭐 렌털 하우스라든지 차도 뭐 레저용으로 뭐 따로 여러 가지 갖고 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메디케이드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질문이 많이 되고
0: 네.
1: 조금 이제 힘든 그런 조건이 되겠죠. 메디케이드 받으시려고 하실 때는.
0: 네.
1: 재산도, 세이빙도 네.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저희도 문의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은행에 만불이 있어요.
0: 네. 어떡하지?
1: 예.
0: 네.
1: 근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없는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만불이 되게 크신 줄 아시더라고요.
0: 네.
1: 전혀 문제 안 되십니다. 뭐 3만 불, 4만 불 정도도 은행 지금 뭐 구좌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계속 연관된 얘기지만 뉴욕 물가가 비싸요.
0: 네.
1: 뭐 렌트비며 보험료며 여러 가지 등등등의 뭐 공과금 내치다 보면 한 달에 뭐 몇천 불 금방입니다.
0: 맞습니다.
1: 삼삼한 불 갖고 계셔야 1년도 힘들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뉴욕에서 그래서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을 따질 때에 뭐 지금 세이빙에 뭐 그 정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네. 보통들 메디케이드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리뉴얼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네. 이제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여기서. 그래서 뭐, 그 은행에 무슨 돈 천불이 넘으면은 메디케이드 끊어진다더라,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근데 다 경우에 따라 이제 좀 그게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적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지금 뭐 렌트를 살고 있어요.
0: 네.
1: 요즘 렌트가 굉장히 비싸요. 저도 지금 요즘에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데, 맞아요. 뉴욕 요쪽. 우리 플러싱 지역, 뭐, 베이사이드 지역 보면은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렌트 살고 계시면. 한 달에 그거를 다 하시려면, 뭐, 은행에 밸런스 500불, 1000불 있어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니, 렌트는 1500불짜리 산다 그러면서, 은행에는 500불밖에 없어요. 의심해요.
0: 이상하대요.
1: 네. 의심합니다, 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 그런 캐시를 많이 갖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꾸 집요하게 이런저런 요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플래닝을 해야 돼요. 메디케이드를 만들 때. 아니면 SSI라는, 뭐, 영세민들,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층에게, 뉴욕주에서 실질적으로 매달 지원금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 플랜을 하셔서 그 플랜에 맞게 신청을 해야 나중에도, 아니, 당신은 인컴, 뭐 밸런스는 이렇게 없는데 렌트도 비싸고 익스펜스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돈 달라고 그러는데 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제 그럼 누가 당신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제, 네. 자제분들이 도와주고 있다 생각해요. 매달 뭐 캐시로. 그런 분들은 안 좋은 경우에 발각이 되면 몇 년 동안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돼요.
0: 이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1: 예, 예, 몇 년치 토해내요. 몇천 불, 뭐 심지어 만 불 넘게도 토해내는 분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신청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그런 상담을 하러 오신 분 간혹 있었어요. 딴 데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다 토해내라고 그런다.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0: 네.
1: 그러면 애당초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냥 신청서만 쓰는 거죠. 그냥 읽고 답하고 이 정도.
0: 네.
1: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저런 경우의 수들,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신청을 해서 돈은 받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문제가 똥하니 터져버리는 거예요.
0: 네.
1: 그 돈이 어딨어요?
0: 어디
1: 다 토해내라고 몇천 불 내라고 그러는데
0: 네.
1: 몇만 불 내라고 그러는데 돈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렌트도 얼마 낸다. 유틸리티 얼마 낸다. 내 지금 은행도 밸런스도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되고
0: 네.
1: 이런 플래닝이 잘 되면 나중에도 문제가 없으세요.
0: 이런 플래닝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1: 미리 신청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은행에 이제 그런 보통 소셜 오피스, 메디케이드나 이런 정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은 대부분 많은 곳들이 이제 은행 스템을 몇 개월씩 달라고 그래요.
0: 네.
1: 뭐 한 달치는 뭐 솔직히 우리가 눈 가리고 이렇게 막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개월씩 달라고 그래요. 몇 개월씩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번 달에 싹 없어졌네. 이런 분은 이제 이 색안경이 이제 이 사람들이 쓰게 돼요.
0: 네.
1: 자동적으로.
0: 집요하게 이제.
1: 집요하게 이제 이거는 또 추가로 뭐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런 걸 관리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약간 몇 개월의 시간을 두고
0: 네.
1: 저희랑 이제 맞춰요.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없이
0: 네.
1: 그냥 서류가 자동으로 잘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잘 모르는 데서는 그냥 신청서만 네. 몇 개월씩 달래요. 그래 해서 쑥 줬는데 문제가 터지는 거죠.
0: 네.
1: 갑자기 이게 뭐 캐시아웃이 왜 이렇게 했냐, 너.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 한 번 그런 문제가 생기면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오피스에.
0: 네.
1: 그래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도 좀 집요하게 계속 따지고 들고 나중에 이제 뭐 리뉴얼을 하고 이제 계속 하다가 문제가 진짜 생기면 이런 분들 케이스가 이제 토해내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경험이 있고 이런 데서 상담도 충분히 받으시고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요.
0: 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1: 해결할 수 없다고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게 맞는 것 같고요. 해결은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정정에 나가고 여러 가지 좀 시간적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서류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
0: 네.
1: 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0: 네. 자, 요런 부분 관련해서 오늘 한 시간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고요. 생방송 중에 전화하실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바로 전화 주세요. 718-225-1660번입니다. 오늘은 장수 데이케어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한 소셜 문제, 그리고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까지 아주 꼼꼼하게 경험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합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보험사로부터 다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어떻게 이걸 다 인정받죠?
1: 이게 플래닝을 잘해야죠.
0: 네. 자, 요 플래닝의 요령 그리고 그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또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 준비합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함.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 알과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6: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사실 메디케이드 뭐 룸검 케어 이거 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만 해도.
1: 그렇죠. 뭐 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뭐 오바마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사시면서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도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이렇게들 다 하고 계실 거예요.
0: 네.
1: 아니면 뭐 직장에서 직장 보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적인 그 본인들이 갖고 계셔야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호를 받게 되시고 할 텐데 그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메디케이드와 뭐 롱텀 케어 플랜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뭐 다양한 정말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뭐 국내외적으로 그 정세 변화들.
0: 네.
1: 뭐 최근에도 뭐 우리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책 변화 뭐 아니면 뭐 트레이드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든 뭐 미국 포함해서 지금 뭐 긴축 그리고 예산 삭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엔드 유저인 이제 저희들한테 영향이 오고 있죠.
0: 네.
1: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특히 작년 올해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수십만 명의 이제 기존 수혜자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이제 디스퀄리파이가 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아까 처음 요 전에 말씀드린 플래닝
0: 네.
1: 잘못해서 플래닝만 잘했으면 어떤 정책의 변화가 오고 어떤 예산 삭감이 와도 내가 그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으실 텐데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일 거예요. 베네핏을 더 이상 못 받게
0: 네.
1: 이제 끊기시는 분들 속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베네핏들과 받고 있는 베네핏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잘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규제제로 규정대로 가이드라인대로 룰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0: 네.
1: 그렇죠.
0: 네. 근데 그 규정에 살짝 벗어나는 분들도 있고.
1: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완전히 많이 벗어나 있죠.
0: 네. 네.
1: 완전히 많이 벗어나 있고요.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장수 저희만 봐도.
0: 네.
1: 뭐 밖에서 뭐 무슨 비바람이 몰아치고 무슨 홍수가 나고 이래도 우리 장수 배에 타신 분들은 마지막 날에 그 따사로운 햇빛과 비둘기가 몰아다준 네. 그 그냥 팔팔한 아마 이파리를 같이 이렇게 보고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생활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1: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저희 장수대이케는 그런 것 같아요. 단추도 처음부터 잘 끼워드리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이런 것 해서
0: 네.
1: 안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산이 좀 본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그 오해와
0: 네.
1: 좀 부족한 지식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잘 상담을 해드리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0: 카드라가 너무 많으니까.
1: 사람 많고 밖에 나가시면 목소리 큰 분들이 이겨요 일단.
0: 예.
1: 뭐 얌전한 분들은 그냥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첫 단추를 잘 끼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제대로 된 베네핏을 받게 시작이 되시고 뭐 리뉴나 뭐 여러 가지 또 뭐 해야 될 거 있으면 맞게 하면 되고요.
0: 네.
1: 네. 아주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예산 삭감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에 대한 얘기들 뭐 우리가 받고 있는 푸드스탬프다 뭐 지금 원래는 그냥 저소득층 뭐 이면은 대부분 이제 뭐 수십만 명 많은 그런 가정들이 뭐 푸드스탬프를 다 받아 썼었잖아요. 근데
0: 네.
1: 이제 뭐 매스컴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정부만 믿고 일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떠둑이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0: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1: 그렇죠. 그냥 안 하는 거죠. 편하게. 충분히 나올 거야. 애들 많이 있고 뭐 우리 그냥 조서 유치다 그런 분들이 솔직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못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저소득층 아파트를 너무 많이 꿰차고 계세요.
0: 네.
1: 할 수 있지만 안 해. 네. 왜? 루트를 잘 알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0: 네.
1: 또 그 안에서 또 검은 또 그림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0: 네.
1: 우리가 그런 뭐 오피스에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넣고 그것을 또 이제 처리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좀, 어두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0: 바우처로 렌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시다 보니까 공급은 지금 뭐 굉장히 좁죠, 문이.
1: 네.
0: 그 수요하는 분들이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실외로 지금 윌레스 포인트, 저 뉴욕 매츠 야구장 그 근처에 작년 한 10월 전부터 저도 지금 거기 새로 이제 프로퍼티가 다 완성이 됐었거든요.
1: 네.
0: 꽤 많은 유닛이 됐어요. 이제 혹시 지나다니다 보시면 굉장히 커요. 그 프로퍼티가.
1: 네.
0: 한 몇백 유닛은 될 것 같아요. 뭐, 스튜디오부터 원베드, 투베드, 뭐, 트리베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올 2월까지 약 한 5개월 좀 넘게 신청을 받았어요.
1: 네.
0: 아주 수십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수십만 명이.
1: 수천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
0: 수십만 명이 네. 했고요. 그 결과가 아직 발표가 끝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거기 그 윌레스 포인트인데요. 거기 신청한 분들이 계시면 왜냐면은 거기서도 신청자들에 대한 어떤 그 추후 우선 계속적으로 그 발표나 그런 업데이트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희 스태프들한테도 뉴욕 시장한테 이런 거 좀 진정을 좀 보내야 될 것 같다.
1: 네.
0: 너무 투명하지도 않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표가 날 겁니다. 신청자들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청만 했지
1: 네.
0: 번호만 받고 신청하면 이제 접수 번호만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자꾸 입을 열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신청자로서
1: 네. 아니
0: 신청해 준 분으로서 뭐가 좀 불편했고 신청하고 나서 신청자인데 또 뭐가 답답했고
1: 네.
0: 그런 것을 자꾸 시정부에 요청을 하고 자꾸 개선을 시켜야 되죠. 이번에 신청한 분들이 수십만인데 아무 연락을 못 받아요.
1: 결과 아무
0: 경우 결과가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렸지만 인터뷰를 받으러 오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1: 네.
0: 5월 달에도 있었다고 들었고.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들어가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좀 투명한
1: 네.
0: 것들을 좀 우리도 알아야 되겠고.
1: 그 기준을 알아야지 신청도 하고 할 텐데.
0: 그렇죠. 이제 네. 본인들의 이제 거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맞는 그런 분들이 다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좀 행정적으로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누군가 좀 시정부에 좀 그냥 좀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풍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1: 네.
0: 왜냐면 뭐 너무 좀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여기저기가 전부가 좀 뭔가 정리가 된 것도 없고
1: 네.
0: 일원화된 것도 없고 막 그냥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또 저기대로 다 다르고
1: 아, 네. 네,
0: 신청할 때마다 뭐 여긴 다르고 저긴 다르고 뭐 이러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1: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0: 그게 저희도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죠 뉴욕인데
1: 네.
0: 그래서 참 안타깝게 이번에도 뭐 한인 여러분들께서 뭐 그 정치
1: 네.
0: 도전장을 내미시고.
1: 네.
0: 혹시 첫 관문을 통과한 분들도 계실 거고, 못한 분들도 꽤 있다고 제가 지금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좀 얘기가 좀 조금 빗나가고 있지만,
1: 네.
0: 제가 저희 센터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시니어들한테.
1: 네.
0: 투표 좀 하시라고.
1: 하시라고. 네. 네.
0: 그래서 평생 안 하시다가 진짜 하신 분이 있어요. 요번에도.
1: 네.
0: 예.
1: 네.
0: 당신 그 선거구에 나온 정말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발표하고 얘기 나누고 정말 변화 좀 시켜보겠다. 이게 마음이 좀 내 아들, 딸같이 생각을 하시고 가서 투표를 좀 하셔라. 우리
1: 네.
0: 같은 한인이고 한인이 나와야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 또 정부의 예산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짐에도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10분 충분히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1: 네.
0: 그런 변화 속에서도 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뭐 너도 그러고 나도 저기 가면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는데 뭐 그게 당연하게 그 물에 그 드는 것을 물드는 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0: 여러분 지금 이제 혹시 70, 80이라고 그러셔서 아, 나 이제
1: 살만한 얼마
0: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네. 제가 이제 우리 데이비 싱클레어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랑 동문이 될 뻔했지만 하버드 의대 유전학 거기 교수신데
1: 네.
0: 그분은 계시고 저는 이제 못 갔으니까 이제 동문이 안 됐어요. 안타깝게.
1: 네.
0: 그분이 지금 영노화라는 것을 공부 세계 이제 학계에 의학계에 이제 주목을 받고
1: 네,
0: 영노화라는 것은 이제 에이징이 리버스를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에이징이 된다는 거 너무 그냥 당연히 나이 들면 늙어가잖아.
1: 네.
0: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 근데 그분의 연구는 노화를 늦추거나 우리의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발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냐고요. 자, 이런 연구 결과 앞으로 이제 그게 10년, 20년 안에 이제 현실화가 돼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1: 네.
0: 지금 뭐 로봇이 나와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고.
1: 맞아요.
0: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 일론 머스크 지금 주식 상장하는 여러 가지 스페이스X며 지금 우주와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봇과 지금 뭐 로봇 차량과.
1: 네. 이게 이제 남 일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으로 네, 들어온 네, 상태거든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노화, 영노화도 조금 이따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장수데이 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역노화란 무엇인가 꼼꼼하게 오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2: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라디오 생활 백서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오늘까지요.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여기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까지 다양한 제품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 오미자 생즙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라디오 생활 백서는 한양 국수집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자, 우리가 역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1: 네, 먼저 네. 우리 혹시라도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는 그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나와서 정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곳으로.
0: 혹시 틀렸다 예. 그러면 카톡 올려주세요.
1: 예, 예. 네. 해주셔도 되고요. 예. 뭐, 지금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그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염려하는 부분, 두려워하는
0: 건강이죠.
1: 부분이 죽음, 질병,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뭐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마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숙제일 거고 잘 아시겠지만 칭기스칸, 뭐 여러 예전에 이제 그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을 치셨던 많은 역사 속 인물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인간의 수명은 이 우리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말은 사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의 수명,
0: 네.
1: 우리의 건강. 역노화라고 이제 이분이 다양한 이제 뭐 노화 예방 아니면 질병 뭐 이런 것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그 에이징 리버설이라고 그러죠. 에이징 리버설이라고 그러는데 역노화. 그러니까 우리가
0: 노화를 거스르는 건가요?
1: 그렇죠. 네. 그 한마디로 하면은 에이징은 노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리버설이라고 해서 이제 되돌린다라는 건데요.
0: 네.
1: 그렇다면 뭐 젊어지는 거냐? 젊어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노화를 늦춘다.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또 젊어진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네. 네.
1: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요. 현대의 병, 우리의 노화를 가장 빠르게 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가 그 먹는 거, 식습관,
0: 네.
1: 뭐 여러 가지 그 먹는 거에 관련된 얘기가 이분의 이제 발표 중에 많이 나와요.
0: 뭘 먹어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요즘 우리 노화 그리고 병들은요 너무 잘 먹어서
0: 맞습니다. 네, 진짜로 비만 이걸로 발생되는 병이 얼마나 많게요?
1: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도 빨리 오고요 질병이 걸릴 확률이 가속화가 된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덜 먹고
0: 네.
1: 좀 우리 위를 좀 쉬게 해주고,
0: 많이 쉬어야 돼요.
1: 우리 장하고 뇌가 연결됐다고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장하고 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예.
1: 그래서.
0: 장 운동을 어떻게, 많이 하면 머리는
1: 어떻게 연결이 됐지? 막 네. 그러실 텐데, 장 건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장 건강이. 식사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16대 8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0: 16대 8.
1: 16대 8. 16하고 네. 8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0: 16하고 8을 더하면 24.
1: 긴장하지 마시고. 아,
0: 나 지금 단순한... 28 생각하고 있다.
1: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산수입니다. 네네네. 산수. 네.
0: 아, 더하게.
1: 24시죠. 네. 24하면 연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0: 24시간.
1: 그렇죠. 하루가 네.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얘기를 하던 중이었으니까.
0: 네.
1: 그 24시간 중에 16시간은 배를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쉬게 놔두라는 거고요.
0: 16시간 자면 되겠네요.
1: 하, 네.
0: 죄송합니다.
1: 네. 네. 방송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지금 8시간 동안만 먹되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행자님도 그렇고. 간헐적 단식.
0: 네네.
1: 근데 이게 무작정 안 먹으면 네, 안 좋대요. 많이. 그리고 60대, 70대가 넘어갈수록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0: 네.
1: 16대 8 해서 16시간 동안 안 드시는 게 좋고요. 8시간 동안 드시는데, 자, 그럼 우리가 먹지 않는 동안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들 뭐 너무 많이 보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 동안,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제 배고파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안 네. 먹고 계속해서 이제 배에서 막
0: 꼬르륵 하고
1: 네, 난리 나죠. 뭐 네. 전쟁이 나잖아요.
0: 네.
1: 그때 우리 몸에서 갑자기 세포들이 깨어난답니다.
0: 꼬르륵 할 때.
1: 네,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먹을수록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네요. 몸에 염증들이.
0: 네.
1: 근데 이제 밥 먹은 지 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막 꼬르륵 해지고 막 이러고 이제 해서 이 세포들이 나와서 염증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이제 새로운 또 세포나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호르몬을 만들려고 막 하는데 음식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얘네가 아이고 더 쉬자 우리. 예. 야, 저 군장 풀어. 군대 갔다 오신 분. 그냥 다 풀어. 다시 냉모반으로 들어가자. 예,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또 몇 시간이 이제 한 두세 시간 지나서 야 이제 준비해. 좀... 예. 나가서 좀 염증도 좀 없애고 우리 좀 뭐 청소도 하고 밥갈이도 하고 막 하자. 근데 또 뭐가 막 들어오는 거야. 요즘에 얼마나 잘 먹어 우리.
0: 네.
1: 밥 먹고 간식 먹죠. 빵 먹죠. 과자 먹죠. 떡 먹죠. 다양합니다. 뭐 먹는 게 우리가 지천재예요. 먹는 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편하게 좀 우리 식사를 좀 한 끼 정도 굶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야 우리 몸 세포들이 그 염증도 다 죽이고 새로운 것들도 막 더 만들어내고 이런다네요. 그래서 염증이 노화랑 관계가 깊죠. 염증과 노화. 그래서
0: 네.
1: 그런 것을 없애주고 16대 8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런 식사 습관도 바꾸면 우리 몸에 염증 죽이고 질병도 자꾸 없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아파지면 이제 늙죠. 아프신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늙어요. 아프면. 근데 안 아픈 분들 늘 이렇게 웃고 운동하시고 바쁜 분들 보면
0: 날렵하신 분들 있어요.
1: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근데 몇 살이라고 얘기해서 아니 훨씬
0: 젊어 보이신.
1: 아니 그, 네. 네 맞아요. 진짜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분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들 노화 예방과 그 영노화를 얘기할 때.
0: 네 하나 더. 네.
1: 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리타이어를 하면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0: 16시간 숙면
1: 그냥 한 몇 시간 잤다 일어나셨다 또 몇 시간 잤다 일어나셨다 이래요. 하루 종일 네. 대게만 계시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시계 알람 맞춰놓듯이 아침에 뭐 5시 반에 일어나시든 뭘 하시든 하셔서
0: 네.
1: 뭘 하시고 씻고 샤워를 하시고 새로운 것을 또 배워야 된대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야 노화가 예방이 되고 늦춰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연세가 드시고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기운이 빠지고 모든 게 무기력화되고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노화죠. 자꾸 뭔가를 배우려고 주위에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이상하게 뭐 이렇게 많이 배우시는지 몰라. 뭐만 있으면 가서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건강하죠, 결론적으로.
0: 맞아요.
1: 그래서, 나이가, 리타이어하고 나이가 드실수록 좀 새로운 것을 좀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뇌가 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시는 것도 잘해야 되고요.
0: 네.
1: 샤워할 때, 샤워할 때 마지막에 이제 뭐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샤워하는 내내 좀 차가운 물로 이렇게 샤워하신 분은 없겠죠.
2: 네.
1: 근데 이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한 샤워 끝날 때 한 30초 정도는 찬물로.
2: 네. 그러니까
1: 완전 찬 건 또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좀 몸에서 이런 느낌 있죠, 이거.
2: 네. 아이,
1: 차가워. 네. 이때 또 몸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세포에 막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네. 일어나면서.
2: 안 깰 수가 없잖아요.
1: 네. 그게 이게 자꾸 세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 그리고 오전에 햇볕을 좀 쐬고.
2: 네.
1: 그냥 24시간 동안 커튼 쳐놓고.
2: 칙칙하네.
1: 예. 전화, 밤인데 전화 오세요. 왜 안 데리러 와요? 낮, 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2: 네.
1: 오전에 그 햇살 쐬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오전에 움직이라는 거죠.
2: 그렇죠. 밖으로 나가라는 네. 거죠.
1: 저 분명히 오전 햇살 얘기 드렸어요.
2: 네.
1: 오후에 쨍쨍 뜰 때 자외선 쐬시면 안 좋아요.
2: 아유, 큰일 나요. 지금 네, 폭염은 되는데.
1: 그 이상하게 좀 끊어서 듣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야, 햇살 받는 게 좋대. 낮에 나가지.
2: 아유, 어지러워. 아닌가.
1: 그래서 자외선은 웬만하면 좀 조심하셔서 선크림 바르고 피하셔야 되고 오전 햇살. 근데 이런저런 거를 다 이렇게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데이케어예요.
2: 제가 지금 계속 떠올렸어요.
1: 이게 데이케어더라고요.
2: 먹는 거, 그다음에 뭐 배우고 움직이고 햇살도 느끼고. 예.
1: 그리고 이제 소셜라이징 되잖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립되지 말고.
2: 네.
1: 예, 혼자이지 말고. 데이케어 생활 안 하시면 저희도 얼마 전에 좀 뭐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나오셨다가 이제 몸 컨디션이 좀 이제 안 좋아지셔서
2: 네.
1: 뭐 저희가 이제 또 의료팀에 어떤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집에서 그러셨어 봐.
2: 네. 큰일 나죠.
1: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위험. 제가 그 순간을 보면서 물론 아이고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셨는데 우리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2: 네. 지켜보고 있고.
1: 바로 치료받으시고 뭐 앰뷸런스가 오든 뭐 어떻게 됐든 하시잖아요. 근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다가 그냥 나는 내비로 도. 내가 알아서 잘 살아.
2: 네.
1: 그런 분들이 계속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뭐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빨려 오죠.
2: 네.
1: 그래서 의리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곳이 뭐 100%는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분이 강조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이 데이케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규칙적으로 생활에 나오시니까.
2: 네.
1: 아침에 또 나오시려면 단장하셔야지, 씻으셔야지, 뭐. 네? 나오시다 보면 또 아침 햇살 받고, 나와서 또 새살도 받으시고, 친구들하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사실 예전에는요, 우리 육체 건강이 건강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2: 네.
1: 나 아파, 그러면, 너 어디 다쳤어? 왜, 어디, 뭐, 넘어졌어? 막, 이제 이런 육체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2: 네.
1: 근데 그게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쭉 오는데 갑자기 피지컬 건강이 건강의 전체인 줄 아는데 멘탈 건강이라는 게 또 나오네요.
2: 네.
1: 정신 건강. 아시잖아요. 그 우울한 거.
2: 네.
1: 되게 심각하죠, 요즘에.
2: 거의 뭐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1: 그렇죠. 정신적으로 우리 다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건강이 그렇게 이제 대두가 돼서 연구며 어떤 또 발전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게 또 뭐냐면 소셜 헬스예요. 소셜 헬스.
2: 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라가 세 개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제는 기둥인데 피지컬 헬스, 멘탈 헬스, 그리고 소셜 헬스.
2: 네.
1: 이 세 개의 필라가 완전히 건강을 했을 때에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큰 건강이라는 게 그 밸런스가 맞아야죠. 밸런스가.
2: 네.
1: 잘 맞았을 때 정말로 우리가 아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2: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데이케어는 어쩌면 필수일지도 모르겠는데.
1: 네,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소셜 헬스는 집에 계셔서 혼자 뭐 이렇게 뭐 어쩌다 일주일에 한번 나간다. 이거는
2: 아니죠.
1: 소셜라이징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매 그러니까 한 주에 뭐 정해진 날짜들 아니면 매일 나오셔도 되겠죠. 무리면 안 된다면 그런 소셜라이징을 하시는 게 노화 예방. 그렇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2: 네.
1: 이 싱클레어 교수가 말씀하신 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인간의 수명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외로 점핑을 할 수가 있대요.
2: 100세 시대에도
1: 아니, 훨씬 넘어갈 네. 수가 있답니다. 훨씬.
2: 아, 지겨워.
1: 그러니까 단순히 뭐 110살, 뭐 120살 이게 아니에요.
2: 네. 와.
1: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분의 이제 찾아볼까요? 여러 가지 예, 스피치가 나와요. 그래서 좀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더 장수하면서 살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우리 네. 지금 뭐 30, 40대 살고 계신 분들 아니면 50대, 60대 지금 살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고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예? 왜냐하면 아, 나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광고 전에 어, 이제 뭐 나 뭐 이 정도 살았는데
2: 대충 해 뭐 이렇게
1: 근데 이런 지금 발표들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체험을 할 때에는 고 내가 앞으로도 20년 데이케어 생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2: 네.
1: 30년? 100년? 더 할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저도 지금 오늘 뭐 최근에 좀 들은 소식이 있는데 뭐 올 초에도 벌써 어떤 뭐 데이케어가 문을 닫았죠?
2: 네.
1: 뭐 FBI와 여러 기관들에서 뭐 오랜 인베스티게이션이 있었어요. 그냥 네. 하루에 나와서 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나올 때는요 이미
2: 몇 년?
1: 서류를 몇백 몇천 페이지의 서류를 이미 다 갖고 계세요.
2: 네. 어,
1: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다 알고 와요. 근데 또 한 군데가 문을 닫는다는 또 소식이 들려요. 그것은 아마
2: 또 그런 일이
1: 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자꾸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2: 네.
1: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가는데 더 필요해요. 데이케어가.
2: 네.
1: 계속 나오시라 그런 거를 제가
2: 많아지면 지금 좋죠.
1: 그렇죠. 저는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왜 등록만 하고 안 나갑니까?
2: 네.
1: 지금 그런 분들이 70% 80%예요.
2: 네. 안 나오는 이유는 뭐죠?
1: 그것은 그분들께 물어봐 주십시오.
2: 아, 네. 네.
1: 나오시고 계속 어 저기도 데이케어 또 연애? 저기도 연애? 왜 열면 안 돼요?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
2: 네.
1: 열어야죠. 나오셔서 네. 건강을 유지하시고 재밌게 노후를 사셔야 되는데 그런 거 욕하면 안 돼요. 왜 다들 뭐 데이케어만 차리려고 그러지? 저는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2: 네.
1: 단, 잘해라. 똑바로 해라.
2: 네.
1: 진정으로 모셔라. 진정으로 돌봐드려라.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죠.
2: 네. 그냥 무슨 돈벌이용으로 생각해서 데이케어가 생기는 게
1: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2: 네. 맞아요. 얼핏 뭐 들리기도 데이케어가 돈이 된대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문을 닫게 된다.
1: 그래서 잘 하고 있는 우리 하얗게 컬러 하고 있는 분들한테 영향이 안 올 수 있도록
2: 네.
1: 우리 모두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중한 자세로 하루하루 데이케어라는 큰 어떤 그 우리 삶의 한 부분인데요 지금
2: 네.
1: 함께 노력해서 잘 예,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오늘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일단 16시간 공복을 한번 네. 시도해보자.
1: 네, 당장
2: 마음 먹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음료 한 잔 가져오셨는데 레몬티 같아요.
1: 예예. 예,
2: 이것도
1: 예.
2: 건강을 위한 선택이시죠?
1: 예, 그냥 물 마시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레몬이 뭐 좋다고 하잖아요.
2: 훨씬 그래서. 좋다고 예, 하잖아요.
1: 예. 사실 건강해지려면 좀 부지런해져야 돼요. 예, 예.
2: 자, 여러분이 부지런하지 않아도 장수 데이케어에 가서 신민수 이사님을 만나면 뭐랄까 마음의 어떤 동기부여가 된달까요? 좀 건강하게.
1: 많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계속. 예.
2: 네. 내가 상황이 되는지 실제로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또 직접 상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고요. 장수 데이케어 상담 전화는 718-799-0133번입니다. 718-799-0133번입니다. 이사님.
1: 네.
2: 제가 듣기로는 장수대의 케어가 또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그러셨는데 들었거든요. 16시간 공복으로 지킵니다.
1: 알아서. 네. 스스로 알아서.
2: 진짜 맛난 식사 챙겨주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함께 하고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함께 하신 분은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입니다. 가시면 꼭 얼굴도 챙겨보셔야 해요. 안 보기에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18-799-0133번입니다. 뭔가 오늘 방송 이후에 건강해질 그런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1: 예,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예.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7월 1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화요일 아침부터 7월 1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싸움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4,700조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는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 학생들을 향해서 스벅 가야지 탱크데이라고 외치며 조롱성 응원을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일부 배추한판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과 함께 짚어보고요. 역대 최고의 월드컵 멤버로 역대 최악의 졸전을 펼치며 사퇴했던 홍명보 전 감독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홍 감독은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공항을 바로 빠져나갔죠. 신문선 명재 교수와 함께 32강 탈락 후 북중미 월드컵을 마친 우리 축구의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자, 배추 한판. 자, 오늘은 배종찬 소장의 공석인 관계로 배추 없는 배추 한판이 되겠습니다. 자, 한판 패밀리 김수민 평론가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코너를 달리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수민입니다.
1: 예, 없으면 허전하기 때문에 우리 김수민 평론가 오셨고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4: 네, 용역 크리에이터. 용역 개그맨 이상민입니다.
1: 촉법?
4: 네. 아, 촉법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1: 아, 예, 예.
4: 제가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을 예. 비판한 영상 올렸다가 제 채널에 댓글이 한 두 개 정도 달리는 예, 채널인데 600개가 달리는 걸 보면서 아, 이 이슈가 살아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5: 굉장히 만족해하는
1: 네, 평론계에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4: 아, 전혀 없습니다.
1: 예, 그냥 성대모사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하다. 네. 자, 이어서 엘레강스 정 정호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카인드 장, 장윤미 대변인. 예.
7: 안녕하십니까, 장윤미입니다.
1: 예, 우리 장윤미 대변인도 굉장히 그 동안에.
7: 네.
1: 예, 대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7: 제가 웃을 일이 없는데 한판 승부 오면 이렇게 예. 화기애애해서 참 아, 마음도 그렇습니까?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한 분씩이라도 기분 좋으십니다.
4: 행복합니다.
1: 예, 저도 네. 행복합니다. 자, 본격적인 시사 이슈 가기 앞서서 어제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큰 논란이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배재고와 광주일고와의 경기 장면이었는데 영상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장면, 이제, 보신 분은 좀 이해가 쉽고, 소리로는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게 이제, 배재고와 광주일고의 야구 장면인데, 김수희 평론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3: 네, 지난 6월 2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동 구장에서 청룡기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1: 예, 예.
3: 이때 이제, 광주일고하고 배재고가, 대결을 하고 있었고
1: 예.
3: 상황은 7회 콜드게임이 임박한 그러니까 배재고 쪽이 승리하기 직전 정도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1: 예.
3: 이 더가웃에서 응원가가 들려왔어요. 선수들이 외치는 응원가인데 원래 배재고의 응원가였겠죠. 근데 거기에서 살짝 개사가 된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가야지 이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었고 왜 하필 야구 시합 중에 스타벅스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그거는 상대방인 광주일고라는 것과 떨어뜨려놓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광주일고 코칭 스태프들이 항의를 하게 됐고요. 적당히 해라. 아까부터 참고 있었다. 스타벅스 얘기가 왜 나오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 예, 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스타벅스 가야지 하면서 탱크데이 뭐 이런 음성도 있었고 분명히 그러한 것을 연상시키는 걸 의도적으로 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서 사과문까지 나왔는데 그 사과문도 AI로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 거죠?
3: 네, 일단 사과문이 이 배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2차로 사과문을 냈거든요.
1: 2차로?
3: 예. 네, 지금 이제 사과를 해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사과문 이미지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
1: 아, 예?
3: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이제 비판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급기야는 배재고 총 동창회까지 나섰습니다.
1: 맞아요.
3: 예, 대신 사과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1: 예.
3: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또 파장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앞서서 있었던 충암고와 그 광주일고 경기에서
1: 예.
3: 충암고 학생이 그 광주일고를 향해 네. 내란의 요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 또 나와서 네, 이것도 사실일 경우에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충암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라서
3: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네. 그 거꾸로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예, 그런 빈축을 살 수 있는 물론 그 중앙고 학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요. 예. 네, 그런 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1: 자 일단 충암고 말고 이제 광주일고와 배재고 상황 어떻게 보시면 정욱 의원님한테 말씀 주시죠.
5: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무슨 짓을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교육으로는 받았을 텐데 그 기가 막힌 비극적 상황을 네, 네. 잘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5: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그 어린 학생들이 그 나치를 마치 또 미화하듯이 했다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그러한 그 지탄을 받았는데 그때 어떤 그 법적 조치라든지 정치인들의 행동이 앞서지 않았어요.
1: 예.
5: 사회적으로 어른들에 의해서 묵직하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인륜에 어긋나는 일인지를 스스로 자각하도록.
1: 예.
5: 근데 지난번에 탱크 데이 때 이게 마치도 그 정치권에서 먼저 막 그 나서서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도 이게 무슨 뭐 진영 간의 어떤 그러한 그 갈등처럼 잘못 예. 이해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그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해 갖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 흥분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이것은 그 소위 사회 생활을 하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교육의 어떤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가 나섰는데 결국은 이거 청소년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대통령이 또 얼마나 강한 말을 했습니까? 그때.
1: 그렇죠.
5: 네.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진영 논리 그리고 진영 갈등만 더 상당히 그 부각시킨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1: 사실 이제 광주 얘기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역사적 사안인가를 이제 학생들이 인식 못했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또 일베 놀이, 밈 놀이화 돼서 이게 큰 문제 의식 없이 이 친구들이 또 막 외치고 따라하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가지고.
7: 그러니까 놀이로 소비할 네. 게 있고 네.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 드는 일감은 애들이 왜 이러지? 였지만 예. 이건 대단히 손쉬운 그냥 질타에 불과한 것 같고 좀 예.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그냥 그래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역사라는 게 이 좀 흐릿해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을 때 이렇게 조롱과 희롱과 어떻게 보면 이런 놀이의 수단에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대단히 위험 신호라는 생각이 많이 저는 들고요. 또 여기서 이게 이 뭐 개사를 했든 뭘 했든 여러 차례 반복되는 동안 말리는 어른이 없었나? 여기도 인솔 교사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계셨을 텐데 예.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질타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어른이 없었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5: 그 코칭 스태프들이 항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1: 광주일고. 네, 네. 감독님이 와서 네. 이제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보이긴 했는데.
3: 네. 일단 이 문제는 이번에 새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일베 예. 현상이라고 했을 때는 2010년 전후에 이미 드러났었던 예. 부분이고 그리고 저도 목격을 하거나 전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같은 반의 학생들끼리 서로 놀릴 때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너 그 지역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면면이 계속 레파토리는 조금씩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1: 예, 예.
3: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이걸 방관하고 방치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딱히 답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고 뭐 총체적 반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역사 교육이라든지 또 예. 언어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1: 예.
3: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거 딱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수긍하고 하진 않거든요. 예. 전면적으로 좀 기성세대도 설득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특징이 자신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어른에 대해서 근데 그 어른이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사나 시사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아 저 좌파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합리화 정당화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올곧게 가르쳐 주려는 어른 입장에서도 혹시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안에서 자신이 왜곡을 하거나 팩트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니까 메신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좀 돌아봐야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왔고 이게 이제 논란도 많이 되면서 이제 해법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배재고 광주이고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사회가 이 그 사안을 제대로 소화를 잘 못했구나라는 좀 돌아보게 되고 이걸 또 앞으로 이거 어떻게 다시 소화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도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이재용 삼성 회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함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투자 규모가 4,700조. 입니다. 억이 아니고 조입니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굉장히 화제가 됐고 오늘도 연관해서 대통령의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수인 평론가님 살짝 전해주실까요?
3: 예? 네. 일단 투자 규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고를 했지만 예? 낯선 숫자가 나올 거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진짜 낯선 숫자였던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낯선 숫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이행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자체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경쟁적으로 기업들하고 MOU를 많이 자주 체결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때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또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 그 액수대로 하는 게 맞았었나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행 과정에서 또 챙겨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어쩌면은 이게 앞으로도 뭐 중간중간에 변동의 여지라든지 검토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예? 추진하는 쪽에서든 혹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쪽에서든 좀 산업적, 기업적, 경제적으로 설득력 있는 방안들을 계속 내놔야 될 것이다. 이게 다 확정돼가지고 우르르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여러 토론들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이게 뭐 단순히 2, 3년 안에 마무리일 것도 아니고 5년, 10년, 뭐 국가의 100년 대계 수준의 얘기이기 때문에 정 의원님도?
5: 그 과거에 특히 이제 그 좌파 정부들이 보통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하면은 소위 이제 우파 정당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랬을 때 주로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를 쪼개거나 뭐 정부가 이전하는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예. 사실은 그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는 게 맞아요.
1: 예.
5: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의 생산성이 높여지고 그리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도 왜 그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인들을 왜 백악관에 초대해 갖고 어깨에 팔도 얹고 뭐 이래가면서 지금 예. 그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요번에 이 내용을 보니까 하겠다 4,700조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김수미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타임 테이블은 어떻게 되느냐 액션 플랜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MOU도 없는 거죠 이거는
1: 예.
5: 그러니까 과거에 그 왜 한국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MOU 잔뜩 해갖고 우리가 이만큼 근데 지금 MOU도 없고 단지 90도로 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큰 그 대역사이기 때문에
1: 예.
5: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치밀한 계획이 대통령은 있는 건가? 대통령 임기 중에 한다 그러는데 이 반도체 산업을 어느 지역에 이스태블리시 시키는 것이 5년 만에 되는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물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또는 인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의 그 구상만 지금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대요. 그 이렇게 큰 글로벌 기업이 대통령이 발을 팔을 비튼다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거를 그 의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그래도 합리적인 계산 속에 투자를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 이재명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처음에 시도하면 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문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라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1970년대에 경북 고속도로 만들 때 또 포항 제철 만들 때 당시 DJYS가 얼마나 반대했어요. 심지어는 뭐 큰 대자로 누워서 뭐 길을 못 닦게 만들고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정치적 의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했으면 좋겠어. 나 이거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데 내가 이거 잘 되게 할 수 있는 보강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하면 훨씬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 거 저는 이 신뢰의 문제가 많이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1: 예, 오늘 뭐 발표에서도 일단 얼마나 빨리 또 하시니 보여주겠다.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대통령 발언도 있긴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7: 일단 전폭적으로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든 예산 확보를 하든 그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제가 예.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야당의 정체성은 당연히 이제 비판에 있고 제가 의원님 구체성을 더 띄어야 된다? 더 이제 현실화한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 너무 맞는 말씀인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비판은 그 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팔 비튼다? 이건 양반이더라고요. 감옥 갈 거다. 국정조사 그리고 미르재단에 이르면 실소가 나올 지경이에요.
1: 내가 권력농단이다.
7: 네. 그러면서 전당대회용이다. 이런 거에
1: 전당대회용이다.
7: 국민들이 과연 거기에 아 그렇구나 전당대회용이었구나 이거 민주당 전당대회 치르려고 사천조를 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국민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기업을 얕잡아봐도 너무 얕잡아보고 국민 수준을 얕잡아봐도 너무 얕잡아보는 게 지금 또 야당 국민의힘의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불허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잠깐 만나볼게요.
6: 아, 안녕하십니까. 아, 윤석열입니다. 아예 호남 반도체가 입지가 좋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1: 예.
6: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하자면은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그 메가 프로젝트 전문가 아닙니까? 영일만 그 앞바다에 고래. 말하자면 그 대왕고래 아시네요 그 아브레고 박사 그거
1: 예 아브레고
6: 그 연락이 안 돼요 요즘에는
1: 그분 오피스도 집과 됐고 말이죠
6: 집 아니 뭐 재택 이런 거는 그냥 뭐 기본상이니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런 걸 잘 참고하세요 제가 했던 거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1: 근데 그 실패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막 방송 많이 다르고 막
6: 실패한 게 아니고 네. 그 부식이 부족해서 그랬나?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1: 예.
6: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그냥 말로 예. 마법 같은 일이기, 마법 같은 일이라서 잠깐 매직. 아니, 메가 매직이 왜 뜨나, 이거? 예. 아무튼 뭐, 저기, 검색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시고.
1: 예. 예. 자,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정부가 어제 대국민 보고회를 2시에 했는데, 동시간 때 조승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사퇴 기자회견도 2시에 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야 이것도 맞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수민 평론가
8: 네.
1: 이거 맞아요?
8: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네. 조승래 사무총장이 사퇴한다고 그 소식으로 네. 대국민 그 투자 보고회를 덮을 수는 없죠.
1: 그렇죠.
8: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면은 혹시 대통령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틈에 네. 그냥 스르르르 기자회견을 처리하려고 했었던 건가 이런
1: 그런
8: 생각도
1: 의도가 근데 주목받지 원하지 않았다.
8: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에 대한 얘기고요. 결과적인 것까지 합쳐서 얘기를 한다면 네. 이거죠. 아니 여당 사무총장이면 네. TV 틀고
1: 본인도 봐야죠.
8: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본인도 관심 없어요? 나 관심 있어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여당 보고. 의원이잖아.
8: 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아 우리 대통령이 큰일 하셨네. 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1: 그러니까.
8: 사퇴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네.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데서 또
3: 그거 안 보고 네. 자기 채널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9: 자, 이것도 우리 정 의원님의 이런 거는 어떻게 스케줄 잡아 만약에 2시 잡혔더라도 대통령이 그러니까. 2시 대국이 보고 하면 이건 좀 연기할게요. 뭘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어요, 사실.
5: 그 소심한 거죠. 소심하게 그냥 물 한 바가지 던진 거죠.
9: 물 한 바가지 던졌어요.
5: 그거밖에 더 할 수 있나요?
9: 네. 오. 자, 민주당?
7: 제가 어제도 이거 아이템으로 다루시는 걸 들었었는데요.
9: 애청자셨구나.
7: 네, 애청자입니다. 예. 일단 대통령을 직격하다 상상하기 어렵고 아마 제가 김수민 평론가 얘기 들으면서 이게 스르르 지나가길 좀 원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당대표가 내려오면요. 정무직 당직자는 자동으로 같이 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대표 대행을 맡는 이제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그래도 전당대회까지 공석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면서 사실상 추인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나 안 할래. 그러니까 왜 안 하지? 뭐 다른 거 전당대회 때 무슨 롤이 있나 역할을 하시나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이게 또 부각되는 걸 뭐 지금 또 당내 상황에서 여러 뭐 이제 노선이 있다 보니까 원하지 않아서 이제 스르르 이런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좀 자자들게 뭐 무게감을 좀 톤다운 시키려는
9: 스르르 아닌데 다 다르잖아 지금 이틀 연속 다르잖아.
5: 아니 조금 부각될 거를 조승래 사무총장이 몰랐을까요?
9: 그러니까 밭으로 많이 돌았어요. 2시 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판단이 좀 아쉽다. 뭐 이런 지적인. 자, 주말 내내 또 열심히 보셨죠? 유시민 작가의 다스베이다 발언. 파장이 큽니다. 핵심 키워드가 재건축론, 재건축. 그 촉법, 용역평론가, 그리고 늙은 건달, 잭나이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첩까지 들고 나와도 이례적이다. 김수진 평론가 보셨어요?
3: 사실 영상을 다 보지는 않았고요.
9: 아, 그래요?
3: 네. 네. 다 텍스트로 어떤 주장이 나왔는지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9: 누구와의 정면 승부예요?
3: 대통령 한판 승부. 측하고
9: 대통령과의 한판 승부다.
3: 한판 승부일지
9: 정면 승부일지 뭐,
3: 연속 승부일지는 알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 직격탄을 날리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뭐가 이렇게 잘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든지 대통령이 뭔가를 놓쳤다 이렇게 비판한다면 이거는 정면 승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이거는 대통령의 어떠한 태도에서 그리고 재건축으로 표현을 하면서 노선까지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정면 승부를 피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번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이런 취지로 거의 발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7: 일단 유시민 작가가 그냥 쭉 봤을 때 제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이를테면 좀 긁혀온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평론가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여러 진영과 새와 노선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랬을 때 다 뭐 공격을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평택 선거에 대해서도. 근데 거기에서 더 한 발짝 들어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과산점이라고 했나요?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까지 맞아요. 나오고 있고 자기 면역 뭐 체계 이런 얘기도 저는 그 비유에 동의하진 않지만 이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벌어지는 데 대해서 좀 이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0: 외교안보 포럼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됐는데 들어와서 이제 안녕하세요 한동훈님 인사하자마자 장동혁 당대표가 나갔어요. 사진을 캡처된 사진 나왔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딱 하자.
1: 장동혁님이 그룹을 나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왜 들어옵니까?
0: 나갔어요. 나갔어요. 자, 요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자, 그 다 티 나잖아요, 그죠? 의도한 거죠, 정은호 의원님.
2: 근데 이제 그 둘 사이에 그런 어떤 관계 그 자체보다도 그 이제 그렇게 탁 나가면 이게 그러면은 화가 나서 상대하기 싫어서 나간 걸까? 아니면은 보란 듯이 나간 걸까? 아니면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나가는 걸까? 왜냐하면 내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가 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둘 관계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대표 시스템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 계기가 수석 최고위원인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직을 던지면서 무너졌던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그 당계라는 이유로 제명을 시킨 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가면 한동훈이 나가야 되는 거지. 아~ 원래대로라면. 근데 장동혁이 나가.
0: 나갔어요.
2: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0: 아.
2: 여러 가지.
0: 예.
2: 내 입으로는 말하기 쉽진 않지만.
3: 예. 궁금하다.
0: 예, 그 뭐 성낸다. 아, 뭐뭐한 사람이 성낸다. 요거를 말씀 저를 유도하셨는데 이번에 안 넘어갔어요.
2: 예,
4: 박수 차네요.
2: 예.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 자꾸 이제 장동혁 대표 퇴진하라 그러잖아요. 아, 방법이 있겠다. 한동훈 의원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듯이 하면 나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0: 들어요. 김수진 평론가도.
5: 네. 이 정도면은 사실 거의 보라고 나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갈 때 이런 안내 문구가 뜨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0: 텔레그램 제일 강하게 떠요.
5: 그리고 이게 텔레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의원들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명이 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5: 근데 들어오자마자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자마자 나갔다는 거는 이거는 공개적으로 모종의 선언을 한 것이다.
0: 아, 안 본다.
5: 네. 불구대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2: 아,
5: 거의 뭐 불구대톡? 뭐 같은 단톡방을 이고 살 수 없다.
0: 아, 그리고 대통 원수다.
5: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의원을 왜 받아줬나라는 시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연구 모임이니까 받아줬는데 국민의힘 모 의원이 들어오라고 권유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권유를 한 사람까지도 공격하는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통 정치인이면 조금 넉살이 있고 뭐 욕하다가도 만나면 웃고 인사하는 게 보통 정치인인데 이렇게까지 그것도 이렇게 대면해서 곤란한 정도도 아닌데 단톡방 안에서 탈퇴했다? 이거는 대놓고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뉴스 될 거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3: 저는 진짜 딱 기사 보자마자 아,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0: 인증.
3: 네, 완전 인증. 나 정말 너 싫어.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드러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외통위 소속으로 상임위 배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같이 모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미워할 정치적인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지금은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비토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고 차기 포스트 장동혁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한동훈이란 정치인에 대한 소구는 많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미워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0: 자, 들어요. 그럼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1: 독방을 나가셨습니다. 이 자가 왜 들어옵니까? 아, 네, 말씀하십시오. 적과 싸울 땐 숨어있다가 장동혁 공격은 제일 먼저 하는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0: 세상에.
3: 목이 상하시네.
0: 홍명보 감독도 사퇴했다라고 한동훈 의원이 또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1: 홍명보 감독이 의원총회에 들어왔습니까?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사퇴하지 않습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0: 예, 사퇴하지 않겠다 강력한 선언.
1: 절대 사퇴하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1: 오늘 나가기 왜 안 나가 나가십니까?
0: 예,
1: 나가야 됩니다.
0: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 한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승인 평론가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정옥임 의원님과 장윤 변호사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6: K 라디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루수박해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치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예, CBS 박종희 앞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귀국을 했습니다. 아, 또 일부 선수가 귀국을 했죠. 하지만 이 국민적 또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고, 또 지난주 인터뷰가 너무 또 화제가 됐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청취자 여러분이 너무 또 반응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또 모셨습니다. 신문선 명지대학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요 바쁘시죠?
2: 지금 새벽에 일본 경기 예. 라이브로 신문선이 꼬리에 생중계했어요.
1: 아이고 그러셨구나.
2: 그리고 아침부터 뭐 언론사에서 예. 전화가 한 50통
1: 와
2: 밀려 있고
1: 예예.
2: KBS에서 그 강부자 씨하고 예. 그 관련된 거 2시간 반 텔레비전 지금 녹화하고 이런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1: 예예. 예. 아유 그 바쁘신 와중에 한판승부 네.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국민적 분노랄까요? 결국은 32강 진출이 안 됐고 탈락이 됐고 해서 좀 허탈감, 답답함이 클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라고 보십니까?
2: 제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가 스스로 매를 버는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2: 네. 네. 오늘 모리아스 감독이요.
1: 네.
2: 일본이 브라질한테 졌잖아요.
1: 맞아요. 2-1로.
2: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 일본 언론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여기서 기다리면서.
1: 예, 예.
2: 그래서 스크린 해봤더니 일본에서는 예. 칭찬 일색이에요.
1: 잘 싸웠다.
2: 잘 싸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브라질과 맞서서 3골을 예. 넣고 역전패는 당했지만 예. 정상에 우리가 가까이 갔다. 그런데 모리에스 감독이 경기 끝나고 했던 것 중에 예. 가장 인상적인 퍼포먼스는 뭐였냐면 예. 지고 나서
1: 예.
2: 그 미국에 와서 응원하던 일본 예. 팬들이 가장 많은 데 가서
1: 예. 90도 인사를 했어요.
2: 그렇죠. 네. 구동자절에서 90도 인사를 했어요. 고맙다고요.
1: 네.
2: 근데 우리는 쳤어요.
1: 예. 네.
2: 그렇죠. 그리고 대표팀 감독 그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정부 문체부에서 감사한 거니까 특정감사에서 네. 그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가 그렇게 뿔나는 듯이
1: 네.
2: 그리고 그 성명서 발표하는데
1: 네.
2: 그 내용이 도대체 이게 납득이 가나?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주머니에 손을 끼고 나가는
1: 예.
2: 거죠.
1: 예.
2: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지금 사퇴를 하는데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1: 예.
2: 잔여 기간 연봉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정말로 홍명보 감독이
1: 오늘 아시안컵까지 하게 돼 있었으니까
2: 그렇죠. 예. 자의적으로 진짜 예. 사퇴를 결정한 걸까? 그리고 또 뒤에는 자기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뭐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1: 예.
2: 그럼 감독은 할 수 없을 거고 실제 있었던 일은 제가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1: 예, 예.
2: 2014년 월드컵 때 알제리한테 우리가 패하면서 그 당시까지 그 월드컵에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라고 우리가
1: 맞아요.
2: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리고 나서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만든 신조어가 카르텔이었습니다.
1: 예, 예.
2: 전문의사로 들어갔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졌어요. 근데 잔여 기간에 연봉, 크리즈만도 위약금을 받아갔는데,
1: 맞아요.
2: 팀이 위약금을 줄 수 있는데, 신문선이 꼬리에서 제가 당장 관두고, 너 위약금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할 것이냐고 이제 꾸짖었었거든요.
1: 예.
2: 근데 그날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면,
1: 예.
2: 자기가 정말로 반성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다는 거죠.
1: 예. 예.
2: 근데 이제 국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모리아스 감독하고 이제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경기 끝난 다음에 선수들에게 모리아스 감독은 잘 뛰었다 하면서 또 한 원팀으로서 뭔가 이게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경기장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고
2: 지금 두 가지의 그 사례가 또 있어요. 네. 캐나다 국가대표팀 감독이
1: 마시 감독.
2: 네. 마시 감독이 네. 우리 대표팀 감독 후보였었잖아요.
1: 맞습니다.
2: 경기 끝나고 네. 야, 그 쇼맨십이 대단해요.
1: 연속으로
2: 락커룸 들어가서 그거 조용하게 스피치 해도 되는데
1: 그러니까요.
2: 그 캐나다가 미국과 좀 긴장 관계가 좀 있잖아요.
1: 맞아요.
2: 거기서 네. 캐나다 국 들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1: 네.
2: 운동장에 모리아스 감독처럼 딱 스크럼을 짜가지고
1: 예.
2: 거기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1: 예.
2: 이펙트 마이크가 있었으면 하면 제가 쭉 따라갈 텐데
1: 예.
2: 그걸 듣지는 못했는데
1: 예.
2: 근데 뭐 저는 현장에서 제가 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다 알아. 아, 무슨 얘기하는구나.
1: 예. 제시 마치 감독.
2: 아, 그
1: 예.
2: 마치 감독이 이런 얘기 했겠죠. 야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은 영웅이다. 자 이것이 끈이 아니고
1: 예.
2: 끝이 아니고
1: 예.
2: 다음 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1: 예.
2: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자.
1: 예.
2: 뭐 그런 맥락이겠죠.
1: 그러니까 뭐 캐나다의 프라이드, 뭐 이제 자존심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럼요. 굉장히 어떠한
2: 예. 저는 뭐 듣지 못했으니까
1: 예.
2: 나중에 뭐 기사들 저도 이제 하도 바쁘니까
1: 예.
2: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맞네. 그러니까
1: 예.
2: 이제 그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은 남아공과 경기 때 기자회견했던 것을 제가 엠본부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출연한 그 다음날에 이제 남아공인데 예. 기자가 했던 얘기를 제가 얘기했더니 예. 유튜브에 신문선 해설위원은
1: 남아공 감독
2: 남아공 감독만 칭찬하다 갔다. 그게 그래서 아니겠네. 리더십이 예.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리고 또 오늘은 종목개장이 한 30분 있다가 나왔잖아요.
1: 맞아요. 중공항에서. 예.
2: 제가 예. 국민의 이런 좀 분노한 것을 아는 행정가라면 예. 선수들 안에서 예. 좀 편하게 커피도 마시고 쉬다가 예. 종문계장과 같이 나와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신 날라들든 말든 그건 맞아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전부 도열해서 국민에게 정말로 보기를 숙여서 아.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사과를 했었어야죠.
1: 예.
2: 그리고 또 정몽규는 지금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하는데 예. 자기가 다양하니 크리스만도 그렇게 했고 홍명보도 그렇게 예. 그러면 거기에 사과를 하면서 정말로 아랫사람을 또 선수를 위한다 그러면 예.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아하. 아니 그 정도도 지적 판단력이 없나요?
1: 10시라도 맞았어야 됐다. 사실은 자, 오늘 새벽 4시에 이제 홍명보 전 감독을 비롯한 우리 선수들 몇 명이 이제 귀국했어요. 현장에 새벽 시간에 수많은 팬들이 가서 또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홍명보 나가라고 외치는 장면. 네. 박항서 단장이 들어오고 있고 바로 이어서 조현우 골키퍼 뒤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입장하는데 아, 굉장히 이제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팬들과의 아이 컨택은 하지 않고 앞만 보면, 앞만 응시하면서, 네. 이제 공항을 빠르게 나가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야! 라고 이제 외치는 팬의 모습이 있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도? 사실은.
2: 한국 대표팀은 지금 기획하는데 3백 시스템을 가동한 거죠.
1: 아, 이제 퇴장하면서.
2: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니까
1: 예, 예, 예.
2: 여신 날라오든 뭐가 하면
1: 아.
2: 캐칭하라고 했나요?
1: 아.
2: 그러니까 귀국하는데 축구 경기에서 썼던 3백 아니면 3백을 못 썼으니까
1: 예.
2: 4백 시스템을 바꿨나?
1: 아.
2: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 사실은
1: 예.
2: 지금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나 있지만
1: 예.
2: 또 이렇게 제가 조커를 해서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1: 예, 예.
2: 어찌됐든 이번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한 것은 뭐 차지해놓고요. 축구에 대한 지난번에 브랜드 가치 얘기했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2: 브랜드 가치는 더 크게 스크래치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판단을 못할까요? 그리고 지금 얼굴 표정이나
1: 예.
2: 그리고 오늘 저 새벽에 공항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새벽에나 고생을 했습니까?
1: 그러니까요.
2: 그 북치고 지금 뭐 누구누구 나가라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1: 예.
2: 엿을 안 던졌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그 사람들이 얘기는 엿을 던지면 혹시나 선수들이 다칠까 봐.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아니 거기서 도열을 해서
1: 예.
2: 정말로 잘못됐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나왔으면 아니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1: 예.
2: 그리고 나는 감독을 떠나지만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후배들이나 또 후임 감독이 이끌어갈 것이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면
1: 예.
2: 아니 정말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아닐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1: 사실 네. 홍명보 감독을 국민들이 많이 아꼈어요. 네. 2002년 월드컵 때 그 레전드였고
2: 그렇죠.
1: 그 4강 신화의 주역이기도 했고
2: 네.
1: A매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오늘 새벽에 진정성을 담아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떤 어루만져주는 제스처만 있었다면
2: 네.
1: 국민들 기회 줬을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끝나면서 계속 네. 뒤에
1: 네.
2: 엔드가 가는 거예요. 엔드가.
1: 그렇죠.
2: 그렇죠.
1: 네.
2: 오늘 자리에서 기자들한테도
1: 네.
2: 모르면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뭐 얘기하면 제가 준비한 것이 부족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퇴를 하죠. 그런데 아마 기자들이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을 겁니다.
1: 네.
2: 자진 사퇴냐.
1: 아하.
2: 그것은 잔여 기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지금 잔여 연봉 문제에 대해서 이게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1: 아.
2: 그것은 지금 서울경찰청에 지금 수사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2: 거기에 이제 가장 이해관계는
1: 네.
2: 아마도 계약 관계에서 그 정상적인 지금 임금에 대한 계약이었는가 뭐 그 부분도 아마 깊게 아마 수사하면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매를 벌은 거죠 더.
1: 매를 더 벌었다.
2: 난 그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박항서 감독.
1: 단장님.
2: 네. 네. 단장 이번에 맡아가지고.
1: 예, 예.
2: 내일 모레면 지금 태국 가서 또 지도자 생활
1: 예.
2: 현장에서 가지 않습니까?
1: 예, 예.
2: 박항서 감독이 저하고.
1: 예.
2: 그 같은 학번입니다.
3: 아, 진짜구나.
2: 예. 예. 네. 박항서 감독이 저하고 옛날에 킹스컵을 같이 갔었어요.
3: 아, 네.
2: 그래가지고 북한한테 졌습니다.
3: 아하.
2: 그게 굉장히 한국 축구 사회의 역사적인 경기인데.
3: 예, 예.
2: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3: 아하.
2: 그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합니까?
3: 그러니까
2: 킹스컵 가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그 북한 경기를 꼭 이기라고 그래가지고 단장이 육사 참모장 하시던 분이 갔었어요.
3: 아, 그런데 예.
2: 북한한테 졌어요.
3: 예.
2: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3: 예.
2: 선수단이 이번처럼 쪼개가지고
3: 아.
2: 그리고 단복을 벗고
3: 예.
2: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왔는데 저는 일진으로 들어왔거든요.
3: 예.
2: 공항에 들어오니까 이리 와.
3: 어.
2: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 남자가 가지고 자술서
3: 아.
2: 누구 때문에 졌느냐 어. 뭐 그런.
3: 사실은
2: 있었군요. 예, 해프닝도 있었어요.
3: 예.
2: 어,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3: 예.
2: 그때와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 아니에요.
3: 예.
2: 그리고 스포츠라는 건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국민적 시각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역대 월드컵 대표팀이 최상의 멤버인데 기대했던 경기를 하지는 못했으면 그래도 감독이라면 페인에 대해서 우리. 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3: 예.
2: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게 맞죠.
3: 예, 예.
2: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매를 더 버는 겁니다.
3: 예. 네. 너무 아쉽네요. 사실 짧게라도 그 현장에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진정스럽게 말씀을 해줬다면
2: 그렇죠.
3: 좀 더 가라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자, 우리 아까도 이제 우리 교수님도 경험을 나눠서 왔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는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안 온 이유가 항공편 구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를 선수들이 타야 되는데.
2: 그때 애를 보는 거죠.
3: 사실 그게 말이 되나요?
2: 아니, 지금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3: 그러니까요. 예, 예.
2: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큰 사고 터졌어요.
3: 그러니까.
2: 그런데 회사에 어떤 예를 들어서 큰 손실이 발생했거나.
3: 예.
2: 그렇죠. 뭐 공장이 불이 났거나.
3: 그러니까.
2: 방송국 같은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맞아요. 그러면.
3: 예.
2: 회사에 급히 간부가 와야 되는데.
3: 예, 예.
2: 아이씨. 비즈니스석이 없어가지고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늦게 간다고 얘기를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예.
2: 아니 국민들이 봤을 때
3: 예.
2: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축구협회 임원들
3: 예.
2: 그리고 또 감독 특히 정몽길 회장은 아니 30분 그래 비행기편을 뭐 지금 없어가지고 자리를 나눠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3: 예.
2: 지금 그 축구 팬들 하는 얘기는 일부러 숨었다 나왔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우면
3: 예.
2: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3: 예.
2: 아니 그러면 저 같으면 30분 기다렸다가
3: 예.
2: 정말로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3: 예.
2: 아니 한 번에
3: 예.
2: 매를 맞든 꾸지람을 듣든 그렇게 했었어요. 이죠.
3: 예.
2: 네. 아 정말 답답합니다.
3: 예. 여러 가지로 국민들 앞에
2: 네.
3: 그 대응하는 모습이 진솔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그 상황의 진정성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가장 논란이 했던 우리 교수님의 지난 시간에 맞서 네. 손흥민 선수의 투입 관련된 부분인데
2: 네.
3: 지난 시간 엄청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손흥민 선수가 장문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었다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감히 팬들의 실망과 상처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2: 네.
3: 하면서 줄줄이 본인 SNS에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긴 글을 썼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분이 또 마음을 울면서 썼구나 이걸 느꼈는데.
2: 자 손흥민은
3: 네.
2: 그러니까 월드스타죠.
3: 네.
2: 그죠.
3: 네.
2: 손흥민이가 은퇴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3: 없습니다.
2: 월드컵 가기 전에도
3: 네.
2: 자신은 은퇴 얘기를 하지 않았고 대표팀 은퇴 얘기도 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그. 논조로 계속 주장을
3: 맞아요.
2: 해왔었죠.
3: 네.
2: 근데 강제로 강퇴시키는.
3: 아.
2: 그죠? 여론머리가 그렇게 됐어요.
3: 예.
2: 그 여론머리가 됐던 것은
3: 예.
2: 결국은 축구의 권력자 쪽의 카르텔과 손흥민이 개인이 맞섰던 걸로 봐요.
3: 예.
2: 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번 월드컵에서 경기력이 추락했던 것에 대해서 홍영모 감독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3: 예.
2: 저는 전문가입니다.
3: 예.
2: 그죠?
3: 예.
2: 전문가의 제 판단으로는
3: 예.
2: 제 판단으로 보면 경기를 앞두고
3: 예.
2: 완팀이 되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3: 마음으로?
2: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완팀이 되지 못했을 때 전술적으로 서로 이해충돌 관계가 있을 때 자, 유럽에서 말이죠. 세계적인 예. 클럽들.
3: 예.
2: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뭐 중요한 경기 때 상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3: 그러니까요.
2: 이기면 자기 포켓이 따뜻해지거든.
3: 예.
2: 그러면 감독이 선수 기용이나 전술에 대한 운영이 잘못되잖아요. 선수들이 아카롬에서 감독과 싸웁니다.
3: 아.
2: 한국에서는 그 납득이 안 되겠죠. 예. 이번에도 김민재 선수까지 펼쳐나가던 막 이러는.
3: 예. 그렇죠. 수비 라인이 너무 넓었다. 일부분.
2: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한국 쪽 문화가 아직은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로 그러면 그것이 수비가 그렇다고 해서 남아가지고 예. 거기서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번 그 대표팀의 전술을 운영에 앞서서 예. 리더십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종속적 관계. 예. 회사도 그렇잖아요. 예. 제가 기업체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예. 스포츠 리더십을 하고 기업에 가서. 그래서 특정 기업 A라는 기업은 예.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존재하면 그 사장이 CEO가 예. 아주 강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면 부하 직원들이 꼼짝 못해요. 깃발을 들고 좌로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스포츠에서 그거는 기관차형. 예. 열차가 끌면 뒤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전차형이라고 있어요. 예. 그건 말이 앞에서 끌잖아요. 선수들이 스스로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메시가 지금 뛰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 메시와 나이 차가 별로 안 납니다. 어허. 늘 메시 얘기 나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예. 나는 메시와 함께 이렇게 대표팀에서 같이 생활하는 건 너무나 영광이다. 너무 행복하다. 예. 고맙다. 예. 그렇게 존중을 해요. 그러면 아니 메시가 세계 최고 축구를 잘하는데 스타팅 멤버 짤 때 메시하고 뭐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현명한 거죠.
3: 예.
2: 그리고 세계 축구의 이번 월드컵에
3: 예,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문수 교수님 아직 제가 안 보내드렸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월드컵,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까? 뛸 수 있습니까? 다음 네, 월드컵?
2: 본인이. 예. 자기 입장을 표명했죠. 예. 그리고 한국 축구도 이제 문화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3: 예.
2: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상품적 가치는 대한축구협회 지금 망가진 브랜드 가치보다 손흥민 가치가 더 크다고 보죠.
3: 예.
2: 그렇다면 축구를 경영하는 축구협회 제가 만약에 네.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면
3: 회장이
2: 손흥민을
3: 된다면?
2: 얻고 다니죠.
3: 아하.
2: 아니 왜 한국엔 메시 같은 선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영업을 하는데 활용을 못합니까?
3: 예.
2: 그러면 감독이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를 활용을 못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야. 축구를 왜 하니? FIFA는 볼은 굴러다니지만 그 이면에는 돈을 세고 있어. 왜 48개로 늘렸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3: 예?
2: 그런데 너는 축구를 대표팀을 왜 하니? 축구라는 그 지금 대한축구협회 브랜드는 우리가 라면을 만들어서 파니? 신발을 만들어서 파니? 옷을 만들어 파니? 야, 너는 대표팀 감독을 갖고 쇼를 잘해서 축구협회 재정 문제를 확보를 하면 그걸 갖고 유소년도 쓰고
3: 네.
2: 지금 그 K리그 말썽 많은 심판 교육비로도 쓰고 그리고 또 여자 축구에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니?
3: 예.
2: 그게 CEO가 할 역할이죠.
3: 예.
2: 그렇다면 손흥민 같은 브랜드 가치 있는 선수가 1, 2년 만에 나오나요? 그럼 서른 지금 34인데 4년이 38인데
3: 예.
2: 메시는 39. 호날두는 예. 41.
3: 아하.
2: 아, 뛸 수 있죠. 손흥민 선수는 예. 지금 오늘 장문에 글을 쓴 거 보세요.
3: 예.
2: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3: 예.
2: 그건 반어법으로 전 봐요. 나는 뛸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뛰켰느냐.
3: 아.
2: 국민 여러분 나는 다시 뛰겠다.
3: 4년 후에도 뛰겠다.
2: 뛰겠다.
3: 아, 그 선언인 것 같다.
2: 그 선언이다. 아, 그러면 축구에 지금 손흥민 MLS 손흥민 선수가 가서
3: 예.
2: 유튜버들이 다 그거 갖고 먹고 살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
3: 그러니까요.
2: 손흥민 때문에 전부 방송사를 포함해가지고 먹고 살았죠.
3: 예, 마지막으로 축협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2: 자, 축구협은, 네. 축구협은 지금 뿌리가 썩었어요.
3: 뿌리.
2: 꽃은 시들었고.
3: 예.
2: 근데 어설프게 덤비면 이거 거치지 못해요.
3: 예.
2: 현행 선거제도로요.
3: 예.
2: 축구 11명인데 11명께 맞죠.
3: 예.
2: 지금. 16개 시도에게 두 표씩을 줍니다. 12개 K1 그룹에 거기도 두 표를 줘요. 그러면 34표, 17개니까 시도가.
3: 예.
2: 그리고 K리그가 12개니까 24표죠. 그럼 180표 중에서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돼요.
3: 예.
2: 그럼 축구하는데 한 팀은 11명 뛰고 30%니까 11명의 30%는 33.3%인가요?
3: 예.
2: 그렇게 되면 한 팀은 11명이고 한 팀은 그죠? 7명, 8명 뛰는 거예요. 그런데
3: 예.
2: 문제는 뭐냐. 그 카르텔이, 암묵적 카르텔들이 그 밑에 하위 개념이 있는 선거인단. 내가 충청도 축구협회장이라 그러면, 경기도 축구협회장이라 그러면 거기에 등록된 선수 중에 경기도 출신. 또 프로팀이 있는 건 K1에 있는. 자, 프로축구연맹 총재도 현대중공업의 회장이었던 권학업 총재가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3: 예.
2: 지금 선거제도. 그러니까 벌써 축구협회는 뭐라 그러냐. 60일 동안 규정상 하야 되니까.
3: 예.
2: 그 현행 선거 규정에 따라서 60일 내에 선거하자. 현행 선거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선거 제도를 바꾸려면
3: 예.
2: 상위 단체 대한 체육회에서 예. 그걸 바꿔야 되는데 물리적 시간이 있는가?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간선제인 걸 직선제로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3: 예.
2: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희한하게도 이 문제는 여야가 지금 합의가 되잖아요.
3: 어허.
2: 그죠?
3: 원팀이 됐어요.
2: 어, 원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3: 예.
2: 저는 그래서 기대를 하는데 경계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정치인이 빈자리에 낙하선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일본처럼 축구를 하는 전문 CEO가 하고 전문가 돈 안 냈다고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잖아요.
3: 예.
2: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그 거수기 노릇했던 비상임이사한테 27억 26억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용을 아껴서 그렇죠? 유소년 축구나 아까 얘기한 교육비를 투자하는 그런 거시적인 그 정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축구는 한 10년 동안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지금 동이 났고
3: 예.
2: 선수들에 대한 육성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건 부분을 가르치면 되죠. 축구 선수는 15살이라고 하면 25살 축구 선수 성장하는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3: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 직선제 개혁 직선제.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신문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현장 방송으로 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화요일 오후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0: 아, 이번 주는 금요일에 신나는 것 때문에 화요일이 화요일같이 안 느껴지고, 화요일이 수요일같이 느껴지고, 수요일이 목요일같이 느껴지고, 뭐 어떻게 된 거야?
1: 그러니까요.
0: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 대단하죠. 대한독립 만세도 정말 위대하지만, 네,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이라면 또 모든 것 중에 바베큐와 이 불꽃놀이. 독립기념일은 어디로 온다간데 없고 바베큐와 불꽃놀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한 휴일이 아니고, 정말 이 연휴 금요일부터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우리 동네에 파킹이 굉장히 빡빡한데 요즘 뻥뻥뻥뻥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제 멘트는 끝났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1: 아,
0: 네.
1: 죄송해요. 네. 갑자기 기침이 터져가지고.
0: 네.
1: 진짜 할 말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아주 끼어들 포인트들이 많았는데요.
0: 네. 굉장히 오늘 허술했어요. 제 멘트가. 점담적으로다가 굉장히 탄력이 쫀쫀한 편인데 오늘은 굉장히 좀 허술했네요.
1: 아니, 진짜로 아까 시작하면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0: 정말 코앞까지 갔죠. 가까웠죠. 화요일이니까.
1: 오늘은 네. 그 멘트가 아주 콕콕 제대로 찍혀요.
0: 네. 제대로 F가 되죠. 그러니까, 공감이 확 되는.
1: 그러니까요. 정말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0: 느낌적인 느낌.
1: 네.
0: 느낌 아니까.
1: 화요일이지만 벌써 목요일 같은 그런 느낌. 네.
0: 지금 이 날도 더운데 지금 길막 계시는 분들은 제가 얘네들 우리 뭐 하는 거야 지금?
1: 뭔 소리야 지금?
0: 뭔 소리야? 짜증 지대로
1: 그냥 도로만 막히나요?
0: 그러니까
1: 공항도 장난 아니죠.
0: 네. 다 바쁘죠.
1: 맞습니다.
0: 네. 자, 오늘 막힌 도로 위해서라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식의 막대방이 문을 열었으니까. 네.
1: 네. 근데 이번 주는 정말 너무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시원하게 시원한 음악들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오늘도 폭염주의보, 폭염주의보가 지금 내려 있고요.
1: 맞습니다.
0: 뉴욕, 뉴저지 이러네.
1: 근데 뭐 오늘은 유도 아니잖아요.
0: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 보셨나요? 100도가 넘어가지고
1: 100점을 맞습니다.
0: 온도가 네. 온도가 세 자리더라고.
1: 그러니까요.
0: 100점 만점에 만점을 넘어가지고 네. 102점이더라고. 목요일날.
1: 어떨 거냐고. 아니 이럴 때는요. 네. 진짜 집 밖을 안 나가는 게 최고 아니에요?
0: 이불 밖은 위험해.
1: 네, 무슨 피서가 웬 말입니까? 모래사장에 발 닿았다가는 발 다 탈 것 같아요.
0: 여름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1: 네.
0: 가끔씩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쇼츠 같은 데 많이 올라오는 자동차 본네트 위에 계란후라이 해먹기 뭐 이런 거.
1: 그리고 막 타이어 막 녹아가지고 도로에 붙어있고.
0: 도로에 붙어있고.
1: 그러니까요.
0: 이 정도 온도 102도 정도면은
1: 네.
0: 계란은 제가 볼 때는 3초 각이고 아마 티본 스테이크나 꽃등심을 구워도 잘 구워져요.
1: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로.
0: 한 번만 뒤집으면 될 거예요.
1: 네. 이 밖에다가 후라이팬 한번 내놔볼까 봐요. 이번 주 독립기념일 네. 그 바베큐는 그 저절로 햇볕에 맡기는 거죠.
0: 굳이 갈 필요 없고 자동차 네. 본네트 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각자 구워먹고 싶어요.
1: 차콜 필요 없다.
0: 네. 어떤 네. 거는 또 그 자동차 브랜드 맛이 좀 나긴 하는데
1: 네.
0: 색깔이 좀 엷어질 것 같긴 해요. 앞쪽이 많이 구워 먹다 보면.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1: 네.
0: 정말 막 우리의 젊은 날들을 회상하면서
1: 네.
0: 옥슨파십의 블로리아를 준비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딴 걸로 바꿨어요. 급히
1: 불란집의 부채질하냐.
0: 그러니까 우리 여름만 되면 또 이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덜티 댄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 네.
0: 예, 영화 중에
1: 더러운 춤
0: 뭐라고요? 그 중에 Big Girls Don't Cry라는 노래로 오늘 첫 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큰 여자는 울지 않는다. 이게 big girl 네. is don't cry. 큰 여자는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우시는 거는 네. 작아서 그래요. 조금해서.
1: 여기서 말하는 큰 여자는 키 큰 여자인가요? 아니면 나이가 큰 여자인가요?
0: 트리 엑스라지를 입으시는 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1: 아, 그 큰 여자구나.
0: 어떤 여잔지 모르겠어요. 빅걸인데 아무튼 프랭키 벨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영원히 비밀로 간직하는 걸로?
0: 이제 물어볼 길이 없네요. 자, 한시의 음악다방 우리 독립기념일을 향해서 정조준 하면서 오늘 네. 화요일 달리고 있습니다.
1: 먼저 저희 주간 베스트 주제부터 알려드려야죠.
0: 그래야 돼요?
1: 네, 왜냐면 이번 주는 너무 짧아서
0: 왜?
1: 내일까지 사연을 빨리빨리 보내셔야 돼.
0: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1: 상품권을 빨리 받으셔야 된다고요. 네.
0: 뭐야, 이거 이혼 방송이에요? 이번 주 주제가 뭔가요?
1: 이번 주 주제는요,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네. 불꽃놀이와 또 바베큐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0: 경험.
1: 직접 경험하신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또 어디서 들으신 재미있는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바베큐에 이런 소스 발라서 구웠더니 정말 그 맛이 끝내주더라. 뭐 이런.
0: 그거 좀 혼자만 좀 알고 계시지 마시고.
1: 그러니까요. 이런 레시피도 네. 환영합니다.
0: 네. 그 집안에만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그런 비법들이 있잖아요.
1: 네.
0: 너는 뭐죠? 삼가외인? 뭐 그런 뭐 소리 하는 거야?
1: 출가외인 아니에요?
0: 출가외인인가요? 삼가외인은 뭔가요?
1: 그러니까요.
0: 삼가는 네. 집을 세 채 가지면은 밖에 사람이다 이런 말인가요? 야 이거. 네. 아무튼 네.
1: 아무튼 불꽃놀이하고 바베큐에 얽힌 어떤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 두 가지와 관련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0: 맞아요.
1: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저도 불꽃놀이 한번 구경 나갔다가 네. 아이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1: 그러니까요.
0: 화장실은
1: 화장실
0: 안 되고
1: 그러니까.
0: 그 가게들 인심이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가겠다고 하니까
1: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그 뉴욕에서 1월 1일 날 그 에그드랍 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리는 그런 행사나 이럴 네. 때 도대체 화장실을 어떻게 가는가?
0: 아, 에그드랍 할 때는 진짜 네. 거짓말 아니고 정말 기저귀 차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1: 아니 정말 정말 그러한가?
0: 그거는 그런데
1: 네.
0: 불꽃놀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1: 네?
0: 화장실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가끔씩 막 그 숲을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거기 불꽃놀이 보러 들어갔는데
1: 네.
0: 우리는 거기 앉아 있으면
1: 네.
0: 의심한다. 저거 막 몸이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저 왜 저러지?
1: 어쩔 거야.
0: 이런 이야기들 네. 여러분들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희가 원래는 금요일 날 그 주간 베스트 사연을 나누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번 주는 저희가 금요일 날이 공휴일인 관계로
0: 네.
1: 목요일 날 주간 베스트 사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퀴즈는 내일 한다는 거.
1: 맞습니다.
0: 잊지 마시고 우리 퀴즈 좋아하시는 분들 내일 아주 일발장전하고 계시다가 많이 들어오셔서 퀴즈를 그냥 풀어버리자고요.
1: 네. 그리고 주간 베스트 사연은 내일까지 꼭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목요일 날 함께 나누고 장원을 뽑아서
0: 네.
1: 이치마트 상품권을 댁으로 우송해드립니다.
0: 마감이 조금 빠르니까
1: 네.
0: 여러분들 서둘러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주간베스트 후보 되셔서 만약에 주간의 장원으로 결정되신 분은 따끈따끈하게 이번에 고기 사드실 수 있는 쌈을 사실 수 있는 H마트 상품권 댁으로 편안하게 우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승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 가수의 노래를 한 곡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 네.
0: 왜냐면
1: 네.
0: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에서 음악을 틀면
1: 네.
0: 이 가수가 떠요. 그래서
1: 확실합니까? 증거 있어요? 정확해요?
0: 안 뜬다는 증거부터 갖고 와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게요.
1: 오호라.
0: 자, 신인 가수인데 이름은 최성곤이라는 가수고요.
1: 네.
0: 네가 좋아라는 노래인데
1: 네.
0: 네가 좋아. 원래 노래 잘해요. 저 가수입니다.
1: 근데 왜 이 곡을 고르신 건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그 이유를
1: 네.
0: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1: 아니 혹시 친척 아니에요, 친척?
0: 제 친척은 결코 아닙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놀아서 좋아.
1: 약간 닭살 돋으신 분들 몇 분 계시죠?
2: 그래서 최성곤 씨가 누구냐고요?
1: 최성곤 씨. 최성곤 씨 몰라요? 최성곤 씨? 요즘
2: 몰라요.
1: 이분 굉장히 핫한데.
2: 아니, 그래서 설명 안 해주신다고요?
1: 아니요. 네. 음악을 틀어야 되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2: 네.
1: 최성곤 씨는
2: 네.
1: 우리 탤런트 아주 연기파 배우인 오정세 씨, 오정세 씨였습니다. 네. 오정세 씨.
2: 오정세 씨가 최근에 찍은 영화의
1: 그렇죠.
2: 그
1: 와일드
2: 스윙 이름 극중 이름이 최성곤인 거죠.
1: 네. 네. TH 발음에 뉴욕에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성룡아 씨의 발음으로 와일드 스윙을 한번 발음을 한번 해 주신다면
2: 와일드 스윙.
1: 그렇죠. 이 발음이거든요. 푸트커프 사시치. 네, TH 발음에
2: 네.
1: 최강자죠. 뉴욕에서 지금 최강자인 성룡아 씨의 발음으로 와일드 스윙이라는 영화에서
2: 네.
1: 최성곤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네가 좋아가 사실은 오정세 씨의
2: 네.
1: 오정세 씨의 목소리였어요.
2: 네. 오정세 씨가 직접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는 정말 네. 가수인 줄 알았어요.
1: 달콤하죠.
2: 네.
1: 요즘 배우들이 참 노래 잘하는 배우들 많아요.
2: 그러니까요. 아니 최성곤 씨가 누굴까 했더니
1: 네.
2: 알고 보니 오정세 씨였다는.
1: 네.
2: 그리고 노래가 또 너무 좋아요. 요즘에 쇼츠에서 이 노래를 배경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릴 겸
2: 네.
1: 이게 오정세 노래라는 거를 좀 여러분께 까드리면서
2: 네.
1: 예, 편안하게 소식도 더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정보도 드리고 음악도 드리고 감동도 드리고
2: 네.
1: 소식도 알려드리는
2: 로맨틱한 노래였습니다.
1: 네. 노래였습니다.
2: 네.
1: 이게 오정세의 네가 좋아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안 해도 이미 떴군요. 뜬금없이 지금 뉴욕으로님께서 우리 성우님은 월드컵 우승하고 싶으셨나 보다. 허허허! 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대목에서 지금 1시 10분이거든요? 이게 어느 대목에서 나온 애드립일지, 지금 상세히 밑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게, 왜 그러셨나요? 제가 오늘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안가밖에 다른, 속으로는 겁나 속상하면서 겉으로는 되게 기쁜 좀
2: 아니,
1: 이런
2: 네 호랑이님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까 우승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선물을 H마트 상품권을 우승한다고 하니까
1: 우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그렇군요.
2: 네.
1: 제 속마음을
2: 눈치채
1: 들켰네요.
2: 그러니까요.
1: 우리 호랑이님한테 들켰네요. 호랑이님 비밀로 우리만 비밀로 해주세요. 자, 우리 오정세의 니가 좋아까지 지금 듣고 왔는데요. 이게 청취자님들한테는 좀 약간 발음이 그런 니가 좋아. 여러분이, 예, 좋아요.
2: 네. 저희 단골손님들 잠깐 뵙고 올게요.
1: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폭염주의보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기원해주시는 분들입니다.
2: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정수기 비대 제가 이제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좋고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신경 써가지고 이게 오래된 거 아닐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알아서 본사에서 날짜가 딱 되면
2: 네.
1: 알아서 전화 미리 주시고
2: 코디님이 오시죠.
1: 네, 여러분과 네. 시간을 맞춰서 집에 와서 필터 다 기술자님이 다 교체해드립니다. 한번 써보세요. 진짜 편해요.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과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 시대의 실버 문화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요. 식사도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문의는 917-803-7080. 쉼터 콜라텍.
2: 극심한 사막 기후가 만든 상위 1%의 깊은 풍미.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의 100%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야엘 올리브 오일. 높은 올레산과 폴리페놀로 완성된 자연의 순수한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
1: 자, 이제 독립기념일, 또 이제 여름휴가가 다가오는데 우리 새삥, 신삥 옷들 좀 필요하죠. 자,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 예, 여름 할인 혜택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해드리고요. 여름 캐주얼은 75%까지,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유니온전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8: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7: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8: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9: 빔덴탈.
8: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봐요?

0: 수입이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2: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3: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0: 자, 어쨌든 이제 축구 얘기들을 좀 이제 해주시는데, 어제 또 이변이 많았죠. 일본 졌고요. 정말 잘했는데, 아쉽지만 이제 졌고, 또 모로코가 또 이기고, 네, 강호 네덜란드를 또 꺾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최고의 파르는 독일이 졌다는 거. 41위 나라에 졌어요. 어제 그래서 독일이 짐을 쌌습니다. 정말 이변이 많이 이제 출연하고 있는 그런 또 이번 월드컵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 얘기를 어제부터 지금 줄창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1: 여행도 안 가면서 여행 얘기만 한다?
0: 그러니까 저는 여행은 얘기하면서 가요. 얘기로.
1: 아니, 근데 정말로 여행 갈 때요. 네. 미리 여행표 다 끊어놓고,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정말 여행을,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다릴 때가 맞아요. 저는 절정인 거예요.
0: 맞아요. 진짜 행복하거든요. 이제 여름 휴가들 여러분들 계획하시겠습니다만 올해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플로리다를 간다, 네. 뭐 아니면 한국을 방문하신다,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간다, 하와이를 네. 간다 이러면 벌써 그 예약을 해놓은 시점부터 갈 날짜들을 손꼽으면서 그러니까요. 계속 준비하면서 행복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게 진짜 또 여행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맞습니다.
0: 저는 이제 학교가 청량리역 알아요?
1: 청량리역 알죠.
0: 청량리역.
1: 네.
0: 여기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강원도로 가는 네? 옛날에는 완행열차라는 게 있었는데 그 완행열차 물론 그 신촌에 가면 신촌에서도 가는 완행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일령 송추 방면으로 가고 저쪽 강원도 쪽으로 가는 기차는 이제 저희 그 청량리 쪽에서 많이 가는데
1: 네.
0: 제가 거기 근처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1: 네. 네.
0: 진짜 MT를 이쪽으로 정말 많이 갔어요.
1: MT 하면 청량리 앞에서 만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0: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 지역에 사시는 친구들도
1: 네.
0: 강원도 그때 참 대성리가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1: 대성리는 경기도 아닌가요?
0: 대성리요?
1: 네.
0: 강원도예요? 강원도로 대성... 알고 있는데.
1: 아 대성리는 경기도죠.
0: 경기도예요?
1: 아니요.
0: 자, 아시는 분은 빠르게 카톡에 지금 올려주시면. 나 왜 이거 강원도로 알고 있지? 강원도 쪽으로 가는 경춘선인데.
1: 네, 경기도, 가평균, 청평.
0: 청평? 아, 거기가 네. 다 경기도예요.
1: 경기도.
0: 나 왜 강원도로 춘천 가는 기차라.
1: 네, 대성리가 청평면에 속해 있어서, 네. 대성리가 청평보다 서울에 조금 더 가까운.
0: 가깝죠.
1: 네.
0: 가깝죠.
1: 네. 경기도라는.
0: 대성리,
1: 네.
0: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청평? 가평
1: 네.
0: 쭉 가다 보면 이제 춘천이 나오는 네, 그 경춘선인데
1: 네.
0: 그래서 경기도인 줄 알았네. 제가 여러분 한국 전환지가 벌써 2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1: 가물가물합니다.
0: 가물가물합니다.
1: 네. 네. 그러려니 해주세요.
0: 그냥 추억을 먹고 살고 있어요. 잘난 체만 하지 잘 몰라요.
1: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0: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수박 겉핥기 하듯이 대충 MT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고개를 막론하고 제가 기차를 올라타버리는 바람에
1: 선을 넘어버렸어요.
0: 아, 네. 정말 이 아우 정말 미국 와서 최고의 수모를 당하네요.
1: 그래서 대성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0: 아니요. 그게 경기도라는 거에서
1: 네.
0: 저의 여행은 끝났어요.
1: 아니 근데
0: 네.
1: 성훈 씨 지금 보면은 그 친구들하고 MT 갔을 때 꼭 한 명씩 어깨에다 통기타 메고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0: 저희 시절에는
1: 네.
0: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기차 안에서
1: 네?
0: 기타 치는 게 허락이 됐어요.
1: 지금은 안 되나요?
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1: 약간 고성방가처럼
0: 예, 이렇게 휴대폰으로 아니면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1: 네.
0: 이어폰을 착용하고 본인이 음악을 크게 듣는 건 상관없지만
1: 네, 다른 사람에게 예,
0: 옛날
1: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0: 그렇죠. 음악을 네. 막 크게 듣는다든지 기타를 막 치면서
1: 네.
0: 해변으로 혼자 간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옛날에 낭만 있게 기차에서도 막 다 함께 노래 부르고 이런 풍경은 더 이상 볼 수 없겠네요.
0: 낭만이 없어요.
1: 그러네요. 네,
0: 지금 낭만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도라미님이 확 등장을 하셨는데
1: 네.
0: 저희 지금 아침에도 궁금해가지고
1: 네.
0: 영호 씨하고 저하고 도라미님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 요즘 안 들어오시지 하셨는데 네.
1: 성훈 씨가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영원님, 성훈님, 더운 여름 음악다방과 함께.
1: 좋아요.
0: 계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굉장히 팔랑팔랑거리는 그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본인 사진이시죠? 네, 셀피 같기도 해요. 네. 도라미님 반갑네요.
1: 어서 오십시오.
0: 우리 올라왔네요. 대성리는
1: 네.
0: 경기도 가

0: 청평군 청평면의 법정리입니다.
1: 다시 한번 콱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네. 성호 씨 되었어요 하고.
0: 네. 네. 저는 지금 멘트를 삼가하겠습니다. 아, 우리 옛날 또 여행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가네요.
1: 네. 저희 잠깐 15 듣고 돌아와서 여행 얘기 계속 해볼까요? 네,
0: 30권 15 맞추고 와서 네. 우리 또 추억을 쭉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우리 도라미님이 너무너무 바쁘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바쁘셨군요. 네. 반겨주셔서 감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이게 이야기 나누고 얼굴 뵌 것처럼 반갑네요. 아무튼 이런 데 가면 이제 네. 그 여러 명이서 같이 자는 네. 소위 말하면 이제 민박집이라고 그러죠.
1: 그렇죠.
0: 그때는
1: 커다란 방에 네. 다 함께 뭐 이쪽 방은 남자 방, 저쪽 방 여자 방 이렇게
0: 아,
1: 나누지도
0: 아니다.
1: 않고
0: 너무, 아니
1: 나누지도
0: 너무 싫다.
1: 않고
0: 싫다.
1: 나누지도 않고 커다란 방에서 다 함께
0: 그럼요.
1: 네.
0: 그냥 같이 그냥
1: 발고랑 내 풍기면서 그냥 자는 거죠.
0: 자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때 우리 그 막 이렇게 평상시에 막 마음에 주던 막 그런 여자 친구들
1: 네.
0: 후배들
1: 네.
0: 걔가 막 이렇게 막 정말 막 술 처먹으면 술 먹고
1: 네.
0: 코를 디리 굴면서 막 자네가 정이 쭉 떨어지는 네, 침 지지를 이어서 그런 걸 막 보게 되는
1: 네.
0: 그런
1: 아침에
0: 또
1: 막
0: 시절이죠.
1: 번진 마스카라와 번진 립스틱 그거 막 까치지 네.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네. 또 보면서 네.
0: 밤에 막 흑기사 안 해준다고 혼자 울다가 오른쪽에 마스카라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막 턱밑까지 마스카라가 내려와 있어서 막 아침에 자다가 얼굴 마주 가끔씩 이렇게 얼굴이 마주보고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깜짝 놀래요.
1: 아니 그리고 또 대학 신입생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또
0: 네.
1: 처음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자신의 주량을 잘 모르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주량을 모르고 마구 달리다 보면은 또 실수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네. 여기저기서 또 좋지 않은 또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요.
0: 네. 대학교에서 네. 자는 애도 있고 정말 일들 많습니다.
1: 네, 그런 여러 가지
0: 남의 민박집에
1: 있습니다.
0: 들어가서 자고 또 나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 저희가 이번 주도 주간 베스트 이런 또 얼렁뚱땅 정말 해프닝들을 여러분께 달라고 저희가
1: 네.
0: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를 선정했지만 불꽃놀이 혹은 바베큐 하시면서
1: 네.
0: 재미있었던 여러분들 일들이 있으면 많이 많이 좀 보내주세요.
1: 네. 성훈 씨 그 기타 치면서 어떤 노래 불렀었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0: 저희가 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노래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1: 네.
0: 아마 경춘선 그때는 완행으로 가는 기차가 있어갖고 대성리 쓰고 그다음 무슨 문역 쓰고 굉장히 이렇게 오래 걸리는 춘천까지
1: 네.
0: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완행 기차를 타고 가면서
1: 네네.
0: 저희가 이제 유재범 어깨대회를 나왔잖아요. 저하고 같이 이제 가요제를 나왔던 우리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1: 네.
0: 그 친구가 들려주는 이 기타 치면서 부르는 노래였는데 제가 그때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노래만 들으면
1: 네.
0: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노래인데
1: 어떤 노래일까요?
0: 김현철이 불러주는 춘천 가는 기차라는 노래예요. 이걸 제 친구가 탁 통기타 치면서 그 기차 사이에 둘이 쭈그려 앉아갖고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멋졌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김현철, 춘천 가는 기차.

0: 네, 그 친구가 이제 유재학 맡기는데 4회 때, 저희, 제가 이제 나갔을 때, 유희열이라는 친구, 토이 했던 그 희열이 친구가 대상을 탔는데, 예, 제 친구가 금상을 탔어요. 네, 정승현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참 거짓말처럼 눈이 내렸더라고요. 눈이 내리더라고요. 밖에, 참, 기차 밖으로. 그래서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노래 중에 또 한 노래가 바로 이 춘천 가는 기차라는 노래입니다. 자, 저희 함께 춘천행 기차에 올라주시는 그런 단골 손님들이시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지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에, 수제 간식에,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718-308-6400-917-543-8111번입니다.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블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블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929-845-0958번입니다.
0: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자,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직접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또 고사리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호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바로 오미자, 이 오미자를 생즙으로 만든 이런 제품들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 또 강원도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이 북미 특판전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자,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차에서 이제는 저희가 앱이나 또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K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음질이 아주 깨끗해서요. 네. 아주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0: 네, 음질도 네. 좋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또 화면으로 그렇죠. 저희가 방송하는 모습,
1: 네.
0: 또 뭔가 붙잡고 성훈이 헤매는 모습,
1: 네, 성훈 씨 코 파는 모습, 네, 코 파는 모습 다 보실 수 있습니다.
0: 얼마나 깊이 파나. 네, 이런 거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아이, 코 파는 얘기를 왜 해? 나도 이미지 묻고 사는데 이미지.
1: 아, 또 저렇게 침 나오는 것도 보고요.
0: 네, 네. 그래서 야, 여러분 또 보실 수 있고, 아, 이렇게 라디오 방송이 꾸며지는구나. 광고 나갈 때는, 아,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자, 저희 홈페이지는, 여러분 검색하시는 편한 그 검색 도구에서 K라디오, 네, 이렇게 AM1로 놓고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1: 네, kradio.us 이렇게 치시면은 저희 새로 단장한 예쁜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뉴스도 보시고요. 또 방송 클립들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저희 한식 먹다방, 저희 사진 많이 누르고 들어오셔서 그 안에 올려놓은 하이라이트 클립 네, 많이 보시고 응원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

0: 마이클님께서 성훈 씨 잘생겼네요. 유튜브로 처음 보는데 목소리만 듣다가 보니까 굉장히 젊으시네. 제 목소리가 늙었나요?
1: 아니 마이클님 보내신 거 맞아요? 아니면 그냥 지금 허공을 막 읽으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0: 네. 잘 보고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마이클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니까 막 대박이 나더라고요.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잘 풀리세요.
1: 돈은 있으시다 뭐 이런 거죠?
0: 그렇죠. 안목이 정말 칼 같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클님 정말 감사합니다. 간에 두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오고 가는 덕담 속에 네, 아주 꽃피는. 행복한 한시 음악 다방입니다. 네.
0: 이번 생은 완전 성공이에요. 자, 우리 여행 얘기를 하다가 갔는데
1: 네.
0: 오늘 요게 사실은 이제 세대 공감 토크쇼였는데
1: 네.
0: 앞에 타이틀을 안 해버리는 바람에
1: 네.
0: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저희 얘기만 맨날 하는데
1: 네. 그러면 뭐 여행을 요즘 세대하고 또 좀 7080 네. 세대 분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0: 그러니까.
1: 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0: 혹시 이런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1: 네.
0: 지금 영아 씨의 질문에
1: 네.
0: 청취자님들이 에이 니들이 MZ단인데 MZ 생각을 니들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1: 네.
0: 저희가 가끔씩 원고를 쓰면
1: 네.
0: 원고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1: 네.
0: 저희 방송국에 MZ분들이 있거든요. 물어봅니다. 이게 맞냐고.
1: 항상 더블 체크를 한다.
0: 더블 체크고요. 이게 네. 맞냐고. 네. 그래서 물어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1: 네.
0: 제가 지금 거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almost입니다. almost.
1: 아니 예전에는요 여행하면은 조금 고생스러워도
0: 그게 여행이지.
1: 그런 것들이 또 추억이고
0: 그럼요.
1: 재미다라고 네.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다면 요즘 친구들은 오 노 그거는 고생일 뿐이다 그런 건 여행 안 가는 게 더 낫다
0: 네. 네. 왜 생돈 같은 돈을 내 돈을 주고
1: 네.
0: 고생을 사서 하냐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을
1: 사서
0: 한다는
1: 고생이라는
0: 거예요.
1: 거는 요즘 친구들한테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0: 그걸 왜 사냐 돈 주고
1: 그러니까요
0: 가성비 안 나오는데
1: 살 게 없어서 고생을 산다고 네
0: 가성비 진짜 안 나오는
1: 안 되죠 그렇죠? 네 예전 같으면은 뭐 천막 치고 직접 텐트 치고 막 이러는 것들을
0: 천막에서 주무셨어요?
1: 재미로 생각을 했다면
0: 네.
1: 요즘 친구들은 안 됩니다. 네 럭셔리 글램핑
0: 네
1: 미리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0: 네.
1: 침대도 있어야 되고요.
0: 있어야 되고.
1: 네.
0: 만에 하나 요즘 MZ들은
1: 네.
0: 이런데 글램핑이 안 되거나
1: 네.
0: 이런데 숙소가 없다
1: 네.
0: 이런데 가면 원터치라는 거 있어요. 원터치.
1: 던지면
0: 그냥 착 펴지는 거.
1: 펴지는.
0: 그런
1: 네.
0: 걸로 해요.
1: 맞습니다.
0: 아니면은 에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착 펴지는 그런 또 텐트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걸로 합니다.
1: 네.
0: 저희처럼 뭐 땅에다가 콩콩 박고 뭐 각을 안으로 막 15도를 줘야 되고 막.
1: 밑에 있는 그 돌멩이를 등에 느끼면서 자는 거는 안 돼요. 요즘은. 네.
0: 저도 그런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1: 네.
0: 저는 X세대지만 또 몸은
1: 네.
0: 몸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MZ잖아요. 제가. 20대를 혹가다 보니까
1: 네.
0: 등에 이렇게 돌 지는 거 너무 싫어. 그래서 텐트 싫어합니다.
1: 왕자님이시구나.
0: 아니 왕자는 네. 전혀 아니고요. 생긴 거 보세요. 어디 왕자예요. 저는 나는 돌쇠 수준이 돌쇠인데.
1: 아무튼 요즘 친구들은요 사진빨이 잘 받아야 돼요.
0: 인스타 각이라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사진 일단 또 잘
1: 네.
0: 나와야 되고.
1: 숙소도 마찬가지고 가서 즐기는 모든 것들 다 사진빨이 좀 잘 받아야 돼요. 네.
0: 얼마 전에 예능에서 보니까
1: 네.
0: MG식 사진 촬영이라 그랬고 MG각이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게 아니라
1: 네.
0: 여 이마에다가 카메라 놓고 찍는 거 봤어요?
1: 아 밑에 약간 광각 렌즈처럼
0: 광각 렌즈처럼 해갖고 이렇게, 불을 켜고
1: 네 물고기 이렇게 네. 얼굴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0: 네 엄청 웃겨요.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MG샷 광각샷 이거 한번 찍어서
1: 네.
0: 한번 그 사진들 한번 보면 빵 터지실 거예요.
1: 아니 참 요즘에는 어떻게 그런 게 유행인지 이렇게 그냥 재미는 있어요, 근데.
0: 엄청 유행이에요.
1: 네, 멋지지는 않은데, 네, 웃깁니다. 재미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감각 얼굴 밑에 깔린 사람도 되게 웃기게 나와요, 사진이.
1: 그렇죠.
0: 그런 것들도 있다.
1: 네. 아무튼 요즘 친구들의 여행은 사진빨이 잘 받아야 된다.
0: 된다.
1: 네.
0: 그리고 고생 안 하고
1: 네.
0: 대부분들 이제 호캉스라고 해서
1: 네.
0: 수영장 같은 데서 음식 정말 맛있다는데
1: 그렇죠.
0: 시켜서
1: 맞습니다.
0: 거기서 먹고 경치 좋은 데 보고
1: 그렇죠.
0: 사진 잘 찍고
1: 맞아요. 네,
0: 이런 게 또 요즘 MZ들의 유행 여행이라고 해요.
1: 그러니까요. 수영장도 인피니티 풀처럼 이렇게 딱 바다랑 연결돼야 되고 아주 요즘 친구들 여행 다니는 거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그런 SNS를 보면은 네. 친구들이 서로 너무 부럽고 네. 그 삶이 다인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0: 그리고 막 이제 그 충전기, 네. 휴대폰 없이는 또 못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1: 네.
0: 블루투스 스피커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이 충전하는 네. 이거는 두세 개씩 막 가지고 가가지고
1: 네.
0: 그렇게 또 여행을 즐기다 보니까
1: 아울렛 필수입니다.
0: 네. 네. 우리랑 또 많이 달라. 우리는 배터리에다가 카세트 테이프 그죠?
1: 네.
0: 거기다 그 두꺼운 거 한 8개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내내 휴가 동안 듣고 했는데 저희랑도 많이 달라요.
1: 아이 그럼요. 그리고 지금은 각자 또 친구들만의 플레이리스트 가 있잖아요.
0: 플리가 있죠.
1: 네, 플리가 있죠. 그래서 니 플리 한번 들어보자. 이번에 뭐 지금 가는 동안에 두 시간 동안은 내 플리 한번 가보자.
0: 아, 맞아요.
1: 네,
0: 이렇게, 이렇게 또 시간을 나눠가지고
1: 네.
0: 자기들끼리 또 음악도 나누고 그러죠.
1: 네. 요즘 친구들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여행 곡으로 어떤 곡이 있는가 제가 잠깐 좀 찾아봤었는데요.
0: 아, 그랬어요?
1: 네. 저희 리스트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춘천 가는 기차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0: 제가 완전히 MG랑 딱 맞는데 감각이.
1: 아주 많이 달랐어요. 데이식스. 데이식스 그 밴드 아시죠? 네. 그 친구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네, 될 수 있게.
0: 혹은 해피.
1: 네. 이 노래가 이 폭발적인 청량감으로 MZ세대 여행 필수곡 영순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진씨의 어텐션, 하이포이, 버블껌 이런 노래.
0: 내가 다 좋아하는 노래들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버블껌은 잘 모르겠고.
1: 네. 이런 노래도 정말 좋아하고요. 네. 또 태연이 부른 위켄드. 또
0: 내가 다 좋아하는 노래야.
1: 리메이크한 제주도의 푸른바.
0: 네, 네, 태연이나
1: 네.
0: 여러 가지 리메이크가 있죠.
1: 네.
0: 성시경도 좋아요.
1: 그럼요. 이런 일상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주는 이런 주말 또 여행 맞춤형 감성 보컬들의 노래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0: 자, 성령아 씨의 이 리스트를 들으면서
1: 네.
0: 아 내가 정말 아직도 정신은 내가 MG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1: 축하드려요.
0: 지 주제와 몸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1: 네.
0: 아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성훈이와 오늘 또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니꺼울이 불러주는 A Little Peace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께 평화를 전해드리면서 네.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고요. 내일 주말이 그냥 코앞까지 다가오는 수요일인데 내일 퀴즈쇼 있다는 거.
1: 네. 수요 퀴즈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 주간베스트 여러분께 내드린
1: 불꽃놀이와 바베큐에 얽힌 사연들.
0: 내일 마지막이니까요.
1: 네. 내일까지 많이 보내주세요.
0: 자,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시원한 음악들 들으면서 K라디오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희는 내일 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의

0: 스튜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7월 1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화요일 아침부터 7월 1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전입니다.
3: 어제였죠. 뉴저지 에즈워러 파크 쪽 밤하늘 보신 분들, 이 팡팡 터지는 화려한 불꽃놀이 소리에 심장 좀 뛰셨나요? 마침 이번 주말이도 미국 건국 무려 2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독립기념일이라 뉴욕 뉴저지 전체가 벌써 축제 열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축제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무려 14년 만에 완전체 재결합 소식을 알린 우리의 베이비복스 언니 아들까지 가세해서 이번 주 내내 우리 마음속에 잠자던 흥과 열정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도 그렇고 다시 마이크를 잡은 베이비복스 언니 아들도 그렇고 그리고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도 결국 기분 좋은 에너지를 모아 다 함께 즐거운 페스티벌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자, 6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화요일 오후 2시 한 달 동안 쌓인 피로는 팡팡 터지는 불꽃 속에 다 날려버리시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 매 순간 하이라이트 같은 축제로 만들어보자고요. 6월의 마지막 날도 텐션 올려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자,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원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자,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 자, 그러고 났더니 하나 둘 세 번째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누르시고 커서가 껌뻑껌뻑하고 있는 옆에다가 저희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를 치시는 거예요. K-R-A-D-I-O-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생방송 카카오창이 짠 하고 뜨지요.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 남겨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신청곡도 보내시고 사연도 보내시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밤하늘 올려다 보신 분들, 어제가 바로 6월의 보름달 스트로베리 문이 뜨는 날이었는데 날이 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오늘 알았네요. 자, 게다가 마침 어젯밤에 또 뉴저지 에즈워러에서 화려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까지 펼쳐졌거든요. 혹시 현장에서 직관하신 분들 계실까요? 낭만적인 여름밤이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쿵 쿵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요즘 맨하튼이나 퀸즈 사시는 분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주말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바로 주말 뉴저지 포트리 펠리세이즈 파크 맛집 나들이 투어입니다. 예전에는 뉴저지 분들이 뉴욕으로 나갔다면 요즘은 맨하튼 사람들이 주말에 다리 건너 포트리 일부러 먹거리 투어를 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 동네 뉴저지가 맛있는 음식과 풍성한 여름 행사로 가득하다는 증거겠죠. 어제 에즈워러 불꽃놀이를 놓쳐서 아쉬운 분들 절대 서운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일 7월 1일이죠. 수요일 저녁 6시부터 포트리 루이스 콜 미들스쿨 필드에서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역대급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와 함께 푸드트럭 페스티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드시고 또 밤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요. 오늘 퇴근길에 돗자리랑 잔디밭 의자 미리 차량에다가 트렁크에 쟁겨두시는 거 센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뉴욕 플러싱인데 너무 멀다 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시죠? 뉴욕 플러싱에도 환상적인 한여름밤의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1일 토요일 플러싱 퀸즈 보테니컬 가든에서요. 온 가정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이색적인 화려한 야시장 루나 페언 나이트 마켓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다양한 볼거리와 신비로운 마켓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플러싱 청취자분들은 이 날짜 달력에 꼭 동그라미 쳐주시고 별표 땡땡 잊지 마시고요. 자, 뉴저지부터 포트리, 뉴저지 포트리부터 뉴욕 플러싱까지 맛있는 먹거리와 어젯밤 스트로베리 문의 여운으로 벌써 졸음이 싹 달아나셨을 텐데요. 김정희 드리는 비타민 한 알 입에 쏙 넣은 것처럼 상큼하게 오후의 활력을 충천해줄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그러게요. 날씨가 무진장 더워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본격적인 여름이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두실 비타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터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쌈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 실버 문화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150플레이스 917-803-7080 917-803-7080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까지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1: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루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에이치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동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6: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저희가 매일 기다리는 그 휴가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휴가라는 단어랑 이 제도, 이거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대부분 1970년대 경제 성장기나 근대에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생긴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도 놀랍게 600년 전 조선시대 초기 실록에 휴가라는 한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특히 세종대왕 때 복지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를 100일이나 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독박 육아하지 말라고 남편한테도 한 달 동안 유급휴가를 공식적으로 챙겨줬다는 기록이 버젓이 있습니다. 게다가요, 일 잘하는 인재들한테는 너희 요즘 일하느라 책 읽을 시간 없지? 그러니까 출근하지 말고 집이나 절에 가서 맛있는 거 좀 먹으면서 책이나 읽어라 하고서는 이 국가가 돈을 대주면서 강제로 리프레시 독서 휴가를 보냈다고도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쯤 되면 600년 전 조선시대 복지가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세종대왕님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도 조선시대의 훌륭한 법을 이어받아서 얼른 휴가 계획을 짜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세종대왕님의 뜻을 받들어 다들 집중해서 얼른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생활을 하다가 14년 만에 재결합을 하는 베이비복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우연이라는 곡이었죠. 그때 당시 데뷔할 때 윤은혜 씨가 중3이었대요. 지금은 40살이 후적 넘은 성인이 됐죠. 아무튼 그녀들을 응원하면서 그때 그 추억을 소환하면서 베이비복스 우연 띄워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가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이 늘 고민이 되신다고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99 애호박 2불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투맨은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4: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아우, 회사 슬로건이 너무 멋지죠. 바로 오늘 만날 세종바이오텍 회사 슬로건인데요. 대표이신 데이비서 대표님 만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주현 씨. 오래간만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무지 덥네요.
1: 이제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뭐 또 여지없이 우리가 또 더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제가 오늘은 그 지현 씨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0: 네.
1: 이제 7월이 되면 1년에 정확하게 딱 중간이 됩니다.
0: 그렇죠.
1: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인생의 하프타임. 되게 철학적인 얘기죠. 네. 인생의 하프타임.
0: 그런데 인생의 하프타임.
1: 네, 우리도 축구도 했습니다만 축구의 하프타임이 있듯이
0: 네.
1: 우리 남은 6개월을 위해서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건강, 우리가 이제 건강이니까
0: 그렇죠.
1: 건강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묵직한 얘기 시작합니다.
0: 네.
1: 지현 씨, 삶의 하프타임처럼
0: 네.
1: 건강의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방송 때 그 세종 후구단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해주셨는데.
1: 그렇죠.
0: 네.
1: 아까 왜 재현 씨가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 슬로건.
0: 네, 너무 좋아요.
1: 어떤 고객님이 이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사장님. 딱 슬로건만 들으니까 사장님 크리스찬인 거 알 것 같아요.
0: 맞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그래서 저는 사실 냄새 안 내려고 그랬는데.
0: 냄새.
1: 우리 모든 분들이 좀 전에 후쿠이단 말씀드렸으면 사실은 며칠 전에도 팔팍에서 어떤 분과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0: 네.
1: 후쿠이단에 대해서. 또 아틀란타 그 둘루스에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아틀란타에서도
0: 수완이 둘루스에 많이들 사시죠.
1: 수완이 둘루스 그쪽에서도 문의가 와서 후쿠이단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필요 또 이런저런 것들이 뭐 우리가 의약품으로도 많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천연의 자연에서 또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의 백세를 이어가는데 오늘은 하프타임이라고 제가 묵직한 얘기했으니까
0: 네.
1: 우리 회사에서 가장 문의가 많고 또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하반기를 건강하게 특히 7월, 8월을 준비해야 되니까
0: 그렇죠. 무더운 여름에 또 건강.
1: 그렇습니다.
0: 네, 챙겨야죠.
1: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킵시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0: 네.
1: 그다음에 면역력도 지킵시다 하는 말씀을 좀 주창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시대마다
0: 네.
1: 시대마다 인류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해서.
0: 네.
1: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 결핍된 시절에는 영양이 음식이 가장 중요한 시절이 있었고
0: 그렇죠.
1: 또 어떨 때는 질병이 창궐했는데
0: 네.
1: 항생제가 없어서
0: 없어가지고.
1: 많은 사람들이 예 힘들어했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0: 네.
1: 현대는 우리 뭐 지현 씨도 아시겠지만
0: 네.
1: 풍성한 삶을 삽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0: 넘치죠.
1: 넘치죠. 그래서 네. 부자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0: 네.
1: 당뇨병을.
0: 네, 맞아요.
1: 그런데 당뇨, 혈압, 혈관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고
0: 네.
1: 또 암이라든지 이런 그 면역력과 관련된 또 그와 같은 질병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혈관 건강과 면역력은 21세기를 사는 지현 씨도 저도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동의하실 텐데 일단 혈관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0: 그렇죠.
1: 또 면역력을 지켜야 되는데 상담하다 보면요.
0: 네.
1: 어떤 분은 사장님 저 10년 동안 아스피린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 혈관, 혈액순환
0: 네,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네.
1: 또 어떤 분들은 서플리멘트, 뭐 오메가3 같은 서플리멘트를 꾸준하게 복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0: 네.
1: 아주 잘하시고 계신데 우리 세종바이오텍은 벌써 우리 세종 송보감이 출시가 된 지가 18년 됐습니다.
0: 거의 20년을 꽉 채우시겠어요. 고시했으면.
1: 그러니까요.
0: 네.
1: 세월이 빠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0: 네.
1: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건강, 제가 이제 청소하세요 이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0: 네.
1: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0: 네.
1: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돼서 한국식약처에서 인증이 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송보감을 통해서 혈관 건강을 이루시는데 뭐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복용하세요 하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대표님, 이게 세종 송보감, 이게 우리의 네. 전통 솔잎을 연구한 제품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처음 이것이 개발될 때는 그 이제 병원에서 임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식약처 인증을 받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네. 정확한 원료 이름은요. 솔잎 증류 농축액입니다.
0: 아, 솔잎 증류 농축액.
1: 네. 솔잎을 세척해서 증류 이제 끓이게 됩니다. 그러면 증류수가 쫙 이제 모이게 되면 그 증류액을 가지고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된 것이 세종 송보감이 되는데 뭐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드시는 분 저 지현 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기름진 음식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0: 아유, 그럼요.
1: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젊은 분이랄지라도 네. 약을 안 드시더라도 꼭 복용하는 게 좋은데 제가 솔잎의 효능 요즘에 AI 많이들 하시니까 제가 그렇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0: 네.
1: 제가 평소에 강조하던 내용도 있고 또 제가 깜빡 잊은 내용도 있어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 네, 좋죠.
1: 솔잎의 효능 첫 번째는 솔잎에는
0: 따단
1: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0: 루틴.
1: 그래서 루틴, 제가 루틴 그랬대 루테인이요. 그런데 루테인이 아니고 루틴입니다. 루테인은 눈에 좋은 성분이죠.
0: 그쵸.
1: 루틴이라는 성분이 솔잎에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졸중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에는 제가 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글리코키닌 요 성분은 당뇨 예방, 혈당 조절에 아주 유용합니다.
0: 네.
1: 네 번째는 우리 불포화 지방산,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테르핀, 탄닌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0: 네.
1: 마지막 솔잎에는, 요 얘기는 제가 오래간만에 하네요. 솔잎에는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요 솔잎에 아피에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니코틴 배출,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0: 네. 아, 그러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 좋겠네요.
1: 제가 지난번에 안 그래도 네. 그 얘기 왜 하시나, 지현 씨 왜 하시나, 그 어떤 주부님이 사장님, 우리 남편 송보감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담배 펴요. 그래서, 그래서 담배 끊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끊으니까 전화했죠. 그러시나. 그래서
0: 아, 네.
1: 속상하셨어.
0: 네.
1: 자, 니코틴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안에 쌓이는 중금속 해독작용이 있기 때문에 솔잎에는 다양한 효능이 우리 이 속해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러네요.
1: 우리가 혈관 청소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또 다른 용어로는 해독작용,
0: 네.
1: 디톡스 효능이 있으니까 혈관 디톡스 하세요라는 말씀으로
0: 아,
1: 대신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세종 송보감을 혈관 청소부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정확히 알았네요. 혈관
1: 네,
0: 디톡스라고도 불리고요.
1: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되죠. 뭐 당뇨가 깊어서 혈압이 있어서 또 약 드시는 분들 또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심지어는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
0: 많으시죠.
1: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바이패스 수술하신 분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
0: 네.
1: 젊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관 건강은 건강하든지 지금 건강하지 않든지 평소에 혈액순환 문제, 혈관 관리는 필요한데 정리해드리면 전통 솔잎을 연구해서 고농축 캡슐 타입 그리고 한국 식약처에서 인증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제조됐다. 아침, 저녁, 식후에 하나씩 이렇게 복용하는 걸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뭐 부부가 함께 복용해도 좋고 부모님 선물로도 아주 네. 좋을 것 같고요.
1: 지난번 Father's Day 때는 제가 이거 기억해요. 가끔 이제 보면 한국말이 서툰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인데 한국말이 서툽니다. 우리 아빠
0: 네,
1: 이름이 뭐예요? 네.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네? 우리 고객 이름이 뜨니까. 우리 고객이시네요. 우리 아빠한테 송보감 보내주세요. 제 카드 번호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 계셨어요.
0: 네.
1: 그래서 아드님 잘 드셨습니다. 따님 잘 드셨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부모님 선물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부부가 같이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0: 네.
1: 하루에 아침, 저녁. 3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이고요.
0: 네.
1: 조금 심하신 분들은요, 하루에 3번까지, 하루에 3번까지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3개월분 한 박스에 380불.
1: 네.
0: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은 130불꼴, 그죠?
1: 맞습니다.
0: 근데 물론 이 시간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한 건강의 네. 하프타임 스페셜 세일 정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준비했어요. 네, 방송 때 이렇게 세일 정보를 드리니까
0: 네.
1: 어떤 분들은 딱 방송 시작하면 일단 전화부터 해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고객분들은. 그래서 사장님 세일 정보는 방송 때 특별한 세일 정보 주시는 거 알아요.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제가 세일 정보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제가 뭐 여기에 사례들을 쭉 적어놨는데 뭐 LA에서 하시는 누구 또 뉴욕 베이사이드에 사시는 세탁소 하시는 누구,
0: 네.
1: 메릴랜드에 누구, 아틀란타에 누구, 막 쭉 저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0: 네.
1: 혈관 건강은 우리가 평소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1: 약 드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이랄지라도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드시면 좋겠고. 자, 지현 씨한테 세일 정보하기 전에
0: 네.
1: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0: 네.
1: 제가 맨날 묻는 겁니다.
0: 네.
1: 준비하셨을 겁니다. 자, 세종 승부감과 함께 제가 아까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0: 네.
1: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이 최근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데
0: 네.
1: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0: 네.
1: 아포토시스 효과.
0: 그렇죠.
1: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0: 아우. 너무 기억하죠.
1: 아포토시스.
0: 아포토시스요. 네. 고급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좋은 면역 세포를
1: 네.
0: 스스로 자가 박멸시키는.
1: 그렇죠.
0: 그 기능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1: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0: 네.
1: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0: 네.
1: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0: 비정상적인 세포를.
1: 그러니까 우리 세포를? 몸 안을, 그렇죠. 세포가 생성됐다 없어지고 하는데 비정상적인 세포가 계속 자라나면 안 되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그 아포토시스 효과는 후코이단이 갖고 있는 독특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뉴저지 팔팍의 그 고객도 그렇고 또 아틀란타의 그 둘루스에 있는 고객도 그렇고 지금 네. 생각나는 분들이 최근에 많은데 이 후코이단은 투병 중인 분들이 드시는 이유가 바로 이 아포토시스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암의 효과 또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드시는데
0: 그렇죠. 네.
1: 뭐 후코이단은 제가 긴 설명하지 않고요.
0: 네.
1: 가격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현 씨가 재촉할 것 같아서 세일 정보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혈관 건강에는 세종 송보감 요거는 3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이고요.
0: 네.
1: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 가격은 똑같습니다.
0: 네.
1: 380불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0: 자 이제
1: 시작할까요?
0: 그렇죠. 세일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 중에 방송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0: 맞아요.
1: 일터에서 가정에서 저희가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종 송보감은 2 플러스 1입니다.
0: 네?
1: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는 세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방송 때 제가 특별한 세일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다섯 분에게 특별한 세일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0: 다섯 분에게
1: 세일 내용은
0: 네.
1: 건강한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혈관 건강도 잡으시고 후코이단으로 면역력도 잡으실 수 있도록 세종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0: 네.
1: 선물로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립니다.
0: 이게 한 박스지만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인 거잖아요.
1: 네네. 3개월분 송보감 한 박스를 구입하시면
0: 네.
1: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고
0: 네.
1: 또 하나 있습니다.
0: 와우.
1: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C 요즘에 아주 인기인데
0: 그쵸?
1: 리포존 비타민C 한 병도 함께 드리는데 지금부터 다섯 분에게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시작을 할 테니까요.
0: 네.
1: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리턴콜 하겠습니다. 703 여기는 본사입니다.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와우.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1: 네.
0: 703-256-7671. 703-256-7671. 6671번이고요. 방송 때 주시는 특별한 세일 정보입니다. 네. 저녁 한국까지 배송 도와주시고요.
1: 한국에 지사가 있어서
0: 그렇죠.
1: 한번 이용하셨던 분들이 아주 즐겨서 이용하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한국에 보내드리고요. 자, 긴급종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0: 그럼요.
1: 지난 Father's Day인가 어떨 때 제가 이 세일을 했습니다. 사장님, 후코이단하고 송보검 가격 똑같으면요. 네. 후코이단에 후코이단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0: 네.
1: 당뇨는 당뇨가 있는 남편이 송보감, 또 아내는 혈압이 있어서 송보감, 송으로 주시면 안 돼요? 가격 똑같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0: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1: 해드렸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도요.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인생의 하프타임처럼 건강의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오늘 너무 좋은 네.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 마무리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1: 네, 이제 7월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7월 또 8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혈관 건강도 지키시고 면역력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6월에 오늘 마지막 날이고 내일 정말 하프타임이 네. 시작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맞아요. 맞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 본사 데이비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703-256-7671 703-256-7671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함께했던 2시의 비타민도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날 인사드릴게요.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주시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케이라디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낯선 여행지에서는 눈에 담는 모든 것이 피사체죠. 깜빡이는 신호등, 줄줄이 걸린 빨래, 뜻 모를 간판과 웅크린 고양이, 거리를 배회하는 듯한 유기견, 흔한 배경도 사진에 담기면 멋진 풍경이 됩니다. 이게 다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선 덕분이 아닐까요? 유심히 관찰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초점을 맞춘 뒤 찰칵! 순간의 멈춤. 이것만 기억한다면 그저 그런 일상도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의 멈춤으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일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기가 여행지다 생각해보세요. 순간순간 잘 기록도 해보시고요. 그럼 늘 있던 자리가 새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0: 나는 가만 멈춰 있어도 부지런히 자신의 템포를 유지하며 갈 길을 가는 것. 아쉬움에 손을 뻗어보지만 절대로 잡히지 않는 차이라고는 1도 없음을 알면서도 매번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 이것은 시간입니다. 시계바늘은 오차 없이 움직이고요. 우리는 벌써? 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으며 또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시간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지나간 과거, 오지 않는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사는 건데요.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은 6월의 마지막 날, 오늘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다고 말씀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1년의 중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또 그렇게 쉽게 망각을 하곤 하네요.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힘들게 보내셨다면 오늘 오후와 함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과 귀에 익은 음악 선사하는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의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유럽에서 폭염이 지속되면서 유럽 내 낮은 에어컨 보급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고위 당국자는 미국 언론과 유명 인사들이 프랑스의 낮은 에어컨 보급률을 문제 삼자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유럽에 닥친 폭염에 책임져야 한다고 공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영국에서는 폭염에도 탄소 중립, 넷제로 규제 때문에 되레 에어컨 철거 명령이 내려져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언론인들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며칠째 파리는 방마다 에어컨이 없다고 도시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도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X에 유럽인의 에어컨 반대는 미국식 여름나기에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 불편한 심리에 가깝다는 글에 대박이라고 힘을 실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25%로 미국, 일본 90%는 물론 스페인, 이탈리아는 50%보다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는 에어컨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고 특히 환경단체들은 에어컨이 기후위기를 도리어 악화시킨다고 비판해 왔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프랑스인의 78%가 에어컨이 환경에 해롭다고 답을 했으며 응답자 6명 중 1명은 지구를 위해서라면 더위를 견디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다만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프랑스에서도 이동식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는 등 에어컨 확대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 각지에서는 집 주인들이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때문에 가정에 설치한 에어컨을 철거하라는 지방 자치단체들의 요구를 받는 사례가 속출을 하면서 영국 건축 규정상 창문을 열거나 선풍기를 가동하는 등 수동 냉각 수단을 모두 활용한 이후 에어컨 같은 능동 냉각 수단의 가동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설치에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보전지구 등 특정 지역에서는 개별 허가가 필요하며 주인들이 허가된 줄 알고 에어컨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지자체 단속에 걸려 철거를 요구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런던 북부 캠던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집에 설치된 에어컨 두 대를 영구적으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에어컨 설치 업체들은 런던 곳곳에서 수천 파운드짜리 멀쩡한 에어컨을 뜯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현대적 편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탄소 중립 사고 방식 때문에 영국이 암흑시대에 갇혀있다며 관련 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영국 정부와 지자체는 에어컨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환경의 이익을 관리하려는 규정이라고 옹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40도를 넘는 폭염 속에 시민들이 다들 어디를 그렇게 달려가나 했더니 바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이케아 매장에 들어누워 식히는 모습이 포착이 돼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파리의 한 이케아 매장 내부를 찍은 영상이 현재 SNS에 올라왔는데 이 영상에는 무더위를 피해 매장에 전시된 침대와 소파에 누워 태연하게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파리 폭염날 이케아에 주방 보러 왔더니 다들 비서 중이라는 취지의 프랑스어 자막이 달려있는데 새 주방 가구를 보러 온 매장에서 정작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들어놓은 풍경이 대조를 이루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파리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시달리고 있는 배경에서 비롯됐는데 파리는 평소 기후가 서늘해 건물 내 에어컨 보급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파리시는 공원, 분수 등 시내 1,400여 곳을 시원한 쉼터로 안내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한층 시원한 대형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며 가구점이 뜻밖의 피서지가 됐다고 하네요. 기상청 예보로는 내일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오늘 날씨 장난 아닙니다. 현재 DMB 지역
9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슬슬 기온 상승이 발동을 걸고 있는 추세인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습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여름 더위지만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그리고 점점 더 위험해지는 폭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합니다. 서쪽에서 더 내려가면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메릴랜드 서부와 웨스트버지니아 동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체감온도는 102도, 섭씨 40도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주의보는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수요일 맑은 가운데 매우 덥습니다. 최고기온 95도에서 100도이고요. 체감온도는 102도에서 107도까지 오르겠고 그야말로 폭염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더욱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극심한 더위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날씨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요일은 수요일보다 체감온도가 112도, 섭씨 44도까지 올라가는 폭염 중에 상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열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요. 워싱턴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더운 날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폭염 경보 발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격렬한 야외 활동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최고 기온 기록은 125년 전인 1898년에 기록된 101도인데 이 기온을 갈아치울지 역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역시 극심한 폭염 가운데 간간이 구름 끼겠고요. 오후에 산발적인 뇌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이 완화될 기미 없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최고 기온은 계속해서 100도에서 105도, 섭씨 38도에서 4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더운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거의 110도, 섭씨 43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연속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은 특히 어린이, 노인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폭염은 독립기념일 연휴 축제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건데 늦은 오후에는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높은 기온과 습도를 고려할 때 일부 뇌우는 강하거나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인 이번 주말에는 위험한 폭염과 강하거나 심각한 뇌우 발생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고요. 오후 기온이 100도, 섭씨 38도에 육박하고 열대성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다시 한번 105도에서 110도, 섭씨 40에서 43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 DMV 지역은 3일 연속 위험한 폭염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또한 천둥, 번개, 강풍, 폭우 등 위험한 폭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연휴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번 주는 각별히 날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3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이런가요 저런가요?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권한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앵콜송으로 코미디언 출신의 가수 박미가 불러 크게 히트했던 노래 날 보러 와요입니다. 원곡은 원웨이 티켓으로 1959년 닐 세다카가 오 캐롤 싱글 앨범 B면에 발표한 곡인데요.

Call Me. 이 노래가 워낙 히트해서 비미연에 실렸던 원웨이 티켓을 기억하는 리가 그닥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고 반응도 괜찮았었는지 2년 뒤에 다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중에서 보니엠이 원예 티켓을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꽤 많았었어요. 그야말로 70, 80년대 디스코가 열풍이던 시절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팝송인 원예 티켓.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곡 처음 들었는데 겨울날 스케이트 타면서 하루 종일 이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도 원웨이 티켓, 추추 트레인 계속해서 흥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가사를 다 외우고 있을 정도니까요. 제목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외길 차표 한 장이라는 뜻으로 편도라고 하죠. 사실 이 노래가 신나는 디스코 리듬이어서 가수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 가사를 보면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칙칙폭폭 연기를 품으며 기차가 선로를 따라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요. 다신 돌아오지 못하는 우 차표 한 장을 가진 슬픔이요. 우 안녕 내 사랑, 나를 떠나고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건 눈물뿐. 우 차표 한 장의 슬픔이요. 난 외로운 도시로 가서 상심의 호텔에 묵을 거고 나 같은 바보는 없어요. 나는 눈물만 흐르고 차표 한 장, 차표 한 장. 사랑의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원웨이 티켓. 멜로디와는 다르게 슬픈 내용을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듣고 노래를 다시 들으면 예전처럼 그렇게 신나게만은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럼 박미의 날 보러 와요의 원곡인 원웨이 티켓. 제일 처음 불렀던 곡으로 들어보신 다음 우리나라에서 히트했던 이렙션의 곡 원웨이 티켓 들어보시겠습니다.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캐롤의 빅히트로 인해서 가려졌던 닐 세다카의 원웨이 티켓 듣고 계신데요. 좀 뭔가가 약간 하나 한두 개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좀 단순한 느낌도 들고.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빅 히트했던 곡이죠. 1옵션의 곡 머니의 티켓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곡을 원곡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닐세다카가 먼저 불렀다는 거 처음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 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자, 이번엔 가수 박미의 날 보러 와요를 들으실 차례인데요. 웃으면 보기여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박미애라는 이름으로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코미디언을 접고 박미라는 이름으로 가요계에 데뷔하게 되는데 당시 그녀가 불러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곡 날 보러 와요. 개인적으로는 제 코미디언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아 저는 꿈이 가수였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이루신 우리 박미 선배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한국과 미국 오가면서 약 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죠. 개인 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콘텐츠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꿈과 돈, 와 모든 것을 다 거머쥔 이분 무슨 복일까요? 입니다. 날 보러 와요.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사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200만 달러의 수술용 로봇 도움으로 유방암 수술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6살의 두 아이의 엄마는 최근 유방암 자가검진에서 멍울을 발견해 병원을 찾았다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3중 음성 유방암 판정을 받았으며 암세포가 이미 림프절로 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병원에서 캐롤이라는 이름의 다빈치 SP 수술 로봇을 이용해 단일공 유방 절제술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임상시험 외에 일반 수술로 이 로봇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집도한 박사는 클립 한 장 크기의 작은 절개를 통해 기구를 삽입한 뒤 로봇이 제공하는 3D 시야를 활용해 미세혈관의 혈류까지 확인을 하며 암세포를 정밀하게 제거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통해 흉터를 최소화하고 유두와 피부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캐롤이라는 이름은 유방암으로 아내를 잃은 기증자의 아내 이름에서 따왔다며 기증자가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병원에 로봇을 기증하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었으며 3주 뒤에는 가족들과 짧은 해변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전했는데 유두를 보존하는 수술은 미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아상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참 넘사스럽지만 말이오. 아, 유두가 자아상과 존엄성을 지키는데 아 이렇게 막대한 역할을 하는 줄 몰랐네요. 아이고, 오늘 저녁 때 그냥 샤워하면서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다음 달 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식의 에어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수도인 7월 4일 에어쇼는 미국 역사상 단연 가장 큰 행사가 될 것이며 다양한 종류, 크기, 속도 수백 대의 비행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비행은 이날 오후 1시 15분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며 자신은 약 오후 9시에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꽃놀이도 에어쇼처럼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불꽃놀이보다 약 10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기와 불꽃놀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면 꼭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아이, 뭐지게 하실 분들 기실난가 모르겠네. 지요? 아유, 지는 그날 유저지 가요. 가고 싶지만서도 해마다 가는 집안 행사라 어쩔 수가 없네요. 이날 글쎄 워싱턴 DC에 몇 명이나 갈란가 모르겠네. 독일 북부 도시의 한 청소년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 최소 6명이 사망을 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독일 북부 도시 슈타타의 청소년 보호센터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 5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1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돼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전원이 성인이었으며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등 3명을 체포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이 발생한 시설은 청소년 복지센터로 임산부나 어린 자녀를 둔 미혼모 숙소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가족 간의 비극 같아 보인다. 여성 혐오 범죄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센터 환경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했는데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스타테는 함부르크에서 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인구 약 5만 명이 사는 도시로 독일은 엄격한 총기 소유 법률을 시행을 해 총기 난사 사건이 매우 드문 국가로도 알려졌는데요. 2023년 함부르크의 한 남성이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에서 6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2016년에는 대량 학살을 주장하던 18세 독일 이란계 남성이 최소 9명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요새는 뭐 한국도 총지라고 땡기는데 독일이라고 뭐 용 빼는 제주 있까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 카이지로고 땡길 때가 그나마 딴 것 같기도 하고 이 아닌가. 전남 광양의 한 무인 매장에서 중학생 2명이 포켓몬 카드 등 약 4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국의 소식으로 이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더 일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달 30일 광양의 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포켓몬 카드 등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현재 조사받고 있는데 매장 CCTV 에는 학생들이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와 포켓몬 카드 상자를 담아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물건을 챙긴 뒤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피해 업주는 다음 날 인근 아파트 공용 화장실에 카드 포장지와 박스가 어지럽게 버려져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업주는 현장에 자신의 매장에서 쓰는 비닐 봉지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CCTV를 돌려봤고 그제야 도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훔친 포켓몬 카드를 개봉한 뒤 포장재를 그대로 두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업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포켓몬 카드 판매글을 보고 직접 판매자와 접촉을 했으며 학생들은 거래 과정에서 또래 여학생을 대신 내보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려 했지만 경찰 수사 끝에 결국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두 명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확인이 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다른 절도 사건으로 이미 소년원 송치 절차를 밟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피해 업주 말에 의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천만 원이 넘지만 지금까지 사과나 합의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며 촉법 소년 사건은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가장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고 하네요. 참, 이 촉법 소년이라 봐주고 심신 미약이라 봐주고 이 도대체 뭔 처벌을 허겄다는 거요? 이 촉법 소년 나이를 10살 이하로 줄이야요. 요새 애들 어지간한 어른 뺨친다니까. 안 그래요? 아이고, 그 업주 주인 열받아 지레 죽겄네. 어린 자녀 두 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여성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8시경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여성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뒤따르던 택시와도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 등 총 5명이 경상을 입고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차에는 당시 8살 난 딸과 동생 등 어린 자녀 2명도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으며 여성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을 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니, 지 술 처먹을 때 애들도 옆에 있었다는 약은디. 아니, 어린 애들 옆에 두고 술이 목구녕으로 넘어가. 이 차가 좀 갖고 나와가고 미친 여자 아니오. 애는 못 올라구나. 그냥 술이나.

자동차에서 충전 중이던 스마트폰이 폭발을 하면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황당한 사고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스마트폰 폭발로 중증의 화상을 입고 사투를 벌이던 47세 여성이 사고 발생 나흘 만에 끝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화상 전문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인공 호흡기를 달고 최선을 다했지만 중증의 화상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 워낙이 커 살리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고는 남녀 두 명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자동차에서 충전 중이던 스마트폰이 폭발을 했는데 폭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을 하자 운전자가 통제권을 잃으면서 자동차는 갓길로 빠졌고 스마트폰 폭발과 함께 자동차 실내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고 있던 43세 남자는 엄청난 폭발음이 울리며 연기가 차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무사히 탈출할 수는 있었지만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는 탈출하지 못했고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당시 충전 중이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중증의 화상을 입은 부위, 뜨거운 공기와 연기를 흡입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스마트폰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운전 중이던 남자는 동승한 피해자가 충전기를 꽂은 상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남미 최고 명문대학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 출신으로 이탈리아 유학 후 아르헨티나의 명문 코르도바 국립대학의 국제관계학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대학은 추모 성명을 내고 그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중이며 특히 조사는 당시 피해자가 사용한 충전기가 저품질 제품이었는지 또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결함이 있었던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전문가들은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정품 충전기 또는 검증이 되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아르헨티나에서 운행되는 대다수의 자동차를 보면 USB 포트는 0.5A 정도의 전류만 공급한다면서 이는 최신 스마트폰에 충분하지 않아 과열이나 전기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폭발한 스마트폰의 브랜드와 기종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 작년에도 말이요 차 안에 둔 배터리가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이고 앞으로 운전 중에 충전하면 안 되겠네요. 이 떼약볕에 자동차도 뜨거운데 괜히 과열돼서 터져버리기도 하면 말이요 아이고 끔찍하죠. 예, 조심하세요. 40년 전 남극에서 채집이 된 영국 연구기관 서랍 속에 보관이 돼 있던 화석이 남극 대륙에서 확인이 된 첫 공룡뼈로 판명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화석이 목과 꼬리가 긴 초식 공룡군인 티타노사우루스류의 꼬리뼈라고 밝혔는데요. 이 화석은 1985년 남극반도 인근 제임스 로스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조사팀은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영국 남극조사소의 지질 표본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오다 최근 이 화석을 다시 살핀 고생물학자들은 뼈 양끝의 움푹 팬 부분과 둥근 돌출부 등 꼬리뼈 관절 구조를 근거로 티타노사우루스 류의 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남극에서는 공룡 화석이 드물게 발견되는 만큼 이번 확인은 과거 남극이 공룡 서식지였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화석의 최초 발견 기록은 지질학자 마이크 톰슨이라는 박사 현장 노트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1985년 12월 9일자로 적힌 노트는 작은 그림과 함께 큰 파충류의 척추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 에버스 박사는 당시 조사팀이 이 뼈를 공룡이 아니라 바다에 살던 고대 파충류의 것으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을 했으나 그는 화석의 형태를 보고 공룡 꼬리 쪽 척추뼈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고생물학자 폴 베럿 교수에게 확인을 맡겼고 이 베럿 교수는 화석 한쪽 끝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반대쪽에 둥근 돌출 구조를 근거로 티타노사우루스류의 꼬리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티타노사우루스류는 네 발로 걷는 초식 공룡군으로 긴 목으로 나뭇잎의 잎을 먹고 긴 꼬리로 몸의 균형을 잡았다고 하는데 베럿 교수는 이 공룡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개체였거나 성체였더라도 티타노사우루스류 가운데 비교적 작은 개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룡은 약 82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며 오늘날 얼음으로 덮인 남극과 달리 당시 남극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어 초식 공룡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었던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남극은 두터운 얼음 때문에 암석 속 화석 기록이 드러나기 어렵고 혹한과 접근성 문제로 현장 조사도 쉽지 않아 다른 대륙보다 공룡 화석 연구가 더디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번 화석이 남극에서 공룡이 확인된 첫 기록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여겨지는 남극이 한때는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니 당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마요. 아니 언제적부터 추웠는지도 모르는 곳을 아니 지가 우치게 알고 울창한 순필이하고 응? 그러고 떠든대요. 이? 본 사람 없다고 코롱코롱 짓거리면 다 믿어야요. 이? 8002만 년 전이라면 대체 그때가 언제라는 거요. 아담하고 이브도 태어나기도 전이란 말이잖요. 시방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네.

强巴那那婆姑，要娃那婆姑，多连那成那么太急，公娘你信你？出力你的，阿姨公娘出力，嗯。

라라랜드 화요일 순서 1부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K-Radio Washington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런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런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트래픽을 봤더니 여기저기 사고 난 지역이 꽤 많네요. 트래픽도 있고요. 잠시 후에 깜짝 교통정보 들려드리고요. 또 2부에서는 라라라 퀴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모두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요새 뭐 아주 가장 핫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슐님께서 2부 첫 곡으로 부탁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일찍이 전화를 주셨어요. 라이언이 부릅니다. 그 집 앞.

네, 계속해서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내일은 더 덥다는데 걱정입니다. 노래 신청해요. 정말 오랜만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미세스 리께서 신청해 주신 거 키보이스

좀 시원해지셨나요? 끝에 바라기는 70년대 음악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70년대 음악 저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이면은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또 친척들하고 바닷가 놀러갔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그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한 것이 평생의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딴 거는 모르지만 열심히 휴일 날이면 여기저기 다녔던 그것만큼은 내가 꼭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지금 자녀가 아직 어리시거나 아니면은 손자, 손녀 아직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은 많이들 같이 다녀주세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런 것이 다 추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음악이나 상황 이런 것들로 갖고 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나이가 꽤 많은 줄 아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복별님께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먼저 시편 4장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지금은 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를 다 알고는 계시지만 예전에만 해도 하나님 이름이 뭔 줄 알아? 그러면 에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딨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아니죠.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시죠. 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지어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또 지어주시기도 했고 아담이 했나 갑자기 또 헷갈리네. 아 이래서 어디 가서 아는 척을 못한다니까요 제가. 많은 신 중에 오로지 참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늘 사랑합니다 하셨는데요.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한 친구나 열심히 논 친구나 각자 자기의 일들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각기의 달란트에 맞는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친구는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네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평생 후회는 없기를 바라고 지금에서 보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잘난 척하는 친구 말도 조리 있게 거들먹거리고 하여튼 싫었던 그 친구들 그리고 무조건 친구 따라가는 친구 또 친구는 모두 같지만 결국은 후자의 친구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노후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잘난 척하는 친구요. 아 끝까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맞아요. 저 100% 동감합니다. 안 돼요. 전갈이 자기 몸에 든 독이 싫다고 독 빼면 죽어요. 그래야 그때서 개가 되죠. 한마디로 재수 없어. 아이고. 이 복별님답지 않은 말씀이신데. 나도 그런가 미안합니다. 하시면서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윤한기의 이거야 정말 신청해 주셨습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动生活。정말오랜만에인사드리는것같아요우연히트래픽상황을봤는데오전에교통사고난지역이상당히많았거든요이제오후들면서다소정리가되긴했지만아직도그여파로인해서곳곳이트래픽상황이아주심각한곳이많습니다자먼저 DC 입니다39메인에비뉴사우스웨스트엑싯4번직전39사우스웨스트프리웨이남쪽방향에서사고가오전11시에발생을했는데아직까지도지금지지부진거북이걸음입니다우측차선이아직까지차단이되어있네요또 DC 295북쪽방향여기는정말요주의와아직도이렇게밀리고있습니다베닝로드놀스이스트북은공사구간이있기때문에주의해서운전하시고요북쪽방향이완전헤비트래픽입니다메릴랜드200번인터카운티커넥터동쪽방향메릴랜드182번레이힐로드엑시10번이후구간에서요토사유출사고가발생을했습니다1시한반경에일어났는데요좌측차선은토사유출구간을우회해서통행할수가있습니다역시트래픽이아주심합니다다시39북쪽방향긴급복구작업구역이정리되어서모든차선이개방이되었지만은그래도이복구작업구역으로인해여전히교통상황은원활하지않습니다그래도많이풀렸지만그래도거북이서행입니다이곳도아직도이렇게밀리고있군요286페어팩스카운티파크웨이북쪽방향입니다버크센터파크웨이와퍼프스헤드로드사이구간의좌측차선이공사구간을이었기때문에좀통과하는것이여간어렵지않습니다많이밀리고있네요뭐여기는우회할수있는길도없죠시간을좀넉넉하게두고출발을하셔야겠습니다계속해서채플로드와버지니아286페어팩스카우니파크웨이사이123옥스로드양방향역시공사구간으로인해서좌측차선이막혀있습니다가시는분들우회하시거나좀시간을넉넉히두고가셔야되겠고요자밑으로내려가겠습니다95번남쪽방향버지니아123엑싯160번여기도항상요주의구간이죠공사중입니다우측차선이공사구역으로인해서차단이됐으니까요이점유념하시고아요새는뭐알수가없습니다워낙이뭐갑작스럽게공사를하고여기저기근데어떻게이한번시작한공사는끝낼줄을모르죠제가버지니아내려온지도이제얼추15년정도돼가고있는데그때한공사를아직까지하고있더라고요자운전하시다가특히헤비트래픽이있을때는라라랜드로교통정보보내주세요스튜디오전화번호는703-218-1310 703-218-1310으로하시면되겠습니다문희옥입니다평행선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라라랜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김밥에서 리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 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 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20분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 우리 미세스 밖에서 내주신 퀴즈인데요.

미녀 가수라고 하기에는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노래를 너무 잘하시죠. 지금 김영임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0: 저는 왜 이분 소개할 때면 괜히 개그맨 김영철 씨도 덩달아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춘하의 곡 듣고 계십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상희 곡에 이어서 지금 들으시는 곡은 서유석의 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엔 영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딱히 좋아하는 가수가 없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김호중이었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접하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뉴스를 접하니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은 안 하겠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김호중의 그대 향한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 이런 곡이 있었나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 세상 이런 어마어마한 곡이 있었네요. 완전 감동. 솔직히 김호중의 노래가 저는 그렇게 가슴에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곡을 듣고 있는데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아, 세상에 그동안 노래 부르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예,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고 정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그리고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울고 웃게 또 살게 하는 걸까요? 사랑에 빠져 행복했던 기억, 사랑의 실패에 고통스러웠던 기억, 그럼에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만 사랑 참 좋죠. 사랑은 분명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세월 인류는 사랑할 사람을 찾았고 사랑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 사랑 참 장윤정이고 신청해 주신 우리 제니퍼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2026년 6월 30일 마지막 날 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란다일 센터블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0: 한눈에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100도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소나기라도 한번 오면 습한 기온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무덥고 습한 워싱턴 지역에서 주택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드라이월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는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먼트는 습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습기 관리를 못한 집입니다. 때로는 곰팡이까지 어디선가 번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 관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디휴미디파이어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2-300불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하에 틀어놓으셔서 습기 제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썸펌프입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썸펌프를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터와 센서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썸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 돌아가는지 간혹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는 에어 필터를 자주 바꾸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 에어컨 유닛이 바람을 빨아들이고 그 바람은 필터를 거쳐 에어컨 유닛으로 들어가 차가워진 후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필요하게 필터를 엑스트라로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끼우게 되어 있는 장소에만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덧붙여 끼우는 경우에는 에어컨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필터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대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을 맞추어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는 자주 갈아 끼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비싼 필터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석 달에 한 번 자주 갈아 끼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넷째는 에릭 팬입니다. 집의 천장과 지붕 사이를 에릭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받은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에릭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에릭 팬이 있는 집은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내부의 열 효율도 좋고 맨 위층이 유독 더운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릭 팬이 없는 집이라면 컨트랙터와 상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링 팬이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언제나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각 방마다 혹은 패밀리 룸이나 리빙 룸에 달려있는 실링 팬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더위를 잘 견뎌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집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자, 한국 최초의 쇼콰이어 그룹입니다. 하모나이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하모나이즈만의 자기소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됐지만 저희 때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건 아니죠?
2: 네. 저희는 굉장히 클래식하게.
0: 클래식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세계 합창올림픽 금메달 4관왕에 빛나는 대한민국 대표 쇼콰이어 그룹
3: 하모나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야, 반갑습니다. 쇼콰이어. 쇼콰이어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2: 네. 저희는 합창단인데요.
0: 네.
2: 전통적인 합창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0: 네.
2: 다채로운 하모니에
0: 네.
2: 역동적인 퍼포먼스까지
0: 네.
2: 더해서 마치 한 편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예, 보는 예, 것 예. 같은
0: 네. 네,
2: 그런 무대, 그런 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0: 예.
2: 음악을 쇼콰이어라고 합니다.
0: 제가 알고리즘이 가끔 띄워줘서 보면은 막 이렇게 군무 같은 거 막 하시고 그러던데 인원이 굉장히 많으시죠.
2: 네.
0: 지금보다도 훨씬 많으시죠. 아, 굉장히 막 멋있고 진짜 뮤지컬 보는 것 같은데 하모나이즈가 이제 세계 합창 올림픽 대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4관왕을 차지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큰 수상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았나요? 하고님? 네.
1: 아, 사실 저희가 2016년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 합창 올림픽에서 금메달 2관왕
0: 네.
1: 또 2018년 남아공에서 열린 세계합창올림픽에서
0: 네.
1: 금메달 2관왕 이렇게 총 4관왕을 받게 되었는데요.
0: 네.
1: 사실 나갈 때는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으려고 나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네. 출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때요 대표님? 저희 어떤 마음으로 갔죠?
0: 네. 아, 뭐 벌써 큰 상. 뮤지컬 속에 이런 큰 상으로
2: 아, 네.
0: 이렇게 모션이 나오네요.
2: 아... 저는 또 이제 대표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0: 네.
2: 네 좋은 결과도 얻어야 하고 큰 사랑까지 도모로 얻어야 한다
0: 네. 뭐
2: 그런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0: 네.
2: 그게 또 저희의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팀을 창단하고 한 3년 차까지는
0: 네.
2: 저희가 사실 어떤 뭐 공연이나 무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열정과 어떤 비전,
0: 네.
2: 호불호 똘똘 뭉쳐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세계를 무대로 우리 하모니를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노래해 나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세계합창올림픽을 준비했었고
0: 네.
2: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두보가 돼서 계속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노래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0: 네.
2: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0: 야 이게 세계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이게 가슴에 국가대표 국기가 없어도 가슴 안에 저희가 태극기를 품고 가잖아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되고 야 남아공 멀지만 참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아 엄청 먼 곳에서 이관왕을 하셨네요. 보니까 영상 보면은 두바이에서도 그렇고 불쑥불쑥 어디 들어가가지고 막 연주도 같이 하고 그러세요. 그런 모습이 참 여러분들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희종 씨
4: 네.
0: 할 말 있으세요? 아까 수상에 대해서?
4: 일단은
0: 네.
4: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수상을 하게 됐던 거라 진짜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0: 네.
4: 이게 현실이 이게 맞아?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너무 신나서 그때는
0: 네.
4: 그때 저희가 아마 인스타 영상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수상하는 영상을 보면 다들 약간 정신이 나가 있는 것처럼 막 뛰어서 내려와요 이렇게 계단을 그래서. 아, 우리가 이걸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 감격함?
0: 네.
4: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뭐, 지금 예술 감독님도 계시지만, 수상을 하게 되면 책임감 같은 것도 따르고,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또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다 개성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다 틀리시네요.
4: 네.
0: 한 분도 좀 비슷하다. 없어요.
4: 전혀 없습니다.
0: 네. 그 20명인가요? 전체 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4: 네.
2: 전체 20명이 네.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0: 네.
2: 또 각자 하나님이 빚으신 형상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0: 네.
2: 또 그 각자의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0: 네.
2: 또 하나가 되어가는 작업 그게 저희 하모나이즈인 것 같아요.
0: 일부러 비슷한 분은 안 뽑는 건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정말 잘 안 어울리는 얼굴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세계 합창 올림픽 대회에서 이 하나의 시간을 위해 1년간 고생을 하셨군요. 정말 같은 예술하는 사람으로 리스펙입니다.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특히 하모나이즈 하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버스킹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남아공 식당인가요? 막 갑자기 들어가서 노래 부른 영상이 화제가 됐죠. 네. 사전에 이런 거 미리 계획한 거 아니죠?
5: 네.
0: 네.
2: 네, 사전에 계획한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남아공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메달을 두 개 따고 네. 너무 기쁜 나머지 저희가 좀 그동안의 이제 노고와 힘듦을 좀 풀고자 네. 저희가 좋은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네. 그곳에 있는 어떤 종업원 분들 네. 일하시는 분들이 젬베를 이렇게 좀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남아공에 갔으니까 또 저희가 그 나라의 음악을 선보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던 그 음악이 또 때마침 젬베를 네. 연주하는 곡이었는데
0: 야.
2: 저희가 이제 좀 아시아 사람이 되게 많이 그곳에 앉아서 좀 뭐 그 광경도 사실 새로운데 네. 거기서 이제 악기에 관심을 보이니까 너 이거 연주할 수 있냐?
0: 네.
2: 뭐 알아듣진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눈치인 것 같았고 우리 할 수 있다.
0: 네.
2: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쳤는데 이제 소리가 크니까 네. 사람들이 막 보고 저희도 점점 흥분하면서
0: 네.
2: 음식도 먹으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그 라이온킹의 한 곡을
0: 오, 예.
2: 거기서 이제 선보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핸드폰으로도 찍고 이제 카메라로도 찍고 담았고 그 영상을 우연히 이렇게 네, 올리게 됐는데 갑자기 이게 빵 터지면서
0: 네.
2: 거의 오늘 기준으로 하면 2,500만 뷰에 가깝게 야.
0: 사실 남아공은 또 동양 사람들이 없는데 그것도 식당에서 하나님이 늘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또 그런 타이밍을 주셨는지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신기하지만 오늘 저희 무대에 8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초대형 멤버로 활동 중이면은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바깥 이동할 때마다 드는 경비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4: 네, 이게 저희가 사실 네. 아까 우리 예술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레이어 18명에 예술 감독님 그리고 음향 감독님까지 총 20명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방을 갈 때면은 미니버스 두 대를 빌려서
0: 네.
4: 저희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서 뭐 그 지역에 가서 특산물도 또 보고 또 맛있는 음식 있으면 또 먹으러 가기도 하는데
0: 네.
4: 제가 또 아무래도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0: 네.
4: 그래서 식당에 20명이 다 들어가면 식당 아줌마가 놀래세요. 잠시만요 이러면서 막 놀래셔가지고.
0: 건장한 분들.
4: 네. 제가 또 너무 잘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식당을 한 4, 5명으로 이렇게 나눠서
0: 네.
4: 가기도 하고 먹고 싶은 메뉴로 또 이렇게 선정해서
0: 네.
4: 가서 식사도 맛있게 하고 경비는 뭐 저희 예술 감독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네, 맛있게 네. 먹고 있습니다.
0: 힘드시겠어요. 네, 잘 먹어야죠.
5: 그럼요.
0: 네. 그런 사소한데 사실 삐집니다.
2: 맞아요.
0: 네, 사소한 곳에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은주님 동의합니까? 잘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오장석 예술 감독님
5: 정말 잘해주시죠.
0: 정말 잘하고 계세요.
5: 네, 저희 지방 가면 다 아프지 말라고 또 밤마다 쌍화탕도 하나씩 넣어주시고 네. 너희 여기서 언제 와보냐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해서 네. 한 끼는 꼭 특별하게
6: 보양식도 해주세요.
0: 보양식도
6: 네.
0: 야,
2: 맞아요.
0: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대하듯이 네, 하시는군요.
2: 아멘.
0: 네. 리스펙입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하모나이즈는 단순한 합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퍼포먼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디션 무척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5: 네.
0: 아까 전에 이제 얼굴 보고 뽑는 건 아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디션. 아, 학원님 아까 전에 막 이렇게 하더니 아우 맞아요 그랬는데 왜 뭐 어떻게 힘들어요?
6: 아, 저희가 들어올 때 3차 오디션이었거든요.
0: 네.
6: 아, 제가 근데 전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0: 네.
1: 첫 번째 오디션 때는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우리 팀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아갈 건데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2차, 3차 계속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비전을 듣고 앞으로 제가 음악을 해 나갈 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우리는 대한민국에만 머물지 않고 5대양, 6대주를 나아가는 그런 팀이 될 거다. 네. 그 말을 듣고 너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사실 춤을 너무 좋아했는데 노래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대학교 전공을 보컬로 전공을 하게 되면서 춤을 조금 소홀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춤도 출 수 있는 곳이래요. 이야.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 네. 해가지고 열심히 오디션 해가지고 네. 이 자리에 있습니다.
0: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맞아요. 주셨네요. 야, 오디션을 통해서 3차까지 통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은 어떤 동료에도 더 끈끈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커리큘럼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1차, 2차, 3차까지. 네. 오디션 3차까지 볼 정도로 지원자들은 진짜 애간장을 태우는 것 같은데. 본인도 그렇게 애간장을 태운 적 있으세요?
2: 애간장보다는 네. 썸이죠. 썸. 아, 네. 우리가 소개팅을 해도 세 번은 만나봐야 되는 거죠. 네. 저희 하모나이즈라는 팀은 뭐 14년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팀이고 네. 그래서 저희의 일원이 되는 오디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뭐 실력, 테크닉만 네. 보고 누군가를 선발하기보다는 그 뭐 약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네. 1차, 2차, 3차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손발을 맞추면서 네. 저희와 같이 비전의 합을 맞출 수 있는 사람 네.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작업이다 보니까 결을 좀 같이 할 수 있고 그 어우러짐, 약간 서로에게 스며듦 이런 것들이 네. 서로 그 온도가 맞아야 같이 팀워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네, 막상 네. 팀원이 되면 이 스무 명이 항상 거의 혼연일체가 돼서 막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기쁨도 있지만 네. 지침도 오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서로 확인해보고 네. 검증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오디션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0: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네요. 네. 또 심사를 맡은 분들도 그렇고 기다리는 분들도 그렇고 다 하모나이즈가 되기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저분들은 어떤 것들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시고 결국 그런 시간들이 또 있어서 귀중함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에서 트러블 없이 잘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무대에서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팀원 중에서 이제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4: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저희가 그냥 공연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사역을 저희가 맡을 때도 있어요.
0: 네.
4: 그래서 최근에는 다니엘 기도회도 한번 했었고 또 최근에는 어떤 또 교회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 무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준비하는 그 곡들이 네. 뭐 팝송 가요뿐만 아니라 찬양을 또 저희의 네. 스타일대로 해서 편곡을 해서 준비해 가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멤버들은 가끔 물어봐요. 크리스찬인 친구들한테 네. 이거 과사의 영광이 대체 뭐야? 뭐 초장, 푸른 초장이 뭐야? 뭐 찍어 먹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0: 자꾸 생각할 수도
4: 굉장히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되게 익숙하게 들어왔었다고.
0: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4: 그니까요.
0: 아, 찍어 먹는 거야. 이거 가능해요. 이런 소재.
4: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설명을 또 해주면서 네. 또,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네. 때로는 교회 사역을 갈 때는 항상 저희가 하는 루틴처럼 갖고 있는 게 공연 들어가기 직전에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네. 교회 사역만큼은. 그래서 그때 그 시간만큼은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도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이 교회 문턱이 그 친구들에게 넘기 쉬운 곳이라고 생각이 되게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경험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진심으로 같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0: 은주 씨는 어떠세요?
5: 저는 사실 좀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인데 네. 삶으로 보여주면 가장 베스트죠. 근데 참 부족해서 네. 이렇게 기회가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할 때 네. 찬양을 함께 부르잖아요. 저는 그때 분명히 사람의 귀는 닫혀 있을지 몰라도 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면 이 친구들의 마음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대놓고 말해요. 의종아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셔. 왜 그러세요? 막 그래요. 네.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부담을 느끼더라도 네. 좀 부담 좀 이럴 때 가져봐야지 하면서 근데 또 친구들이 우리 멤버들이 너무 착해서 엄청 잘 받아줘요. 오. 그런 것도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도 심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0: 아름다운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5: 감사합니다.
0: 저도 예전에 그 중국에서 촬영할 때 제가 항상 아침부터 찬양을 들으니까 다 그 호텔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다고 선배님 그거 이제 그만두라고. 알았어 이러고 저는 계속 들었거든요. 그 복도에서 싫다고 했던 친구들이 한 달 정도 되니까 허밍으로 따라 부르고 그러잖아요. 한 달 반 되니까 가사 몇 개 중요한 부분 도돌이표 있는 부분 다 따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서울에 이제 돌아갔다가 오는 길에 문자를 받고 그래요. 형 나 처음으로 교회 가보게 됐어. 그리고 찬양 속에 그 단어가 마음에 울림이 돼서 하나님이 궁금해졌어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약간 소중하고 아름다운 목졸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방송이나 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 못지않게 아까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또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에서 이날은 찬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날을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박수!

0: 야, 이거 이거 죄송한데 참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참 많이 했던 많이 했던 문제인데 네. 근데 저희 학교도 이렇게 비슷한 응원복도 구하는 것 같아요, 학교가. 네. 오늘 함께한 하모나이즈 멤버들이 밝아 보여도 실패의 쓴맛을 본 경험이 있다고요? 아,
1: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꿈이 축구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음악을 네. 꿈꿨던 게 아니었고 예. 축구선수였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부 활동을 좀 했어요. 근데 하다가 좀 그때 당시에 이제 네. 운동부는 굉장히 많이 맞고 네. 욕도 되게 심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견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나는 과연 이게 재능이 있는 걸까? 나는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야. 경기를 하다가 실수를 좀 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제가 이제 발을 뻗다 보니까 상대 선수의 이제 발에 맞으면서 네. 정강이가 골절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면서 수술을 하고 꽤 오랜 시간 입원을 하면서 그때 꿈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네.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지금까지 운동만 해와서 공부도 안 해왔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물음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춘기 네. 시절이기도 했었고
0: 네.
1: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야.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나이 당시에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기타 치고 하시는데
0: 네.
1: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되게 당연하면서도 좀 멋있어 보였어요. 아, 우리 아빠가 저렇게 네네. 위에서 찬양인도를 하면은 옆에 계신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고 네, 네. 청년들이 형 누나들이 따라 부르고 그게 전 되게 멋있어 보였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진로가 결정될 때쯤 음악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음악보다는 음향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음향을 좀 공부를 하려다가 아버지께서 음향보다는 음악적으로 한번 해볼래? 라고 먼저 권유를 해주셨고 덕분에 이제 제가 음악에 뛰어들어서 처음에는 피아노로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작곡으로 시작해서
0: 네.
1: 꿈을 꾸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져서 보컬 전공으로 전향하면서 네. 지금의 이 하모나이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0: 야, 아버님의 그 한 네. 카트가 지금의 우정 씨를 만들었네. 위대한 유산이네요.
1: 아이고.
0: 네. 아, 등 뒤에서 분명히 아버님이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만재 씨는요?
2: 네.
0: 네.
2: 의종이는 이제 꿈이 축구 선수였다면 네.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좀 적적하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래서 뭐 장래희망 쓰는

0: 어쨌든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 음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아, 이 현실이라는 벽에 좀 부딪히면서
1: 네.
0: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이제 그만해야 하나? 라고 한 두 번 정도 좀 이렇게 많이 내려놓을 뻔하는 시기를 가졌었는데 네. 그 결정적인 그 마지막 계기에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예술 감독님이 네. 저랑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네. 아니야 너 재능이 있어 너 한번 해봐 이렇게 그때는 형 동생의 네. 사이였지만 그렇게 저에게 응원을 해주고 리스펙을 줄 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저를 많이 끌어줬던 것 같아요.
1: 진정성을 받고
0: 있는 네. 네. 그래서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아는 예술 감독님은 굉장히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1: 네.
0: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꿈을 꾸게 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어려움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이렇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꿈은 제가 꾸는 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네. 우리 밥 잘 사주고 보양식 잘 사주는 예술 감독님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예전에 실제로 마돈나가 학교에서 왕따였는데 춤추는 걸 보고 그 음악 선생님이 문을 열고 야, 너 춤추는 게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의 마돈나가 됐다고 네. 항상 인터뷰 그래 그 뭐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인생에서 생각하는 선생님이다 했는데 참 중요한 시기에 예술 감독님을 만났네요. 네. 하고은 씨는요?
2: 옆에 계신 은주 감독님도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가죽 성대라고. 그러니까 성대가 쭉쭉 잘 늘어난다고 네. 이렇게 좀 튼튼한 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1: 네.
2: 지금도 사실 병원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노래를 계속 하지만.
1: 와.
2: 근데 제가 딱 입시할 때
1: 네.
2: 중요한 그 대학의 문턱에 있을 때 19살 때도 그랬고 재수하는 20살 때도 딱 수시 한 달 전에 성대 결절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1: 네. 네.
2: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계속 쉬어도 낫지가 않고 계속 아파오기만 해서 아 너무 이 현실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고은아 너 노래하고 싶어? 저 노래할게요. 하나님 찬양할게요. 노래해 라고 하셨는데
1: 네.
2: 왜 자꾸 내가 길을 막으시는 것 같지?
1: 오.
2: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그 시기에 네. 청년부 첫 수련회
1: 네.
2: 가기 전에 네. 그 성대 결절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제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몸 상태가 네. 못 가겠다. 수련회 못 갈 것 같아요. 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고은아 내가 그거 하나 못 해주겠니? 라는 그 강력한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아 믿음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수련회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1: 네.
2: 말할 때도 아파, 찬양할 때도 아파. 그래서 아, 이 아프고 자꾸 내가 넘어지는 이 상황을 주시는 게 속상해서 하나님한테도 진짜 불평불만까지 다 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좀 그렇게 솔직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1: 네.
2: 근데 그렇게 기도 막 하고 찬양 막 하는데 갑자기 목이 안 아픈 거예요.
1: 예.
2: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엄청 크게 느꼈었던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연약한 존재여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 이게? 내가 그 순간의 엔돌핀과 도파민으로 안 아팠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수련회 끝나자마자 다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다시 똑같이 성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엄청 놀라시면서 네. 너무 말끔해진 거예요.
1: 야.
2: 이렇게 빨리 나을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1: 야.
2: 너무 말끔하게 나은 걸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의사 선생님도 너무 놀랍다. 아, 근데 너무 축하드린다. 근데 제가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1: 아멘.
2: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라는 걸 되게 깊이 느끼고 또 제 믿음이 좀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시기를 조금 보냈습니다.
1: 야.

0: 남들이 이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또 고은 씨한테 주셨네요. 아까 전에 하나님 고은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은아 제가 연기예술학과 교수를 16년 하고 있는데 수시 정시를 볼 때 항상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한 달 전에 아파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거 좀 감안해서 봐달라고. 근데 항상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시간이 꼭 오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잘 고비를 넘겨주셨네요. 소중한 기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오 대학가요제 출신이셨는데 수상까지 하셨나요?
1: 네.
0: 대중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1: 네. MBC 대학가요제에서
0: 몇 년도예요?
1: 2008년이에요. 네. 네. 대상하고 인기상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높은 이제 꿈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제 정규 앨범을 내고 네. 활동을 했었고요. 한 2년, 3년 남짓 이렇게 활동하고 네. 자연스럽게 또 그 활동을 접게 됐어요. 그 접게 되는 시기가 저에게도 또 실패라면 실패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패라는 그 두 글자가 네. 실패로 정의되지 않고 네. 어느 순간부터는 연단이라는 두 글자로 이렇게 대입되는 것 같아요.
0: 아멘. 네.
1: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진짜 꿈이 무엇일까, 비전이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주셨던 기도의 응답은
0: 네.
1: 그 꿈을 어떤 명사로 받아들이기보다 아 꿈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무르익어가는 시간 그 시간 안에서의 크고 작은 실패들이 결국엔 나를 더 강하게 연단시켜가고 나를 무르익게 만들어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도 실패를 조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비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대학가요제를 좋은 어떤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도 얻었지만 또 2년, 3년이 지나서는 실패의 쓰라림도 있었고
0: 네.
1: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저는 또 나는 그 다음엔 또 다시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저 역시 저를 이렇게 교단으로 이끌어주셔서
0: 네.
1: 네, 강단으로 이끌어주셔서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치는
0: 네,
1: 교수로 또 사용해 주셨거든요.
0: 네.
1: 그 시간 속에서 보니까 입시 혹은 학교 내 시험 또 오디션
0: 네.
1: 이런 것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친구들을
0: 네.
1: 또 많이 만나고 있고
0: 네.
1: 그게 실패가 반드시 아니라는 것을
0: 네.
1: 알려주면서 또 친구들을 레슨을 하고 또 클래스를 이끌어가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저를 굉장히 잘 믿고 따라주고
0: 네.
1: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영혼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충고하면서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0: 네.
1: 그렇게 해오던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모나이즈로
0: 네.
1: 네, 연결해 주셔서 서른 살에는 이제 회사도 창업하고 하모나이즈라는 팀도 창단하면서
0: 네.
1: 또 학교에서 가르침도 좋지만 조금 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곳곳에 주신 그 좋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 제자들, 친구들, 후배들하고
0: 네.
1: 함께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자,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번에 들을 찬양이 더욱 특별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담긴 하모나이즈의 찬양 빛 대신 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1: 네. 하모나이즈의 하모니가 정말 심금을 울리면서 너무 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아, 한국을 대표하는 쇼콰이어 그룹으로 하모나이즈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이 있잖아요. 하모나이즈가 계속 노래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님.
2: 관객 여러분들의 표정이 저희 공연을 처음 보실 때와 끝났을 때의 표정이 달라요. 정말 행복해하시고 이 순간 누렸다, 이 행복을 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얼굴에서 나오는데 그 표정을 보다 보면 아, 내가 노래할 이유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꼭 찬양의 가사가 들어간 CCN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갈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래해 나가는 것 같아요.
1: 네. 오장석님은 어떠세요?
3: 정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 우리의 노래가 필요한 자리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아갈 수 있는 5대양 6대주의 무대들 네. 이게 저희의 미션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노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한켠에서 우리 노래와 하모니로 네. 대한민국을 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자 그런 비전들로 저희는 14년 동안 네 계속 차올라 있었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저희의 공연과 무대의 끝에 항상 드리는 인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목소리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네, 하모나이즈였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네. 결국에 우리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유희를 줄 수도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희망이 남았으면 좋겠다. 세상 살아갈 만하고 내 옆에 사랑하고 좋은 공동체가 있고 내 가정, 내 친구, 내 이런 사람들의 그 소중함도 껴안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노래와 네, 음악이. 네. 그런 것들을 뭐 대중분들, 리스너분들 또 성도님들한테 네. 드리고자 한다면 저희가 하모나이즈가 저희는 대중의 필드에서 계속 음악을 해나가고 있지만 요즘엔 또 어느 땅을 가든지 K-POP, K-컬처가 워낙 트렌드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 땅에 간 김에 그곳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같이 뭐 K-POP 워크숍도 하고 네. 콘서트도 진행하면서 네,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의 노래를 가지고 희망을 전해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저희는 그 꿈을 꿀 거고 더 뜨거워질 거고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하모나이즈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중보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K-컬처 세계인들이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이제 K-선교, K-찬양 누릴 때가 왔습니다. 네. 오늘 하모나이즈의 무대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받고 지치고 힘든 많은 분들의 위로와 공감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하모나이즈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네, 어떤 분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4: 예술 감독님이 이제 목소리로 세상을 희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희망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희망과는 확실히 다른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무대에서는 저희가 다 주인공으로 보여지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무대 위에서 기뻐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초대를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그러한 희망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그 5대양 육제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하모나이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면 저희 더욱더 열심히 네, 노래하겠습니다.
1: 응원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앞으로 하모나이즈의 행보에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 오늘은 민수기 다섯 번째, 희망 아이디어의 31번째 시간,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라, 이런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도 썰물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도 빠져나가고 의욕도 나가고 체력도 빠져나가고 때로는 신앙의 영적인 힘도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썰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작은 백성의 음식 불평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지루해서였습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이 많이도 났네요. 애굽에서 정말 이 말한 대로 값없이 정말 그들이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유를 대가로 치르고 그들은 생선을 먹었습니다. 오이와 참외도 노예의 서러운 눈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억이 왜곡이 됩니다. 오늘 6절의 마지막 문장을 새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입맛이 떨어져서 불평했습니다. 불평할 일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받았던 가졌던 기억에 비춰보면 입맛이 떨어졌다고 기억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입맛이 떨어지는 게 화근입니다.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는데 이게 당연해지고 그 기적은 급기야 지루해졌고 그리고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구원을 잊어버릴 때 과거의 마늘과 파는 미화가 되고 오늘의 만나는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가 있습니까? 어제가 부임한 지 저에게는 16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의 공개해도 되겠지만 뭐 다 뭐 성도들 다 아니까 제 뭐 패스워드 이런 게 모두가 523입니다.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처음 올 때처럼 목회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고 감사하는가? 물론 의도적으로 맨하탄 길거리에 익숙한 거리를 다니면서도 저는 의도적으로 와 합니다. 잃지 않으려고. 그런데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 제가 대하는 모든 것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당연하지 않다 생각하며 여전히 설렘을 유지하고 있는가? 회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는 만나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지루해지면 어떨까요? 이 과정 자체가 지루해져 버리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만나를 16년 동안이나 먹지 못한 게 아닙니다. 먹은 게 아닙니다. 만나를 그들이 먹은 지 고작 1년 남짓 지났을 뿐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겨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나인 이 설교가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지겨워집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 피차간에 지겹지 않기 위해서 그 설렘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루틴의 틀을 가지고 서로 간에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만나인 이 설교가 아 지루해, 어 나도 지루해, 입맛 떨어졌어 라고 저마다 원성을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모세는 바로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하나님께 토로한 이야기 처절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면 11절부터 오늘 15절이지만 핵심적인 것만 뽑아 들려드리자면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짐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또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보네. 은혜를 베푸는데 자기를 죽여달라네. 내가 더 이상 고난당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눈뜨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게 지금 기도문인데 그런 모세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때론 사람이 말하는 게 그 말하는 전부가 아니고 그 말하는 내면이 깊은 큰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 날선 상처가 깊게 패여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너무 오래 책임져 터트려 나오는 그런 비명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맥락에 모세의 용어를 보자면 겉으론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속으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죽여달랍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노예 제도 아래에서 430년 길들여졌던 세대를 자유롭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려는 어쩌면 불가능한 이 벽 앞에 머리를 쳐박고 터져라 부딪히고 서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게 될까? 430년 동안 시키는 일만 하게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고 명랑하고 에너자이틱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어쩌면 이 불가능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서 있는 게 모세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묶여있는 사람들, 자유를 얻었지만 책임은 낯설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 남자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본문이 숨기지 않고 보여준 이 생생한 영상은 그 짐이 너무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그 짐으로부터 오는 이 감정의 상함이 주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짐이었습니다. 한편 그 사람들이 그리웠던 겁니다. 이런 모세는 무인도처럼 보입니다. 실체는 있는데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없는 그 그 무인도 같은 모습이 모세입니다. 혼자 짐을 지고 있습니다. 혼자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견디는데 누구도 헤아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면 사실은 될 수도 있는 건데 누구도 그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은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이 사실을 부분적으로라도 감추지 않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 강고한 엘리야도 왕에게 처음, 통수권자에게 처음 대들었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루는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수차례 저주했습니다. 요나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스포트라이트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훨씬 많은 분량 그들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외롭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오늘 이 타이틀 희망 아이디어라는 타이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꿈틀은 성경이 이렇게 감추지 않고 있다는 솔직함입니다. 감히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자존심도 없는 건지 이런 기도문을 버젓이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할까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아니면 어두운 그늘을 경거망동하게 보일 정도로 비신앙인 것처럼 보여진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법은 그 솔직함에서만 시작됩니다. 모세의 솔직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탄식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는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무너짐을 숨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나 죽여달라는데 내가 왜 초사람 배웠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까?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괴롭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는 모세에게 야, 네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명색이 지도자인데 그것도 못 견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뜻밖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 안에 오늘 살펴볼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모세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도자로 신뢰받는 70명입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 연륜이 있고 존경받으며 모세를 둘레에서 지켜줄 수 있는 70명을 서게 합니다. 이 70명은 모세,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이 70은 하나님의 매직 넘버입니다. 저는 이걸 전공했잖아요. 실제로 매우 유력한 전문가들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오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로 핸들링합니다. 이 70은 작은 시작을 아주 커다란 백성으로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매직 넘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1장 5절, 출애굽기 맨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맨 앞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아니, 그냥 심심풀이로 이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역사인 출애굽의 가장 선두의 이 70을 그냥 심심풀이로 박아놓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 70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결국은 출애굽을 이루는 또 나라와 민족의 기틀을 쌓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의 씨앗이 70명에 나왔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70명은 그들에게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이 70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허리, 예레크 야곱은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환도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너진 자리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자리입니다. 그건 생산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70이 출애굽을 일으켰다는 게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70명이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46장 27절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의 이른 자가 도합 모두 70명이었더라. 신명기 10장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70명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에 설교했던 그때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도 75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야곱의 무너진 허리에서 나왔던 70명, 그 70명과 비견하게 하나님은 오늘 무너져버린, 쓰러져버린, 바닥이 나버린, 형태가 없어져버린 그런 모세 곁에 70명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무너진 사람 곁에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70명을 모세의 주변으로 둘러싸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17절은 오늘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림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모세와 말하고 너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시내산에서 임했던 영으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났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말을 했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김.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강림하여 모세와 말하고 임했던 영을 70명에게 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에게 임했던 영이 가득한 꽉 찬 그 70명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70명을 거울처럼 바라봅니다. 내가 열망했던 모습, 내가 가장 피크를 밀물이었던 물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 하나님은 닮고 싶은 사람 곁에 모세를 세워줬습니다. 모니칸 목사님에게 20대 후반에 3년 동안 미쳐서 저는 그분의 모든 책들을 제 옆에 두고 탐독했습니다. 닮고 싶어 하는 것을 곁에 둘 때 나는 거기에 쉐이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닮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누구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곁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다른 사람 곁에 있습니까? 나는 또 누군가에겐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 약점을 정당화해주는 사람,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내 약점을 정당화해주니. 내 불평을 키워주는 사람, 얼마나 속 시원해요. 나만 불평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찾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상처를 핑계 삼아 주저앉게 만든 사람만 곁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는 사람 곁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설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내가 되십시오. 누군가 내 곁에서 믿음을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감사를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온유한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습니까? 모세 곁에 세워진 이 70 노인의 이야기가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더 큰 구원을 향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짐을 결국 혼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나누어서 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죽음의 짐을 온전히 홀로 몽땅 짊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 곁에도 그러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평 앞에 무너졌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저도 늘 그렇지만 예수는 죄인들의 조롱과 배신과 버림받음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깊은 썰물인 제자들도 빠져나가고 멋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아버지도 빠져나가는 그 가장 역사상 깊은 썰물 한복판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서셨던 유일한 까닭은 여러분들이 짐을 홀로 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런 과분하고 송구한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가장 닮아야 될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고 싶은 예수 곁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70 노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이 교회 곁에 서고 이 교회 곁에 서서 닮아가기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는 우정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짐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생 광야를 혼자 걷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감사의 사람 곁에 서십시오. 절망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기도의 사람 곁에 서십시오. 무너지는 사람들 틈에서도 세우는 사람들 틈에 서십시오. 다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젠 절망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된다고,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희망의 사람들 곁에 서십시오. 우리는 친구를 닮아갑니다.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고독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나는 혼자야, 나만 혼자야, 나만 억울해, 이런 마음이 위대한 복음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영원토록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임마누엘의 복음이 내 영혼에 깊이 울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라. 하나님의

0: 닮고 싶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루해져서, 당연해져서,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닮은 모습으로 걸어나가는 70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 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손이 장석훈의 천중살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 건강 잘 챙기셔야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정보 나누기 위해서 그레이스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지난주가 Father's Day였는데 예상외로 이 어머니날에 이어서 아버지나 선물을 많이 구입하셨다면서요?
1: 예, 뭐 보통 어머니날 많이 아버지 것까지 구입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날보다는 아버지날이 조금 뭐 좀 손님이 덜 오시는 편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날보다 아버지날 선물을 준비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굉장히 매장이 바빴다고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쪽 LA 지역도 실은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아버지날 정말 귀한 선물들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곧 날씨도 정말 지금 더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름뿐만 아니라 9월에는 또 독감 예방도 맞으셔야 되고 감기 예방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정말 어떤 제품으로 드려야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중산삼을 고르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드시고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시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0: 네, 이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소화력도 약해지고 못 드시는 음식들도 많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복용하시는 약 중에서 이 약 많이도 드시지만 이 약 자체가 좀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위나 간에 부담을 주는 약들도 있고요. 이 천중산삼의 경우에는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없을까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산삼은 위장을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면역력을 올려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위장약을 드신 분들도 산삼이나 꿀삼을 많이 복용하시면 어느 순간 약을 안 드셔도 좋아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산삼은 그냥 뭐 우리가 늘 말하는 뭐 만병통치약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포닌이 정말

0: 많이 들어있습니다. 홍삼, 인삼, 장래삼, 뭐 흑삼에 비해서 엄청 많은 사포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삼을 드시면 그 많은 사포닌이 몸 안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좋아지는 효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속이 차신 분들, 그리고 성인병이라던가 또 이런 질병들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한번 산삼을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아버지 날이 있어서 세일을 정말 많이 해드렸더니 그때 또못 오셨던 분들이 다시 좀 연락을 하셔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느냐고 좀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6월 마지막 제주까지 저희가 정말 많은 세일 해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산삼을 못 드셨던 분들, 그리고 또 산삼을 드시고 좋아지셨는데 조금 더 구입을 해서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오늘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소화력이 약하고 또 몸이 안 좋으시면 음식물도 잘못 드시고 이런 분들은 약조차도 몸에 좋다는 것조차도 소화 흡수가 잘안 돼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천정산삼의 경우는 우리 그 자체도 우리에게 잘 흡수되지만 다른 음식물들을 섭취해서 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니까 좀 부담 없이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섭취를 하셔야겠지만, 네, 이 천정산삼만큼 우리의 위와 간과 전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몸의 기능들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이런 기능식품도 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님들이 이런 식사하시는 데 있어서 또 약을 드시고 병을 뭐 회복하시거나 수술하신 후에 몸을 다시 회복하시는 데에도 천정산삼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지치고 땀 흘리고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 시기에 천정산삼이 어떤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0: 예, 먼저 산삼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속이 차신 분들, 소음인인 분들, 그리고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산삼을 드시면 성분 자체가 따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드셨을 때 이런 면역력, 그다음에 혈액순환, 그리고 온전히 이렇게 체력 회복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건강식품을 드셨는데도 효과를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제대로 된 건강식품을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산삼을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산삼 안에는 56가지의 사포닌이 들어있지만 말렸을 때는 10배가 넘는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사포닌의 그 건강식품을 드시면 몸 여기저기가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그리고 오장육부가 소화가 잘 돼서 식사를 잘하시는 그런 효능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구입을 원하시면 매장으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상담받으시거나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718-879-2340, 718-879-2340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블루버드에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또 제품들도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또 대학 간 자녀분들 집으로 많이 돌아올 텐데요. 이때 온 가족이 함께 천정산삼 세일할 때 구입하셔서 함께 이번 여름 나기 위한 건강 준비 과정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18-879-234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과연 이번 주에 다가온 아버지날 선물도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올 여름을 잘날수 있는 미리 사전 준비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이번 주 프로모션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은 건산삼을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요, 한 박스에 한 달을 우려서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산삼 300불짜리 한 박스를 반값 150불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산삼 불로초,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넣어서 만든 제품, 한 달을 드실 수 있도록 30캡슐이 들어있습니다. 300불짜리를요, 오늘 반값 150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삼만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 선삼 레귤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한 알 캡슐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한 달을 드실 수 있도록 30알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한 병에 500불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 천삼 레귤러도 반값, 그래서 오늘 250불까지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또 세일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장님이 산에서 씨만 드셔도 10시간 산행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이 산삼 씨가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그 씨를 가지고 열매 주스를 병에 담아서 만들었는데요. 티스푼으로 드실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제품, 요게 한 병에 150불인데요. 열매 주스도 오늘 반값, 그래서 75불까지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티스 스포이드 제품인데요. 요거는 산삼을 진하게 농축해서 스포이드 에티스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을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75불 반값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건산삼, 산삼불로초, 천삼 레귤러, 열매주스, 에티스 모두 다 다섯 가지를 반값 세일 해드렸으니까요. 서둘러 주시고요. 오늘 예약하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으로 지금 바로 예약해 주시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있습니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신만이 장석훈 천종산삼 매장에 있으니까요.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 우편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오늘 예약을 하시고 오실 수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가격으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8-879-2340번, 718-879-234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제 중년이 되면 좀 살이 찌거나 배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체질이 바뀌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연세가 더 들면 70세가 넘어가면 뭐 살이 막 빠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육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거동이나 이런 것 운동도 좀 불편해 하시고 또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나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산삼이 어떤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좀 살이 붙는 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0: 네, 산삼을 드시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다라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드시면 이 근력이라든가 그리고 몸의 장기들 그리고 이런 기력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또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좀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삼 안에는요, 가장 많은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수연 6가지로 시작을 하지만 오늘 건산삼처럼 말렸을 경우에는 10배가 많아지는 사포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근력, 그리고 입맛을 회복하는 것들, 그리고 산삼을 드시다 보면 식사도 잘하시고 기력이 올라오다 보면 많은 에너지들이 다시 예전처럼 재충전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면역력 질환은 특히 이 산삼이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하시면 정말 다행이지만 여기저기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살이 빠지고 있다, 식사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산삼을 드셔보시면 정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산삼을요, 우려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또 씹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제품으로 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드시기에 간편하게, 또 그리고 드셨을 때 효과를 보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채취한 산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천종 산삼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면 많은 효과들을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주 프로모션 아주 파격적입니다. 선물 준비하실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요. 이번 주에 파격적인 프로모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오늘은 저희가 다섯 가지를 세일을 했는데요. 모두 다 반값으로 특별 세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무더위에 약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건강 때문에 건강식품을 좀 드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 내용은요, 건산삼을 세일합니다. 300불짜리 우려서 드실 때 한 달분인데요. 150불 반값에 해드리고요. 산삼과 불로초를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 산삼 불로초. 요거는 캡슐로 되어 있고 30알 한 달분입니다. 300불짜리 한 병을요, 오늘 150불에 반값 해드리고요. 천삼 레귤러는요, 산삼만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30알 들어있고 한 달분인데요. 500불짜리 한 병을 250불에 반값. 그리고 사장님이 늘 산에서 드신다는 산삼 씨 주스입니다. 열매 주스라고 하는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75불에 반값. 그리고 스포이드 액기스인데요. 산삼을 진하게 농축해서 액기스로 만들어서 혀 밑에 다섯 방울 한 번만 떨어뜨리면 되는 제품입니다. 한 병에 150불짜리를 75불에 반값 세일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많은 세일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약을 해주시고 꼭 오시면 저희가 좋은 가격으로 또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약하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한국에 직접 가져가셔도 되고요. 타주에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우편 배송 타주로 또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1: 네, 아버지 날에는 꼭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한 분들,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부모님들이나 또는 스승님이나 내가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분이 가까이 사시지 않는다면, 타주 멀리 살고 계시다면 이거 구입하고 또 우체국 가서 붙이고 이 시간과 여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천종산삼에 전화하시면 이렇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도 하실 수 있고, 또 우편으로 바로 배송도 저희가 직접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캡슐로 만들어서 제품화된 천종산삼이 들어있는 이런 기능식품들의 경우에는 정말 먹기도 편리해서 바쁘신 분들, 직장인들, 학생들한테도 정말 좋겠다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제품화된 것들은 그 안에 산삼이 정말 어떤 산삼인지, 양질의 삼인지, 뭐 어떤 삼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시중에서 이런 제품도 구입할 때 어떤 걸 중요시해서 선택을 해야 할까요?
0: 실은 천종산삼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천종산삼이라는 간판을 걸고 판매를 하시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뉴욕 매장에도 잘 보시겠지만 많은 매장들이 생겼다가 다시 또 사라지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든지 산삼을 구입하시고 드시면서 상담까지,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가격보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상품의 질, 이 정말 천정산삼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저희 매장을 선택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사장님이 직접 채취하는 산삼 말고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나 화학재료가 전혀 케미칼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이 20년이 넘게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말 제대로 된 산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신 후에 효과를 보시니까요. 재구매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음식 한 그릇도 드셔도 맛이 없으면 두 번 다시 그 매장을 가지 않는 것처럼 이 산삼 한 가지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산삼 드시고 효과가 없었다면 아마 저희 매장도 1, 2년을 못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은 정말 정직하게 사장님이 채취하는 산삼 말고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올여름 무더위에 약하신 분들 그리고 건강 때문에 올해도 드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세일도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두 달을 드신다면 여름도 잘 나실 뿐만 아니라 겨울에 감기 예방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너가 직접 산속에서 채취하고 또 운반해서 판매까지 합니다. 당연히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에 유통 과정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니까 여러분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하게 기력을 찾고 또 늘 건강을 유지하는 행복을 느끼셔야 되는데요.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큰 프로모션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여러분에게 부담이 덜 가는 가격으로 제공하고자 이번 주 프로모션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할인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18-879-234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장님, 와, 이번 주에도 세일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데요. 이 세일 품목들 제가 이렇게 매주 프로모션하는 제품들에게 보면 그때그때 인기가 많은 제품을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세일 품목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찾는 그런 제품들이죠. 특히 그 아버지 날 때 너무 아쉬웠던 분들, 나 그때 못 샀는데 세일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할인들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뉴욕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10만리 장석훈 천정산삼을 이용해 주시면서 드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데 세일을 할 때는 좀 많이 사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손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직접 이쪽으로 또 전화하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하고 전화하셔서요. 궁금하신 점 그리고 오늘 세일은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드셔야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지 빨리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시면 우리 직원분께서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반값 세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 LA 지역은 벌써 아버지 날 세일을 하루 하고는 딱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하고 뉴욕하고는 지금 세일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이 뉴욕에서 세일을 저희가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 무더위가 굉장히 심하고요. 또 겨울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감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삼을 두 달을 드시기 시작하면 7, 8월 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두세 달 후에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을에 겨울에 감기 예방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뉴욕은 세일을 정말 많이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값 세일하거나 또 대폭 세일하는 제품들은 당분간은 또 세일을 못 해드릴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때나 돼야 좀 많은 세일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삼을 그냥 드셔야지 하면서 미루고 계셨던 분들 오늘만큼은 꼭 세일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일이 많을 때에는 온 가족이 좀 한꺼번에 구입하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쪽 동부 지역이 LA 지역보다 더 뜨겁고 또 좀 더 습하고 이래서 그런지 어르신들이나 또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여름 되면은 굉장히 지치잖아요. 그게 땀도 나고 덥고 지치니까 오히려 바깥 활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도 줄어들고 내 입맛도 없고 그래서 점점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여름에 바깥 활동을 잘 안 하시니까 더 지치고 기운도 없고 운동도 안 하시다 보니까 이 좀 체력이 약해지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천정산쌈을 드시면 이 효과가 좋을까요?
0: 예, 우려서 드시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열매 주스, 그리고 또 스포이드, 그리고 산삼블루초 천삼 레귤러까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을 세일을 해드린 겁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집에서 산삼물을 잘 우려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산삼을 사가지고 가셔서 우려 드셔도 되는데요.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우려서 드시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간단하게 산삼을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세일해드렸던 천삼 레귤러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100% 산삼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기력 회복, 그리고 수술 후의 회복, 그리고 성인병이나 갱년기,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한 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천종산삼은 10만이가 채취하는 정말 올게닉 천종산삼만을 고집하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대로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대로 잘해서 드신다면 효과를 꼭 보실 겁니다. 기력 회복에는 정말 빨리 올라오고요. 그리고 피곤한 거 정도는 정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3일만 드셔도 피로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데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또 몸이 안 좋을수록은 오래 드셔야지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세일까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가격으로 올여름 또 올가을까지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요즘에는 40대, 50대들도 간혹 갑자기 쓰러졌다, 뭐 큰일 당했다 이런 일들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런 분들 보면 평상시에 좀 과로하셔서 혹은 늘 피곤함을 느끼는 만성 피로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군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몸 관리,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이에 불문하고 어떤 연령대든 지속적인 피곤이 쌓이거나 또 스트레스 관리를 안 되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참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몸 건강, 운동, 또 드시는 거 잘 챙겨 드셔야겠지만 그 모든 것들, 그 관리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천종산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세일하실 때 잘 구입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 매장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매장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받으시고 제품들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10만이 장소꾼의 천종산삼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10만이 장소꾼 대표가 직접 깊은 산에서 이 천종산삼을 채취하는 과정도 보실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드신 후기들도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잘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정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주신 우리 그레이스강 매니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들 무덥고 또 기운도 없고 별로 즐거운 일이 없을 듯한데요. 하지만 늘 웃는 얼굴로 재밌는 일들, 행복할 만한 일들 찾으시면 얼마든지 우리 소소한 일상 속에는 즐거운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정산삼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10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부 당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해외 은닉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대중 심리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말 공개를 앞두고 미중 간 정보전과 체제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사이버와 기술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CIA 국장은 최첨단 AI 모델을 디지털 핵무기에 비유하며 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정당의 후보자 지원 선거자금 지출 한도를 위헌으로 판단해 선거자금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당의 자금 운용 폭이 크게 넓어지면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렸던 엔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를 18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트로픽은 7월 2일부터 서비스 운영을 재개하며 미 정부와 AI 안전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에서 국방수권법 처리가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선거법과 연계되면서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결이 부결되며 국방 예산 법안 처리 지원과 당내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오는 9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다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집권 성과를 강조하며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결집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대연회장 건설 사업이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비공개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쟁 입찰 없이 계약이 체결된 배경을 놓고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모닝 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소란만단인 뉴욕시장과 줄리맨인 뉴욕시의회 의장이 1258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주거 바우처 확대와 대중교통 요금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란맘당이 뉴욕시장과 줄리맨인 뉴욕시의회 의장은 30일 화요일 총 1258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장이 앞서 제안했던 1247억 달러 규모의 행정 예산보다 약 11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로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뉴욕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줄리맨인 의장은 이번 예산은 가장 취약한 뉴욕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 협상의 최대 쟁점은 뉴욕시의 저소득층 임대 지원 프로그램인 시티 헬프스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시의회가 추진한 시티 헬프스 확대를 둘러싼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뉴욕시 정부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시의회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주거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Fair Fares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재정적인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류 레인 시민예산위원회 회장은 내년도 예산은 균형을 맞췄지만 대부분 일회성 재원과 단기적인 비용 절감, 미래로 부담을 넘기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에는 다시 큰 재정 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암다니 시장은 취임 당시에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물려받았으며 상당 부분은 뉴욕 주정부의 재원 지원을 통해 메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6대3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기존 원칙이 유지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정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대법원 결정에 의해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3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 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 시민권을 인정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닐 코서치, 셰무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의 자녀는 물론 학생, 취업, 관광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 금지를 시행하는 주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에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 영토 안에서 출생하면 미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의 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이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자 의회 입법으로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고 적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의회 입법은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키라는 취지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2020년대 말까지 달 기지 건설 노력의 하나로 로봇 착륙선을 보낼 기업 세 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나사는 아스트로보틱 테크놀로지와 2억 9,800만 달러,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와 1억 4,400만 달러, 인큐이티브 머신스와 1억 4,800만 달러 등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로보틱은 올해 또는 내년 초 달 착륙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 착륙선은 2024년 임무 수행에 실패한 페레그린 착륙선의 개량형입니다. 나사의 달 기지 프로그램 책임자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라는 아스트로보틱은 이전 페레그린 실패에서 얻은 많은 교훈을 적용하고 있다. 추가 기능이 탑재된 우주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큐이티브 머신스는 2024년 상업용 우주선을 달 표면에 온전히 착륙시킨 최초의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착륙선이 하강 과정에서 전복됐던 탓에 달 표면에서 전반적인 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2015년 3월 두 번째 시도 역시 착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달 파이어플라이는 첫 번째 로봇 우주선을 발사해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시켰습니다. 달 착륙선 계획은 지난 3월 나사가 7년간 200억 달러의 투자와 3단계 계획을 밝힌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여기엔 착륙선, 로버, 드론, 발전기, 기타 주요 하드웨어 등을 묶어 함께 발사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려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나사는 지난 4월 아르테미스2 임무를 통해 우주비행사 4명을 달 궤도로 보냈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란 최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헌법기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를 암살해야 한다는 촉구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1일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헌법기구 전문가회의 소속 고위 성직자 88명 가운데 63명은 전날 범죄자인 미국 대통령과 시온주의 정권의 사악한 총리를 살해하는 건 종교적인 의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무가 전쟁 첫날인 2월 28일 사망한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피해 복수가 여전히 이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범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를 사형에 처해 마땅한 자라는 뜻의 마흐두르 알담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사형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달러와 강세 여파로 올해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처럼 지역 전체적인 경제 상황 악화로 번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은 지난 3월 말 이후 이달 중순까지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루피아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크게 떨어진 겁니다. 루피아화는 2월 말 중동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주식시장 불투명 문제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들어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 환율이 심리적인 저항선인 18,000 루피아, 약 1,539원대까지 오르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 사이 중앙은행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세 차례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인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시티그룹, 스탠다드 차타드, HSBC 인도네시아 법인은 2024년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국가 중심 경제 정책을 우려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호텔의 지난 5월 평균 객실 단가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한 21,795엔, 한화 약 21만 원을 기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도쿄의 경우 평균 객실 단가가 13% 가까이 오른 반면 오사카는 14% 가까이 하락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쿄의 평균 객실 단가가 33,168엔, 한화 32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8%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오사카의 평균 객실 단가는 23,72엔, 약 20만 원으로 13.9% 하락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오사카는 지난해 엑스포 개최로 숙박 수요가 치솟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요청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자 저가 호텔을 중심으로 요금을 조정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는 9월 10일에서 11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빅뉴스, 환상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 정당의 전당대회는 통상 대선이 있는 해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해 개최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상 처음, 이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진정 역사적 행사가 될 것 등으로 표현하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열자고 권고한 바 있는데 이 계획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후반, 2년의 의회지형을 결정할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느냐, 상실하느냐를 결정할 선거로까지 평가되는 만큼 전당대회는 트럼프 집권 2기 성과를 부각하고 홍보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위대한 미국의 복귀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미국인의 놀라운 성공을 축하할 것이라며 팁과 초과 근무, 사회보장급여 면세, 강화된 국경, 가장 안전한 지역사회, 낮은 물가 및 진정한 생활비 부담 능력, 일자리 증대, 미국 에너지 패권 등을 주요 성과로 들었습니다. 또 원유 가격은 우리가 이란을 비핵화하는 동안에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수십 년간 말로만 했을 뿐 이루지 못한 약속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당대회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집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우리의 성과 그리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축하할 것이다.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한인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메릴랜드 주에서 60대 한인 여성과 지적 장애를 가진 30대 아들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35분경 프레드릭 지역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67세 여성과 34세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는 두 사람이 이미 숨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범행을 저지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제3의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숨진 두 사람의 시신은 메릴랜드 검시소로 옮겨져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은 부검 결과 후에 최종 확인될 예정입니다. 숨진 두 사람은 한인 모자 관계로 어머니가 오랫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을 홀로 돌봐왔으며 오랜 기간 정부의 장애인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고 또 최근 지원 환경 변화, 장기간 이어진 돌봄 부담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에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숨진 남성은 둘째 아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 가족을 장기간 돌보는 보호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돌봄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검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사건 경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80도, 섭씨 27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한층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101도, 섭씨 38도, 최저기온 84도, 섭씨 2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함께 낮 동안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9도, 섭씨 37도, 최저기온 79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102도, 섭씨 39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1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으로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0: 지금 푸른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0: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0: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리 하이웨이,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6: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7: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
6: 703-354-1950, 703-354-195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채무.

0: 선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Chad Peterson and Associates이 함께합니다.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한 삶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30일 유권자 신분검사를 강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처리를 앞세워 연례적으로 이뤄져온 국방수건법 표결을 지연시켰습니다. 이날 하원은 본회의에서 국방수건법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규칙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198명, 반대 224명으로 부결됐다고 로이터통신과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14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상정된 절차 규칙안은 세이브 법안과 국방수건법을 병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세이브 법안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이브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하원을 통과한 대규모 주택 공급 촉진법에 대해서도 세이브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서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세이브 법안과 국방수건법을 병합하는 특별 입법 절차를 통해 두 법안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 가결한 뒤 상원에 보내는 방안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에나 파울리나 루나 하원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상원이 세이브 법안을 떼내 국방수건법만 처리할 수 있다며 세이브 법안을 별도 법안으로 병합하는 대신 국방수건법 본문에 수정한 형태로 직접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화당의 소수 강경파 의원이 존슨 의장의 국방수건법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며 세이브 법안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어지는 공화당 내 분열상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수건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양원의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한 최종안을 만든 뒤 다시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치며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4일 가결한 국방수건법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상원 군사위도 지난 11일 국방수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안에는 전작권 전환 절차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하원안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7월 1일부터 난폭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장치 설치를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운전자의 위치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세법에 따르면 법원은 난폭운전이나 불법 자동차 경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능형 속도보호장치, 즉 ISA, Intelligent Speed Assistance 설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차량 내부에 설치돼 GPS와 도로 제한 속도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한 속도를 넘는 순간 차량이 급제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이 더 이상 가속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속 45마일인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은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대신 해당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직장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속은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에 따라 대상 운전자는 의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장치는 최소 6개월 동안 차량에 유지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이미 워싱턴 DC에서 시행 중이며 메릴랜드주도 올 가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해온 제시카 하트는 지난 2021년 5살 된 딸 엘리 하트를 워싱턴 DC 교차로에서 과속 차량 사고로 잃었습니다. 하트 씨는 이후 입법자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ISA 도입을 추진했으며 현재 이 제도는 여러 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4만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과속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됩니다. 제프 월드슈라이커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은 모든 차량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심각한 과속을 저질러 법원이 설치를 명령한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그럼에도 개인정보 보호는 충분히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3: This isn't being installed in all vehicles, which I think is problematic and a real legitimate privacy concern. It's being installed only in the vehicles of super speeders, people who abuse their privilege of driving to such a degree that a judge feels forced to require this. And that's the appropriate place for this technology.
2: ISA 장치를 공급하는 LifeSaver ISA 측은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이 요청하면 제한속도 위반 여부는 제공할 수 있지만 운전자의 GPS 위치 정보나 이동 경로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4: We don't share their data. The data, if the court requests it, we'll send over their violations. But as in their GPS coordinates and all that, no, we don't send them.
2: 현재 워싱턴 DC는 관용 차량과 교육청이 관리하는 통학 차량에도 해당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트 씨는 오늘날 누구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처럼 이 기술도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안전기술이라는 평가와 함께 운전자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버지니아주의 이번 제도가 향후 메릴랜드를 비롯한 다른 주로 얼마나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정당이 후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선거자금의 지출 한도를 폐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당도 슈퍼팩처럼 후보자 지원을 위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자금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된 셈인데 현재 당 차원의 자금력이 민주당보다 앞선 공화당에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 공화당이 주도한 소송에서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선거운동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제한 규정을 6-3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선거자금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하거나 정당의 기부 혹은 슈퍼팩을 통한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로 슈퍼팩을 통한 정치자금 지원은 사실상 무제한이 됐지만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는 상한이 설정돼 있습니다.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지원하는 자금도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 간 긴밀성을 고려할 때 상호 간에 협의해 지출하는 선거자금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와 유사하다고 보고 규제해온 겁니다. 하지만 벤스 부통령 등은 지출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했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정당이 후보자나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건 부패가 아니라 정당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대의민주주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기부 한도를 우회할 수 있도록 선거자금 규정을 재해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가성 부패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당과 후보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며 선거자금을 무제한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되면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 액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공화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보자 개인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대체로 공화당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모금해왔지만 정당 자체의 자금력은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션 쿡시 전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공화당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후보자 광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공화당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직접 TV 광고를 구매하면 정당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당도 후보자가 구매한 TV 광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낮은 단가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 판결로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선거 광고 자금을 대신 지원해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쿡시 전 위원장은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양당 모두의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슈퍼팩을 통하는 것보다 정당에 대한 직접 기부 영향력이 커지고 정당과 후보자가 단합된 전략을 유지하는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그간 한도 제한 없는 후원금을 무기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슈퍼팩의 입지가 좁아지고 정당 중심 정치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 규칙을 재편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선거위원회 위원장인 수잔 델베네 의원과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민주당 의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억만장자 기부자들과 특수 이익 집단의 승리라며 부패를 조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교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치가 시행 중인 여러 주의 법적 근거가 유지됩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 전역 학교 스포츠 정책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5: 연방 대법원은 30일 화요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에서 각각 시행된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 제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가 규정한 생물학적인 성별 기준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과 연방법인 1972년 교육재정법인 타이틀 9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타이틀 9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들은 타이틀 9에 따라 남녀 상관없이 동일한 과목과 상담, 경제적인 지원, 건강보험과 주거, 그리고 운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성별을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 특성과 유전적인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있으며 아이다호주 역시 여성 스포츠 종목이 남성 성별 학생에게 개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 보호 원칙이나 성차별 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규정부가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 또는 여학생 스포츠의 출전 자격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두 개 주에 적용되지만 이미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인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단체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 20개 주 이상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성 정체성 기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또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웨스트버지니아 고등학생 베키 페퍼 잭슨과 아이다호 대학생 린제이 히콕슨은 각각 여성 스포츠팀 출전을 위해 호르몬 치료 등을 받으며 경기에 참여하거나 도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주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페퍼 잭슨은 육상 종목인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크로스컨트리 등에 출전해온 선수로 여성부 대회에서 주 챔피언을 차지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히콕스 역시 대학 여자 육상팀 입단을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선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큰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관련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교육과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은 평등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트랜스젠더 관련 사건에서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의료 지원, 교육 정책, 군복무와 신분 관련 행정 정책 등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베스햄의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끝없는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컨퍼런스에 참석한 헤맥 총재는 지난달 3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지난 5년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을 연방준비제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맥 총재는 AI 관련 지출이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자신 관할 지역의 데이터 센터용 전력 개폐 장치 제조업체를 한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 업체가 말하길 수요가 끝이 없고 주문사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투입자에 대해 거의 어떤 가격이라도 지불할 뜻이 있으며 당장이라도 제품이 완성돼야 한다고 할 만큼 급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특히 대기업들은 경제 상황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들이 금리나 신용 스프레드 때문에 투자와 성장을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I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헤맥 총재의 견해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워시 의장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인건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헤맥 총재도 AI는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신의 전망에 단서를 달아 완화했습니다. 헤맥 총재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미 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미토스에 대해 내렸던 수출 통제를 걷어들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내린 수출 통제 지침을 18일 만에 해제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엔트로픽이 30일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내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인내심을 보여준 사용자 여러분과 모델 재배포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엔트로픽의 수출 통제 조치가 철회됐음을 통보하고는 정부에 대한 협조와 보고를 주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서한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엔트로픽은 이들 모델과 관련한 보안 위험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해결할 것에 동의했다며 향후 모델 출시 등과 관련해 정부와 성실히 협의할 것과 악의적 활동 발생 시 정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고 서한에 명시했습니다. 그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도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엔트로픽과 긴밀히 협력해 페이블5를 분석하고 승인했다며 이를 통해 미 정부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확보하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X에 트럼프 대통령의 AI 관련 행정명령에 민간 부문이 전례 없는 협조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가 공유하는 우선순위는 변함없이 최고의 기술을 가능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엔트로픽과 CEO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답하고는 엔트로픽이 지금까지는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토스5는 전문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 세계 보안 업계에 충격을 준 모델입니다. 페이블5는 미토스5의 해킹이나 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 관련 답변을 제한하도록 안전장치를 추가한 모델입니다. 상무부는 지난 12일 이들 두 모델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외국인이 이들 모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국적을 식별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엔트로픽은 이들 모델에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접속도 막았습니다. 다만 지난 26일부터는 미 정부가 신뢰할 수 있다고 승인한 자국 기업 기관 100여 곳은 미토스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미 정부는 당초 이용자들이 이른바 탈옥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통해 엔트로픽이 자사 모델에 적용한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법률고문 출신인 글렌 거스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은 수출 통제를 해제한 데 대해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최신 혁신 기술에 단순히 수출 통제를 가하는 것만으로 첨단 AI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픈 AI도 지난 26일 새 AI 모델 GPT-5.6을 선보이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유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대상으로 모델을 선공개했습니다. 당시 오픈 AI는 이와 같은 형태의 정부 승인 절차가 장기적으로 표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분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부 당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해외 은닉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대중 심리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말 공개를 앞두고 미중 간 정보전과 체제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사이버와 기술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CIA 국장은 최첨단 AI 모델을 디지털 핵무기에 비유하며 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정당의 후보자 지원 선거자금 지출 한도를 위헌으로 판단해 선거자금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당의 자금 운용폭이 크게 넓어지면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렸던 엔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를 18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트로픽은 7월 2일부터 서비스 운영을 재개하며 미 정부와 AI 안전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에서 국방수권법 처리가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선거법과 연계되면서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결이 부결되며 국방예산법안 처리 지원과 당내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오는 9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집권 성과를 강조하며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결집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대연회장 건설 사업이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비공개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쟁 입찰 없이 계약이 체결된 배경을 놓고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심리전이 본격화하는 형국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시진핑 주석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은닉 재산을 찾아 폭로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 지도부의 약점인 도덕성에 치명타를 주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18개 정보기관을 지휘하는 국가정보국장실 주도로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현재 작성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작년 말 통과된 2026 회계연도 정보수건법의 강제 규정에 따라 올 연말 대중에 공개됩니다. 정보당국은 이런 사실을 언론에 확인했는데 일각에선 일부러 흘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조사 대상은 공산당 심장부인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전원입니다. 시 주석을 비롯한 상무위원 7명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정보당국은 이들이 중국 본토 외에도 세계 전역에 보유한 금융자산, 부동산, 기업 지분 등을 모두 찾아 세부 명세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부를 은닉하는 데 활용한 금융대리인, 동업자, 차명계좌 등도 구체적으로 폭로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당국이 작년 봄에 보고했던 자료는 대부분 언론에 나온 수준에 머물고 근거도 모호해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시 주석 자산을 10억 달러 규모로 추정했는데 의회는 조사 부실로 규모가 축소됐으며 물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표적은 모든 권력이 집중된 시 주석입니다. 미국은 패권에 도전한 중국을 군사 충돌을 피해 굴복시킬 다양한 전략을 구사 중인데 시 주석 은닉 재산을 정조준한 건 심리전을 대놓고 전개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됩니다. 현재 중국 권력 구조는 마오쩌둥 이후 가장 1인에 집중된 형태입니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만 흔들면 전체가 무너지는 취약점도 지닙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물리력을 뜻하는 하드파워의 최강자인 동시에 심리전, 첩보전 등으로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소프트파워 전술에도 능합니다. 미국은 은닉재산 공개를 통해 시진핑 지도부의 도덕성과 집권 명분을 흔들어 당장 힘을 빼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체제 혼란과 붕괴를 유도하는 포석까지 염두에 둔 모양새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당 지도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위임받을 수 있는 명분은 인민의 공복이란 이미지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희생하고 인민 전체 번영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 봉사하는 이념적 자리가 공산당 지도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당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런 이상적인 약속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민의 공복이 자본가처럼 치부하고 부패한 실체가 알려지면 민심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차단하려 하겠지만 이젠 쉽지 않을 거란 견해가 우세합니다.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 시대, 과거 천안문 사태 때와 같은 완벽한 언론 통제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이 자랑하는 초환전에 대한 맞불 작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기 들어 중국이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초환전은 마오쩌둥의 통일전선 전술에 국제정치학의 소프트파워 이론을 접목해 업그레이드한 샤프파워 전술로 불립니다. 적의 하드파워가 더 강할 경우 문화전쟁, 지식재산권 탈취, 사이버 공격, 사회질서 교란, 윤리규범 붕괴 등을 시도함으로써 상대체제를 약화해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자유민주국가의 경우 여론지형이 다양하고 언론 자유가 보장된 만큼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내부를 흔드는 게 실제 주요했습니다. 이 같은 무형의 비군사적 공세, 결국 미국은 중국 공산당 최대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정밀 타격형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사회주의 혁명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자이며 자본주의적으로 부패했는지 중국 인민들이 알게 된다면 시진핑 지도부의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오는 12월 국가정보국장실 웹사이트에 공개될 시 주석의 은닉재산 액수가 얼마일지, 어떤 나라들에 숨겨놨을지, 어떤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관련됐을지 등입니다. 중국 당국이 공개된 정보를 언제까지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중국 인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등도 관심사입니다. 미국이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앞둔 가운데 국가의 상징인 성조기를 개양하는 것조차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국심의 상징이었던 성조기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부를 가늠하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국기를 거꾸로 달거나 주 깃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성조기를 개항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과 고민이 정치적인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자부심 또 애국심을 나타내기 위해 성조기를 개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성조기를 다는 행위가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애국심과 정치적인 입장을 구분하고 싶지만 성조기를 개항하는 것만으로 특정 정치 성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61세 디나베닉은 애국심은 유지하고 싶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성조기를 거꾸로 개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국기도 거꾸로 달아야 한다며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미국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72세 브루스 왓슨 역시 성조기를 개항하더라도 자신이 트럼프 지지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을 함께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예 성조기 대신 다른 깃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공군 주방위군 상사인 프랭크 채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집을 구입한 뒤 성조기를 내리고 펜실베니아주 깃발을 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브 캐버나는 미국인이라면 성조기를 올바르게 개항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국기를 거꾸로 다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조기 자체가 특정 정치 세력의 상징으로 해석되는데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의 알렉스 와그너 부교수는 성조기는 13개 식민지에서 현재 50개 주 연방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함께 변화해온 국가의 상징이라며 성조기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기념일을 앞두고 국민 통합의 상징인 성조기마저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며 미국 사회에 깊어진 분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강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7월 1일부터 뉴욕시와 뉴저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북동부는 3일까지, 뉴저지 북서부와 중남부는 4일까지 폭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보에 따르면 2일에서 3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기념일인 4일에도 화씨 9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높은 기온과 습도가 겹치면서 체감 온도가 최대 화씨 110도, 섭씨 43도에 달할 수 있다며 야간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공 야외 수영장 시즌은 지난 27일 시작됐으며 9월 초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가 오는 7월 21일 화요일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이동식 폐암 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검진은 50세에서 80세 사이로 장기간 흡연한 이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성공률과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폐암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검진 비용은 대부분 보험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보장되며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검진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행사 주최 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흡연 경력이 있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번 검진 기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화요일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KCS가 준비한 이동식 폐암 검진 행사가 열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법률지원센터와 함께 무료 시민권 신청지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애넌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미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시민권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작성과 제출 절차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 수준과 자격에 따라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제공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에 투표권 행사, 미 여권 신청, 가족 초청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추방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사전 등록제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703-354-6345번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선순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2: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인공지능 시대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합니다. 3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은 이날 아마존 웹서비스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국경이 물리적 국경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보 수집 속도를 높이고 적대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디지털 혁신국은 임무 시스템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방어적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존 공격적 사이버 작전 담당 요원들은 신설된 사이버 정보센터로 편입됩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더 많은 CIA 요원이 휴민트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컴퓨터 코드라인을 다루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며 기술 전면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최근 등장한 차세대 AI 모델의 역량을 디지털 핵무기에 비유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며 적대국과의 AI 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의 사활을 가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훌륭한 정보라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의 올바른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며 의사결정을 기술에 완전히 넘겨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보 수집과 검증 및 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AI가 아닌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미 의회 의원들은 적대국들을 상대로 더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접근 권한과 공세적 작전을 최우선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민간 기술을 CIA가 도입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려 그 사이 기술이 이미 구식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새로운 기술을 약 6개월 안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논란이 발생한 CIA 내 과학기술국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최근 이 부서의 소속 고위 간부가 자택에 4천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숨겨두었다가 적발돼 연방 수사국에 체포되면서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최근 CIA가 거둔 첨단 기술 기반의 정보 작전 성공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그를 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이란에서 추락한 미 공군 F-15E 전투기 조종사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구조한 것도 CIA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드론 기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병사의 평균 생존 시간은 35분 미만이라며 드론이 매우 효율적이고 저렴한 살상 무기로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기관에 외국 간첩과 포섭 대상자 등의 명단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5: 뉴욕타임즈는 29일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가 외국 간첩과 포섭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에 외국 정보원과 포섭 대상 인사, 감시 대상자 등의 명단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입니다. 명단을 통합 관리하면 정보기관 간의 중복 수사나 충돌을 방지하고 외국의 정보 위협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CIA와 FBI는 정보원 노출과 정보작전 실패를 우려해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은 가장 민감한 방첩 정보가 한 기관에 집중될 경우 기밀이 유출되거나 장기간 진행된 정보 방첩 작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장기간 포섭을 추진 중인 정보원 후보나 정보기관이 추적 중인 외국 간첩 용의자의 신원은 해당 기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기관 내부에선 현재 국가정보국장실을 이끄는 윌리엄 펄티 국장 직무 대행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를 운영했던 펄티 직무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차관급인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는 청장 재직 시절 미니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충성했고 이후 별다른 정보기관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국장실의 직무 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국장실 관계자는 정보 공유와 기관 간의 협력 감독은 국가정보국 설립 법률에 명시된 의무이며 정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6: 메타를 상대로 한 SNS 중독 관련 소송이 미 29개 주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재판 국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최근 잇따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메타의 법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최근 SNS 유해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메타가 미 29개 주가 함께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 군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메타는 SNS 중독은 정신의학계에서 공인 받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자사의 진술은 거짓일 수가 없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주 법무장관들은 SNS 중독에 대한 메타의 진술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0대들에게 해가 될 정도로 강박적인 사용을 유발토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합리적 해석을 내놨다며 이는 사실관계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중독을 정신의학 용어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메타의 주장 대신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와 같은 해석에 기반한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증거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또 메타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지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이날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주정부들은 페이스북과 메타가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 불면증, 학업 일상생활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하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증거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송의 심리는 오는 8월 18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틱톡 등 SNS 플랫폼의 중독 여부에 대해서 개인 2,600여 명과 교육부, 지방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원고로 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소송에서는 구글과 함께 배상금 총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켄터키주 동부의 한 교육부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80도, 섭씨 27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한층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101도, 섭씨 38도, 최저기온 84도, 섭씨 2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함께 낮 동안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9도, 섭씨 37도, 최저기온 79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102도, 섭씨 39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1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으로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0: 통칭 게맛살 게당 사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린가 6불 99, 케이타운 그때 그맛 떡볶이 게당 사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관 대연회장 건설 계약이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비밀 수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관저 관리 조직을 통해 직접 수의 계약 방식으로 클라크 컨스트럭션의 이 사업을 비밀리에 발주했습니다. 이 계약의 협상은 작년 8월 중순 혹은 그 전에 시작됐으며 서명은 작년 9월 22일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른 기존 동관 철거 작업은 작년 10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계약에는 회사가 5년간 제공할 다양한 업무에 관한 내용과 기밀 유지 합의가 포함됐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쟁 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로 행정기관의 피로를 공개하면 국가 안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설명이 기재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서신 사본에 따르면 계약 서명 후 클라크 관계자들은 회사가 철거, 유해물질 제거, 굴착, 울타리 설치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최소 11개 하도급 업체에 수의 계약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에 통보했습니다. 이 하도급 업체 중 두 곳은 클라크의 자회사입니다. 이는 백악관의 대규모 공사 발주를 관저 관리 조직이 아니라 연방조달청 또는 국립공원관리청이 담당 토록해온 백악관 내부 문건에 따른 업무 분장과 배치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관저 관리 조직은 통상 대통령 관저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행사 비용, 가구 미술품 및 기타 물품 구매를 담당하며 경쟁 입찰 등 일반적 연방정부기관의 조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2014년 백악관 작성 내부 문건, 백악관 유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백악관 동관과 이스트 콜로네이드의 대규모 보수와 구조적 건축 요소 변경 등은 관저 관리 조직이 담당하지 않고 연방조달청이나 국립공원관리청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건의 유효기간은 2029년까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연방조달청에서 30여 년 경력을 쌓은 전직 공무원 앤서니 코스타는 이 정도 규모와 복잡성의 사업은 경쟁 입찰에 붙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클라크는 백악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5억 달러 한도의 매우 다양한 유지관리, 보수, 개조 및 건설 유형의 업무를 맡는 5년짜리 사업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24년에 관저 관리 조직에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따낸 바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클라크의 2024년 계약에는 건설 계약에 필요한 여러 조항이 빠져 있었다며 2025년에 새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저 관리 조직이 해당 시설의 주된 지원 주체가 될 것이어서 이 조직을 통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라크 측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입장문에서 각 사업에 대해 확립된 조달 및 계약 절차를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월 16일 보도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트윙 건설 예상 비용이 작년 7월 발표일에 3배로 늘었고 그 절반은 납세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동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대연회장을 짓는 건설 계획을 발표한 건 작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애국적 기부자들이 이 프로젝트 비용 2억 달러를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클라크가 내부 추산을 거쳐 내놓은 공사비 추정치와

0: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클라크는 건설비 추산액이 작년 10월에는 4억 7,800만 달러로 높인 데 이어 올해 3월 6억 달러로 또 올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3월 작성된 문서에 클라크가 이윤과 간접비, 현장 직원 1일 단가 및 기타 비용 명목으로 총 6,50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비용 협상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월 4일 작성된 조건 요약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크의 100% 자회사가 공급할 콘크리트 가격 협상에 직접 참여했으며 당초 4,700만 달러가 넘었던 가격은 협상 과정에서 230만 달러 낮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7%만이 미국의 현 지도부를 지지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승규 기자입니다.
1: 우크라이나 국민의 7%만이 미국의 현 지도부를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정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도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최저일 뿐 아니라 자료가 공개된 2014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2022년엔 이 지표가 66%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해 16%보다도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79%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은 우크라이나 내 미국의 지지율은 최고치였던 2022년보다 59%포인트 폭락했다며 지난 20년 동안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5년간 미국 지지율이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크라이나인 응답자의 24%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고 했지만 66%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으로 종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쟁 초기였던 2022년엔 계속 싸워야 한다가 73%였습니다. 갤럽은 대체로 우크라이나인들은 협상으로 신속히 종전하길 원하지만 정작 어떤 합의에서든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미국에 대해선 역사상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이는 딜레마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갤럽은 올해 4월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등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표본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갤럽의 국제적 여론조사 방침을 보면 표본수는 대개 1,000명 안팎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2: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루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에이치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일과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

0: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민단속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연방 이민당국의 강경 기조와 인사 변화, 대법원 판결이 맞물리며 이민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이민 관련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와 AP통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14개월 동안 뉴욕에서는 13,957건, 뉴저지에서는 11,420건의 이민 관련 체포가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14개월과 비교해 각각 약 2.9배, 2.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 순위를 보면 뉴욕이 전국 5위, 뉴저지가 7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단속이 강화된 배경에는 연방이민당국의 집행기조 변화로 분석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체포 증가가 법 집행 임무 수행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아이스는 범죄 이력과 관계없이 이민법 위반자는 체포와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이민단속 강화 기조에 이민자 사회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새 국장으로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촉구해 향후 단속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연방대법원이 임시보호 지위로 체류 중인 일부 이민자에 대한 추방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뉴욕시 퀸즈의 한 공립학교에서 굴뚝 안에 있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학교 관리인이 악취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뉴욕시 경찰국은 30일 화요일 오전 9시경 뉴욕시 퀸즈 글렌데일에 위치한 공립학교 PS113 앤더니 J. 프란조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학교 건물 지붕에 있는 굴뚝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관리인이 굴뚝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해충 방제 업체를 불렀고 업체 직원이 굴뚝의 배출구를 열어 잿더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발 한 짝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후 크람의 발을 느끼자마자 놀라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지난주까지 2025-2026학년도 수업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간 상태로 시신이 발견될 당시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신이 언제부터 굴뚝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위로 시신이 굴뚝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파악 중이며 시신의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시신이 있던 이 건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시경은 현장을 통제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과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뉴욕시 검시국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사망 시점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2020년대 말까지 달 기지 건설 노력의 하나로 로봇 착륙선을 보낼 기업 세 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나사는 아스트로보틱 테크놀로지와 2억 9,800만 달러,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와 1억 4,400만 달러, 인튜이티브 머신스와 1억 4,800만 달러 등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로보틱은 올해 또는 내년 초 달 착륙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 착륙선은 2024년 임무 수행에 실패한 페레그린 착륙선의 개량형입니다. 나사의 달 기지 프로그램 책임자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라는 아스트로보틱은 이전 페레그린 실패에서 얻은 많은 교훈을 적용하고 있다. 추가 기능이 탑재된 우주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2024년 상업용 우주선을 달 표면에 온전히 착륙시킨 최초의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착륙선이 하강 과정에서 전복됐던 탓에 달 표면에서 전반적인 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두 번째 시도 역시 착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달 파이어플라이는 첫 번째 로봇 우주선을 발사해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시켰습니다. 달 착륙전 계획은 지난 3월 나사가 7년간 200억 달러의 투자와 3단계 계획을 밝힌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여기엔 착륙선, 로버, 드론, 발전기, 기타 주요 하드웨어 등을 묶어 함께 발사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려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나사는 지난 4월 아르테미스 2 임무를 통해 우주비행사 4명을 달 궤도로 보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6대3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기존 원칙이 유지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대법원 결정에 의해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3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버츠 대법 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한 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 시민권을 인정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닐 코서치, 셰무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의 자녀는 물론 학생, 취업, 관광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만성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이 왜 오래가는지 그리고 왜 통합의학적 관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기는 다 낫는데 가래 기침이 몇 달째 갑니다. 약을 먹어도 기침 가래는 잘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현대의학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간염을 치료하고 기도를 열어주는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을 끈 뒤에 집을 보십시오. 벽은 타 있고 구조는 손상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거주 환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보수 공사입니다. 호흡기 질환도 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생긴 염증은 잡혔지만 기관지 점막은 손상되어 있고 가래를 배출하는 섬모의 기능은 떨어져 있으며 폐의 미실 순환과 회복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어도 가래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한방 통합의학적 관리입니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 치료를 기반으로 하며 손상된 호흡기 점막을 회복시키고 가래 배출 기능을 정상화하며 폐와 기관지의 미세순환과 기능 회복을 도와 호흡기 기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현대의학은 불을 끄는 치료이고 통합의학은 집을 다시 살 수 있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이 두 단계가 함께 가야 비로소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가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호흡기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7월 1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 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 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0: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사마천의 사기에 그 백의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읽은 줄 아세요? 네? 1억 1만 3천 번을.
5: 거짓말.
6: 머리가 너무 나빠요.
5: 머리가, 아, 머리가 나빠요?
6: 기억을 못해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세발시의 구범준 PD입니다. 아, 저한테 박수 칠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역사 선생님, 큰별쌤, 최태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4: 완전 반갑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야, 너무
5: 오늘
4: 행복해요.
5: 최태정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네. 정말 좋은 책을 오늘 쓰셔서 이 책을 보고 모셔야겠다. 제가 책 처음을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가 많은 사람의 질문이고 또 선생님이 행복하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역사를 공부한다. 네.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4: 일종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결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저는 좀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5: 아, 옛날이라면?
4: 뭐 옛날이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네, 그때를 떠올려 본다면 그다지 행복하게 살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제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어디 프로에 나갔는데 이제 딱 카메라가 이제 끝나고 뒷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 출연자분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5: 아, 그분이?
4: 예. 네, 너무 돈을 많이 번 거야. 아니, 진짜,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냥 평생 먹고 살 걸 이미 다 벌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딱 듣는 순간, 어이씨, 나는 뭐지?
5: 뭐, 누구나, 네. 그 상황에서는.
4: 그러니까요. 네. 뭐,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또, 나와요. 이렇게, 유명 강사들. 요즘 이렇게, 얼마 버냐고 묻는 게 거의 이제 너무 천연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전 여전히 그게 참 이게 낯선데 어쩌면 이제 그런 거 물어봤을 때 뭐 몇백억 막 이런 얘기 연봉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런 어떤 비교 속에서 저는 불행해지는 거죠. 행복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냥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갈피를 못 잡고 안절부절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몰리게 그렇죠.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비교질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색깔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는 제가 경험상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늘 이야기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암기하고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 과목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게 역사에는요 이미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어요.
5: 우리 삶의 데이터베이스가. 네.
4: 사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늘 항상 초조해하면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해설서 이런 해설서가 이미 옛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가지고 구축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럴 때 상처를 받았구나. 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아 어떻게 해서 그 상처를 극복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조금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며칠 전에 비트코인 얘기 들으면서 또 흔들리고 그 신문에 몇백억 강사 얘기 들으면서 또 흔들리고 그러긴 하지만
5: 그렇지만.
4: 흔들릴 때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면서 다시 제가 정상화되는 나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런 힘 바로 그런 힘이 나를 행복하게 계속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저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것이죠.
5: 자기계발서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성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우린 역사를 그렇게 연결하진 않잖아요 보통.
4: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5: 그렇죠.
4: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게 맞아? 아니야? 뭐 이건 사실 잘 모르잖아요.
5: 아 이건 검증된 거네.
4: 검증된 거라는 거죠. 아. 역사는 이미 검증되어 그럼요.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서 한번 그 삶의 실마리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5: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질문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고민하면서 우리가 성장통을 아르면서 해야 할 만한, 해야만 하는 질문들이더라고요.
4: 맞아요. 네.
5: 제 첫 번째 질문이라고 좀 꼽은 건 나의 때는 언제인가? 이거 정말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이잖아요. 살면서 난 언제부터 잘 되나? 내 전성기는 언제인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 아마 지금이 힘들기 때문에 아, 나는 언제 잘 되나? 나는 내일은 언제 되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지금이 힘들기 때문일 텐데요. 선생님의 선생님 그 나의 때는 언제 오는 겁니까? 진짜 저도 아직 아...
4: 제 개인적 경험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이 저의 때다.
5: 지금이?
4: 네, 인생에서 저의 때. 나는 나의 때가 지금이다. 아,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모습을 예전에 예측했을까? 내 20대, 30대, 그때 나는 과연 이 모습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 아무래도 저는 대학생 때
5: 대학생
4: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5: 네. 좀 방황이나 갈등이 많았던 때인가요?
4: 그러니까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 자아가 없었어요.
5: 뭐 대부분 그렇지 않은가요?
4: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불행한 건지 아니 그러니까 늦게 철이 든 거죠. 대학생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때 정말 집안도 너무 형편없고 제 꿈이 뭐였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지나면 꿈이 뭐였냐면 제 꿈 딱 하나였어요. 푸세식 공동 화장실에서 벗어나는 거.
5: 아 그런 동네 집에 네. 공동 화장실 쓰던
4: 제가 상가에서 상가 그 쪽방에서 저희가 이제 살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5: 대부분 그렇죠.
4: 그때 저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침에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고 게다가 문을 열고 그 공간에 들어가면 이게 푸세식이에요.
5: 그렇죠. 좀 청결하지 않은.
4: 진짜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런 고문 받는 그런 느낌? 꿈이 하나 내가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는 게 꿈이다. 이제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과의 이야기, 다른 친구들과 했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나만 이따 위에서 살까? 나만 왜 이 지경일까? 그 버러지 같은 어떤 존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예. 진짜 정말 극단적인 어떤 생각까지 할 정도로
5: 진짜?
4: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교 때는요. 너무 제 지금 이 현실이 싫은 거예요. 끊임없이 저한테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냥 매일매일 여기 비교, 저기 비교하면서 그럴 때 제가 지금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에게 불행의 시작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부터 그 불행은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옛날엔 그냥 어제가 똑같고 오늘이 똑같고 내일이 똑같을 거고 그냥 반복하면서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냥 그날 하루를 잘 버텼구나. 그 하루를 버티고 버티고 버텼는데 그 버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냥 똑같은 하루의 연속 반복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버티면서 어제가 쌓였고 또 오늘이 쌓이고 내일이 쌓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켜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와 보니까. 근데 그 켜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했고 거기서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겪었거든요. 교직에 들어갔을 때. 네. 이거 교직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뭔가 남들이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참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요. 왜냐면 그냥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안정적 직종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교직된 거예요. 별거 없어요. 지금 되게
5: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4: 되게 왜냐면 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딱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을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저한테 제가 수업을 딱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 딱 나가는 순간 지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하면 교사 평가하는 거죠.
5: 아, 네. 그 뒷담화처럼.
4: 첫 시간. 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우와, 대박. 왜 저렇게 잘 가르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 뒤통수에 그 얘기를 딱 듣고
5: 그게
4: 나오는데,
5: 내가?
4: 처음으로.
5: 내가? 네. 이러면서.
4: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까지 그 27년 동안 힘들게 방황하면서 살아왔던 저에게 처음으로 야, 너 버틸 수 있겠다. 너 앞으로 남은 삶을 그냥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 용기를 준 순간이거든요. 성실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왜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질적으로 변화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 그것도 역시 인생에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존버해라. 제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5: 나의 때라는 거는 사실은 뭐 기다리고만 있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네요.
4: 그런 것 같아요.
5: 이렇게 구세계를 없애고 새로운 세계, 나만의 세계를 디자인하고 만들고 길을 닦고 길을 열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존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뜻이잖아요.
4: 하여튼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온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던 거죠. 계속해서. 제가 그때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분은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데 그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300년 전 계신 분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 그 사례도
5: 있어요. 300년 전.
4: 예. 네. 혹시 김득신이라는 분 아세요?
5: 모르겠습니다.
4: 사실 이제 김득신 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건 화가. 왜 고양이가 병아리를 채가자 그 어미닭이 파다닥 놀랐을 때 그 마루에서 곰방대를 들고 뛰쳐나오는 그림.
5: 아, 그게 그림. 김득신.
4: 김득신이 그린 그림이에요. 워낙 유명한 조선 후기 풍속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화가 김득신이 아니고요. 예, 문인, 시인, 김득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두 분이 이름이 똑같아요. 한자도 똑같고, 예, 똑같아요. 저는 이분이야말로 그 때라고 한, 그 때가 언제인가를 이야기해주는 가장 전형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 임진왜란 3대첩 하면은 행주대첩, 한산대첩, 그 다음이 진주대첩이잖아요. 네. 그 진주대첩의 장수가 김시민 장군입니다.
5: 김시민 장군.
4: 김시민의 손자예요.
5: 아.
4: 네. 네. 금수저 집안이에요. 조선시대 금수저 집안 태어나면 좋기는 좋은데, 곁가에도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시험에 과거, 합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여기 무조건 다른 길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아, 나 공부를 못하는데 그럼 다른 길을 좀 그렇죠. 택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는 선택이 없어요.
5: 저 공무원밖에 없죠.
4: 무조건 글로 가야 되는 거 오로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3년에 한 번밖에 안 봐요. 게다가 한 번 보는데 최종 합격자는 33명밖에 안 돼요.
5: 아, 진짜 엄청난 시험이었군요. 한 번 떨어지면 3년을 기다려야 되고.
4: 33명.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지방에 태어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득 씨는 머리가 너무 나빠요.
5: 머리가, 아, 머리가 나빠요?
4: 기억을 못해요. 아. 머리가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5: 이게 머리가 이게, 나쁘다고?
4: 왜냐면 과거 시험 봐도 합격을 해요. 가문을 이, 조선시대는 그 과거 시험을 3대만 합격 못하면 양반은 인정을 안 해줘요. 아. 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장손인데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5: 어떻게 해야 돼요?
4: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가문 회의가. 문중 회의가. 야, 얘 어떡하냐.
5: 그 회의한다고 되나 그게?
4: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요. 득신이 아웃.
5: 득신이를 가문에서 축출해버려요? 호적에서 파버려요?
4: 그건 아닌데 양자를 들이려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득신이가 아웃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문중 회의가 가지고 바짝 엎드리고 당신한테 기회를 좀 달라고. 나한테 기회를 좀 달라고.
5: 아버지가? 어, 내가 우리 직접, 아들한테 기회를 달라고?
4: 아들 내가 직접 교육시켜가지고 과거처럼 합격시킬 테니까 감은 있게 할 테니까 기회를 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문중회의에서 기회를 한번 주겠다. 그래서 아버지 기회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김대신을 끼고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5: 아, 얘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나쁘다고 판정을 만든 거예요?
4: 왜? 아니.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르와 이러면은
5: 아 웬만하면 안 돼.
4: 번복하면은 그냥 듣기로 해서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가르치겠다 라고 해가지고 끼고 가르쳐요. 그런데 머리 나쁜 건 해결이 안 돼요.
5: 자꾸 이야기가 뭔가 희망이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4: 해결이 안 돼서 19살 때 할 때 처음으로 에세이를 써요.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5: 글을 썼어요.
4: 근데 19살 때까지 장가를 못 갔다는 게 심각한 거거든요. 조선시대는 15살, 그렇죠. 14살이면 시집장가 가야 돼요. 19살이면 벌써 지금 애를 2, 3세 낳아야 되는 나이에요. 장가를 못 갔다는 게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글을 하나 써왔어요. 아버지 딱 봤는데 개판이에요. 이거 유치원도 이 정도 이게 야 내가 얘를 그렇게 십몇 년 더 끼고 가르쳤는데 야 어떻게 글을 이게 근데 아버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우 득신아, 너가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했구나.
5: 19살에. 근데 그 아버지는
4: 속은 막
5: 이런데 겉으로는
4: 너가 이제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했구나. 득신아, 장하다. 득신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 쓰고 또 쓰면 너는 언젠간 과거에 합격할 수 있다. 이 아비가 너 60될 때까지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글 쓰시 계속해라. 근데 이게 득신이가 이 얘기를 아버지가 내가 글 잘 쓴다고 착각을 한 줄 알아. 이게 받아들이는 거야.
5: 아, 그치. 자신감이 이제.
4: 내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줬네? 이러면서 용기 백배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결과 어땠을 것 같아요?
5: 그 19살 이후로 도전했다고요?
4: 도전 이제 딱 도전하는
5: 거예요. 바로 되진 않았겠지.
4: 맞습니다. 재수, 삼수, 사수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시험이 두 개가 있어요. 소과와 대과를 봐야 돼요. 소과 합격하면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성균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격하면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과까지 공시예요. 그러니까 소과는 수능, 대과는 공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일단 소과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과 시험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합격합니다.
5: 몇 살에?
4: 39살.
5: 20년이 흘러서. 20년이 흘러서.
4: 소가 안 되고 있어. 이제 다음은 대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열심히 동가. 계속 떨어져. 드디어 합격했어.
5: 설마?
4: 59살.
5: 20년 뒤에.
4: 근데 형이 했잖아요. 아버지가 60대까지 합격했는데 59세
5: 1년 땡겼잖아. 1년 남겨놓고.
4: 정말.
5: 그 사람은 자기 때를 만든 거네요.
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사실은 책을 세종대왕도 이분 앞에서 명함을 못 내밀어요.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마천의 사기에 그 백의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백의열전. 그 열전편이 나오는 건데, 그 백의열전은 몇 번을 반복해서 읽은지 아세요?
5: 머리가 나빠서.
4: 야,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1억 만 3천 번을.
5: 진짜로요?
4: 네.
5: 거짓말.
4: 그죠?
5: 1억을 읽었다고요?
4: 1억 만 3천 번. 근데, 일단 제가 교정해 드릴게요. 어. 지금, 내년도 우리 대한민국 그 국가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5: 국가 예산이요? 네,
4: 670조. 어. 네, 조 느낌이 오시죠?
5: 네네. 네?
4: 조 위에 단위, 뭔지 아세요?
5: 경?
4: 경이죠. 어. 느낌 오세요?
5: 아니요.
4: 경은 안 오잖아요. 아,
5: 조도 사실 안 와요.
4: 그죠? 이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 어. 많이, 그러니까, 10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5: 그렇죠. 뭐, 10만 양병설 해갖고 네, 막.
4: 10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10만하고 억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10만과 억의 개념.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만 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백의열전은 11만 3천 번 읽으신 분이에요.
5: 아니 그래도 그렇지. 10만 번 읽은.
4: 그렇죠. 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의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다산정의원 선생님.
5: 아.
4: 뭐 아니 김육신이라는 선생님이 백의열전을 11만 3천 번 읽었다고? 나 팩트체크 들어간다? 어, 어. 왜냐면 실학자잖아요. 어. 이런 거 다 팩트체크 들어가시죠.
5: 실증주의니까.
4: 실제로 어. 해봐요. 네, 정의원 선생님이 다 해봐요. 그리고 나온 결론. 뻥이다. 다산 선생님 계산해 봤더니, 이건 평생 가도 이건 나올 수 없는 숫자다. 근데 이제 다산 선생이 이걸 폄하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김득진 선생님 책을 많이 읽은 다산 선생도 알고 있거든요.
5: 알고 있고.
4: 근데 이 모습들이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려진 것 같다. 이게 여기 얘기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책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노비를 끌고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어느 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글 읽는 소리 뭐였냐면 옛 성현들은 책을 많이 썼는데 뭐 이렇게 두루루루 읽는 거예요. 말 위에서 이 김득신이 어? 옛 성현들은 책을 많이 썼는데? 어? 이거 어디서 읽은 책인데? 어? 이게 뭐지? 옛 성현 계속 이제 끙끙끙 되는 거예요. 기억 안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5: 네.
4: 그래서 그 말고뼈 잡고 노비가 저 주인님. 저 죄송한데요. 이거 주인님이 하도 막 읽어가지고 저도 외웠는데요. 이거 백의열전 첫 번째 문장이에요. 아까 12만 3천 번 읽은 첫 번째 문장이 예성인들은 책을 많이 써 이거거든요. 그걸 기억하지 못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근사한 시를 쓴 거라. 그 시를, 아니, 구해온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좋은 시가 있으면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시 감상하거든요.
5: 그렇죠.
4: 네, 친구들 불러 야야 기가 막힌 시 내가 하나 얻어왔다 이거 좀 보자. 친구들 앞에 쫙 펼친 거예요. 이 시 한번 봐라. 친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시는 김득신이 써가지고 나눠준 시였어요.
5: 아,
4: 지가 쓴 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머리가 안 좋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시를 잘 써요.
5: 아.
4: 아까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자신이 쓴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쓰고 나면, 기가 당시 그 왕이 효종이었거든요. 효종이 김득신의 시를 보더니, 야, 이 시에는 풍경이 들어가 있구나. 아. 이런 시가 있구나. 극찬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작가분들 많이 오셨겠지만, 일필 휘지 쫙 써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김득신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요. 한 글자 쓴다 하면은 그 다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고통스럽게 정말 이 밑에 그 옛날 사람들 수염 있잖아요. 이걸 계속 돌려. 너무 고통스럽게 한 글자 쓰신 분이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글을 딱 나오면 기가 막힌 거죠. 이분이 묘비명을 직접 쓰셨어요.
5: 자기가 죽을.
4: 네. 바로 당신의 때에 대해서. 나의 때에 대해서 이분이 묘비명을 쓰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스스로 자신이 노둔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어요. 노둔이라는 자는 뭐 우리 요즘 쓰진 않는데 이 노둔이라고 하는 자는 오로지 김득신만을 위한 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정말 둔하고 또 둔한 그걸 알아요 자기도. 그건 나쁜 건 아니까. 그러면서 그 묘비명에 이렇게 씁니다. 스스로 한계 짓지 마라. 무언가 부족하다 생각한다면 한 가지에 정성을 쏟으라. 그리하면 나처럼 이름 하나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묘비명을 썼습니다.
7: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8: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8: 마지막 딱 한 모금만.
9: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0: K라디오.
4: 김주 씨 그런 거예요. 야, 그래, 나보다 머리 좀 좋아가지고 책도 잘 쓰고 못 쓰고 막 이렇게 쓴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죠, 지금? 김주 씨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안 거예요. 한 가지 정성을 쏟은 사람, 그 사람은 비록 그때가 늦을지라도 언젠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처받은 그 분들에게 몇백 년 전 김득신이란 분이 다독이면서 너 나보다 머리 나빠? 나 11만 3천 번이고 그거 앞에 문장 모르면서 나야 나.
5: 너무 할 말이 없어져.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4: 그러니까
5: 할 말이 없어져.
4: 한계 짓지 마. 너만의 색깔이 있을 거야. 너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해. 괜찮아. 이렇게 다독여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퍽 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김득신의 그 묘비명이 주는 울림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그 진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옵니다.
5: 그처럼. 그 남의 나라 작가, 뭐, 버나드 쇼인가, 뭐, 우물쭈물 하다 그럴 줄 알았다, 뭐. 우린 그런 잡사한 등장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조상 중에.
4: 아, 그럼요.
5: 야, 이런 엄청난. 비문을 쓰신 분이
4: 그럼요.
5: 그것도 스스로
4: 그러니까요.
5: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김득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가 다음 질문이었는데 이 답도 된 것 같아요.
4: 다 될 겁니다.
5: 어떻게 원하는 걸 얻는가는요. 한 가지만 전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두 질문을.
4: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왜 역사를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5: 그러네요.
4: 저는 이 일생일문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 정말 그 묵직한 메시지를 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5: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나의 때가 언제인가, 그 원하는 걸 나는 어떻게 얻는가, 이거 다 한 번에 김득신으로 해결한 건데.
4: 그렇죠. 묘비명에 다
5: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딱 밀려고 그러는데 뭔가 내가 가슴 뛰는 걸 하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4: 네.
5: 나를 설레게 하는 그것. 근데 사실은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도 그렇고 중년이 돼서도 그런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줄 만한 또 인물도 있나요?
4: 가슴 뛰게 하는 일, 이게 뭘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역사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가슴 뛰게 했던 일은 사람답게 사는 일을 할 때.
5: 사람답게 사는 일을 할 때?
4: 네. 그 사람답게 사는 일이 뭐냐면 한자로 사람인. 아시죠?
5: 네.
4: 사람인을 잘 보면 이게 상형문자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모습. 이럴 때 비로소 사람인,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언제 사람다워지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진다.
5: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군요.
4: 그렇죠. 그리고 가장 행복해질 때거든요. 근데 그 역사 속에 살아왔던 그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일에 대해서 꿈꾸었던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죠. 돈을 엄청 많이 벌면, 글쎄 이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근데

0: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까지 진짜 저 프랜차이즈 하지 너무 힘든, 그게 제 꿈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때 그 또 하나의 꿈이 뭐였냐면, 백화점에서 옷 한 번 사보는 거. 그래서 그때 첫 월급을 갖고 백화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샀어요.
1: 옷을 샀어요. 꿈을 이뤘네.
0: 아, 정말 너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최태성, 너 드디어, 너 해냈다. 너 백화점에서 너옷 샀다. 근데요, 지금은 백화점에서 옷을 사도 하나도 흥이 안 나요.
1: 그렇죠. 지금.
0: 그냥 옷 샀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보다 지금 돈이 훨씬 많은데. 나는 백화점에서 옷을 얼마나 살수 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그때의 그 느낌이 없을까? 화폐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그 행복을 비례하는 건 아니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오일남 할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게임할 때 친구들한테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내가 한번 직접 해보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바로 그런 메시지. 물질은 사람다움, 행복, 궁극적인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는 없다. 진짜 행복의 그 마지막은 사람다움.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느낄 때,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그때가 저는 이제 가슴이 뛸 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내가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0: 그렇게는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 자락 하나 찾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 나 좋은 걸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0: 네, 맞습니다. 네.
1: 남 좋은 걸 찾아야 되는 거고.
0: 네.
1: 아, 그 말이 일리가 굉장히 있네요. 꿈을 찾기도 하고 원하는 걸뭐 얻기도 하고 뭐
0: 네.
1: 그런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0: 아, 그럼요.
1: 그럴 때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은 또 누가 있을까요?
0: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오강심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오강심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남편하고 이제 같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1: 나 부부가.
0: 네, 당시에 그 만주 지역에 그 일제가 만주 괴뢰국을 세우는 그
1: 그렇죠.
0: 과정이 있었어요. 30년대에. 그때 이쪽이 중국 관내죠. 만리장성 이남쪽. 이쪽 지역에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 만주 쪽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새롭게 본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쪽 이 중국 관내 쪽에서 만주 쪽으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결론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조직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중요한 건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밀 문서인데 이 지금 중국 관내 독립운동 조직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쫙
1: 있는
0: 적은 거예요.
1: 문서.
0: 예. 굉장히 중요한 기밀 문서예요. 만약 이게 지금 일본이 넘어가 버리면
1: 하면,
0: 여기 그냥 일망타진돼 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주 쪽에 전달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때 여자를 쓰자.
1: 여성을 쓰면
0: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의심을 덜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제 그때 오강심 이분이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근데 딱 이분이 이걸 딱 받아봤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기차를 타고 중국, 그러니까 일본의 그 감시를 피해가지고 갈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한번 검문을 받고 이걸 뺏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이분이 결론을 내세요. 이게 200쪽 보고서거든요.
1: 아, 되게 두꺼운 책이네요.
0: 네, 200쪽 보고서거든요.
1: 여기 품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0: 그러니까요. 이거를 통째로 외우자. 200쪽 보고서를.
1: 외우자.
0: 김득신과
1: 전혀 반대. 우리가 극과 극의 역사적 인물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사흘 밤낮을 계속해서 외워요. 계속해서. 토씨 하나
1: 그거 외워진다고 외워지나요?
0: 그러니까요. 자신의 어떤 생명줄과도 관련된 거잖아요. 정말 극한 상황이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외워지나 봐요. 이거를 사흘밤낮 다 외워가지고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서
1: 뭐 몸에는 뭐 지닌 게 없고
0: 아무것도 없어요.
1: 와.
0: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를 그당 앞에서 쫙쫙

0: 전달했는데, 100%, 100% 전달해요. 정말 이 독립운동가들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그 보고서를 경청했다.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1: 그 외워서 다음날 말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가야 거기까지 가야 되면 한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이걸 해내는, 이야. 그 정말 아까 오늘도 극과 극의 모습인데, 한계를 짓지 말라는 우리 김두신 선생님의 말처럼, 이 오광수 여사도.
1: 이분도.
0: 예. 정말 인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이 두 분은 시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0: 그럼요.
1: 다 자기의 한계를 돌파해낸 분들이에요.
0: 본질적으로 같은 분들이에요.
1: 궁극의 질문인데요.
0: 네.
1: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0: 잘
1: 산다는 건 무엇인가?
0: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를 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힘.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쭉 나아갈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잘 산다고 하는 게 물질적인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뭐, 누군가 비교해가지고 내가, 나 잘났네.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조건에서라도, 나의 색깔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예, 갈 수 있는 그 모습, 그런 어떤 힘, 그런 힘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항상 그 역사 속에서 어려운 순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색깔을 잃지 않고 정말 그 꼿꼿하게 살아왔던 그 많은 역사 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이 바로 잘 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역사란 걸 우리 최태웅 선생님은 정의하시기를 자기 개발 관점에서는 검증된 삶의 데이터베이스다.
0: 역사는 이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다가 좀 힘들어. 김득신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한계 지으려고 그래? 또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못 외우겠어. 너 못하겠어. 오하시면서, 너 나도 했는데, 너 이거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제가 에너지, 저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시금치다. 꽃바위의 시금치다.
1: 먹으면.
0: 힘들 때마다 이 역사 시금치를 먹으면, 그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의 길을 정말 당당하게 뚜벅뚜벅뚜벅 비교 높 나의 길을 뚜벅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역사가 아닐까. 일생이문의 이 답은 바로 이 역사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이 재밌는 이야기가 이 일생이문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요새 힘든 그리고 무기력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소개해 줄 만한 역사적인 인물, 검증된 삶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데이터를 하나 알려 쉽사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0: 요즘 그 2030 세대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1: 네.
0: 어제 뉴스를 봤더니 단군일에 처음으로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뉴스를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절망감 이런 것들이 참 크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임금 선조가, 이순신에게 수군을 파하고, 육군을 다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긴 장계를 쓰게 됩니다. 아주 긴 장계를 쓰게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 글을 쓰다가 아주 유명한 명문이 들어오죠. 금신 전선 상유시비. 지금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이순신 장군이 자신이 갖고 있는 12척의 배를 설명하는 수식어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12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이 임금, 통수권자한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다가 선택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금신 전선 상.
1: 상.
0: 상이라고 하는 한자를 택해요. 이 상이 이 뜻이 뭐냐면 오히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12척의 배를 설명할 때 오히려 12척의 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신보다 두 배가 뭐예요? 10배, 20배 되는 어마어마한 배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패배를 직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선조가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 준 거예요. 육군으로 합류하라고 했으니까 책임을 면할 수 있잖아요. 패배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순신이 선택한 단어는 오히려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순신은 오히려 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육사 시인이 계세요. 네, 이육사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를 보면 여기에 또 오히려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를 이분들이 쓸 때 그 상황은 뭐였냐면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정말 패배가 눈앞에 보이고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정말 자신의 생을 걸고 선택한 단어가 오히려라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해볼만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모두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12척의 배는 어떤 배일까?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씩이나 있지 않을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12척의 배는 어떤 배일까? 이 질문으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나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아닙니다. 오히려 해볼만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0: 그 과거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힘을 내라는 거죠. 물론 그게 늘 승리,
1: 그렇죠.
0: 이순신도 그걸 승리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백척 배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이길 거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해볼만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판을 짜가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오히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심장에 좀 새기고 한번 해볼만한 판으로 한번 달려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걸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 우리가 질문을 갖는다는 것. 이거는 왜 중요할까요?
0: 생각하게 해주니까요.
1: 생각하게 해준다.
0: 사실 지금 이 주신 질문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고요. 생각하기에는 꽤 시간이 걸리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각하지 않아요.
1: 오히려.
0: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순간 생각하게 하거든요.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 저는 이 질문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제 심장에 늘 새겨두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의 명동 일대 땅을 다 소유하고 계셨던 그 집안.
1: 그 집안이군요.
0: 지금 명동 땅값을 환산해보면 2조가 넘어요.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넘어가셔서 거기에 신흥무관학교의 전신 학교를 세우셨던 그리고 그 신흥무관학교가 이후 항일무장투쟁에 서막을 열었던 그 장을 열으셨던 그 집안의 아들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 그렇게 만주에 넘어가셔가지고 3년 뒤에는요 그 재산을 다 써버려가지고 옆집에 옥수수를 구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해요. 한편으로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2조면은 몇 대를 지나도 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집안인데 3년 뒤에 옆집에 가서 옥수수를 꾸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1: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0: 사실 이 질문은요 어찌 보면 평범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순간 갑자기 묵직함이 밀려듭니다. 왜냐하면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네요.
0: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밖에 못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을 과연 몇 번이나 할까요? 우리는 계속 살 것 같아요.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살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우리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일생으로 답했다.
1: 아, 나의 생으로 답했다.
0: 삶으로. 그렇죠. 그분의 삶은 일관돼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그렇게 답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말 그 질문을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그래도 가끔씩 하면서 우리의 끝으로 가고 있는 사람과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의 그 끝은 정말 다를 것이다. 그게 바로 저는 질문의 힘이다. 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최태성 선생님은 항상 끝이 묵직하세요. 처음에는 되게 명랑하다가 정말 여러분들 이 마지막 우리 선생님 하신 말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일생일문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을 가지고 세바실 찾아오셔서 또 네. 좋은 말씀을 길게 나눠주신 최태성 선생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한 번의 삶 어떻게 살 것입니까? 지금까지 세바시 보험진 PD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그거 맥다날스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7: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8: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9: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8: 703-354-1950, 703-354-195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오늘이 한 해 182번째 날입니다. 한 해 정확히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목표를 또 다시 세우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는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지나간 상반기의 아쉬움은 내려놓고 남은 하반기에는 새로운 희망과 감사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또 올 7월 1일의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어떤 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더 주는 것 같기도 하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신비이며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레젠트라고도 얘기하죠. 현재. 네, 7월의 첫날 그리고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기쁨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계획하셨던 일들을 정초 새해 첫날 계획하셨던 일을 반쯤은 이루셨는지요. 이루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난 시간을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또 이런 말을 했지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오늘이 수요일이지만 또 새로운 한 달의 첫날이자 새로운 하반기의 첫 출발선이죠. 7월에는 건강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계획에도 좋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세상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야기들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들려드릴 거군요. 재즈의 전설, 빌리 할리데이가 부르는 When You Are Smiling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1928년에 발표된 스탠다드 곡인데요. 이후 수많은 가수들이 불렀지만 저는 이 빌리 할리데이가 부른 이 곡이 가장 좋더라고요. 화려한 기교가 아닌 한음한음의 삶의 경험을 담아내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빌리 할리데이가 그냥 노래로 불러온 것을 넘어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전하는 희망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녀 자신의 삶이 가난과 차별, 중독, 그리고 수많은 시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노래의 메시지가 전해주는 당신이 미소 지으면 세상도 함께 미소 짓는다. 이 가사가 그렇게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작은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재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중요한 이야기들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미국 내 여러 이념들과 또 정책들로 인해서 마음을 갈라놓고 있으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는데요. 이 정치권에서 연방 대법원의 연이은 판결들로 인해서 워싱턴 정가에 크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또 이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죠.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했던 행정명령이었죠. 네, 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모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체류 신분일 경우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네, 이 대법원이 6대 3으로 뒤집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작성을 했는데요. 수정헌법 14조에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는 조항. 그리고 1898년 원키마크 판례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경우가 되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이란 곧 권리를 가질 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이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했죠. 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뒤집는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판결인 것 같고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법원 보수 우위 대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6대 3이라는 생각보다 큰 표차로 행정명령을 제동을 걸었고요. 로버츠 대법원장의 또 에이미 코니 베르 대법관까지 다수 의견에 합류했다는 게 또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반면에 토마스, 고사치, 알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이 문제 130년 가까이 미국 사회에 거의 이견 없이 받아들여져 온 원칙이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안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됐으니까요.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은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미국에서 또 미래를 꿈꾸면서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죠. 그런데 이 또 한인 사회에서는 이 사실을 재판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정 출산 이 말이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실제로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이른바 시민권 관광이라는 birth tourism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만을 목적으로 출산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네, 새로운 세상이죠. 하지만 헌법은 그대로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원정 출산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죠.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안겨주려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이슈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국방의 의무가 있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그 미국에서의 출생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익만 보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판결로 원정 출산 자체가 합법이라는 것이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논쟁은 오히려 어쩌면 더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고요. 한국 정부에서는 또 원정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들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ACLU 등 시민단체들은 이제 이 싸움은 끝났다며 재도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쪽 반응은 다른데요. 카바노 대법관이 의견에서 의회가 입법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는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하원의장 마이크 존스를 비롯한 공화당 인사들이 바로 받아서 입법을 통한 재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는 결론이 났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자 권리단체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보복성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계하는 분위기도 보이고요. 또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에게는 이민 신분과 자녀 시민권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정말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연방대법원의 연이은 판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들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관심을 끈 것이 우편 투표 판결인데요. 연방대법원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혔다면은 이후 그 5일 안에 도착한 우편 투표도 유효하다는 미시시피주의 선거법을 인정을 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미 코너 베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 의견에 서면서 5대4로 공화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군인이나 해외 거주 미국인, 자연재해나 우편 지연 등 유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투표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 논리지요. 사실 실제로 미국은 국토가 넓고 우편 시스템의 또 지역별로 편차도 크고 합법적으로 투표한 표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은 실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선거일은 선거일에 끝나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표가 계속 들어오면 국민들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지고 선거 관리에 대한 의혹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이 선거 우편 사전 투표 이것이 여러 가지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20년 대선 이후에 선거 신뢰 문제가 미국 사회를 깊게 분열시켰던 만큼 선거일 이후 도착한 표를 인정하는 제도는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보수 진영이 제기하는 선거의 신뢰성 문제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을 떠나서 어떻게 우편 투표로 늦게 도착한 표를 신뢰하면서 그 수를 나중에 5일이 지난 후에 이것을 판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결과 자체뿐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 것 같죠. 선거가 끝난 뒤 며칠 동안 계속 개표가 이어질 경우 패배한 쪽에서 불복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편 시스템을 더욱 개선해서 가능한 한 선거일까지 대부분의 투표가 도착하도록 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이 진 캐럴 사건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약 50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죠. 법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다시 공격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준 이사 해임 문제에서는 다소 복잡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리사국 연준 이사를 당장 해임하지는 못하도록 했지만 다른 독립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 해임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즉 연준은 특별한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독립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제 연이어서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공화당은 우편투표 제한과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법안을 중간선거 또 핵심 공약으로 더욱 강하게 내세울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투표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번 판결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 권한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주요 기관의 독립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요.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들은 단순히 몇 건의 사건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제도와 행정부 권한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두 축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여러 가지 판결들을 보시고 만족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더 큰 염려를 안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있을 중간 선거에서 경제와 물가뿐 아니라 선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여러 가지 또 이런 사안들이 핵심 정치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네,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한국의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9%가 증가했는데요. 월간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제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번 기록의 가장 큰 주역 역시 반도체입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6월에 반도체 수출은 4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사사상 처음으로 월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DDRS 메모리 가격 상승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 확대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강한 순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과를 단순히 반도체만의 호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석유 제품, 철강은 물론이고 K-뷰티와 K-푸드까지 대부분의 주력 품목에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면서 철강 수요도 다시 살아났고 한국 화장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또 농수산 식품 역시 세계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은 4,967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한국은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 가능성도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지요. 정말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세계 8위 수출국이었던 한국이 세계 5위, 나아가서 4위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요. 이번 기록 분명 축하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다는 것이 또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AI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세계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은 이럴 때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위험 부담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출 품목과 시장을 더욱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한국 중소기업, 너무나도 아이디어가 많은 훌륭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죠. 이 중소기업을 좀 키워야 될것 같고, 그리고 보호도 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중소기업에서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개발해 놓은 것들을 대기업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과 또 좀,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중소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는 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뵈면서, 알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첨단 산업을 키우는 것. 대기업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중소기업이 탄탄해야지 대한민국이 좀 균형 있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앞으로의 중요한 또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요. 재미 한인 사회에서는 또 이번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높아질수록, 좋아질수록 미국 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서 일하는 우리 한인들에게도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가 강해질수록 국가 신용도가 높아지고, 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자부심이 더 높아지죠. 제가 정말 미국에서 처음 살때 20년이 지났네요. 그때의 한국이랑 지금의 한국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 미국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느 곳에서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 먼저 발을 내딛으신 이민 1세대의 노고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이민 1세대 분들은 요즘에 그 들려오는 K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 수고와 헌신이 정말 보람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인 성과로 끝내지 않고 미래 산업 전반으로 연결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정말 꿈의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수 있을지 하반기 제가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대 최대 수출로 달러 등 외화 유입이 늘었지만 환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어제죠? 네, 1일 1달러 환율이
2009년 금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전 한때 1,559원까지 치솟았고요. 외환당국의 개입 추정 물량이 나오면서 소폭 내려오기는 했지만 5.5원이 오른 1,554원으로 이를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5일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1,56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수입 물가지요. 원유와 천연가스, 곡물, 반도체, 장비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결국 생활 물가와 기업의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달러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순대외 채권 규모와 단기 외채 비율, 그리고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하면 외부 충격을 감당할 능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숫자만 보면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훨씬 나아진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외환 보유액도 4,2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 건전성 지표 역시 양호한 편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숫자를 떠나서 실제 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것과 환율 상승에 대한 불안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장을 볼 때 오르는 물가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외환 보유액도 다소 감소했고 한국은행 총재 역시 과도한 환율 상승은 물가를 자극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원화 약세가 왜 장기화되고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율 상승, 그런데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달러 강세와 또 글로벌 자금 이동, 지정학적 불안 등 여러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들에게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환율이 장기간 높은 수준에 머문다면 수출 기업에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또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 환율이 1,560원 선을 넘어서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정부의 안정화 조치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 속에서 진정이 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보다는 왜 괜찮은지 그리고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다진 소고기나 돼지고기 한 번쯤은 다 사보셨지요? 볶음밥, 미트소스, 만두소, 햄버거, 패티 등 요리하기 편해서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이광열 화학과 교수가 한 말인데요. 냉장고는 세균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세균이 자라는 속도를 늦추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식재료가 다진 고기, 갈아놓은 고기를 꼽았는데요. 왜 이 다진 고기가 더 위험할까요? 원래 고기 표면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갈거나 다지는 순간 표면에 있던 세균이 고기 전체로 퍼지게 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잘게 잘린 갈린 고기는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고기를 큰 덩어리보다 다진 고기가 훨씬 빨리 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진 고기를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보관하면 색이 갈색이나 녹색으로 변하고 세균이 증식을 하면서 독소가 생성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균 자체보다 독소라는 거죠. 일부 세균은 죽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독소는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냉장 보관한 다진 고기는 가급적 하루에서 이틀 안에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큼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고기 표면이 끈적거리거나 점액질이 생긴 경우, 회색이나 녹색으로 변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고요. 근데 약간 갈색으로 변한 것은 산화 현상일 수 있으니까 냄새와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입한 즉시 한번 먹을 분량씩 나누어서 밀봉한 후에 냉동 보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냉동 상태에서는 세균 증식이 사실상 멈추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지킴이 한 말씀입니다. 냉장고는 세균을 멈추는 곳이 아니라 늦추는 곳이다. 특히 다진 고기는 하루 이틀 안에 드시고 오래 둘 경우 반드시 소분해 냉동을 하기를 전해드립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 또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또 음식을 보관하는, 잘 보관하는 습관부터 또 시작해야 할 것 같지요. 네, 생활 건강 정보 안내였습니다. 네, 이어서 김순교 기자가 전하는 가곡 산책 전해드리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가곡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2부에서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오늘의 가곡은 조금 특별한 시야를 담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재워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 등을 토닥이며 불러주시던 자장가, 아무 말 없이 품에 안아주던 그 온기.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잠들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안아드릴 차례가 아닐까. 오늘 소개해드릴 가곡은 바로 그 마음을 담은 특별한 노래입니다. 시인 정호승의 시에 작곡가 박지훈이 선율을 더한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입니다.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라니 참 특별하지 않나요? 메조 소프라노 방신재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장가를 아이에게 불러주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조금 다른데요. 이번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장가를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을 품에 안고 재워주던 어머니가 이제는 아들의 품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 노래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서로를 향해 되돌아오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정호승 시인의 작품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평범한 사람들, 가족, 사랑, 그리고 위로가 그의 시를 채웁니다.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마치 오래된 편지를 읽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역시 화려한 표현보다 진심이 먼저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잘 자라 우리 엄마. 참 낯선 표현입니다. 늘 잘 자라 우리 아가, 귀에 익숙한 자장가 아닌가요? 하지만 이 곡에서는 자식이 잘 자요 엄마라고 말합니다. 짧은 말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평생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이제는 내가 지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당신이 잠재우던 아들 품에 안겨, 어머니가 품어주던 아이는 어느새 자라 이제는 어머니를 품어드릴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한 세대를 지나 다시 돌아옵니다. 살다 보면 부모님은 언제나 그대로 계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의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부모님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으며 우리처럼 젊은 시절을 지나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효도는 특별한 선물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같이 먹는 한 끼 식사, 손을 꼭 잡아드리는 작은 순간, 그것이 모여 부모님께는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이 노래는 부모님께 바치는 감사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밤을 새우고 우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주었던 사람. 그 사랑은 너무 당연해서 잊고 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잠시 시간을 내어 부모님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곁에 계시다면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멀리 계시다면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호승 시인의 따뜻한 시와 박지훈 작곡가의 포근한 선율이 만난 가곡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준 사람, 그리고 가장 오래 기다려주는 사람인 어머니를 떠올리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가곡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와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자라면서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장가는 그 품의 온기는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누군가를 품어주고 또 누군가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겠죠.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해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그 안에 담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그 위촉 예배하는 거예요.
1: 네,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는 분단이 되었고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남과 북은 7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지만 지금도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정치와 외교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통일을 단지 국토가 하나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회복되는 일로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제한되어 있지요.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곳곳의 한인 교회는 오랫동안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북한 선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면서 2026 통일 선교사 세계 대회가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이어가는 세대 통일 선교 부흥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북한 선교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다음 세대와 함께 통일 선교의 비전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통일 선교사 세계대회 사무총장이신 노규호 목사님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 아카데미 원장이신 배현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참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또 나누어 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선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0: 네. 저, 워싱턴 북한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노규호 통일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K-라디오 1310 청취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이 방송에 초대해 주신 K-라디오 1310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마음이 연결되고 협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들, 프로그램들 마련하고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네. 노교 목사님과 배현수 목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번 행사의 주제가 이어가는 세대라는 주제예요.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통일선교 부흥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건지 좀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0: 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2024년에는 MZ세대와 다음 세대의 선교 포럼이라고 하는 주제로 했었는데 그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일들이 기성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고 또 실제로 모든 직장이나 또 교회나 사회단체에서도 이게 지금 계속 그 트랜지션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다음 세대라고 하니까 어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1: 네.
0: 나누어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통일 문제는 기성세대의 그 마음과 그다음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통일의 가치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줘야 된다는 그래서 그것이 통일로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통일선교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보다 이어가는 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어가는 세대 그러면서 이 통일선교 세미나에서 많은 이어가는 젊은 세대들이 또 아니면 나이를 많이 드셨어도 통일의 관점을 잘 이해 못하는 이런 분들이 기존의 이 통일 관계를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어가는 세대라는 말이 정말 저도 참 새롭게 들리고요. 보통은 다음 세대, 차세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이어가는 세대라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함께 앞선 우리 세대와 그리고 후세대가 이어서 어떻게 이 북한 선교 그리고 통일을 향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들을 이제 준비하시고 계신데요. 통일 선교 부흥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0: 예, 네. 첫째는 이제 저희가 10주년이기 때문에 그 10주년을 감사하는 지역사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모든 그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어가는 세대가 같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일선교사 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계 만방에서 흩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곳에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1: 네.
0: 그분들을 좀 워싱턴에 초대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좀 청취하고 또 현장 경험을 나누면서
1: 네.
0: 또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새로운 그 쉼과 또 도전, 선교에도 도전. 그 도전의 방법이 이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또 서로 그 공유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1: 네.
0: 또 하나는 이 세미나 끝난 다음에 선교 탐방을 하는 그게 있는데 선교 유적지를 미국의 동부 지역을 돌면서 이번에는
1: 네.
0: 캐나다 토론토까지 가서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북한에 선교한 캐나다 선교사 200여 명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을 좀 그 방문해서 또 도전받고 새롭게 충전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 네.
2: 이어가는 이 말은 순수한 한국말이지만 또 영어를 덧붙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넥션이라는 거죠.
1: 커넥션.
2: 그래서
1: 네.
2: 1세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세대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분만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또 통일에 관계된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1: 네. 아, 커넥션이라는 말로 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와닿고요. 또 우리 배현수 목사님께서는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 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게 이 상황들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네.
2: 그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현재 6년째 그 2학기씩 하기 때문에 이제 2년씩 하기 때문에 3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1: 네.
2: 그래서 3기가 끝나는 과정인데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미리 통일이 됐을 때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준비는 몇 사람만 준비해서 될 것은 전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또 문화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뭔지 또는 앞으로 협력해야 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그러한 면에서 또는 이제 상담학 쪽에서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겠는지 이러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러한 여러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가는 그러한 과정이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한국인이라면 북한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인들이 탈북을 했을 때 남한으로 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을 향한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좀 덜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실질적으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네요.
2: 그렇죠. 네. 배울 뿐만 아니라 또 통일선교사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2년 과정이 끝나면 본인이 원하실 때 이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통일선교사로 위촉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통일 선교사로서 네, 선교지를 생각할 때 많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해외로 선교 사역을 많이 나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통일 선교사로서 또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2: 네, 아주 네.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1: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0: 다른 선교지들은 이제 다 있잖아요. 그
1: 네.
0: 현장이라는 데가.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북한 선교는 특수하게 그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할 그런 선교지 현장이
1: 네.
0: 사실은 없는 거예요.
1: 네.
0: 이제 통일이 되기 전에는 네, 그게 네. 어려운 거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1: 네.
0: 거고 통일 선교사 위촉이 됐다 그래서 당장에 무슨 뭐 북한에 파송돼서
1: 네,
0: 가거나
1: 네.
0: 그런 건 아니니까
1: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0: 네.
2: 그렇지만
1: 네.
2: 또 간접적으로는 또 같이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2: 또 기도만
1: 네.
2: 하는 것은 아니지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1: 네.
2: 생각하고요.
1: 네.
2: 그렇게 간접적으로는 또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북한 땅을 당장 들어가기 힘들지만 사실 북한 국경 주변에서 중국 국경, 북한과의 국경에서 많은 선교사분들이 실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섬기시고 계시고 또 우리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남한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는 좀 그래도 갈 수 있을 기회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실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누구라도 그동안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계신데 지금은 다 발이 묶여있는 상태여서 참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고 그 시간을 준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뒤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분께서는 좀 개인적인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또 통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우선 우리 노규호 목사님부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0: 네, 저는 저 북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1: 네.
0: 뭐 저 고향도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1: 네.
0: 남쪽의 사람이고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사실 안 했었어요.
1: 그런데
0: 네.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 대상국을 이제 교회에 공포할 때 일본 선교하고 북한 선교를 이제 공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거나 또 열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 계기가 됐냐면 탈북민들이 10년 전에 우리 워싱턴을 문화연수를 오겠다고 하는 그 연락이 왔어요.
1: 네.
0: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탈북민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 일을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오시는 대로 우리가 돕도록 네.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 중에 아, 이거를 그냥 그 한번 도와주고 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1: 네.
0: 그 선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미 정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발기했던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이 사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솔직한 고백은 많이 10년 동안 힘들었지만 힘들었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네. 목회할 때보다 더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아, 왜냐하면 갈수록 네. 더 뜨겁게 열정이 생겨나고 북한에 대한 선교의 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목회보다 훨씬 행복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 보람이 아주 네. 많으신 것 같아요.
0: 예.
1: 네. 우리 배현수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또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2: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그 해외 선교사 파송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갈 수 없는
1: 네.
2: 그러한 곳이었는데 중국을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뭐 공부도 좀 하고 했습니다.
1: 네.
2: 중국에 관한 또 언어도 조금 잠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아주 열심히들 그때 당시에 파송 연구에 있었던 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꿈을 상당히 많이 꾸었는데 북한과 항상 전쟁하는 꿈. 힘든
1: 네.
2: 꿈 이런 걸 많이 네.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전혀 생각이 없었죠. 다른 생각은. 그러다가 우리 북한 선교회가 이 지역에 조직이 되고 그다음에 6년 전쯤에 7년 전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교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1: 네.
2: 저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1: 그런데
2: 네. 이제 그 다음에 그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좀 셋업을 하는데 도와주면 좋겠다
1: 네.
2: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은 좀 막막한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커리큘럼을 짜고 또 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년 과정으로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2년 과정으로 하고 과목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기초적인 성경적으로 봤을 때의 복음 통일 뭐 그다음에 선교학 개론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들은 북한과 연계된 또는 탈북민과 연계된 그런 과목들로 채우게
1: 네.
2: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학 쪽에서도 좀 과목을 하고 또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도 하고 또 탈북자들의 직접적인 얘기도 듣고 또 개성공단에서 일한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장님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듣기도 하고 또 보건, 의료, 체계 뭐 이런 것들 또는 북한의 언어에 대해서도 좀 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1: 네.
2: 과정 중에서 이제 저도 그 2년 지나서 이제 선교사 위촉식을 했을 때에 두 분이 처음에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다시 세 분이 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는 여섯 분의 통일선교사가 나와 있고 요번에 다시 여섯 분을 통일선교사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네.
2: 이제 어떻게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가 진행되어 갈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들이 또 결단하게 돼서 이러한 통일 선교사들이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그것이 올해 또 이제 10주년이죠. 10주년으로 통일 선교사 세계 대회가 또 이곳에서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어가는 세대, 커넥션, 제너레이션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성 세대, 이전 세대가 느끼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랑 또 지금 이어가는 세대, 이 세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또 여러 가지 지지하는 것들이 이전보다는 좀 이전 세대보다는 적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우리 이어가는 세대들에게 우리 앞선 세대가 통일에 대한 마음과 그런 것들을 북한에 대한 마음을 심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이런 이제 프로그램 세미나를 하고
1: 네.
0: 또 그런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또 통일관에 있어서 이제 복음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또 정부도 좀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1: 네.
0: 뭐 두 국가론도 나오고 통일 무용론도 나오고
1: 네.
0: 뭐 정말 우리가 뭐 꼭 굳이 통일하고 살아야 되느냐
1: 아, 네.
0: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분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예요. 일부.
1: 네,
0: 다가
1: 일부.
0: 아니고 네. 그다음에 젊은이들도 이어가는 세대들도 통일에 무관심한 게 아니고
1: 네.
0: 실제로 한국의 그런 어떤 현장에 보면 젊은이들도 뜨겁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일의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1: 네.
0: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인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 문제는 뭐 너무 없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 네. 생각보다 네. 이제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과 네, 또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0: 네.
1: 네.
2: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국가로 이렇게 하자 그런다고 네. 해서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2: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조금 인식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을 하게 됐을 때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많으냐.
1: 아, 그렇죠.
2: 그러면
1: 그 이야기들을 많이
2: 따로
1: 하더라고요.
2: 사는 게 네. 낫지 않느냐 이런
1: 네.
2: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왜곡됐다고 생각을 좀
1: 네.
2: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통일을 했을 때에 잠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한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통일이 된 다음에
1: 네.
2: 뭐 10년, 20년 지났을 때를 생각한다면 아주 뛰어난 1등 국가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1: 네.
2: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네.
2: 한민족이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1: 네.
2: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뜻이 계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 네.
0: 아까 서두에 우리 진행하시는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영토적 통일만 우리가
1: 네.
0: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경제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1: 네.
0: 북한하고 차이가 너무 나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사회문화적으로도 지금 많이 괴리가 있어요.
1: 네.
0: 언어도 많이 달라졌고
1: 네.
0: 습관도 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통일이 이게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요원하지만
1: 네.
0: 우리가 워싱턴 북한 선교에서 추구하는 통일은 복음 통일인데 이 복음 통일이라는 언어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복음 통일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남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연합하고
1: 네.
0: 북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하나님과 통일되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적인 모습인데
1: 네.
0: 이렇게 되어질 때 남북한이 영토도 군사도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0: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은 물론 이미 이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런 나라고 압제를 받고 있는 나라지만 남한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1: 네.
0: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1: 네.
0: 신앙인들도.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이 통일 문제를 리유니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
1: 네.
0: 그냥 유니피케이션이 아니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옛날에 그 분단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1: 네.
0: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게 복음 통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분리해서 이제 말들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염려들,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굉장히 또 많이들 얘기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통일이라는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0: 그렇죠.
1: 네. 사실, 지도를 봤어도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도 북한은 깜깜하잖아요.
0: 네.
1: 남한은 빛들로 가득하고 그렇지만 북한은 굶주리고 앙상한 가지와 같은 그런 땅이고 또 남한은 너무 풍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썩어진 그 부패된 것들 너무나도 그 물질에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박 통일이라는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3: 그렇죠.
1: 그래서 서로 북한의 또 노동력과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력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서 앞서서 기도로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연합과 일치를 이룰 때 우리가 통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 북한이
1: 네.
0: 깜깜한 이유가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전기가 없어서 깜깜한데
1: 네.
0: 전기가 없도록 그렇게 돼진 배경이 뭐냐. 우상숭배거든요.
1: 네, 영적인, 네, 그 영적인 어둠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0: 그러니까 거기에
1: 네.
0: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1: 네.
0: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깜깜한 거예요.
1: 아, 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으로서 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네, 네. 바라볼 수 있겠네요.
0: 네.
1: 네. 아, 이 통일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언제 정말 우리가 잠든 사이에 통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서독과 동독을 또 생각해 봤을 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정치계나 경제계에서도 각각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많은 종교계에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분 목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통일을 위해서.
0: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 너무 딱딱한 얘기를 했으니까 음악 한 곡 듣고 한번
1: 살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노래를 좀 같이 들을까요?
0: 준비하신 노래 있으면 하시면.
1: 아, 앞서 조금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 노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좀 준비해서 틀어드릴까요?
0: 네, 좋습니다.
1: 네, 이게 작자가 미상인데 탈북인 선교사님이 이 곡을 만들었다는
0: 네,
1: 그
0: 네,
1: 말씀이 네. 있더라고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0: 네, 이 곡이 작자 미상이고요. 하지만 탈북인 선교사님께서 지으셨다는 그런 말로 전해져 있고, 이분이 만드신 후에 다시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신 후에 그 후에 소식이 없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1: 아,
0: 있네요.
1: 이분은
0: 네.
1: 저기 그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0: 네.
1: 그 중국 저 접경 지역에서 탈북해 오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0: 아, 네.
1: 성경과 찬송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분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0: 아, 그러시군요.
1: 분입니다. 네.

0: 아, 목사님께서는 아시는군요.
1: 네, 알고 있어요.
0: 네.
1: 지금도 만나고 있고.
0: 아, 그렇군요. 이 곡을 지으신 분을 우리
1: 네.
0: 목사님께서는, 노교 목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네. 아, 참,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을 하셔서 또 복음을 접하시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넘어가시는 탈북민들이 또
1: 네,
0: 많으시잖아요.
1: 그런 분들이
0: 네.
1: 있어서 또 그분들이 은혜 받고 나와서 저 한국에 탈북해가지고 그 신학교 가서 신학 하시고
0: 신학하셔가지고
1: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많으시죠.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얘기할 때 그냥 정말로 아 그냥 실제 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지하교회에서 실제로 탈북민을 만나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북한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1: 네.
0: 지하교회에서 찬양할 때 입도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그 찬양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2: 구체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0: 네.
2: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통일을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고, 무엇보다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에게 관심을 쏟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진정한 통일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을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됐을 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거기에서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0: 네,
2: 됩니다. 또
0: 그렇죠.
2: 하나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2: 우리가 우월하니까 돕는다, 그러한 자세로 하면 이게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눈높이를 낮추어서 대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한 이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준비하게 될 때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됐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북한에 3천여 개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교회 재건에도 좀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물질적인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재건하는 그러한 준비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되었을 때에 교회가 이제 무분별하게 나갈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시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되기 전에 어떤 그러한 컨센서스가 좀 형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 교단, 내가 속한 단체, 이것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또 이게 더 좋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하나 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내 교회 이름이 아니라, 내 교단 이름이 아니라, 내가 속한 어떤 단체 이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가갈 수 있는 준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죠. 네.
1: 제가 좀
0: 네.
1: 말씀드리면, 제가 워싱턴 북한 선교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워싱턴 지역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선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워싱턴 지역의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한 300개 가까이 돼요. 근데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도 많고, 또, 많이 이제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교회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게 이제 북한 정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0: 네.
1: 이제 교회들이 내놓고 우리가 이런 북한 정교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네.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북한 정교를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외면하고 우리는 북한 전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또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1: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좀 네. 이제 연합이 좀 필요하고
0: 네.
1: 같이 동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나 또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없애더라도
0: 그
1: 동족을 네.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네. 기도를 했잖아요.
0: 네, 그렇죠.
1: 에스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다. 꼭 물질로만이 아니고
0: 네.
1: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0: 네.
1: 그렇게 해줘야지 일반 성도들이 좀 목사님들이 좀 가보라 그러고 말이죠.
0: 네.
1: 이렇게 해서 많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0: 네.
1: 뭐, 그, 저,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는 많이들 막 그,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0: 네.
1: 이렇게, 교회 통일운동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좀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다면 너무 좋지요. 그러면 또 주변에 함께 또 우리 동포분들도 더 함께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026 통일 선교사 세계에 대해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이번 7월 10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작하셔서 7월 13일 월요일까지 네,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행사들에 굉장히 많은 또 강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세계에 대해다 보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1: 네, 이 세미나가 이제 10일, 11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해서
0: 네.
1: 저녁 9시까지 강의만 해도 6개 강좌고
0: 네.
1: 그다음에 경건회가 있고 저녁에 저녁 10주년 감사 예배 또 통일선교사 그 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는 통일선교 부흥회
0: 네.
1: 이어가는 세대 통일선교 부흥회 그리고 위촉 예배 또 목회자 세미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0: 네.
1: 주일은 주일 저녁에만 집회가 있습니다. 그 10일 11일은 이틀 동안 금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0: 네.
1: 열린문장로교회에서 모이게 되고요. 12일 주일 저녁은 7시에 첸틀리에 있는 워싱턴 예수사랑교회에서
0: 네.
1: 통일선교사 위촉예배를 드리면서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날이고 그다음에 7월 13일 월요일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일반 성도들도 오셔도 되지만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버지니아 크리스찬 대학 여기도 그 첸틀리에 있는데요. 예, 거기서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헤어집니다.
0: 네.
1: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시간을 좀 내셔서 모처럼 하는 모임이고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이지만
0: 네.
1: 우리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내년에 할 수 있을지 네. 내후년에 할 수 있을지.
0: 내년에 통일이 될 수가 없죠.
1: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통일이 되면 다른
0: 북한가에 가셔서 또 이제
1: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기회에 오셔서 많이들 또 같이 예, 공유하면 좋겠어요.
0: 네.
2: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간은 점심, 저녁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0: 네.
2: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도 있고 또 브로셔도 있고 책자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참석하시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7월 10일 금요일 아침 9시 반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고요.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이제 네. 스타트를 하시니까 거기서 직접 등록을 하셔도 될까요?
1: 뭐 직접 등록하셔도 되는데
0: 네. 사전 등록을 하셔야 또 준비도
1: 예,
0: 하시니까
1: 그 식사 때문에
0: 식사도 네.
2: 가능하면
0: 네. 그러면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1: 우리 그 한국일보에도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이번에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저기 광고 그 유인물을 계속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바코드가 있어요.
2: QR코드.
1: 예, QR코드.
0: 예. 네.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죠.
1: 아, 전화번호는 네. 703-203-5851 노기호 목사입니다. 703-203-5851.
0: 네, 703-203-5851 전화를 주시면요. 직접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또 사전 예약을 못하신 분들 그래도 예배는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예약하셔서 가시는 거를 하고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10일 금요일부터 7월 11일 토요일은 금요일 토요일은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하고요. 7월 12일은 예수 사랑교회 그리고 7월 13일은 버지니아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 아카데미에서는 사막점을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특전이 제공되면서 2년 과정을 모두 마친 수료자는 심의를 거쳐서 통일 선교사로 위촉이 되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네, 이 통일 선교사 네. 위촉 문제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냥 공부 뭐 적당히 해서 이렇게 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그 커리큘럼도 다양하지만 2년 과정에 한 학기에 세 과목씩 1년에 여섯 과목을 해요. 그리고 여름 특강, 겨울 특강이 또 있어서 실제로 여덟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0: 네.
1: 여덟 과목을 2년 동안 하게 되고 그러면 16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수를 철저하게 그 출석이나 이런 걸 다 하고 그다음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하고 본인이 우선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본인이 자원하지 않으면 또 통일선교사 위촉을 안 하고 위촉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 또 아카데미에서 이 스크린을 다 해가지고
0: 네.
1: 이분의 그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통일선교사로 위촉하는데 그 이런 위촉 예배를 이런 저 세미나 그 기간 중에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므로 본인에게도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시간이 이렇게 또 어느새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마무리 정리하시면서. 네.
2: 성경 말씀 한 구절 드리면서 네.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민족이 화목한 그러한 민족으로 통일,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고 이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예, 저는 저 워싱턴 지역에서 북한 선교가 사실 누구나 다 다른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구심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워싱턴 북한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구심점을 만드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 애를 쓰는 과정에서 10년 동안 사실은 많이 외면도 당하고
0: 네.
1: 좀 그 지치고 힘든 때도 네.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통일 문제는 사실 낙심하고 그냥 기도 끝내버리면 네. 통일이 안 되는
0: 네.
1: 끝까지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시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모일 땐 모여야 되고 또 네. 같이 협력해야 될 때는 좀 재정도 협력하고 또 모든 면에서 자기 그 재능도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우리 세미나 하는데 많은 분들이 협력하면서 같이 기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많이 지금 협력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싱턴이 이제 북한 선교에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또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함께 통일되어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아, 참, 두 분께서 지난 그 수년 동안 올해 이제 북한 선교 설립 10주년이 되시는 거죠. 네, 맞이하시면서 참 많은 수고를 쓰시면서 북한을 향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신 워싱턴 북한 복음 선교회 노규호 목사님과 그리고 또 배현수 목사님,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 원장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함께 모시고 북한 선교에 대한 말씀 그리고 통일의 선교사 이번 7월 10일 날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703-203-5851 전화를 하시거나 또 우리 방송국 703-273-4000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이 조금 또 열렸었기를 바라면서요. 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K라디오 번영을 하나님께 또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0: 네.
1: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초대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703-354-1950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8: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7: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8: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9: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0: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100도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소나기라도 한번 오면 습한 기운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무덥고 습한 워싱턴 지역에서 주택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드라이월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는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먼트는 습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습기 관리를 못한 집입니다. 때로는 곰팡이까지 어디선가 번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 관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디휴미디파이어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2-300불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하에 틀어놓으셔서 습기 제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썸펌프입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썸펌프를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터와 센서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썸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 돌아가는지 간혹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는 에어필터를 자주 바꾸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 에어컨 유닛이 바람을 빨아들이고 그 바람은 필터를 거쳐 에어컨 유닛으로 들어와 차가워진 후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필요하게 필터를 엑스트라로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끼우게 되어 있는 장소에만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덧붙여 끼우는 경우에는 에어컨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필터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대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을 맞추어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는 자주 갈아 끼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비싼 필터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석 달에 한 번 자주 갈아 끼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넷째는 에릭 팬입니다. 집의 천장과 지붕 사이를 에릭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받은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에릭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에릭 팬이 있는 집은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내부의 열 효율도 좋고 맨 위층이 유독 더운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릭 팬이 없는 집이라면 컨트랙터와 상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링 팬이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언제나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각 방마다 혹은 패밀리 룸이나 리빙 룸에 달려있는 실링 팬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더위를 잘 견뎌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집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1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1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국제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인공지능, AI 투자 확대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가와 금리 정책에 새로운 변수가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사이버와 기술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CIA 국장은 최첨단 AI 모델을 디지털 핵무기에 비유하며 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정당의 후보자 지원 선거자금 지출 한도를 위헌으로 판단해 선거자금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당의 자금 운용 폭이 크게 넓어지면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렸던 엔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를 18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트로픽은 7월 2일부터 서비스 운영을 재개하며 미 정부와 AI 안전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에서 국방수권법 처리가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선거법과 연계되면서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결이 부결되며 국방 예산법안 처리 지원과 당내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오는 9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집권 성과를 강조하며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결집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미 정부 당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해외 은닉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대중 심리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말 공개를 앞두고 미중 간 정보전과 체제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도 이번 주 초강력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중반부터 기온이 급격히 상승해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에 근접하고 체감온도는 최대 105도에서 심한 경우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워싱턴 DC 전역에 대해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어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극한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강한 고온다습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나 천둥번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더위를 완화시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블루리지 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강수만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사실상 강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정체되며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 기간에 낮 최고 기온은 약 105도 안팎까지 오르고 체감온도는 최대 110도에 이를 수 있다고 기상당국은 밝혔습니다. 밤 기온 역시 크게 떨어지지 않아 목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최저 기온이 8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염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연휴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토요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약 100도, 체감온도는 108도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워싱턴 DC 역사상 가장 더운 7월 4일 기록과 맞먹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인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야외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정확한 폭풍 발생 시점이나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뇌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염에 대비해 당국과 에너지 기업들도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며 알코올이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가볍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어지러움이나 탈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그늘이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로 이동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건강 문제로는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이 있습니다. 열탈진의 경우 과도한 발한, 무기력,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즉시 의료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열사병은 체온이 103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의식혼란이나 실신이 동반되는 응급상황으로 즉각적인 신고와 응급처치가 요구됩니다. 워싱턴 DC는 냉방센터와 수영장, 물놀이 시설 등을 개방하고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회사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낮 시간대에 블라인드를 닫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며 냉방장치의 효율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9시 이후 가전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 전력 수요 분산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열파라며 특히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 DC 지역은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와 동시에 극한 폭염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메타를 상대로 한 SNS 중독 관련 소송이 미 29개 주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재판 국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최근 잇따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메타의 법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최근 SNS 유해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메타가 미 29개 주가 함께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 군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메타는 SNS 중독은 정신의학계에서 공인받은 의심받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자사의 진술은 거짓일 수가 없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주 법무장관들은 SNS 중독에 대한 메타의 진술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0대들에게 해가 될 정도로 강박적인 사용을 유발토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합리적 해석을 내놨다며 이는 사실관계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중독을 정신의학 용어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메타의 주장 대신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와 같은 해석에 기반한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증거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또 메타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지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이날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주정부들은 페이스북과 메타가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 불면증, 학업 일상생활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하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증거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송의 심리는 오는 8월 18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틱톡 등 SNS 플랫폼의 중독 여부에 대해서 개인 2,600여 명과 교육부, 지방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원고로 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소송에서는 구글과 함께 배상금 총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켄터키주 동부의 한 교육부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우크라이나 국민의 7%만이 미국의 현 지도부를 지지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승규 기자입니다.
3: 우크라이나 국민의 7%만이 미국의 현 지도부를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정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도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최저일 뿐 아니라 자료가 공개된 2014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2022년엔 이 지표가 66%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해 16%보다도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79%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은 우크라이나 내 미국의 지지율은 최고치였던 2022년보다 59%포인트 폭락했다며 지난 20년 동안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5년간 미국 지지율이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크라이나인 응답자의 24%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고 했지만 66%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으로 종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쟁 초기였던 2022년엔 계속 싸워야 한다가 73%였습니다. 갤럽은 대체로 우크라이나인들은 협상으로 신속히 종전하길 원하지만 정작 어떤 합의에서든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미국에 대해선 역사상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이는 딜레마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갤럽은 올해 4월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등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표본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갤럽의 국제적 여론조사 방침을 보면 표본수는 대개 1,000명 안팎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5: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자기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루수박해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정당이 후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선거자금의 지출 한도를 폐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당도 슈퍼팩처럼 후보자 지원을 위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자금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된 셈인데 현재 당 차원의 자금력이 민주당보다 앞선 공화당에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 공화당이 주도한 소송에서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선거운동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제한 규정을 6대3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선거자금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하거나 정당에 기부, 혹은 슈퍼팩을 통한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로 슈퍼팩을 통한 정치자금 지원은 사실상 무제한이 됐지만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는 상한이 설정돼 있습니다.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지원하는 자금도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 간 긴밀성을 고려할 때 상호 간에 협의해 지출하는 선거자금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와 유사하다고 보고 규제해온 겁니다. 하지만 벤스 부통령 등은 지출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했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정당이 후보자나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건 부패가 아니라 정당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대의민주주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기부 한도를 우회할 수 있도록 선거자금 규정을 재해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가성 부패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당과 후보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며 선거자금을 무제한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되면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 액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공화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보자 개인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대체로 공화당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모금해왔지만 정당 자체 자금력은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션 쿡시 전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공화당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후보자 광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공화당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직접 TV 광고를 구매하면 정당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당도 후보자가 구매한 TV 광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낮은 단가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둔 가운데 국가의 상징인 성조기를 개양하는 것조차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국심의 상징이었던 성조기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부를 가늠하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국기를 거꾸로 달거나 주 깃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4: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성조기를 개양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과 고민이 정치적인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자부심 또 애국심을 나타내기 위해 성조기를 개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성조기를 다는 행위가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애국심과 정치적인 입장을 구분하고 싶지만 성조기를 개양하는 것만으로 특정 정치 성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61세 디나 베닉은 애국심은 유지하고 싶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성조기를 거꾸로 개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국기도 거꾸로 자라야 한다며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미국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72세 브루스 왓슨 역시 성조기를 개양하더라도 자신이 트럼프 지지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을 함께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예 성조기 대신 다른 깃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공군 주방위군 상사인 프랭크 채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집을 구입한 뒤 성조기를 내리고 펜실베니아주 깃발을 개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브 캐버나는 미국인이라면 성조기를 올바르게 개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국기를 거꾸로 다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조기 자체가 특정 정치 세력의 상징으로 해석되는데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의 알렉스 와그너 부교수는 성조기는 13개 식민지에서 현재 50개 주 연방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함께 변화해온 국가의 상징이라며 성조기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기념일을 앞두고 국민 통합의 상징인 성조기마저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며 미국 사회에 깊어진 분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3: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민단속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연방 이민당국의 강경 기조와 인사 변화, 대법원 판결이 맞물리며 이민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이민 관련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와 AP통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14개월 동안 뉴욕에서는 13,957건, 뉴저지에서는 11,420건의 이민 관련 체포가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14개월과 비교해 각각 약 2.9배, 2.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 순위를 보면 뉴욕이 전국 5위, 뉴저지가 7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단속이 강화된 배경에는 연방이민당국의 집행기조 변화로 분석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체포 증가가 법 집행 임무 수행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아이스는 범죄 이력과 관계없이 이민법 위반자는 체포와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이민단속 강화 기조에 이민자 사회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새 국장으로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촉구해 향후 단속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연방대법원이 임시 보호 지위로 체류 중인 일부 이민자에 대한 추방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3: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인공지능 시대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합니다. 3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은 이날 아마존 웹서비스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국경이 물리적 국경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보 수집 속도를 높이고 적대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디지털 혁신국은 임무 시스템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방어적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존 공격적 사이버 작전 담당 요원들은 신설된 사이버 정보센터로 편입됩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더 많은 CIA 요원이 휴민트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컴퓨터 코드라인을 다루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며 기술 전면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최근 등장한 차세대 AI 모델의 역량을 디지털 핵무기에 비유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며 적대국과의 AI 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의 사활을 가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훌륭한 정보라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의 올바른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며 의사결정을 기술에 완전히 넘겨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보 수집과 검증 및 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AI가 아닌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미 의회 의원들은 적대국들을 상대로 더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접근 권한과 공세적 작전을 최우선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민간 기술을 CIA가 도입하는 데 3년 이상이 걸려 그 사이 기술이 이미 구식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새로운 기술을 약 6개월 안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논란이 발생한 CIA 내 과학기술국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최근 이 부서의 소속 고위 간부가 자택에 4천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숨겨두었다가 적발돼 연방 수사국에 체포되면서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최근 CIA가 거둔 첨단 기술 기반의 정보 작전 성공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그를 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이란에서 추락한 미 공군 F-15E 전투기 조종사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구조한 것도 CIA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시민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강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7월 1일부터 뉴욕시와 뉴저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북동부는 3일까지, 뉴저지 북서부와 중남부는 4일까지 폭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보에 따르면 2일에서 3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기념일인 4일에도 화씨 9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높은 기온과 습도가 겹치면서 체감 온도가 최대 화씨 110도, 섭씨 43도에 달할 수 있다며 야간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공 야외 수영장 시즌은 지난 27일 시작됐으며 9월 초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가 오는 7월 21일 화요일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이동식 폐암 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검진은 50세에서 80세 사이로 장기간 흡연한 이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성공률과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폐암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검진 비용은 대부분 보험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보장되며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검진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행사 주최 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흡연 경력이 있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번 검진 기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화요일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KCS가 준비한 이동식 폐암 검진 행사가 열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법률지원센터와 함께 무료 시민권 신청지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애넌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미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시민권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작성과 제출 절차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 수준과 자격에 따라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제공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에 투표권 행사, 미 여권 신청, 가족 초청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추방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사전 등록제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703-354-6345번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자동차 사전 승인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코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80도, 섭씨 27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한층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101도, 섭씨 38도, 최저기온 84도, 섭씨 2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함께 낮 동안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9도, 섭씨 37도, 최저기온 79도,

0: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심리전이 본격화하는 형국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시진핑 주석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은닉 재산을 찾아 폭로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 지도부의 약점인 도덕성에 치명타를 주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18개 정보기관을 지휘하는 국가정보국장실 주도로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현재 작성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작년 말 통과된 2026 회계연도 정보수건법의 강제 규정에 따라 올 연말 대중에 공개됩니다. 정보당국은 이런 사실을 언론에 확인했는데 일각에선 일부러 흘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조사 대상은 공산당 심장부인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전원입니다. 시 주석을 비롯한 상무위원 7명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정보당국은 이들이 중국 본토 외에도 세계 전역에 보유한 금융자산, 부동산, 기업 지분 등을 모두 찾아 세부 명세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부를 은닉하는 데 활용한 금융대리인, 동업자, 차명계좌 등도 구체적으로 폭로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당국이 작년 봄에 보고했던 자료는 대부분 언론에 나온 수준에 머물고 근거도 모호해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시주석 자산을 10억 달러 규모로 추정했는데 의회는 조사 부실로 규모가 축소됐으며 물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표적은 모든 권력이 집중된 시주석입니다. 미국은 패권에 도전한 중국을 군사 충돌을 피해 굴복시킬 다양한 전략을 구사 중인데 시주석 은닉 재산을 정조준한 건 심리전을 대놓고 전개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됩니다. 현재 중국 권력 구조는 마오쩌둥 이후 가장 1인에 집중된 형태입니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만 흔들면 전체가 무너지는 취약점도 지닙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물리력을 뜻하는 하드파워의 최강자인 동시에 심리전, 첩보전 등으로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소프트파워 전술에도 능합니다. 미국은 은닉재산 공개를 통해 시진핑 지도부의 도덕성과 집권 명분을 흔들어 당장 힘을 빼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체제 혼란과 붕괴를 유도하는 포석까지

0: 염두에 둔 모양새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당 지도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위임받을 수 있는 명분은 인민의 공복이란 이미지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희생하고 인민 전체 번영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 봉사하는 이념적 자리가 공산당 지도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당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런 이상적인 약속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민의 공복이 자본가처럼 치부하고 부패한 실체가 알려지면 민심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차단하려 하겠지만 이젠 쉽지 않을 거란 견해가 우세합니다.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 시대, 과거 천안문 사태 때와 같은 완벽한 언론 통제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이 자랑하는 초한전에 대한 맞불 작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기 들어 중국이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초한전은 마오쩌둥의 통일전선 전술에 국제정치학의 소프트파워 이론을 접목해 업그레이드한 샤프파워 전술로 불립니다. 적의 하드파워가 더 강할 경우 문화전쟁, 지식재산권 탈취, 사이버 공격, 사회질서 교란, 윤리규범 붕괴 등을 시도함으로써 상대체제를 약화해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자유민주국가의 경우 여론지형이 다양하고 언론 자유가 보장된 만큼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내부를 흔드는 게 실제 주요했습니다. 이 같은 무형의 비군사적 공세, 결국 미국은 중국 공산당 최대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정밀 타격형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사회주의 혁명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자이며 자본주의적으로 부패했는지 중국 인민들이 알게 된다면 시진핑 지도부의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오는 12월 국가정보국장실 웹사이트에 공개될 시 주석의 은닉재산 액수가 얼마일지, 어떤 나라들에 숨겨놨을지, 어떤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관련됐을지 등입니다. 중국 당국이 공개된 정보를 언제까지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중국 인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등도 관심사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교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치가 시행 중인 여러 주의 법적 근거가 유지됩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 전역, 학교 스포츠 정책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연방대법원은 30일 화요일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에서 각각 시행된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 제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가 규정한 생물학적인 성별 기준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과 연방법인 1972년 교육재정법인 타이틀9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타이틀9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들은 타이틀9에 따라 남녀 상관없이 동일한 과목과 상담, 경제적인 지원, 건강보험과 주거, 그리고 운동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성별을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 특성과 유전적인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있으며 아이다호주 역시 여성 스포츠 종목이 남성 성별 학생에게 개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 보호 원칙이나 성차별 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규정부가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 또는 여학생 스포츠의 출전 자격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두 개 주에 적용되지만 이미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인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단체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 20개 주 이상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성 정체성 기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또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웨스트버지니아 고등학생 베키 페퍼 잭슨과 아이다호 대학생 린제이 히콕슨은 각각 여성 스포츠팀 출전을 위해 호르몬 치료 등을 받으며 경기에 참여하거나 도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주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페퍼 잭슨은 육상 종목인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크로스컨트리 등에 출전해온 선수로 여성부 대회에서 주 챔피언을 차지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히콕스 역시 대학 여자 육상팀 입단을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선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큰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관련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교육과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은 평등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트랜스젠더 관련 사건에서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의료 지원, 교육 정책, 군복무와 신분 관련 행정 정책 등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ey Radio 이하입니다.
0: 버지니아주에서 7월 1일부터 난폭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장치 설치를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운전자의 위치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세법에 따르면 법원은 난폭운전이나 불법 자동차 경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능형 속도보호장치, 즉 ISA, Intelligent Speed Assistant 설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차량 내부에 설치돼 GPS와 도로 제한 속도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한 속도를 넘는 순간 차량이 급제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이 더 이상 가속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속 45마일인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은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대신 해당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직장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속은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에 따라 대상 운전자는 의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장치는 최소 6개월 동안 차량에 유지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이미 워싱턴 DC에서 시행 중이며 메릴랜드주도 올 가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해온 제시카 하트는 지난 2021년 5살 된 딸 엘리 하트를 워싱턴 DC 교차로에서 과속 차량 사고로 잃었습니다. 하트 씨는 이후 입법자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ISA 도입을 추진했으며 현재 이 제도는 여러 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4만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과속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됩니다. 제프 월드슈라이커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은 모든 차량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심각한 과속을 저질러 법원이 설치를 명령한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그럼에도 개인정보 보호는 충분히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3: This isn't being installed in all vehicles, which I think is problematic and a real legitimate privacy concern. It's being installed only in the vehicles of super speeders, people who abuse their privilege of driving to such a degree that a judge feels forced to require this. And that's the appropriate place for this technology.
2: ISA 장치를 공급하는 LifeSafer ISA 측은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이 요청하면 제한 속도 위반 여부는 제공할 수 있지만 운전자의 GPS 위치 정보나 이동 경로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4: We don't share their data. The data, if the court requests it, we'll send over their violations. But as in their GPS coordinates and all that, no, we don't send them.
2: 현재 워싱턴 DC는 관용 차량과 교육청이 관리하는 통학 차량에도 해당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트 씨는 오늘날 누구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처럼 이 기술도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안전기술이라는 평가와 함께 운전자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버지니아주의 이번 제도가 향후 메릴랜드를 비롯한 다른 주로 얼마나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는 9월 10일에서 11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빅뉴스, 환상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 정당의 전당대회는 통상 대선이 있는 해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해 개최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상 처음, 이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진정 역사적 행사가 될 것 등으로 표현하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열자고 권고한 바 있는데 이 계획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후반, 2년의 의회지형을 결정할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느냐, 상실하느냐를 결정할 선거로까지 평가되는 만큼 전당대회는 트럼프 집권 2기 성과를 부각하고 홍보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는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위대한 미국의 복귀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미국인의 놀라운 성공을 축하할 것이라며 팁과 초과 근무, 사회보장급여 면세, 강화된 국경, 가장 안전한 지역사회, 낮은 물가 및 진정한 생활비 부담 능력, 일자리 증대, 미국 에너지 패권 등을 주요 성과로 들었습니다. 또 원유 가격은 우리가 이란을 비핵화하는 동안에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수십 년간 말로만 했을 뿐 이루지 못한 약속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당대회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집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우리의 성과 그리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축하할 것이다.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한인 어머니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메릴랜드 주에서 60대 한인 여성과 지적 장애를 가진 30대 아들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35분경 프레드릭 지역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67세 여성과 34세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는 두 사람이 이미 숨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범행을 저지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제3의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숨진 두 사람의 시신은 메릴랜드 검시소로 옮겨져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은 부검 결과 후에 최종 확인될 예정입니다. 숨진 두 사람은 한인 모자 관계로 어머니가 오랫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을 홀로 돌봐왔으며 오랜 기간 정부의 장애인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고 또 최근 지원 환경 변화, 장기간 이어진 돌봄 부담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집에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숨진 남성은 둘째 아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 가족을 장기간 돌보는 보호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돌봄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검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사건 경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관 대연회장 건설 계약이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비밀 수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관저 관리 조직을 통해 직접 수의 계약 방식으로 클라크 컨스트럭션에 이 사업을 비밀리에 발주했습니다. 이 계약의 협상은 작년 8월 중순 혹은 그 전에 시작됐으며 서명은 작년 9월 22일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른 기존 동관 철거 작업은 작년 10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계약에는 회사가 5년간 제공할 다양한 업무에 관한 내용과 기밀 유지 합의가 포함됐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쟁 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로 행정기관의 피로를 공개하면 국가 안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설명이 기재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서신 사본에 따르면 계약 서명 후 클라크 관계자들은 회사가 철거, 유해물질 제거, 굴착, 울타리 설치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최소 11개 하도급 업체에 수의 계약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에 통보했습니다. 이 하도급 업체 중 두 곳은 클라크의 자회사입니다. 이는 백악관의 대규모 공사 발주를 관저 관리 조직이 아니라 연방조달청 또는 국립공원관리청이 담당토록해온 백악관 내부 문건에 따른 업무 분장과 배치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관저 관리 조직은 통상 대통령 관저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행사 비용, 가구 미술품 및 기타 물품 구매를 담당하며 경쟁 입찰 등 일반적 연방정부기관의 조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2014년 백악관 작성 내부 문건, 백악관 유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백악관 동관과 이스트 콜로네이드의 대규모 보수와 구조적 건축 요소 변경 등은 관저 관리 조직이 담당하지 않고 연방조달청이나 국립공원관리청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 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 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미국 LA에서 영화를 공부하며 손흥민 선수 LAFC 이적의 초석을 다져놓은 남자,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영화학 학사,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네이호.
3: What's that?
4: 광동어로 니하오입니다.
3: 아, 잠시 지금 LA 얘기했는데 왜 광동어를 왜
4: LA도 홍콩 사람들 많이 사세요.
3: 아, 그래요? 오늘의 썬문답 주제, 아, 광동어를 쓰신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 홍콩 얘기, 정확하게는 홍콩 얘기인데 예. 영화 중경삼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홍콩.
3: 아, 중경삼님을 통해 바라보는 홍콩의 역사 시간입니다.
4: 정킹 익스프레스죠.
3: 전 몇 년 전 이제 극장에서 재개봉했을 때 중경삼님을 처음 봤는데.
4: 어... 아,
3: 하지만 그 당시에 개봉했을 때 저 홍콩 감성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 여운이 훨씬 저보다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목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영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중경삼림 이름부터가 네. 중경이 저기 그
3: 충칭시잖아요.
4: 충칭시인데 왜 홍콩 영화에 중경이 들어가냐?
3: 그러네.
4: 삼림은 포레스트가 맞습니다. 숲이거든요.
3: 예, 예. 왜 그렇습니까?
4: 그 삼림 같은 경우에는 그 홍콩이 굉장히 인간들이 많고 바글바글한 도시의 정글이란 뜻이다라고 해서 삼림은 맞아요. 근데도 중경이 뭐냐?
3: 예.
4: 많은 제가 또 오기 전에 또 그 이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는데 달리 해석을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3: 아.
4: 중경은 뭐 덥고 뭐 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어쩌 아닙니다.
3: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까?
4: 사실입니다.
3: 어, 뭐죠? 중경의 의미.
4: 왕가위 감독이 그 에피소드 1, 그러니까 그, 임청아랑.
3: 금성무.
4: 금성무가 나온 그 에피소드 1을
3: 예.
4: 찍을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총격신 장면이 있어요.
3: 예, 예, 예.
4: 그걸 찍은 장면이 어디냐면 장소가 홍콩 안에 있는 중경 맨션이라는 약간 빈민촌 비슷한
3: 아~
4: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아~ 저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3: 예, 감사드립니다.
4: You're welcome입니다.
3: 예.
4: 저 맨션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중경 삼림입니다.
3: 아~
4: 저기가요. 지금 약간 호텔이라기보다 약간 여관도 안에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4: 저도 한번 여기 온 김에 홍콩에 예. 중경 맨션에 한 1박 해보자.
3: 어, 하셨어요?
4: 했거든요.
3: 예, 예, 예.
4: 1박에 10만 원이 안 해요.
3: 예, 예.
4: 홍콩에서 굉장히 싼 거예요.
3: 예.
4: 1박만 하세요.
3: 왜요?
4: 제가 키가 187이거든요.
3: 예.
4: 발이 안 뻗어져요. 아, 그리고 예.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딱 돌리면 바로 앞에 변기가 있어요.
3: 아, 변기 마주 보면서.
4: 아이, 뭐.
3: 10만 원인 이유가 있군요.
4: 그렇죠. 예. 충동적으로, 아 목마른데 변기 물이나 한번 떠먹어볼까? 아 그리고
3: 홍콩 원효대사.
4: 홍콩 원효대사.
3: 예예예. 예, 예. 영화 속 모습으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3: 예. 근데 이 영화가 중경삼님이 개봉한 시기가 1994년인데 영화 속에 홍콩인들의 당시 느꼈던 어떤 혼란함이 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4: 아시다시피 홍콩은 155년 만에 1997년 7월 1일날 영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반환이 됩니다.
3: 그렇죠. 97년에. 예.
4: 97년 7월 1일이었어요.
3: 예, 예.
4: 지금 찰스 3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던 왕세자의 시절 때, 이제 그 반환식을 하죠. 홍콩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5년이면요.
3: 예.
4: 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부터 쭉 그냥 영국 식민지인으로 살았거든요.
3: 5세대도 살았어요.
4: 그렇죠.
3: 예.
4: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영국령 홍콩인이 아니라 쭉 나는 차이니스가 아니라 홍콩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뭐 홍콩 특별 자치구라고는 하지만
3: 네.
4: 50년 동안의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해준다고 해야지만 내가 중국 사람이 되는 것인가?
3: 그렇겠네.
4: 정체성 혼란이 굉장히 많이 와요.
3: 그렇겠네 진짜.
4: 그래서
3: 어, 그리고, 예.
4: 이런 과정에서 예, 예, 예. 이제 그 94년, 95년도 오면 한 3, 4년 후에는 진짜로 이제 반환이 돼요, 홍콩이요. 이 영화, 그러니까 금성무, 아, 이것도 한번 짚어가야 되겠다.
3: 뭐요?
4: 금성무 씨가 그러니까 일본계 대만인이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4: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정확하게 오키나와 출신이고 어. 어머니가 대만인이고.
3: 네.
4: 그래서 이름이 금성무인데 많은 분들이 성이 금씨고 이름이 성문 줄 아세요?
3: 어, 아니에요?
4: 아니에요.
3: 그럼요.
4: 금성무예요.
3: 어, 이건 짚어야죠. 예,
4: 아, 진짜로?
3: 저도 금씨인 줄 알았어요.
4: 에이, 금씨.
3: 그렇구나. 금성무.
4: 금보라 씨가 뭐라 하겠네, 그럼요.
3: 비너스구나, 비너스. 네. 예.
4: 그래서 금성무라는 예. 일본 성씨예요.
3: 예.
4: 여기서 금성무 씨도 여기 에피소드 1에서 이제 임청아 씨 나오는 거기서도 이제 경찰로 나오는데.
3: 그렇죠.
4: 어, 이제 애인과 헤어진 다음에 뭐 계속 그 상징적인 멘트를 칩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면 사랑도 유통기한이 뭐 만년이면 좋겠다.
3: 그 막 통조림 모으죠. 파인애플 통조림 모으죠. 모으면서 유통기한 확인하고.
4: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기한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홍콩이란 이런 지역도
3: 예.
4: 유통기한이 드디어 다가오는구나.
3: 아, 그런 의미인 거예요?
4: 그런 의미죠.
3: 아.
4: 그러니까 임청을 만나는 장면도 어, 그 어차피 다 버려야 될 건데 파인애플 캔 이거.
3: 어, 그렇죠.
4: 유통기한 전에
3: 예.
4: 다 먹어요.
3: 예.
4: 다 먹은 다음에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 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속이 안 좋다. 네. 이 속이 안 좋은 걸 누르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필요하다.
3: 예.
4: 해서 아까 보신 그 중경 삼림
3: 예, 예.
4: 그 건물 옆에 있는 바에 가서
3: 아~
4: 또 이 말을 해요.
3: 네.
4: 나 정말 우울하다. 저 바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여인과 나는 사랑할 것이다.
3: 아 맞아 맞아.
4: 해서 들어온 것이 이제 그 임청하셨죠.
3: 아, 그 대사에도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구나. 좋습니다. 야, 중경삼림을 통해 알아보는 홍콩의 역사. 그렇다면 홍콩은 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중경삼림 시대적 배경처럼 영국은 왜 다시 홍콩을 반환하게 된 것인지. 자,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볼까요, 선생님?
4: 홍콩은 아시다시피 1840년 벌어진 아편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갈매기가 더 많은 돌섬이었어요.
3: 아, 그렇군요.
4: 네. 아, 지금 홍콩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센츄럴이라고 하는 곳은요. 홍콩 섬입니다.
3: 예.
4: 홍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3: 네.
4: 홍콩 섬이 있고,
3: 네.
4: 그 다음에 구룡 반도가 있고, 네, 대부분 땅을 차지하는 신계, 뉴 테리토리라고 하는 큰 땅이 있어요.
3: 아, 신계, 예.
4: 홍콩 섬부터 한번 보실까요?
3: 예, 좋습니다.
4: 센츄럴이 있는. 1840년에 발생한 아편 전쟁은 그 배경 설명을 뭐 다 아시죠?
3: 어, 많이 설명을 해주시긴 했죠.
4: 그렇죠.
3: 예, 예.
4: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거거든요. 그 영국에서 중국 차 문화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 포르투갈 왕비가 차를 들고 가가지고 먹었더니 뭐 맛있더라. 이걸 귀족들한테 소개하니까 뭐 인기가 폭발했더라라는 설도 있고, 당시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초기에 든 단계였는데
3: 네.
4: 노동자들이 이거 술 마시고 출근 안 하고 문제였어요.
3: 아.
4: 그래서 공장주와 자본가들이 술 대신 뭐 다른 대체품이 없을까
3: 예.
4: 하다가
3: 차를
4: 차 적어도 카페인이 많으니까
3: 예.
4: 저거 한번 풀어보자.
3: 어...
4: 비싸잖아요.
3: 예.
4: 그래가 영국 정부에 압력을 넣은 거예요.
3: 예.
4: 저거 관세 다 없애시라고.
3: 다 중국에서 들어온 차잖아요.
4: 들어온 중국에서 그렇죠? 들어온 차죠.
3: 예.
4: 싸게 싸게 관세 없애진 다음에
3: 예.
4: 노동자들에게 풀어버리자.
3: 어...
4: 라는 주장도 있고
3: 예.
4: 당시 영국의 커피 문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커피 하우스에는 여자가 못 들어갔어요.
3: 아, 급료의 공간이군요.
4: 남자들만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3: 예.
4: 정치 경제를 얘기하고.
3: 폼 잡고 있으니까. 예.
4: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그 귀부인들은
3: 예.
4: 남자들은 됐다고 해라고. 그럼 너도 가서 그 커피 드시고 우리 저기 부인들 오시라고. 이게 차이나에서 온 티란 건데.
3: 어.
4: 남자들은 커피 마시라고 하고 우리는 티 마십시다.
3: 어, 예, 예.
4: 라고 하면서 티 문화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3: 아.
4: 요거를 오전에 마시지 말고 오후에 마실까요? 애프터눈 티.
3: 아, 애프터눈 티군요.
4: 애프터눈 티.
3: 아하.
4: 어, 요거 가지고 한 파티 해볼까요? 티 파티.
3: 티 파티군요.
4: 어, 너무 싸!
3: 뭐예요?
4: 그럼 우유 넣어. 로얄 밀크 티.
3: 밀크티군요. 예, 예. 아, 그때 티 자체가 차에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티단...
4: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3: 맞아,
4: 그
3: 맞아.
4: 티가 네. 그러니까 복건성 방언 차란 한자가 차로도 네. 읽지만 다도 할 때 다로
3: 아.
4: 읽는데 이게 다의
3: 예.
4: 복건성 발음이 태거든요.
3: 예.
4: 그 태에서 온 중국어다.
3: 아. 그래서 어쨌든 영국 사회가 차의 열풍에 이제 휘말려서 무역 적자를 보니까 이제 아편을 골다판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4: 그래서 이제 그, 네. 영국 사신단이 이제 중국에 건너가요. 당시 권룡제 황제였는데. 네. 이런 영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있는데 사시라고 했더니 중국 권룡제 황제가 웃기지 말라고. 네. 지대박물이다, 우리 중국은.
3: 지대박물이 뭐예요?
4: 지대. 땅은 넓고, 박물. 박물관한테. 물건은 많다. 이런 장난감도 이거는 비틀즈한테 팔라고.
3: 아, 우리도 다 있다?
4: 네. 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팔라고. 토트넘 후회할 거라고 너희들 손흥민 포기해가지고.
3: 네, 안 사요 이 얘기네요.
4: 그치, 간단하게 말해서 안 사요.
3: 안 사요인데 그걸 지대 박물이라고 했다. 예. 네.
4: 아, 그러니까 영국은 대략 낭담한 거예요, 지금. 차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치, 중국에서. 그치. 이 중국은 안 산다, 안 사요.
3: 수지가 안 맞네요, 무역 수지가.
4: 하다가 네. 내리지 말아야 할 결론 내린 것이 당시 이제 거의 식민화 시켰던 북부 인도에서 양귀비를 키운 다음에 예. 그 양귀비로 아편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중국 대륙에 뿌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3: 아.
4: 중국은 뭐 이전부터 아편을 많이 했어요.
3: 아, 그래요?
4: 네. 근데 이걸 딱 영국이 캐치하고 중국인들이 아편 좋아한다는 걸 보고 이거 네. 뿌리자고 쫙 뿌렸는데
3: 예.
4: 당시 이제 그 도광제라는 황제가 예. 자기도 이제 아편 중독이 된 건데.
3: 아, 그래요? 황제가?
4: 황제가요. 그러니까 황제부터 전 백성이 싹 다 아편 중독이요.
3: 이야, 심각하네.
4: 도광제가 정신 차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3: 황제가 정신 차렸다. 다행이다.
4: 야, 이거 어느 순간 정신 차린 다음에 이거 수입 금지시키라고.
3: 아편 금지. 오케이. 아편. 오케이.
4: 그래서 흠차 대신.
3: 그건 뭐, 무슨 얘기죠?
4: 흠차.
3: 그건 또 무슨 얘기죠?
4: 예. 흠차 대신이란 건 예. 황제의 칙서를 직접 들고 가는 사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3: 예.
4: 비켜! 비켜! 예. 배에 흠차라고 깃발 꽂혀 있으면 다 비켜야 돼. 야! 흠차야, 흠차! 비켜, 비켜, 비켜!
3: 예.
4: 삐뽀, 삐뽀.
3: 예, 황제의 메시지니까. 예, 그죠.
4: 당시 이제 그 영국이 그 아편을 이제 그 중국 대륙에 뿌리던 주요 항구 도시가요. 그 지금 광동성에는 광저우란 도시거든요.
3: 아 예.
4: 아 이것도 짚어봐야 돼요. 광저우에서 그 서양 무역을 하던 13개 무역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3: 예.
4: 이걸 광저우 13행.
3: 그래서 이제 아편 금지, 수입 금지. 아까 그 황제가 시켰죠.
4: 그렇죠.
3: 예.
4: 그 흠차 대신 임칙서란 사람을 보내요.
3: 예. 예, 예.
4: 임칙서란 사람을 광저우에 보내가지고.
3: 예. 예.
4: 다 태워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려요. 아편 박스가. 썰에 따르면은 광저우에 아편 중독된 사람들이 아편 박스들이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3: 네.
4: 다 같이 바다에 뛰어들었대요. 내 아편!
3: 그 정도로 지금 절여진 거예요.
4: 그렇죠.
3: 예.
4: 여기에 영국 상인들이 격분을 하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3: 아.
4: 이걸 갖다 버려? 임칙서인지 뭔지 간에 너 다 물어내.
3: 아, 뻔뻔하다. 예.
4: 여러 가지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결국 중국 정부는 웃기지 말라고 이걸 왜 물어주냐고 하다가 이게요. 그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시작한 전쟁은 맞지만
3: 예.
4: 영국 정부와 의회가 승인한 영국 정부가 전 아편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 아편 전쟁이에요.
3: 아, 참.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청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3: 전력차가 워낙 컸고. 예.
4: 네메시스호라고 있었거든요.
3: 아, 배인가요?
4: 배인데 네. 이게 최초의 철갑 증기선이에요.
3: 영국의 네메시스. 예.
4: 네메시스가 그 그리스 신화의 복수의 여신이거든요.
3: 아, 예, 예.
4: 선악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버려요. 배 이름이 네메시스호인데 이걸 영국에서 증기선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석탄 말씀은 지구까지 할 수 있거든요.
3: 예, 그렇죠. 예.
4: 희망봉을 처음으로 돈 증기선이었어요.
3: 아, 저 그래요? 네메시스호가?
4: 네메시스호가.
3: 예.
4: 네메시스호가 지금 광저우 앞바다, 홍콩 앞바다에 도착하기 전만 하더라도 약간 전력이 비슷했어요.
3: 해볼만하다.
4: 해볼만하다, 청나라가.
3: 예, 예.
4: 근데 철갑선, 증기로 굴러가는 네메시스호가 저, 뭐야, 영국에서 희망봉 돌아서 왔잖아요.
3: 예.
4: 아무리 포와 총을 쏴도 똥, 띵, 똥! 튕겨나가고 날.
3: 예, 되게 만화적 효과음입니다. 예.
4: 똥!
3: 그렇죠, 그렇죠. 당시 중국은 나무로 만든 정크선을 썼기 때문에.
4: 그렇죠. 그 네메시스호가 그 주강, 그러니까 광저우 앞까지 올라가는 그 강 이름이거든요.
3: 예, 예.
4: 올라가서 광저우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요.
3: 이야. 결국 이제 아편전쟁의 패배로 우리가 알듯이 중국은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선생님, 난징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4: 이것도 1842년에 이제 난징 조약이 이제 그 졌으니까 뭔가 토해내야 되겠죠, 청나라도.
3: 예.
4: 그러면 홍콩에서 왜 체결 안 하고 수도였던 베이징에서 왜 체결 안 하고 왜 난징인가?
3: 그것도 궁금하네. 왜 난징이었습니까?
4: 난징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양쯔강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그 강.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장강이거든요.
3: 아, 장강.
4: 긴 강이라고 해서. 편의상 양쯔강이라고 할게요.
3: 예, 예, 예.
4: 양쯔강을 끼고 있는 도시예요.
3: 난징이.
4: 난징이요. 근데 중국 대륙에는 크게 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개가요. 예. 북쪽을 흐르는 황하가 있고 예. 남쪽을 흐르는 양자강, 양쯔강 있거든요.
3: 예, 예.
4: 둘 다 동서로 흘러요.
3: 그렇지요. 예.
4: 그렇죠.
3: 예.
4: 그런데 남북으로 관통하는 인공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3: 아, 인공수로가? 예.
4: 수양제.
3: 아, 예.
4: 우리 연개소문 드라마에서는 김갑순 씨가 연기했던 수양제.
3: 예, 예.
4: 가 미친 짓을 하나 했어요. 그 양쯔강 조금 밑에 내려면 항저우라고 있거든요.
3: 항저우.
4: 항저우에서 그러니까 강남이에요.
3: 예.
4: 항저우에서 베이징까지 남북으로 인공수로를 뚫어버려. 빡. 이게 북경에서 항주까지 연결한다고 해서 경항수로라고 하거든요.
3: 예.
4: 미쳤어요 이거요.
3: 그럼 황하랑 저기 장강도 다 합쳐진 거예요?
4: 그렇죠.
3: 연결된 거예요?
4: 지금도 이게 경항수로를 수양제가 뚫은 걸요. 예. 지금도 컨테이너선이 다녀요.
3: 컨테이너선이?
4: 수양제가 정말 미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양쯔강이 저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쓰촨성까지 가거든요.
3: 네.
4: 쓰촨성이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겨농사가 많이 됐던 곳이에요.
3: 아, 쌀을 옮겨올 수 있겠구나.
4: 쓰촨성에서 생산되는 그 쌀을 양쯔강 타고 쭉 하류 쪽으로 와가지고 경항우나 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이징까지 가는 거예요.
3: 아, 연결이 됐네.
4: 지금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예요.
3: 쓰촨과 베이징이 연결됐네.
4: 그렇죠.
3: 와.
4: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 시스템인데 요거에 딱 그러니까 양쯔강과 경항 운하가 딱 만나는 지점에 있는 도시가 난징이에요.
3: 아, 교통의 요충지.
4: 이것만 딱 장악해버리면 아침에 로켓 배송 안 오는 거예요.
3: 장악하면 예.
4: 띵동. 예. 야, 오늘 새벽 7시까지 스촨성 그 쌀이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와? 지금요 난징을 영국이 점령해가지고 지금 물류센터가 지금 망했거든요. 이거를 영국이 딱 보고 난징을 장악해버리자. 그러면 로켓 배송 올스탑이다. 그래서 난징까지 올라가요 배들이 영국 배들이.
3: 예, 예, 예, 예.
4: 그걸 보고 중국 청나라 정부가 허걱 난징 점령당하면 우리 끝장이다. 거기서 스탑! 난징에서 스탑 예, 하시러. 예, 예, 예. 거기서 우리 항복 사인하겠다고. 그래서 난징 조약이에요.
3: 아, 그럼 난징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서 난징 조약을 체결한
4: 그렇죠,
3: 거예요?
4: 물류 시스템 지키기 위해서 난징까지 오신 김에 예. 여기서 밥도 드시고 예. 사인합시다. 우리가 항복할게요.
3: 대신에 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난징 조약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나요?
4: 아까 네. 말씀드렸던 광저우란 도시는 이미 그 영국과 무역을 하고 있었고,
3: 네.
4: 홍콩 섬을 영국에 할양해준다.
3: 할양?
4: 이거 사전 찾아보시면요. 네. 그냥 준다거든요.
3: 아, 그냥 준다?
4: 그러니까 반환 시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홍콩은 영국 테러토리 땅이에요.
3: 아, 그냥 준다는 뜻이에요?
4: 그냥 줘요.
3: 예.
4: 홍콩 섬은 영국 땅이 됩니다. 그리고 주 영파, 샤먼, 하먼 등등 다른 무역항도 영국에 개방을 한다.
3: 네.
4: 강제 개항을 한 거죠.
3: 아까 그 홍콩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설명하셨잖아요.
4: 그렇죠.
3: 그게 이제 한 번에 한량이 된 건가요?
4: 저보고 한량이라고 하셨나요?
3: 아니요. 한량이시죠.
4: 네. 예, 예, 예. 한량이 된 거는 처음에는 그 1942년 난징 조약 때 홍콩 섬, 지금 센츄럴이 있는 그 섬이 영국 땅이 돼요.
3: 그게 처음이에요?
4: 처음이요.
3: 예.
4: 그리고 1856년에 네. 아직도 난 배고프다.
3: 영국이?
4: 영국이. 성이 안 차요.
3: I'm hungry.
4: I'm hungry. 히딩크 감독 잘 계시죠?
3: 예, 예.
4: 그래가지고 개항은 하긴 했는데 네. 내륙 지방에서 또 약간 청나라가 태클을 걸어요. 아이고 개항하면 됐지. 내륙까지 왜 들어오시냐고. 이것들이 한번 본때를 한번 더 보여줘야 되겠다.
3: 정신 못 차렸구나.
4: 그래서 1856년에 2차 아편전쟁을 또 일으켜요.
3: 아, 예.
4: 이때도 청나라 박살나고.
3: 박살나고.
4: 그때, come on, give me something.
3: 아, 뭘 주나요?
4: 구룡반도. 지금 침사추이 몽폭이 있는 구룡반도가 그때 2차 아편전쟁.
3: 2차 아편전쟁 뒤에 구룡반도가 넘어가고.
4: 야. 이건 영국 땅이에요, 구룡반도는요.
3: 예, 예.
4: 그런 다음에 1898년도에.
3: 예.
4: 아, 야, 야, 야, 이거 땅이 너무 부족하다고. 야, 이왕 줄 거 통크에 다 줘.
5: 예.
4: 라고 하면서 신계 지역, 뉴 테리토리.
5: 어, 마지막.
4: 지금 대부분의 홍콩 땅을 차지하고 있는 신계를 요거는 빌려줘요.
5: 아, 그 부분은 빌려준다고 해요?
4: 예. 1898년부터
5: 예.
4: 99년 동안 영국에 빌려주기로 합니다.
5: 아, 조차라는 표현을
4: 조차. 했잖아요.
5: 아, 조차. 아.
4: 그래서 다 봐봐요. 신계 지역이 1898년에 99년 동안 이제 영국에 빌려준 거예요, 이 땅은요.
5: 예.
4: 99년 후면 1997년이거든요.
5: 99년 후로 했으니까 몇 년이요?
4: 1997년. 97년.
5: 어, 예, 예. 1997년.
4: 그래서 예. 원래는 신계 지역만 돌려주면 돼요.
5: 어, 그러네.
4: 1997년에.
5: 왜냐, 앞에 두 지역은 한량 그냥 준다고 했으니까.
4: 앞에 홍콩섬과 구령반도는 영국 땅이에요.
5: 어, 그렇죠.
4: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5: 예, 예, 예, 예.
4: 신계 지역만 돌려주면
5: 예,
4: 돼요.
5: 예, 예, 예.
4: 그런데 아, 이제 1984년부터 예. 이제 중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협상을 한 건데
5: 예.
4: 영국 너희들 뭐 신사의 나라라며.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그
5: 영국 너희 신사의 나라.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경이롭습니다, 정말.
4: 감사합니다.
5: 옆에서 보면. 예.
4: 어차피 네. 야, 이 20세기 왔는데도 무슨 식민지를 갖고 있냐. 어?
5: 아.
4: 영국 찰스 왕세자. 네. 일단 결혼 축하해. 네. 뭐 다이나비 잘 있냐? 그 어차피 97년도에 신계 지역을 돌려주기로 돼 있잖냐.
5: 그렇죠, 그렇죠. 네.
4: 그러면 영국 그 구령반도랑 홍콩 섬도 네. 우리 퉁치고 다 돌려줘.
5: 제국주의의 어떤 식민지배 이런 건 이제 한물 간 상황이고.
4: 그렇죠.
5: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4: 제국주의 아. 다 끝났는데 무슨 예. 식민지냐. 예. 그래서 세트로 세계 지역을 다 돌려줘. 오케이?
5: 아.
4: 해서 영국 정부가 오케이 해가지고 97년도에 싹 다 반환이 돼요.
5: 1 플러스 2 반환이네요.
4: 1 플러스 2. 어, 그렇죠.
5: 어. 네. 야, 그렇군요.
4: 홍콩 반환을 1 플러스 2라니까.
5: 아, 죄송합니다. 예. 원래 주는 건 하나였으면 되니까 어쨌든. 예. 이쯤에서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을 좀 한번 또 볼까요? 뭐 직접 아, 네. 찍으신 사진이 또 있다고 하던데.
4: 많죠.
5: 아, 예, 첫 사진.
4: 천밀밀.
5: 예, 천밀밀.
4: 천밀밀도 저 홍콩 반환에 관련된 영화예요. 왜냐면 그 저기
5: 아, 이거는 스틸컷. 예, 직접 찍으신 게 아니고.
4: 아,
5: 예, 아니네. 예.
4: 요것도 영화 포스터고.
5: 예.
4: 요거는 제가 찍은 거예요. 앞에 있던 사진 있잖아요.
5: 아, 뒤에 여... 붙이니까 퀄리티 차이가 없네.
4: 아, 무슨 퀄리티 차이.
5: 아, 예, 예.
4: 그 여명이랑 그 장만옥이 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 장면이 있거든요. 아.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그 영화 스티커리잖아요.
5: 네.
4: 이걸 한국에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5: 네.
4: 이걸 트렁크에 넣고 가가지고 저 자리까지 가서 이렇게 대고 찍은 거거든요.
5: 저거 근데 좀 괜찮은 취미 같아요, 저거. 네, 영화 저, 좋아하시는 분들.
4: 아, 네. 제가 그래가지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뭐 영웅본색이라든지 뭐 첩첩필상웅 등등.
5: 예예예. 예, 예.
4: 그 찍은 장소들이 다 있어요, 홍콩에요.
5: 아하.
4: 그래서 거기 한번 투어 한번 가볼까요 했는데 목격이 안 되더라고요.
5: 그렇습니다.
4: 저 혼자 갔다 왔어요, 그래서.
5: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영국 식민지던 홍콩 땅 이렇게 중국에 반환이 되는데 자, 당연히 뭐 150여 년 정도를 영국령 홍콩인으로 살다가 홍콩 사람들은 공산주의 체제 중국에 반환이 되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겠죠. 그럼 실제로도 그 영화 중경삼림의 젊은이들처럼 홍콩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나요?
4: 많았죠. 9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영국 식민지 홍콩 주민들이 아니라 뭐 홍콩 특별자치구라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소속이 된 거예요. 어?
5: 그렇죠.
4: 내가 지금부터는 중국인이냐? 라고 하면서 그럭 50년 동안 자치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고도의 자치권.
5: 고도의 자치권을 50년 동안 보장해 준다.
4: 고도란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5: 아.
4: 그래가지고 불안에 떨도 있던 홍콩인들이
5: 예.
4: 이제 그 전이었지만 천안문 사태 때 이런 목소리를 무력으로 진압한 걸 봤잖아요.
5: 지금 말씀하신 게 일국양제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4: 그렇죠.
5: 거죠?
4: 그렇죠. 당시 예, 중국 예, 정부가 예. 인정을 그 예. 하기 뭐냐면은
5: 예.
4: 50년 동안 일국 양국 양체제를 유지해 주겠다.
5: 예.
4: 그리고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겠다.
5: 예.
4: 50년 동안 노타치 하겠다.
5: 아, 오케이, 오케이.
4: 예. 이거였는데 예. 아시다시피 그 약속이 솔직히 잘 안 지켜지고 아. 있는 게 현실이죠.
5: 지금 보면 뭐.
4: 그래서 그렇죠. 그 아까 보셨던 중경삼림 그 영화가 개봉됐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그 홍콩인들이 그 영국
5: 네.
4: 자기 뭐 나름대로 뭐 뿌렸던 영국 또는 캐나다 밴쿠버로 많이 특히 밴쿠버로 굉장히 많이 이민을 갔어요.
5: 밴쿠버로요?
4: 밴쿠버로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밴쿠버로 홍쿠버라고도 했거든요.
5: 아 홍콩 사람들이 많아서
4: 홍콩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5: 한 30여만 명이 반환을 앞두고 해외로 이주했고 밴쿠버로 많이 갔다.
4: 그렇죠.
5: 야.
4: 근데 지금은 그 97년도면 벌써 한 거의 30년이 돼가잖아요.
5: 그렇죠.
4: 그렇죠. 네. 그 적어도 지금 가보면은 일단은 그 일상생활은 광동어를 쓰긴 쓰거든요.
5: 네.
4: 광동어를 쓰긴 쓰지만 학교,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북경어를 써요.
5: 그렇군요.
4: 그래서 네. 저기 현재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홍콩 그 학생들은
5: 네.
4: 광동어도 뭐 쓰긴 쓰지만 북경어를 굉장히 잘 쓰고 이제 중국인으로 약간 정체성을
5: 북경어가 더 편한 세대가 나온 거예요?
4: 나와요. 그래서 약간 그 세대가 바뀌고 있다고 하죠.
5: 그러네. 아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97년에 이제 일국 반환 협상할 때 일국양제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 한다고 했으면 원래는 2047년까지는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죠?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예.
4: 뭐 이왕 말씀드린 김에 그 영웅본색 처필상웅 그다음에 저기 중경삼림
5: 네.
4: 등등등이 이제 개봉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광동어를 모르잖아요.
5: 아 모르죠.
4: 모르죠.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은 영웅본색 뭐 이 천년 유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우리말로 이제 다 써서 발음을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5: 아 예.
4: 영웅본색 주제가 그
5: 영웅본색
4: 네
5: 영웅본색 주제가
4: 영웅본색 주제가 네. 첫편 아 그 천년 유언 주제가 장국이 부른 거예요. 얀깐로 메이몽치 거이베이 몽로이 봉스 봉스.
5: 어 근데 바로 알겠다. 예예예. 예, 예. 아, 예. 그때 그걸로 다른 공부에 전념하셨습니다.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은 영화 중경삼림을 통해 예, 홍콩의 역사,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역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6: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7: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8: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명품족, 명품 마니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5: 자, 오늘은 명품족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여름방학,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서 명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선생님 명품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9: 그렇죠. 저 명품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을 방랑을 하고 다니니까
5: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군요.
9: 네. 네. 그래서
5: 시계를 왜 만지시나요? 명품 얘기하면서 시계를 왜 쓱 만지시죠?
9: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명품은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립 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5: 그게 진짜 명품이죠.
9: 진짜 네, 명품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뭐 사유해방 이런 데 가면은 뭐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5: 반가사유상.
9: 반가사유상 두 점, 그러니까 78호, 83호. 이 반가사유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예전에는 박물관에서 그런 명품들이 명품 대접을 좀 못 받았어요.
5: 아, 그런가요?
9: 그러니까 그냥 유리 전시관 안에 조그맣게 있는 정도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기도 네. 하고 또 이제 박물관의 여력이 또 예전보다 좀 나아졌던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그런 명품들이 조금씩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네.
9: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서 전국에 국립박물관이 여럿 있는데 이제 이 박물관이라는 곳이 이제 뭐 발굴도 하고 보존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 같은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5: 네.
9: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어떤 거점 어떻게 보면 역사 공간이라고 볼 수 역사 교육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은 그 지역 역사 또 그 지역 자연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10: 그쵸, 그쵸.
9: 어. 같은 국립박물관이지만 예를 들어 뭐 진주박물관 그다음에 공주박물관이 완전히 느낌이 다르고 문화유산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박물관들이 갖고 있는 명품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10: 예.
9: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지역 박물관 중에서 국립박물관에서 명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부여.
10: 부여 박물관에
9: 사비도성에 어떤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이 네. 국립부여박물관에
10: 네.
9: 백제 금동 대향로면은 누가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것 같다라는
10: 진짜
9: 생각이
10: 탑티어 같아요. 탑티어.
9: 네. 네. 그러니까 저게 1993년 12월 12일 12시에
10: 밤 12시요?
9: 네. 발굴이 됐는데
10: 예, 예.
9: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10: 아, 예, 예.
9: 저게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그때 전부 다 모든 신문의 일면에 전면 사진으로 올라왔었습니다.
10: 예.
9: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10: 군대에서?
9: 아직, 예, 예. 아직도 이제 뭐 역사를 한참 공부하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10: 예, 예.
9: 우리나라에 저런 문화유산이 또 발굴될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놀라움을 갖게 됐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고 자료를 보니까 발굴 과정도 드라마틱했고,
10: 아, 그래요?
9: 그다음에 저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또 한편으로 예술적 가치, 그리고 또 거기에 얽혀 있는 백제의 비극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어서 명품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어떻게 보면
10: 요소를
9: 다 갖춘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 저도 최근에 이제 국립부여박물관에 갔는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처럼 저 금동대향로도 그 넓고 어두운 공간에 저 향로 하나만 딱 있으니까 진짜 바지 적실 뻔했어요.
9: 그러니까요.
10: 진짜로 그 웅장함이 대단합니다.
9: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게 그냥 유리장 하나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저게 이제 능사라고 하는 절 안에서 아마 그런 비슷한 아주 고즈넉하고 아무도 없는

0: 저한테는 익숙한 게 그 동네 능산리. 예, 있는 왕들의 고분, 그래서 능산이 고분군,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답사 가면 뭐 정림사자 함께 가장 많이 가는 곳이었었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런데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주차장이 정말 조그마니까 안 되겠다. 주차장을
1: 확장.
0: 넓히자.
1: 어, 예, 예.
0: 그래서 부여 왕릉원 옆에 조금 이렇게 넓은데 나성하고 붙은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1: 아.
0: 그럼 저기를 주차장으로 쓰자. 라는 계획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1: 예, 예.
0: 그러면 이제 주차장 계획이 설립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고학계는 어떤 발굴이 있냐면은, 이런 뭐 주차장이라든지 대형 건물이 들어갈 때 역사 유적이 있을 걸로 추정되거나 어떤 그와 관련 있는 지역은 무조건 발굴을 하게 돼 있어요.
1: 아, 주차장 만들어도 되는 곳인지.
0: 그렇죠.
1: 어, 그렇죠.
0: 그래서 거기에 유물이나 문화유산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소품이 나오면 그걸 또 수습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1: 아, 예, 예.
0: 그러니까 이런 걸 구제 발굴이라고 하는데,
1: 아.
0: 우리나라에서는 학술 발굴의 비율보다 구제 발굴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1: 부대 시설 만들다가 발굴이
0: 도로 뭐 아니면 아. 도시 신도시 건설 하면 전부 다 발굴단들이 먼저
1: 아.
0: 들어가요.
1: 예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요게 끝나야 되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소규모의 구제 발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대 이쪽 연구자들이 볼 때는 아, 여기가 주차장 만들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전에 80년대 보면 뭐 기화조각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1: 아, 근처에 뭔가 유적이 많으니까.
0: 네. 그러니까 나성도 있고 왕릉원도 있고 왕릉도 있고 그러면은
1: 네.
0: 그 사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1: 네.
0: 라고 하면서 행정부 행정 담당자는 주차장.
1: 네.
0: 근데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구제 발굴에 들어가서
1: 네.
0: 우리의 사명은 뭐다? 이 구제 발굴을 해서 여기 네. 주차장을 못 만들게 해야 된다.
1: 어.
0: 그래서
1: 동상이몽이네요.
0: 네.
1: 예.
0: 그래서 이제 92년에 1차 구제 발굴에 들어갔었는데 약간의 이제 유물 소품이 나온 거예요.
1: 어, 나왔어.
0: 어, 나왔는데 예. 이거 갖고는 주차장 건설을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겁니다.
1: 아, 그 정도 유물은 아니다.
0: 네, 그래서
1: 오,
0: 예. 설득을 해서
1: 예.
0: 2차 발굴을 해보자
1: 아.
0: 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2차 발굴을 했는데 뜻밖의 이제 건물지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갖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뭐 1호 건물, 2호 건물, 3호 건물 이렇게 이제 건물지가 나왔는데
1: 건물이요, 건물?
0: 네, 예. 건물이 있던 흔적.
1: 아, 건물 흔적. 예,
0: 네.
1: 예, 예.
0: 이게 이제
1: 예.
0: 발견이 돼서 야 이거 뭔가 희망이 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1: 아...
0: 그런데 이제 1993년 12월, 그러니까 공사가 이제 92년부터 들어갔는데 93년 12월에 이제 발굴을 하다가
1: 네.
0: 이렇게 뭔가 이제 그죠 겨울이니까
1: 일단 약간 기대감은 좀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0: 네, 기대감은 어. 낮아요. 그래서
1: 어, 예.
0: 아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1: 네.
0: 하다가 나무판으로 만든 큰 어떤 상자 같은 게 나온 거죠. 어? 나무판이 나왔네 하고 딱 열었는데 뻘 사이에 뭐가 번쩍번쩍 금속 같은 게 빛나는 거예요.
1: 아, 뻘에서?
0: 뻘에서.
1: 아, 저 상태예요?
0: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조금 발굴을 한 거고 저기 물이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이야.
0: 그러니까 연구자가 손도 관장님 하면서
1: 아, 네.
0: 당시 국립부여박물관장님을 불렀죠.
1: 예, 예.
0: 그랬더니 야 이거 뭐다 대단하다라고 해서
1: 어.
0: 이게 딱 보니까 너무 귀해 보이니까
1: 네.
0: 저거 들어올리면 안 되거든요. 들어올리면
1: 아.
0: 깨져버려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흙을 다 치워서 그 완전히 몸체가 드러내니까
1: 아,
0: 물을 빼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빼내냐면 스펀지를 넣어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면
1: 네네.
0: 그걸 짭니다.
1: 일일이.
0: 네, 오, 그걸 일일이. 넣어서
1: 예.
0: 짭니다. 그때가
1: 어.
0: 12월 10일. 손이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1: 아 추울 때네.
0: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1: 손이 얼어서. 아 진짜.
0: 이제 그렇게 하면서
1: 예, 예.
0: 이제 이거를 꺼냈고 그다음에 이제 멀리서 보던 사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말씀해 박산로구나라고 하면서 향로라는 건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1: 박산로라는 향로구나.
0: 그렇죠.
1: 어, 예.
0: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금동 대향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으니 만약에 1차 발굴로 끝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팔트를 덮어버렸으면
1: 저거 못 봤네요.
0: 저것도 못 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백제 역사의 더 세밀한 안타까운 이야기도
1: 예.
0: 뒷이야기가 사라질 뻔했던
1: 야.
0: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어, 백제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발굴이 1971년에 있었던 무령왕릉 발굴입니다.
1: 아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20여 년 지난 사이에 사람들이 백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아 백제.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낱말 중에 하나인데 뭐 잃어버린 왕국. 어, 자기네들이 기억을 못하면서 잃어버린 왕국. 잃어버린
1: 그렇죠.
0: 왕국 아닙니다.
1: 예, 예.
0: 백제도 엄연한 왕국인데
1: 예.
0: 아무튼 어, 그런 것처럼 백제 역사가 조금씩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감동이나 어떤 인상이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1: 93년에
0: 이게 딱 야. 등장을 하니까 다시 사람들의 가슴이 두근
1: 그러네.
0: 두근 그러면서 저게 뭘까 이제 일단 발굴 현장은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졌으니까

0: 기자들에게 밝혀졌으니 저 유물은 뭘까?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한국이 약간 선진국으로 올라간 느낌이 드는 게
1: 왜요? 왜요?
0: 그때 만약에 이게 70년대면 바로 그 들어서 물기 닦고 사진 찍게 했을 거예요.
1: 함부로 다뤘을 건데.
0: 그렇지만 명품 배우는 예. 해당하는 어울리는 분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박물관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흘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소한 물기는 닦고
1: 명품 대접 해줘야 됩니다.
0: 그 다음에 어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또 우리도 뭔가 보도 자료를 내려면은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열흘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열흘 동안 사람들이 이제 막 기사는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약간 이제 붐업하는 느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국민들도 금동대학로의 존재를 알고 열광하게 되고 당시 김영삼 이제 전 대통령이 일대 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해서
0: 네.
1: 총 16년 동안 2011년까지 11차 발굴이 이어지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이제 그 근처 가면은 발굴은 하고 있는데 이제 능사 발굴은 아니고요. 절터 발굴은 아니고 그 옆에 이제 나성 발굴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을 지금도 발굴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12월 22일 이 발굴 성과를 발표하기로 한 날 많은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신경질을 냈대. 그때 부여에 막 비 눈도 오고 막 그랬는데 기자분들이 도착하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냐 그런데 이게 딱 등장하는
1: 오는 순간 압도되지.
0: 아, 그러니까 그 뻘에 있을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1: 이건 일면이다 무조건.
0: 네, 그러면서 일면으로 펼쳐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향로의 이름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굴하셨던 분이 향로다. 근데 그때 이제 신선들이 사는 곳을 염두에 두고 만든 향로를 박산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아, 예.
0: 그래서 이때 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제 백제니까 네. 그다음에 금동이니까 구리로 만들었고 금도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1: 네.
0: 백제 금동 그다음에 밑에 용이 있어요.
1: 예, 예 있어요.
0: 위에
1: 예.
0: 봉황이 있습니다.
1: 있죠. 예.
0: 그래서 용봉.
1: 아 용봉.
0: 그다음에 예. 저 위에 있는 산이 봉내산이라고 하는 신선들이 사는 산입니다.
1: 아, 가상의 산이에요.
0: 네, 그래서 예. 그다음에 향로니까 백제 금동 용봉 복내산 향로였어요. 처음에 이름이
1: 백제 금동 용봉 복내산 향로군요.
0: 예, 그래서 예. 저도 그 이름을 한동안 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1: 아, 그러네. 지금은 조금 짧아졌네요. 예.
0: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예. 이 저 산 모양을 두고 도교와 관련됐다면 복내산이 되는데 불교와 관련되면 수미산이 됩니다.
1: 수미산이라는 불교 세계에서의
0: 산. 네, 불교 세계의 산이 있어요. 인간 예. 세계와 불교계를 연결하는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1: 예예.
0: 그러니까 이게 수미산파와 복내산파가 서로 양보를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다 복내산이라는 이름을 섣부르게 부를 수는 없다.
1: 학자들의 생각이 갈렸군요.
0: 그렇죠. 예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아직까지 연구가 좀 더 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백제는 맞으니까 금동은 확실한 거고.
1: 확실하고. 예.
0: 그러면은 좀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로
1: 백제 금동 대향로
0: 대자를 붙이자.
1: 잘하셨네요.
0: 그래서 예. 지금 공식 이름이 백제 금동 대향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1: 그렇게 된 것이군요.
0: 네.
1: 근데 이 향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유물이 세상에 나왔다던데 뭐 어떤 유물이죠?
0: 네, 그래서 이제 이때 공식적으로 이제 발굴이 들어가서 이 공간이 절터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도 이제 그 절터 이름은 능사 정도. 그러니까 그 옆에 왕릉이 있으니까. 왕릉에 딸려 있는 제사를 지내는 절 정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6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굴이 예. 들어갔는데
1: 네.
0: 그런데 1995년에 이 절터에서 또 하나의 유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1: 뭡니까?
0: 이번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돌덩어리, 그러니까 밑에는 그 네모나고 위에는 둥그런 그런 돌덩어리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러면 돌덩어리 나오면 아 돌인가 보다 하면 되는데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제 창왕이라고 하는 명문이 적혀 있어요.
1: 아, 그러네요. 글자가
0: 오른쪽
1: 있네요.
0: 위에. 예, 예, 예. 그러니까 백제창왕이라고 하면은 역사 연구자들이 이 사람하고 바로 짚어냅니다.
1: 창왕인가요?
0: 창왕인데 예. 백제 때는 어떤 왕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1: 예.
0: 살아 있을 때는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의 이름이 부여창입니다. 근데 부여창이 왕이 됐으니까
1: 창왕.
0: 창왕. 나중에 그 사람의 시호를 따로 붙여서 위덕.
1: 예.
0: 그래서 위덕왕이에요.
1: 아, 위덕왕.
0: 네, 삼국사기 기준으로는 위덕왕이지만 별명으로는 창왕이라고도 불렀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1: 예, 예, 예.
0: 이거 위덕왕이잖아.
1: 예.
0: 그럼 이거 위덕왕 관련 있는 거네?
1: 그렇죠. 근데 저게 뭐야?
0: 라고 하고 예. 찾아낸 것을 발견했는데 예. 저거의 일단 용도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탑 같은 것을 세우면은 예. 맨 밑에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사리를 굉장히 화려한 보석 같은 것으로 꿈이 아니라 꿈이거든요. 예. 화려한 어떤 금동 상자 같은 걸로. 근데 그거를 보관할 또 하나의 외함이 필요해요. 외곽의 박스가 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2: 아,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저거는 마지막에 목탑을 세우는 절이 완성될 시기에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매형 공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2: 매형 공주가 뭡니까?
0: 그러니까 자매 맺자에다가 형은 우리가 형할 때 형입니다. 누구냐면은 창왕의 누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 명문을 분석을 했더니 창왕 시절에 네. 창왕의 누나가 네. 이 공간에다 사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아. 하는 것들을 아. 새겨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 창왕의 누나가 네. 아, 누나를 매형이라고 불렀군요.
0: 그때. 그러니까 그때 예. 백제에서 불렀던 독특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2: 나도 그렇게 불러야지
0: 누나. 아, 그럼 두 분이 올 겁니다.
2: 그렇죠. 그렇죠.
0: 자, 그래서 이제 네. 여기에 창왕, 그다음에 창왕의 누나, 향로, 이 석조사리감이 뭔가 하나의 연결된 어떤 백제 사건하고 관련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2: 역사적 사건.
0: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럼 이 네 개의, 그러니까 두 명의 인물과 두 개의 유물을 연결하는 존재가 누굴까라고 네. 봤더니 554년이라는 네. 연도가 등장을 하고 예.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 역사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역사 사건의 핵심 인물로서 백제 성왕이
2: 예.
0: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2: 아, 이게 어떤 사건이죠? 관산성 전투?
0: 이 관산성 전투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백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하고 나서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복도 할 겸 그리고 옛 백제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한강 유역 확보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짭니다.
2: 예.
0: 그런데 백제가 고구려랑 맞서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2: 예.
0: 그래서 당시 약관의 젊은 왕이었던 진흥왕한테 연락을 합니다.
2: 아, 신라 진흥왕.
0: 우리 같이 예. 가자. 그래서 아. 니네는 상류 쪽, 그러니까 네. 동쪽을 차지하고 우리는 하류 쪽, 지금의 서울 쪽을 차지하겠다. 진흥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잖아요.
2: 예.
0: 그래서 그 둘이 551년에 전투를 해서 각자의 영역을 차지를 합니다.
2: 아, 이겼군요. 예.
0: 그러니까 이제 성왕은 너무 기뻤던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러던 어느 날 553년에 네. 신라가 갑자기 옛 백제 영토까지 차지해버린 거예요. 지금의 서울 지역.
2: 아, 연합군이었던 신라가 갑자기?
0: 네. 오. 그러니까 네. 갑자기 백제가 어떻게 보면 이 서울 영역을 차지했다는 거는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서해로 확보하는 교두보거든요.
2: 중요하죠.
0: 이 교두보를 뺏겨버린 겁니다.
2: 어, 예.
0: 그리고 이제 성왕은 느꼈죠. 저 배신?
2: 배신이죠. 백제 입장에서.
0: 배신은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들도 말리고 다 말리는데 전 병력을 모읍니다. 우리 이제는 누구를 친다?
2: 신라.
0: 신라를 친다.
2: 오.
0: 그래서 야 대가야 니네 우리 편이지. 그래서 대가야까지 불러가지고
2: 아, 예.
0: 그 다음에 왜 너네 지금 몇 명 와있지 걔네들까지 불러가지고
2: 아, 일본도?
0: 전 연합군을 꾸려서 예. 이 백신라를 공격하니까 이제 신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2: 그렇죠. 비상.
0: 그래서 신라가 발칵 뒤집혀서 그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옥천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이제 관산성이라고 부르는 아.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2: 예.
0: 성왕은 이제 나중에 갈 생각이었는지 아니면은 전투를 뒤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할 생각이었는지 부여에 있었습니다.
2: 예.
0: 그리고 이 전투를 실제로 이끌었던 건 태자였던 위덕왕.
2: 창창.
0: 예, 여창이
2: 오.
0: 예. 지휘를 하고 있었던
2: 예,
0: 거예요.
2: 예, 예.
0: 초기 전투에서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백제가 승리합니다.
2: 오.
0: 그러니까 이 승리했던 소식이 부여로 전해졌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2: 성왕으로서는.
0: 예. 그래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성왕이 정말 조심스러운 왕인데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약간 방심을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왕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2: 아들 응원하기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런데 루트가 예. 어디를 지나면 보은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충청북도 보은.
2: 네, 보은.
0: 이 보은에 삼년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가 신라의 엄청난 요충지입니다.
2: 요새?
0: 요새 같은 곳이에요.
2: 그래요? 예.
0: 그런데 이 정말 운이 없게 예. 여기를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계를 하던 예. 이 신라 병에게 성왕이 잡혀요.
2: 아니 저기 뭐야 부여에서 왜 보은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셨대?
0: 그러니까 옥천을 갔는데. 옥천 가는 길이 위로 예. 돌아서 위로 갔던 거예요.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 예, 예.
0: 그러니까 저기에서 잡혀서 성왕이 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2: 아 그래요? 아들 네. 만나러 가다가?
0: 아들 만나러 가다가.
2: 성년산성에서?
0: 그러면 신라는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냐면은 옥천에다가 전하는 관산성에다.
2: 예.
0: 그러면은 성왕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이 지금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백제군으로 볼 때는 사기가
2: 떨어지죠.
0: 땅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예.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서울 쪽에 있었던 신라의 주력 부대가 남하를 하고 있었던 거죠.
2: 아, 저쪽에서 또 내려오는구나.
0: 네, 이게 이제 진짜 부대인 거예요.
2: 아.
0: 이 부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김무력.
2: 아, 김무력.
0: 김유신의 예. 할아버지.
2: 예, 김무력.
0: 김무력이 내려와서 결국은 이 전투에서 백제는 전멸에 가까운
2: 아, 다 잡은 승리를 놓쳤네.
0: 네, 다 잡은 승리뿐만 아니라 전멸에 가까운. 그래서 위더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태자를 포함해서 소수의 귀족들만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2: 예.
0: 이 백제 병력 전체가 어떻게 보면 몰살당하는 패배를 맞게 됩니다.
2: 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이제 성왕이 죽었으니까.
0: 네.
2: 창왕이 어쨌든 나라를 이어가려면 자기가 계승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창왕이 이제 왕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삼국사기 기록과 그다음에 일본서기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554년에 성왕이 죽었으니까 바로 위더강이 올라가면 되거든요.
2: 네.
0: 그런데 창왕이 삼국사기는 그냥 554년에 즉위한 걸로 돼 있어요.
2: 네.
0: 그런데 일본 쪽 기록에는 3년 뒤에 즉위한 걸로 돼 있어요. 추정을 해보면 아마 3년상을 치른 것 같아요.
2: 아, 그럴 수 있겠네요.
0: 그러니까 내가 왕은 왕이지만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왕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는 네. 걸 표현을 하니까 저쪽 기록에는 어? 왕이 3년 동안 없는 것 같아 라고 기록으로 남았을 아하. 가능성이 있는 거죠.
2: 예, 예.
0: 이제 그만큼 위더강도 충격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제 귀족들은 위더강을 보고 아니 그때 아버지를 말렸어야지.
2: 위더강은 옥천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말려?
0: 아니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2: 아 처음에?
0: 네. 왜 말리지 못했느냐. 이게 당신네가 문제가 돼서 우리 네. 백제가 위험해지지 않느냐.
2: 네.
0: 당신은 귀족하고 왕이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약간 대등한 관계였거든요.
2: 아 위더강이 좀 수세에 몰렸네요.
0: 네.
2: 예.
0: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 예예.
0: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더강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기려야 되는데. 더 비극적인 건 목은 성왕의 목은 신라로 갔고요.
2: 아.
0: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백제 부여에 있는 무덤에는 만약에 성왕의 시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몸만 있는 것으로
2: 아,
0: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2: 아, 예.
0: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그 비극적인 최후,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눈앞에서 봤던 어떤 슬픔, 어떤 백제의 위험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제를 올렸을 텐데 그 제에 쓰였던 것이 바로 이 백제 대항로가 아닐까.
2: 대항로. 아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0: 네.
2: 아,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 내력이 있었네요.
0: 그렇죠.
2: 대항로에.
0: 그런데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절이 완성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2: 예, 예.
0: 그러다가 이제 14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절 자체가 완성이 다 됐을 때 그 누나였던 아까 매형공주라고
2: 매형공주.
0: 했던 그
2: 예.
0: 누나가 이제 석조사리감을 봉안을 하면서 모시면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리는 모든 삭 어떤 절을 짓는 행사가 끝이 나지 않았을까.
2: 아.
0: 그러니까 성왕의 비극, 그 비극을 마주한 아들이었던 위더강과 그 다음에 매형공주의 어떤 효와 어떤 슬픔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다
2: 예.
0: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관산성 전투와 위더강에 대한 역사적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동대향로는 뭐 딱 봐도 너무 멋있지만
0: 네.
2: 왜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처음 발견됐을 때 박산노다라고 연구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 네.
0: 박산노라는 게 중국 한나라 때부터 중국에 계속 만들어진 향로입니다.
2: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한때는 중국에서 이거 중국 거 아니냐 이렇게
2: 아, 그랬어요?
0: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2: 예, 예, 예.
0: 이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한 62cm 정도 되고 무게도 한 12kg, 13kg 되니까 옮길 수는 있는 문화유산이긴 합니다.
2: 아, 예.
0: 그런데 중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중국은 아무리 커도 20, 30cm인데 이 백제 대향로는 크게 62cm예요.
2: 아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네.
0: 그리고 모양도 기본적으로 네. 약간 모티브는 같아도
2: 예.
0: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 그래요?
0: 무엇보다도 저 백제 금동 대향로의 모티브가 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벽돌이
2: 네.
0: 이미 부여에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2: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산이 있는데 그 위에 봉황이 나와 있는
2: 네.
0: 그런 외리에서 발견된 벽돌 문양의 전돌이 있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문양이 들어간 전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백제 나름의 독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 예.
0: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처음에는 박산이라고 불렀지만 영주 방장 복내산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산이지만 대체로 지금은 이제 복내산이라고 하는 신선들이 사는 산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디테일과 전체 윤곽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2: 그걸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요소가 엄청 많더라고요.
0: 네, 기본적으로는 예. 크게 두 개예요.
2: 예.
0: 그래서 용이 있는 영역, 봉황이 있는 영역. 그래서
2: 그렇죠.
0: 몸통과 뚜껑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2: 네.
0: 기본적으로 받침에 있는 용이 하늘로 뭔가를 뿜어내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발로 버티면서.
2: 네,
0: 그런데 그 뿜어내는 물길이 뭘 만들어내냐면 연꽃 받침을 만들어내요.
2: 아.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향을 피우는 거죠.
2: 아, 그렇죠.
0: 그럼 이제 뚜껑을 덮어야 되잖아요.
2: 예, 예, 예.
0: 뚜껑은 산 모양이 이루어져요.
2: 여기 이제 연꽃 받침이
0: 예.
2: 그게 뚜껑이고.
0: 그러니까 연꽃은 예. 물에서 있는 그 식물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물의 세계고요. 여기 이제 산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이 쭉 펼쳐지는데 그 사이사이에 동물과 신선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3: 그렇더라고.
0: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다섯 명의 악사가 다섯 개의 봉우리 사이에서 네.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을 예. 이제 귀로 이제 상상을 하면서 뭔가 소리까지 들리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이게 이상세계잖아요.
3: 그러네요.
0: 그럼 이상세계가 완성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동물이 뭐냐면 멀리서 뭐가 날아오냐면
3: 봉황.
0: 봉황이 날아서 딱 앉아요.
2: 아. 저 장면이군요.
0: 네. 그래서 예. 봉황이 날아서 딱 앉는 이 모티브. 그러니까
3: 미쳤다.
0: 네. 그래서 예, 예. 용이 만들어낸 첫 번째 세상을 봉황이 완성하는. 그리고 봉황은 양의 동물, 용은 음의 동물이거든요. 그 음양의 조화를 정말 탁월하게. 그래서 물의 세계와 산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렇지만 조화롭게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화려했던 백제의 옛 역사를 상상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예. 역사를 알아야 그 속삭임이 들릴 텐데
0: 네.
3: 예, 그 역할을 또 박광일 선생님께서 잡지사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보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죠. 금동대향로, 백제 금동대향로에 대해 오늘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충청남도의 마스코트는 충청이라는 남자아이와 충남이라는 여자아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이제 충청이의 얼굴이 백제 금동대향로 모양일 만큼 충남 또 부여를 대표하는 문화재. 저도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국립부여박물관 정말 금동대향로 말고도 볼거리가 워낙 많고요. 또 근처에 국남지라든지 산책할 곳도 잘 돼 있으니까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민주진영 내에 서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꿈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경무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건강에 대한 덕담도 건넸습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의 오늘의 만남 주요 장면으로 준비하고요.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은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당권 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두 번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말로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을 두고 후보들 간 유불리를 두고 당내 잡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가 당 기강을 잡기 위한 이른바 한동훈 파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커 따련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퇴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용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종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자,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이제 오늘 오후 5시 40분부터 이게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네요.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가 불안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서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저희 목동이 또 서쪽이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와 여의도 등 서남권에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비빔밥이 오르면서 통합의 밥상도 강조가 됐는데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좀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 두 분의 만남 자체가 큰 통합의 메시지를 익혔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 메뉴가 주목되는데 비빔밥, 민어탕, 과일, 화채 등이 준비돼 있었다고 합니다. 비빔밥, 말 그대로 화합과 통합의 의미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만남의 장면을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4: 예, 아유 이거 초대해 주시고.
5: 아, 별 말씀을요. 내가 좀 늦어가지고.
4: 근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니, 너무만 또 이러지 마십니다.
5: 아, 건강 괜찮습니다.
4: 아, 그래요? 네, 네. 국민 통합으로 이제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 그 위에서 민주개혁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겠습니다.
6: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외에는 확장하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고 말로만 안 되지 않습니까?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두 분이 이제 만남 초반에 이제 공개된 화면 속에서 나눈 대화의 장면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두 분의 만남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잘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 주시죠.
7: 우선은 작년에 취임한 이래로 예.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만남 처음이죠.
1: 예.
7: 이제 그런데 이 만남이 주목됐던 것은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에 조금 너무 과열 양상, 갈등의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고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두 분의 만남만으로도 조금 당원 또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컸던 건 사실이고요.
1: 예.
7: 그리고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도 상당히 주목됐는데 일단은 통합과 화합에 대해서 두 분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빔밥은 늘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죠. 작년에 그 취임 선서하고 나서 여야 당대표들하고 첫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그때도 네. 메뉴가 비빔밥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또 식사 메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집권 여당과 또 이런 그 내부의 관계 속에서 예. 조금 그래도 좀 안심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우리 장 소장님.
3: 그러니까 비빔밥을 한 것 자체가 진영 내 갈등과 분란이 많다라는 것을 자인을 하는 것 같아서 꼭 비빔밥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 그게 더 커 보였어요, 저는.
1: 네, 메뉴가.
3: 네. 아. 그래서 뭐 일부러 비빔밥을 하는 게 맞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3: 두 분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약간 강조점이. 네,
3: 강조점이 뭐가 다르냐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개혁진영, 빛의 혁명을 했던 사람들과 큰 단합 이뤄내라.
1: 예.
3: 거기에 방점이 박혀져 있고
1: 예.
3: 이재명 대통령은 끊임없이 외연확장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단합은 얘기했지만 예. 이 결론으로 목표하는 게 좀 다르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3: 저는 오늘 만남에 있어서 여기에는 영상에서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의미 있게 이제 읽은 그 대목이 뭐냐면 두 전직 대통령은 수시로 소통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자꾸 뭐 문재인 편, 이재명 편 너희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우리 이간질하지 말아라.
1: 예. 예.
3: 그냥 재해석하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 만났고 껴안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자리 왼쪽으로 양보하고 이런 화합하는 모습 이것만 가지고 우리 지지층들은 판단해야지
1: 예.
3: 자꾸 뭐 김어준 씨, 유시민 씨처럼 자꾸 진영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시키고 중축, 재건축 이런 식으로 자꾸 진영을 분열시키지 말아라. 그 의미가 여기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얘기도 잘하고 소통하고 서로 오해 없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단합을 강조하신 것만큼 갈등과 분란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만으로 이 전당대회가 아주 아름다운 아이고 정청래 대표님 정말 대표 자격이 있으시죠? 뭐 김민석 총리님도 어이구 훌륭한 대표 될 자격이 있어요.
1: 예.
3: 이럴까. 그냥 이거는 한 이틀 정도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그렇게 오래 가요?
3: 이틀. 내일까지는 그래도
1: 내일까지
3: 좀.
1: 간다.
7: 아니 뭐 두 분의 만남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전당대회가 네.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1: 예.
7: 그런데 뭐 비빔밥 메시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그 19일날 춘추관 브리핑 하실 때
1: 아하.
7: 당내 그 당청 간의 일정 부분 어떤 그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1: 예.
7: 그래서 그러면서 전쟁이 아닌 경쟁을 해야 된다. 더 나아지기 위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1: 예.
7: 그래서 저는 비빔밥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따로 국밥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1: 예.
7: 문재인 대통령도 본의 아니게 정말 전대에 소환된 측면이 있잖아요.
1: 예.
7: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아니, 그리고 어차피 전당대회는 경쟁하니까 이거는 뭐 좀 치열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 내부가 단합하고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신 거고, 또 그 기반 위에 외연 확장으로 가자는 거고, 저는 근본적인 생각은 같다고, 뉘앙스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1: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현미경 보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했던 거 약간
3: 예 그거 읽으라고 저희 평론가 아, 뭐 예. 출연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그건 아 이제 해결됐네요 이제 끝났네요 이제 뭐 통합 하나 예.
7: 다른 듯 같다고 생각해요
1: 예예
3: 그리고
1: 예 말씀하세요
3: 그냥 뭐 에피소드
1: 좋네 이런
3: 불쌍한
1: 거.
3: 게 있습니다
1: 누가
3: 달고기가 불쌍한
1: 달고기가 뭐예요? 네.
3: 여기에 메뉴로 달고기가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1: 아~
3: 처음 들어보시죠, 달고기.
1: 달고기가 뭐예요? 닭고기도 아니고 달고기?
3: 비싼 물고기래요.
1: 오~
3: 이제 이거 먹으려고 달고기 씨가 마르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1: 아~
3: 달고기가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1: 갑자기?
3: 전반적으로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달고기를 네.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런 고기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메뉴상.
7: 대표 메뉴는 미너탕하고 비빔밥이 소개가 돼서 화채하고.
1: 네. 네.
3: 그리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의 갈등과 분란이 이제 심해지고 네. 눈치를 보지 않고 막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유는 네. 이해찬 전 총리 빈자리가 좀 커 보인다.
8: 어른이 없다.
3: 예. 네, 그래도 좀 유시민 씨가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네. 이재명 대통령 곁에 있었으면 그렇게 막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말을 함부로 퍼부었을까?
8: 예.
3: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시민 씨만 참전 안 하고 좀 자제했으면은 예. 이렇게 분란과 갈등이 커 보이지 않았거든요.
8: 아하.
3: 정청래 대표가 과연 이해찬 총리가 있었으면 살아 계셨으면
8: 예.
3: 이렇게 대통령 막 다리 걸고 뭐 대통령한테 대들고 이런 모습을 과연 보일 수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훈장 역할을 하는 큰 어른의 부재가
8: 아하.
3: 지금 진영 간의 갈등과 분란을 상당히 좀 크게 만들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8: 훈장 어른 네,
3: 그 역할을
8: 역할.
3: 할 것인가? 어 문재인 대통령이 단합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 입 다물고 단합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과연 이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7: 그래서 이해찬 총리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네 분이 정말 오열하셨잖아요. 아마 이런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저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8: 예, 그렇군요.
3: 제 말이 맞다는 얘기죠?
7: 그렇죠.
8: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두 대통령이 이제 서로 자주 소통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일단, 그렇죠. 진보 진영 내부에는 뭐,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또 이제 이 두 대통령의 말을 아까 이제 전해드린 그 장면을 두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점이 좀 달랐다라고 또 각 또 진영 내에서 서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않을까.
3: 하겠죠.
8: 뭐, 이런 생각도 좀 사이지긴 합니다. 자, 한판승은 항상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 우리 과거신 기자가 빗길을 뚫고 도착했습니다. 예. 자, 우리 과거신 기자님 환영하고요.
9: 아, 죄송합니다.
8: 예, 아니에요. 아. 예,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러니까 차 앞길이 좀 안 보일 정도였죠, 비가?
9: 갑자기 또 엄청 오면서.
8: 네.
9: 다 와가지고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8: 어, 차를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안 버리고 왔구나, 그죠? 예, 잘했어요. 예,
9: 다음엔 차를 버리고
8: 차는 그치. 소중하기 때문에. 아니요.
9: 차를 버리고
8: 아, 아니. 자, 일단 과우승 기자 기다리던 애청자들이 드디어 좀 평안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오늘 어제 이제 여당이 늦게 11개 국회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는데 또 이제 선출되신 면면이 또 주목할 만한 분들이 있고 야당은 또 이제 투쟁을 예고했군요.
10: 네, 민주당이 어제 저녁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8: 예.
10: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8: 예.
10: 운영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의원,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8: 예.
10: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요.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또 11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민의 의원들의 위원직을 사임하기로 하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마지막까지 쟁점은 법사위원장이었고요.
8: 아하.
10: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대로 일단 11대 7로 배분을 했고
8: 예.
10: 야당목 7개를 남겨놨다라는 입장입니다.
8: 예.
10: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반드시 야당목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콧을 시사했습니다.
8: 예, 일단 법사위원장. 아, 이 법사위원장. 항상 이 법사위원장의 문제인데 이제 서영교 의원이 유임됐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이 또 서영교 의원 성대모사 하시니까. 자, 법사위원장.
3: 잘 된 거예요? 유임됐어요? 감사해요? 오늘 인터뷰했는데 본인께서 좀 강성 이미지가 있지만
8: 네, 네.
3: 좀 대화 타협 조정해 나가면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요.
8: 야, 앵커가 이정하고 후기 저녁에 와서 못 믿겠어요.
3: 아니, 저도 그냥 그게 꼭 그렇게 하시라고 당부를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8: 네.
3: 조금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8: 예, 예.
3: 인터뷰에서도. 그러면은 대화 타협이 좀 쉽지 않겠다. 좀 그런 인상을 가졌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투쟁 이러잖아요.
8: 그러니까.
3: 얼마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이거.
8: 근데 투쟁하면 국회를 보이콧 한다는 건 뭐 카드가 뭐예요?
3: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피켓 시위.
8: 피켓 시위.
3: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8: 아, 로텀도르에서 그 이제 쭉 쳐서 이렇게.
3: 안 할 것 같아, 이제. 뭐. 아... 그냥 요 정도 계속 할 것 같고, 정당식 네, 원내대표가 네. 그냥 계속 공중전 메시지를 그냥 민주당 공격할 것 같은데,
8: 예.
3: 민주당이 아쉬울 게 없어요. 뭔가 국민의힘의 협조를 못 받으면, 예, 예. 야, 이거 국회 운영이 어렵겠구나. 그래야 그래도,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국회의장하고 예결위원장 가졌으니까, 그냥 원래 전례대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재경이나 정무위까지 싹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번에.
8: 예.
3: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협조 안 해도 우리끼리 그냥 국회의원이 할 수 있어. 이런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썩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소수당일 때, 야당일 때 생각 좀 해봐라 라고 말씀드려요.
8: 예, 김지영 의원님, 이런 상태. 그
7: 사임의 18개인데 11개가 이제 민주당 몫이잖아요. 예. 7개는 남겨놓은 건데 예. 사실 굉장히 알짜 상임위도 남겨놨어요.
8: 뭐죠?
7: 국토위, 산자위 다 남겨놨단 말이에요.
8: 국토위, 그래서. 지역개발.
7: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번호표 받은 국민의힘 이제 위원장 후보들은 빨리 시작됐으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8: 속마음은?
7: 속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야 어차피 들어갈 건데 빨리 들어가서 일하자 이런 마음이 속내는 있지만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위원장 잔여 임기 뭐 한두 달 한 거라서 사실 법사위원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원내대표 선거도 사실은 접은 거였단 말이에요.
8: 그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보다 좋은 거구나. 아니 그냥 하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잔여 임기 하던 거니까 한 번 더 해서 마무리하겠다.
8: 마무리하겠다.
7: 예, 그런 네.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플랜 B를 가지고 왜 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내놓을 수 없는 카드였기 때문에.
8: 예.
7: 차선책, 그다음 플랜 B, C 준비를 해가지고 협상해서 하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8: 예.
7: 지금 이렇게 되면 보이콧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간사 중심으로 일단 열어서 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8: 예.
7: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야당은 투쟁 장소가 상임위였나 저는 생각해요.
3: 그래도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라고 말씀드려요. 본인들이 소수당일 때는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게 견제와 균형의 국회의 원리다 이렇게 그
8: 주장이었는데
3: 글쎄 말이에요. 지금 와서 그냥 계속
7: 그때 주신 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차제에 그 예. 법사위의 권한 있잖아요. 예. 자구 체계 심사 권한 이런 거 그걸 아예 그냥 없애든지 뭔가 조금 못 박았으면 좋겠어요. 다수당이 가져간다랄지 법사위는.
3: 그렇죠.
7: 네. 그렇게 규정해서 해야지 이게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힘겨루게 하는 것도 지겹잖아요 사실. 예.
8: 자 야당 반장님인 우리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 그 반응은 그 지금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그럼 실제로?
11: 일단 대외적으로는 네. 아 이런 의회 독재 절대 안 돼 못 받아 이거죠.
8: 네.
11: 그러나 사실 속으로 생각해보면은 네.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8: 서로, 괜찮은데?
11: 3선 이상 의원들 약간 두근두근 하거든요.
8: 국토위, 국토위? 산자위?
11: 그런 게 있죠. 사실은 그것까지 염두를 해 두고 민주당이 남겨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8: 예, 예.
11: 저는 약간의 이제 밀당 줄다리긴 좀 있겠지만,
8: 예.
11: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처럼 18개를 다 가져가 국민이다 보이콧하고, 이런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8: 결국은, 함께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1: 네, 뭐 특검 관련 부분으로 바터를 할 수도 있고요. 사실 협상 카드가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8: 예, 예.
11: 정영수 원내대표가 또 장동영 대표가 약간 기류가 다르기 때문에
8: 아하.
11: 약간 협상파 쪽 분위기가 좀 있어서
8: 예, 예.
11: 저는 뭔가 타결이 나올 거라 봅니다.
8: 그러니까요. 정영수 원내대표는 지금 요즘 발언을 보면 온도차가 좀 꽤 있어요. 예, 당대표와.
11: 있죠, 꽤 있죠.
8: 좀 같은 당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자, 이어서 검경합동수사본부 얘기 좀 해보면 신천지 관련 뉴스가 최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 최근 소환했다고 하죠?
11: 네, 신천지의 정치권 연결고리라고 지목된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합동사본부가 했습니다.
8: 예.
11: 노컷뉴스 CBS 보도에 따르면은 이 회장이 합수본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8: 예.
11: 특히나 이분이 왜 중요하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을 소개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8: 예.
11: 합수본은 신천지가 2021년부터 24년까지 주요 선거 국면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과정에 이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볼 거라고 합니다.
8: 예. 이런 가운데 이만희 총회장 이분 사람도 지금 구속 기소됐습니다.
11: 네, 맞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2021년 7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8: 예.
11: 정당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합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8: 예.
11: 그래서 이 총회장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2년 대선과 24년 총선을 전후해 국민의힘의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라는 건데요.
8: 예.
11: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일단 20대 대선 관련 혐의를 먼저 합수본은 기소를 했고 나머지는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방침입니다.
8: 예, 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 자체도 이 수사에 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굉장히 지금 뉴스의 화제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 한 5만 명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신천지를 통해서 국민의힘 입당된 사람의 숫자가 그분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9: 당적이
8: 네, 당적이 있는 거죠.
9: 그 최근 당원의 취해 갑자기 급감했다거나 이런 건 네.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유추되고 있습니다.
8: 예. 자, 일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혐의가 이제 정당법 위반 혐의인데 자, 처벌까지 이어질 것인가? 자,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김정희 의원님.
7: 정당법 42조 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당의 그 입당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예. 것의 위반인데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8: 아.
7: 그런데 지금 5만 6천 명 적어도 이상을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지파들의 필라테스 프로젝트.
8: 필라테스.
7: 예, 그 이름 하에 막 가입시킨 거잖아요. 신도들을. 예. 그런데 적어도 5만 6천 명 이상인데 최초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대선 총선 개입했다는 건데 2021년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8: 예.
7: 그러니까 5년이니까 공소시효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구속시키고 재판하게 되는 건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이 1931년생 95세잖아요.
8: 이만희 총회장.
7: 예. 예. 우리나라에 90세 이상 수감자가 5명이 있었고
8: 아.
7: 이분이 추가돼서 6명인데
8: 그렇군요.
7: 이만희 총회장보다 한 살 더 연장자가 있더라고요.
8: 아.
7: 1930년생 96세.
8: 예.
7: 그래서 고령 이런 것보다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밖에 또 다른 혐의들도 있잖아요.
8: 예.
7: 뭐 횡령 혐의 이런 것들. 음흠. 그래서 민주주의 유린이고 당심 교란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협조를 해서
8: 예.
3: 신천지 당원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분들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조치하지 않으면은요 또 그분들이 이 다음번 전당대회 개입할 수가 있을 것이고
8: 예.
3: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오염됐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 예. 사실은 이게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향후 더 있을 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정리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9: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앞으로 언제일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8: 네.
9: 금방 있을지 나중에 네. 있을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사실은 어떤 전당대회 주자한테는 상당히 당락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8: 예.
9: 싶긴 합니다.
8: 예.
3: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조건 투표하거든요.
8: 이게 또 사실은 어떤 종교를 가졌건 어떠한 뭐 믿음을 가졌건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덩어리처럼 가입해서 어떠한 일치된 단결한 힘으로 어떠한 것을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왜곡시키는 결과가
3: 그렇죠.
8: 나오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3: 이분들이 만약 자발적이 아니라 강요된 그런 네. 입당이었다면 그 강요한 분들이 누구를 찍어라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정당 민심에 당심에 왜곡이 될 수가 있잖아요.
8: 예.
3: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정리해야 됩니다.
8: 예. 홍준표 전 시장도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을 거 있어야 보입니다. 자, 이제 청룡기 야구대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경기 도중에 그 광주제일고 학생들 향해서 비하, 조롱성 응원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배재고 학생들. 이제 사과의 뜻을 밝히고 가겠다 했지만 광주일고 측에서 좀 거절한 상태네요.
9: 네.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 학부모가 광주일고를 예. 직접 방문해 사과하겠다 의사를 밝혔지만
8: 예.
9: 광주일고 측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유로 방문을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결국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8: 예.
9: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이번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의 부적절한 응원구 연호사에 대해 심의를 했고 결국 전국대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8: 예, 자, 전국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인데 그러면 과연 이 징계는 적절한 것이냐?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같은 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를테면 관련 발언을 했던 뭐 유튜버들이나 혹은 뭐 스타벅스도 징계 안 받지 않았냐. 학생들의 문제니까 뭐 그게 약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의 경우는 이 교육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6개월 출전 정지는 과도하다라는 SNS 글을 조금 전 올렸더군요. 그래서 여러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3: 물론 학생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네. 행동을 했다. 그 100번이라도 좀 사과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8: 예.
3: 근데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몇몇 또 뭐 정치인들이 예. 집단적으로 막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8: 누구를?
3: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서 뭐 상당히 뭐 혐오한 것에 대해서 과하게 좀 비난 비판하는 것도 좀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8: 예.
3: 그 이것이 혐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 예.
3: 그래서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발언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네.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은 지금 보면 아찔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는데 네. 제 학교 다닐 때 머리숱이 좀 없는 친구가 네.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보고 자꾸 다른 친구들이 그냥 대머리 해도 그냥 네. 그 친구만 웃고 넘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8: 예.
3: 근데 지금 같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처벌받을 수가 있잖아요.
8: 아, 당사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3: 그렇죠. 네. 살찐 사람 보면 막 뒤지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차별적이고 상당히 명예훼손적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들을 사례별로 좀 해가지고 이런 교육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7: 그러니까 스타벅스 탱크데이의 5.18 조롱과 혐오 이슈가 예. 예. 결국은 이렇게까지 번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권들도 그렇고 기성세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일치된 목소리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예. 정치권도 이견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저는 더가웃에서 이런 그 메시지가 뭐 이게 뭐 응원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예. 배재구 감독이나 어른들은 왜 안 말렸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8: 예.
7: 그다음에 또 홍석준 의원 전 의원이 라디오 방송 나가가지고 한 게 지금 이슈가 돼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논평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다. 징계하면 공산국가다. 이런 얘기 함으로써 결국에는 또 지금 이 어른들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조롱과 혐오의 밈이
8: 예?
7: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정치권 어른들의 잘못도 크다라는 생각인데 학생들도 이번에 조금 큰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징계 6개월은 어떻게 될 수 있는 또 줄여질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8: 예?
7: 아무튼 어른들이 잘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일치된 목소리를 내주는 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8: 네, 그러니까 뭐 이 이슈가 수복데이 탱크데이 논란 자체가 이제 뉴스로 많이 소비될 때 정확하게 이게 좀 뭔가 사회적 메시지를 다 전달이 안 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도 좀 돌아보게 되는데 과거신 기자도 말씀 주시면
9: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고 탱크데이 이야기까지 한 거 보게 되면 저는 전혀 몰랐다라는 학생들 측의 해명이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사과문을 보게 되면은 당시 정황과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8: 예.
9: 근데 저도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소위 말하는 일베식 밈 유희의 완성은 사과했더니 넘어가더라. 까지가 완성이거든요.
8: 아.
9: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6개월이라는 이 징계 순위 자체가 높으냐 그러냐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예. 한번 지표를 세울 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 예. 일단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12: K라디오

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매주 주일 여야 두 분을 만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영준 전 상금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준입니다.
1: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혁 전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자, 일단 오늘 일단 가장 큰 화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의 만남입니다. 한 2시간가량 오찬과 또 산책도 했고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고 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아, 인상 깊었던 메시지랄까 장면이랄까 총평해 주시면 먼저 김재영 체육께서 먼저 해주세요. 왜 웃으세요?
2: 걸을 찔렀죠?
3: 아니, 저쪽에서.
2: 걸을 찔렀죠? 제가 하고 나서 반박해야 되는데. 아, 네.
3: 아니, 기본적으로는 뭐,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두 분이 예. 만난 건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예. 그,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만나서 이제 뭐, 야, 우리 당내 내부 통합이 필요하다. 위원 확장도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 각자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1: 하나.
3: 예, 네, 그러니까 각자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 이게

0: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1: 예.
0: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상회담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서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1: 예.
0: 하지만 뭐 그 내용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앞으로 이제 그 나오는 어떤 반응들을.
1: 예.
0: 이 회담이 가장 성공적이었다면
1: 예.
0: 정청래 대표가 안 출마하겠죠.
1: 아.
0: 만약에 가장 성공적이었다면.
1: 성공적이면?
0: 네.
1: 출마 접는다?
0: 뭐, 그럼 이렇게까지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냐. 이러면 안 된다. 그 대통령 성공을 나도, 그, 저, 이재명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빚어졌으면, 뭐, 이렇게까지 만약에 얘기가 됐다면,
1: 예.
0: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안 해야 되는데, 글쎄, 그럴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좀, 발표되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예.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아, 그걸 봐야지,
1: 예,
0: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자, 우리 맥을 짚어주세요.
2: 네. 그냥, 우리가 보이다시피 통합 얘기를 했죠.
1: 예.
2: 거기에는 의견 일치는 된 것 같아요.
1: 예.
2: 방법론이 조금, 온도차가 있었다.
1: 오, 우리 맥 소장 보시기에도 방법이 좀 달랐어요?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통합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1: 네.
2: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계단론을 펼쳤던 것 같아요.
1: 계단. 민주당이 일단,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 개혁진영, 비체험이 함께했던 세력들 통합.
2: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단단하게 통합이 된 다음에 그걸 디딤돌로 해서 위원을 확장하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 성과 얘기를 하셨어요.
1: 예.
2: 이건 소쿠리론 같아요.
1: 소쿠리론?
2: 예. 네, 일단은 넓게 단단한 소쿠리를 가지고 일단은 담자. 담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쓰자. 이제 소쿠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쌀을 결을 쳐낼 때
1: 아.
2: 일단 담고 쳐내거든요.
1: 아하.
2: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이 통합에 대한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통합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이견은 없었다.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웠던 것들이
1: 예.
2: 그걸 받는 정세현 전 대표나
1: 예. 김민석 총리나
2: 예, 김민석 총리나 싸우지 마 했는데.
1: 예.
2: 가짜뉴스나 멸칭하고 써가지만 했는데,
1: 네.
2: 좀 나를 세웠다. 근데 저는 정청래 전 대표를 또 비판해야죠.
1: 아.
2: 왜 그러냐면.
1: 아, 왜, 뭐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2: 이게 이제, 이 두 전 현직 대통령들은 통합하고 싸우지 말고,
1: 네.
2: 우리 안에서의 단단함을 서로 속까지 단단하게 하자는 이제 현직 대통령 얘기도 있었는데,
1: 예.
2: 또, 그, 말하자면 합당 얘기를 쏙 꺼내서 그걸로 또 이제 의지를 가요.
1: 아.
2: 예를 들면은, 안으로 4대 통합,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통합, 밖으로는 범민주 진보 통합과 연대.
1: 예.
2: 범민주 연대 통합이 누굴까요? 조국 신당.
1: 예, 예, 예.
2: 이제 또 이제 합당론으로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겠구나.
1: 아.
2: 그러니까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싸우지 말고 갈등, 그 다음에 니 편, 내 편 나눠지 말고 내 편부터 챙기자고 하지 말고 좀 외연 확장합시다 했더니 또 다시 도돌이표.
1: 그러니까 원래 보안수사권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어떤 폐차할 거야.
2: 갔죠.
1: 이제 갔다가
2: 이제
1: 그
2: 1인 1표제가
1: 한다고 하니까
2: 합당. 1인 1표제도 생뚱맞게 툭 던졌는데
1: 예.
2: 반응이 없으니까
1: 예.
2: 이제 사실상 전북으로 갔어요.
1: 아.
2: 전북 가서
1: 이원택 지사를 만났죠.
2: 그렇죠. 전북 가서 일단은 전북의 소외론을 살짝 꺼내요. 자극시키고 그걸 내가 채워드릴게요 하면서
1: 메가 프로젝트.
2: 지금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이게 호남 특혜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전북 가서 그렇게 또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1: 예, 어유 지금 저희 우리 제작진은 원고를 단계론으로 작성을 했는데 맥 소장님이 소쿠리론으로 한 방에 다 얘기해가지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제 막 전북까지 찾아가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전북의 소외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말로.
0: 궁금한 게 있어요.
1: 왜, 왜, 왜.
0: 아, 정청래 대표 그렇게 비판하는데 거긴 징계 안 당하나 손 소장은?
2: 저요?
0: 네.
2: 이거는 온당한 평론이잖아요.
0: 아, 그래요?
3: 그럼요. 아니 당대표도 아닌데 뭘 징계를 당해요?
2: 그래요.
0: 아 그렇구나. 이제 지금 당대표가 아니구나. 아,
2: 같은 입주자예요.
1: 같은 입주자.
2: 거긴 배지 입주자, 비배지 입주자.
0: 아, 그렇구나.
3: 다
0: 아,
3: 우리 또 1인 1표예요.
2: 거기도 1표 나도 1표.
0: 아 우리는 그 당원 의지의 총합이신 분이게.
2: 아니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1: 거기가
2: 이상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1: 예, 예. 예. 자 아무튼 뭐 또 김정일 측은 갑자기 좀 부러운 듯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잠깐 또 국민의힘 이슈까지 살짝 또 짚었는데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제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 이제 이외 통합의 메시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게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이제 홍익표 수석도 이제 올라와서 말을 했네요. 유시민 작가나. 조국 전 대표 등 구체적인 사람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멸칭과 근거 없는 비방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을 모았다. 이게 이제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번 메시지

0: 그러면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이제 각 민주진영 안에 스피커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김민정 의원님 스피커로서 말씀해 주세요.
1: 아니 일단 입만 열면 분열의 아이콘처럼 돼버린 예. 이제 유시민 작가가 계시잖아요.
0: 예.
1: 그래서 지금 너도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잭나이프 들고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데
0: 예.
1: 본인은 입안에 잭나이프 있는 것처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 만나서 통합과 단합과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기반을 닦고 외연 확장도 하자. 그래야 2028년, 2030년 뭐 괄호 열고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0: 예.
1: 그런데 뭔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의 그 스피커처럼 빅 스피커처럼 노무현 재단 직도 내려놓고 하는 분이 사실은 이게 누구를 위한 그런 발언들이었나라는 예.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0: 예.
1: 사실 모두가 조금씩 이 좀 워워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이렇게 치열해지고 과열 양상으로 가면 이후에 전대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예.
2: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김어준 씨가 과연
0: 형님이라고 불러요?
2: 근데 형님이라고 해봐요 그랬더니 형님 그랬잖아요.
0: 예, 예, 예.
2: 아레나 뭐 거기서
3: 영종도
0: 인스파이어 아레나.
2: 예. 예, 예. 김어준 씨가 과연 그냥 이 말 듣고 그래 이제 나 가만히 있어야지 통합의 언어만 쓰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내가 하면 안 되겠지.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
0: 예.
2: 유시민 씨의 반응은 제일 궁금해요.
0: 어.
2: 그때 이제 그렇게 금요일 날. 여러 가지를 문제 제기를 해놓고 두 분 전직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만난 이후에
0: 예.
2: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0: 예.
2: 팔 걷어 붙였거든요.
0: 어디 나와요? 근데 나올 때가 뉴스공장
2: 매불쇼 나가겠죠, 뭐 이제.
0: 매불쇼?
2: 네, 거기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0: 한판 승부도 나오셔도 되는데.
2: 좋아요. 뉴스 명당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 두 분의 만남, 화합, 장면 이런 것들이.
0: 예.
2: 오래 가야 할 것 같지도 않고 효과가 그렇게 없을 수 있겠다.
4: 효과가 없었으면 좋겠죠.
3: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저는 여기 뭐... 저는 얘기 들으면서 약간
0: 들으면서.
3: 좀 기시감이라기보다는
0: 예.
3: 좀 격세지감 같은 게 느꼈던 게
0: 예.
3: 멸칭이라든가 가짜뉴스 안 된다. 뭐 맞는 얘기죠 당연히.
0: 예, 맞아요.
3: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무슨 지지자들 있잖아요.
0: 예.
3: 뭐 무슨 문구로 오소리도 있고,
0: 아, 문파,
3: 뭐, 예, 뭐 문파, 문빠,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아니 그 자기를 그 기자들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그런 문자 폭탄 날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0: 예.
3: 근데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양념이라면서요, 그거.
0: 아, 문전 대통령이.
3: 네, 민주주의 양념이라고 그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아마 유시민들 그때 그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유에 서 있었을 겁니다.
0: 예.
3: 그렇게 막 아니 그 그런 거 보면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야 우리 멸칭 쓰지 말고 그다음 우리끼리는 그 저 비판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가짜뉴스 만들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다른 사람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0: 예.
3: 그래서 그거 보면서는 좀 옛날에 그런 일이 생각이 나서 좀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계단론하고 소크리론 얘기했잖아요.
0: 맥 소장님의 네. 이론, 두 가지 이론.
3: 근데 계단론은 사실 통합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소크리론은 통합하자는 거겠지.
0: 단계적 통일.
3: 왜냐면요. 예. 단계적으로 가다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하느라고.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4: 비가 와서 비틀어지신
3: 거예요. 아,
0: 날씨가 좋아지기를. 굴룸이 하니까. 예.
3: 뭐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비틀어져. 웃음>
1: 아니, 저는 계단론에 대해서 자꾸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나서.
0: 어떤 노래?
1: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0: 언제쯤 노래요?
1: 아니 임영웅 씨 노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다 같이 타고 가면 안 될까요?
0: 엘리베이터, 엘베론.
3: 아, 그렇게 하세요. 뭐.
0: 그렇게 하세요.
3: 근데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4: 저는 이제 대통령 전 현직이
0: 예.
4: 오늘 말하신 건 통합이고 우리는 보기 좋게 통합이지만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0: 네.
4: 우리 진영 간에 싸우면 안 된다. 그거는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리 민주 진영 내에 어떤 통합과 결속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받아쳤던 게
0: 예.
4: 우리 안에 단합도 중요합니다. 속도 도 단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합도 중요하지만 속도 단단한 단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심중에서는 이게 단합의 모양을 갖췄다 하더라도 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뜻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진영 내에서 뭉쳐야지
0: 예.
4: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속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려스러웠던 거는 최근에 1년의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의 과정들.
0: 예.
4: 조승래 전 사무총장.
0: 예.
4: 2시에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자회견을 해요.
0: 본인 사퇴 기자회견.
4: 대통령 그걸 봐야죠. 이게 그냥 반도체 정책이 아닙니다.
0: 아,
4: 97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지식산업으로 전환, 그 다음에 이 이재명 정부의 지능산업으로 전환을 알리는 어마어마한 이 보고회를.
0: 4,700조.
4: 4,700조 이거를 보지를 않고 본인의 어떤 사태에 대한 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만큼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0: 네.
4: 그런 마음이 깔려있다라는 것들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당원들이.
0: 예. 우려하고 계시는데.
4: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0: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했습니다. 이제 김민석 총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당대표를 두 번 할 필요 있나? 그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조국신당과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걸 풀어가는 문제제기 과정이 잘못돼서 일을 그르쳤다가 본다. 여기 이제 총리로서 마지막 인터뷰, 본격 등판에 앞서서 나온 인터뷰 입장 정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전대에 토론이 진행될 때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두 번 할 필요 있나? 이 부분. 두 번 할 필요 있습니까?
1: 아니 오늘 이제 상임고문단하고 만찬 예.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조금 일찍 잡아서 하고
0: 예.
1: 고문 만찬을 가는 것 같은데
0: 예.
1: 제가 들은 한 대목이
0: 예.
1: 나만 안 해봤다 당대표. 난 안 해봤다.
0: 아, 세 명 후보 중에.
1: 세 명 중에.
0: 어, 맞네.
1: 정성래 직전에 했죠? 송영길 전 대표 하셨잖아요. 나는 안 해봤다.
0: 야.
1: 내가 지금 이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정말 필요한 인물이다.
0: 나만 안 해봤다.
1: 네.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0: 설득했어?
1: 하셔야죠. 이런 생각이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셔야죠.
0: 친석계입니까?
4: 아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친석계로?
1: 동교동입니다. 동교동.
0: 아, 동교동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0: 예.
1: 아, 하셔야죠. 잘할 네.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득이 되던데요.
3: 거기 당대표는 그냥 아무나 안 한 사람한테는 주는 겁니까?
0: 자격이
3: 안 한 사람이 나 안 했는데요. 그럼 줍니까?
1: 아니 자격이 충분해야죠.
0: 자격이 충분하다.
4: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횟수의 얘기가 아니라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0: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냐.
4: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을 네. 돌아봤을 때 그 어떤 평가 자체가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건이.
0: 그러니까.
4: 근데 돌이켜봤을 때는 이상하게 저번에 문정복 최고의 말이 계속 떠올라요.
0: 예.
4: 대한민국의 선장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0: 예.
4: 민주당의 선장은 정청래 대표다.
0: 예.
4: 같은 배가 아니에요. 다른 배예요.
0: 아.
4: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도 대통령이 뭐 4천조짜리 이 반도체 3대 예. 메가 프로젝트를 하든 말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이고
0: 아.
4: 우리의 민주당의 배는 그냥 가는 거예요.
0: 아.
4: 대통령의 순방을 가더라도 정청래 대표는 내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순방을 가리든 말든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죠.
0: 예.
4: 그런 지난 1년의 과정이 다시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에서 도움이 되겠냐라는 말을 저는 김민석 총리가 딱 지적한 거다.
0: 어휴, 맥소장님 요즘 수위가 아주 그냥.
4: 아니, 제가 있는,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0: 예,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3: 완전히 확실히 어디 갔어, 지금.
0: 어디 갔어요?
4: 38승부한.
0: 자, 장수장님.
2: 저는 그러니까 예. 이제 칭찬을 많이 하셨으니까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0: 김민석 총리에 대한
2: 네. 예. 아부만으로 당대표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운다고 볼 수가 없다.
0: 누구에 대한 아부?
2: 대통령에 대한 아부로 그냥 쫙 깔았잖아요. 이걸
0: 그러면,
2: 보면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과 있었던 에피소드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뭐 치열하게 뭐 바쁘게 달려온 부분 뭐 그 예를 또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막 이런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잘할 수 있다. 호흡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것만 지금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선출직이잖아요.
0: 그렇죠.
2: 선출직 집권여당의 당대표와 대통령급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0: 예.
2: 본인의 정말 정치적인 철학. 색깔, 철학, 가치 이런 것들도 한 축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 대통령하고 호흡 잘 맞출 수 있어요. 나는 그 당에 있을 때도 내가 전략기획본부장하고 뭐 여러 가지 최고위원으로 같이 호흡 맞춰서 제가 잘 뒷받침했잖아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어필하고 있거든요.
0: 예.
2: 과연 이거 아주 득표력을 쫙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0: 예.
2: 호남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전 정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0: 예.
2: 막 강요하면은 반발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0: 예.
2: 대통령께서 좀 더 세게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세일즈하게 되면
0: 지난 1년간 최고의 성과를 내는 도움된 분이다.
2: 국민의 목숨을 살린 우리 총리 막 물론 자살자 뭐 그 예방 때문에 예. 얘기를 하셨지만
0: 예.
2: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일즈를 강하게 하면 뭐야 지금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 대통령 찍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 선을 넘지 않는 세일즈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어쨌든 나는 지도자 깜이에요. 깜이라는 거를 입증을 김민석 후보자가 해야 돼요.
0: 사실 다음 당대표는 이제 총선 공천 함과 동시에 다음 대선에
2: 후보예요.
0: 중요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2: 그걸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은 네.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0: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이제 권리당원이 많이 있는 전북을 찾았죠.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갔어요. 오늘 취임식 전국 다 했어요, 사실은.
2: 다 했죠.
0: 울산도 하고, 뭐, 그거 다, 대구도 하고, 다 했는데, 전북지사에 가서, 취임식에 딱 가서, 이, 광주, 전남에 반도체 투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전북은 소외됐다. 우린 모여. 모여는 충청 사투리구나. 아무튼 근데 이제, 모셔.
4: 모여.
0: 모셔. 모여, 이게. 했는데 이제 소외감 언급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뭐예요? 이게 내가 뭔가 손을 대서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까? 이 정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김희정 의원님 해석해 주세요. 정청래 판독기.
1: 아니 이 얘기는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0: 예.
1: 그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당원들이나 또는 지지자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0: 예, 예.
1: 전북은 호남에 내에서도 또 다른 약간의 소외감이 있다. 호남 하면 광주 전남 중심으로 뭔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바로 이제 그 지점을 얘기를 한 건데
0: 예.
1: 글쎄 이거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언급하는 게 이게 대통령 당정청의 원팀 원보이스 자세인가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0: 걱정하지 말라 하면 나도 내가 뭔가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말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향후에도 뭐 전북과 함께할 수 예. 있는 뭔가를
0: 만들어내겠다라는
1: 예, 저도 열심히 건의하고 정부에도 예. 얘기하고 하겠습니다라는 정도로 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0: 예.
1: 걱정하지 말라. 지금 전북 무시하는데 내가 잘할게.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돌려서 저는 이 정부에 대한 비판처럼 보이기 때문에.
2: 그건 정부예요. 대통령이지.
1: 그렇습니다.
2: 대통령에 대한.
0: 두 분이
2: 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4: 쉽게 설명하면
0: 쉽게
4: 그거예요.
0: 설명해주세요.
4: 네. 내가 다음 당대표를 다 시켜주면.
0: 내가 바꿀게.
4: 내가 대통령. 누구 161석 당대표로서
0: 예.
4: 대통령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전북 소유 못하도록 할 테니까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예요. 그러니까
0: 그렇지.
4: 표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통령에 대한 시각과
0: 예.
4: 본인은 지금 8월 17일 날 전당대회에 대한 표만 보여요. 이원택 전북지사도 저는 뭐 지사니까 전북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니까요.
0: 예.
4: 국가의 성장 엔진을 달면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조바조마하는 모든 정부의 관료, 대통령까지도 얼마나 오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0: 예, 예.
4: 그리고 삼성과 SK의 어떤 기업의 사활을 거는 사업입니다.
0: 예.
4: 그러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 전북만 보면서 전북을 소외했어요. 그것도 여당이에요.
0: 예.
4: 여당 도지사.
0: 맞아요.
4: 그러고 있어요. 여당 대표를 했던 분이 가서
0: 예.
4: 전당대회에 전북 어떤 당원들의 마음을 살려고
0: 예.
4: 대통령에 대한 소외감을 느꼈을 만한 도민들을 자극해서 표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 다음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그랬어요. 또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한테 당대표를 맡겨놓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레임덕이 온다니까요. 대통령이
0: 온다.
4: 결재받으러 와야 돼요. 당대표한테. 인사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편이 아니고 다른 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
0: 예.
1: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0: 예.
1: 아까 장 소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퇴임했어요. 오늘 태면도 오늘까지는 대통령과의 그런 1년간의 소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5: 아니, 비판이 아니라. 네.
2: 그리고 오늘 좀 보완을 하셔라. 그거잖아요.
1: 보완하실 거예요.
0: 일단 노코트야 오늘. 아, 비 오는 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분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예, 7월의 첫날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6: (목소리)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제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1: 리김밥.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 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떤 소설에서는 7월을 개 이름, 솔에 비유합니다. 빗소리도 그런 것 같아요. 4월의 봄비가 도레미에서 미 정도라면 7월의 빗소리는 미파솔, 솔! 솔까지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 쩍! 하고 갈라지는 수박 자르는 소리. 분수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7월에 음역대는 높습니다. 내 아내의 목소리를 조금은 높여도 좋을 7월이 시작됐네요. 포지션이 부릅니다. Summer Time.

0: 오늘 이후로 모든 소리는 솔로 들릴 것 같지 않으세요? 오프닝에 소개한 소설은 바로 김현수 작가의 4월의 미, 7월의 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이든 미든 정말 소나기 한 차례 쫙 내려줬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더우시죠?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켰는데도 덥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정오가 가장 더운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부터가 진짜 더운 시간이거든요. 보통 3시나 4시 정도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낮의 최고 기온이 나오더라고요. 7월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앞으로 사나흘 이어질 텐데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없으세요? 살얼음 싹 낀 냉면도 좋고요. 식혜도 있죠. 또 컵까지 얼음으로 뒤덮인 생맥주 한 잔도 생각납니다. 뭐 시원한 파도 소리도 빼놓을 수 없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예전 같으면 마당에서 등목하는 아버지 소리도 아유 그러면서 허리춤에 수건 다 끼워놓고 등목해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앞으로 7, 8월 두 달은 바짝 더울 텐데요. 여러분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될 수 있으면 시원한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수요일 날 전해드리는 팝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스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서류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폭염으로 기온이 41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서부 지역의 대형 산불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산악지대 도시인 포수수제 일대에서는 벌써 며칠 전에 시작이 된 산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대부분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산림지대가 40헥타르 이상 잿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산불은 가파르고 험한 산악지대에 빽빽히 들어선 소나무 숲과 초지, 낮은 관목 숲을 타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소방대의 진화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견된 소방대원들과 지역 민방위 팀들, 그리고 산악구조대와 산림노동자들이 지상의 진화 작업에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데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소방용 항공기까지 또 군용 헬기도 진화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산불이 난 지역에는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전국적으로는 폭염경보를 내렸다고 하는데 폭염으로 고온이 계속된 데다 습도도 낮아서 바싹 마른 기상조건에 때때로 강풍까지 불어닥치면서 산불의 전국적 확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기상청은 발표했습니다. 여기 미국도 서부에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내륙 지역인 콜로라도,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등지에 산불 적색 경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 주 정부에 따르면은 주 전역에서 산불이 16건이 발생을 했고 콜로라도와 유타주 경계에서 시작이 된 스나이더 화재가 계속이 돼 총 3만 200에이커가 불탔으며 이 불은 인근 지역에 노스 화재, 고 화재와 합쳐지며 빠르게 번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산불을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화염에 갇혀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는데 이와 별도로 콜로라도 남부에서 발생한 아스펜 에이커스 화재가 2만 8천 에이커 규모로 번지면서 건물 155채가 소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인근 푸에블로 커스터 카운티 전역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도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인접한 유타에서는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유타 남부 코튼우드 화재로 10만 에이커가 불탔고요. 여전히 진화율은 4%에 불과하며 150채를 불태운 이 화재는 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재라고 합니다. 남동부 바빌론 화재로 국유림과 국립공원 등 4만 에이커에 달하는 부지가 폐쇄가 됐으며 애리조나 북부와 뉴멕시코 북서부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콜로라도와 유타주 정부는 오는 주말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도 산불 위험 때문에 불꽃놀이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합동화재센터는 국가 대비 태세를 총 5단계 중에서 4단계로 격상을 하고 산불 진화를 위해 연방 차원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시 당국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12곳에 레크레이션 센터를 개방을 했으며 일부 센터는 밤 11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고요. 미시간주 대부분 지역과 일리노이, 오하이오, 인디애나, 켄터키, 아이오와 대부분 지역 또한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시와 보스턴을 포함한 미국 북동부 지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필라델피아에서 32km 떨어진 펜실베니아주 노리스타운은 악천후로 인해 토요일 예정됐던 퍼레이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시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폭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0개의 냉방센터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고요. 또한 이스트 페어마운트 공원에서 열리는 무료 월드컵 팬 축제에는 분무 텐트, 물 보충소, 의료 지원소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 이 적당하다는 말, 예전엔 매력이 없는 단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적당히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 비도 좀 적당히 내려주고요. 더위도 좀 적당히 더워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기후가 단단히 심술이 난 듯합니다. 지구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마치 너희도 당해봐라 뭐 이런 건가요? 더위가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기온이 90도 후반에서 100도 안팎까지 치솟고 있고요. 많은 지역에서 체감 온도는 105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레이건 국제공항과 덜러스공항 모두 1일 최고 기온 기록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덜러스 공항은 7월 2일에 기록한 98도의 최고 기온 기록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늦은 오후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워싱턴 DC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후 기온은 100도에서 10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12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레이건 국립공항과 덜러스 공항 모두 1일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이 예상이 되고요. 기온이 1, 2도만 더 높아도 이 기록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기온은 80도대를 유지하며 저녁 늦게까지 더위를 식히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냉방시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에 이어 거의 쉴 틈 없이 매우 위험한 폭염이 금요일에 또다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다시 100도에서 105도까지 치솟을 것이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11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대기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겠고요.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는 뇌우는 강풍, 잦은 번개, 폭우, 위험한 낙뢰를 동반한 심각한 폭풍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씨 예보는 위험한 폭염과 강한 뇌우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우려스럽기까지 하는데요. 오후 기온이 100도에 육박하고요. 열대성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100도에서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는 불꽃놀이는 따뜻하고 습한 날씨 속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후 10시경에도 기온은 80도 중반을 유지하겠습니다. 바람은 서풍으로 약하게 불며 이러한 약한 바람은 불꽃놀이 관람에 좋은 기온을 제공하겠지만 연기 발생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대규모 불꽃놀이는 발사 지점에 연기가 오래 남아 불꽃놀이가 진행이 되는 동안 점차 심해져 시야를 가릴 수 있겠습니다. 저녁에 뇌우가 발생할 경우 예보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강한 바람이 불꽃놀이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약한 바람으로 인한 연기 발생 가능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폭염은 일요일까지 계속되겠지만 기온은 90도 중반에서 후반으로 다소 누그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오후에 10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나기와 뇌우가 산발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뇌우는 돌풍과 폭우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염은 다음 주 초부터 약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요일에도 폭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김신호입니다. 귀

코코모는 1988년 발매된 비치보이스의 정규 25집 앨범 수록곡으로요. 1980년대 후반 이 그룹의 두 번째 전성기를 안겨준 대표적인 히트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 칵테일의 사운드 트랙을 위해 작곡이 되었는데요. 마마스 앤 파파스의 멤버였던 존 필립스가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의 주인공인 스캇 맥켄지, 또 테리 멀처, 또 마이클 러브가 공동 작곡한 곡으로 간만에 빌보드 핫 1위를 무려 4주 연속 기록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는 비치 보이스가 1966년 Good Vibrations 이후 22년 만에 거둔 빌보드 1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인 컨템포러리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요. 영국 싱글 차트 25위, 호주 아리아 차트 6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곡입니다. 1989년 제31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최우수 팝 퍼포먼스 듀오 그룹 부문 후보로도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칼립소와 라틴 리듬에 기반한 경쾌한 스틸 드럼 사운드입니다. 카리브해의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편곡은 비치보이스 특유의 서핀 음악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특히 마이클 러브의 부드러운 리드 보컬 뒤로 교차되는 3중 하모니가 청량감을 더욱 높여주는데요. 제목인 코코모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섬으로 가사에 등장하는 아루바, 자메이카, 버뮤다, 바하마, 키웨이스트 등과 함께 완벽한 열대 낙원을 형상화했습니다. 다만 이 곡은 팬들과 평단 사이에서 극명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대중적으로는 1988년 여름의 대표적인 팝 스탠다드로 기억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발랄한 무드가 성숙한 비치 보이스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 윌슨, 이 코코모는 녹음이나 작곡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후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가 만든 최고의 곡은 아니다 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코모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라디오, 휴양지 광고, 영화 OST를 통해 꾸준히 회자가 되며 여름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2년 비치 보이스의 50주년 재결합 투어에서도 결정적으로 빠지지 않는 곡이며 영화 칵테일의 대표적인 장면과 결합해 1980년대 후반 팝 문화의 아이콘으로 남아있는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의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대표 행사인 워싱턴 DC 불꽃놀이 일정이 예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시간 연설과 강화된 보안 조치, 폭염 등이 맞물리며 행사가 자정을 넘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행사 기획에 관계한 관계자들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워싱턴 내셔널 몰 무대에서 약 45분간 연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 일정이 불꽃놀이 시작 시점을 늦추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하는데, 특히 행사 당일 워싱턴 기온이 약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되며, 여기에 대통령 행사 수준의 보안 검색과 통제까지 적용이 되면서 관람객들의 현장 체류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단체인 프리덤 250이 참여하는데요. 주최 측은 약 40분 동안 총 85만 발의 불꽃을 쏘아올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한다는 계획인데, 다만 정확한 행사 시작 시점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시작 시간이 오후 9시 5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전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연설이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며 대통령 연설 길이에 따라 전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행사에는 각료와 연방의회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행사 연출 강화를 위해 17대의 항공기로 구성이 된 대규모 편대 비행도 준비 중이며, 여기에는 카타르가 기증한 보잉 747-8 기종의 차기 에어포스 1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불꽃놀이가 오후 11시까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러다가 7월 5일 날 불꽃놀이 보는 거 아니오? 이 연단에 올라갔는디 마이크 가정 잡고 월매나 유세를 부리실겨? 나이 들면 잠도 없어진다는디. 아이고, 7월 5일 새벽에 불꽃놀이 보게 생겼네. 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족 소유의 가상화폐 기업과 밈코인 관련 사업으로 14억 달러, 약 2조 1,672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직자 재산 신고를 접수하는 미 정부윤리청은 어제 900페이지가 넘는 트럼프 대통령 연례 재정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상화폐 관련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기업 월드 리버리 파이낸셜을 통해 5억 8,8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신고했는데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기업인 월드 리버리 파이낸셜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아들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공동 설립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밈코인인 달러 트럼프를 통해 6억 3,600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았다고 신고했으며 스테이플스 코인 홀드코 지분 매각으로 얻은 돈 또한 1억 9,700만 달러 수익도 신고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리조트 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는 플로리다 마더라고 리조트 등에서 2억 9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했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으며 또 여러 언론 기업과의 합의금을 통해 8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었으며 해외 부동산 업체들을 통한 라이센스 사업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수입도 함께 신고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재산 공개를 통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으로부터 15,000달러 상당의 2026 월드컵 결승 티켓을 받았으며 US 오픈 스폰서인 롤렉스로부터도 US 오픈 대회 티켓 10장 약 25,000달러에 해당합니다. 슈퍼볼 티켓 10장, 이것은 약 5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것 또한 받았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트럼프 일가가 투자자로부터 최소 23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고 하네요. 이래서들 길을 쓰고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니오? 대통령 5년에 5대가 먹고 살고도 남겄네. 미국에서 이민 단속으로 체포되어 마이애미에서 항공기 편으로 추방이 된 베네수엘라 이민 100여 명이 지진 직전에 라가이라의 한 호텔에 도착을 해 구금이 되어 있던 중 실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대지진으로 모든 주택과 빌딩들이 무너져 잔해 아래 묻힌 생존자를 구출하고 시신들을 파내는 작업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요. 마이애미에서 출발한 이민 수송기가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것은 지난 24일 저녁 지진이 일어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여성 19명과 어린이 7명을 포함한 146명의 베네수엘라인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도착 후 모두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지인 라가이라 시내의 산투아리올라 이아나다 호텔로 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한 남성은 무너진 호텔 잔해에서 빠져나온 다른 20명의 추방 이민들과 함께 거리를 헤매면서 구조의 손길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본 곳은 라과이라의 무너진 빌딩들 틈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아나는 모습이었으며 일부는 발가벗은 채였고 일부는 맨발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가이라는 지난 24일 규모 7.2와 7.5 강진이 잇따라 터져나온 가장 피해가 큰 곳으로 당시 아무 곳과도 통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고국서 살라고 내쫓은 것이 죽음으로 내 몸골이 되어버렸네요. 이 쫓아낸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겠지요. 지도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에이구, 에이구. 이런 와중에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엿새 만에 3살 남아가 구조가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요르단 구조대가 라과이라주 한 건물 잔해 속에서 3세 남아를 구조했다며 이 구조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의회 의장도 잔해 속에서 더 많은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이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건강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6일자 구조 작업에서 보고된 유일한 생존자로 전문가들은 지진 직후 72시간을 생존자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으로 꼽는데 아이의 구조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적 같은 생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현장에서는 구조대가 탐지경과 음향감지기, 열화상 장비, 초소형 드론 등을 동원해 잔해 속 생존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과 멕시코 다수 국가가 구조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인력과 물자를 급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식 사망자 수는 1,943명이며 부상자는 1,571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나는 왜 갑자기 우리나라 삼풍 백화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 사람 죽고 사는 거 이 순간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남아공에서 불법 체류 이민 시도자들에 대한 반감이 커진 끝에 축출과 추방의 날로 정해진 어제 남아공 각지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이민 여론은 이미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응집이 돼 이에 남아공 인근의 짐바브웨와 말라위 국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민 시도자들 상당수가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남아공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반이민 단체들은 일련의 시위와 행진을 거듭하면서 이날을 불법 체류자들이 안전하게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는데 또 남아공 정부가 이날까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척결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전국 휴업, 셧다운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위협해왔습니다. 이 같은 위협은 떠나지 않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라위, 나이지리아, 가나 및 짐바브웨 정부는 남아공의 외국인 혐오증을 비난하면서 자국 체류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올 3월부터 증거 없이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 공공서비스 악화 및 범죄를 불법 체류 이민 시도자 탓으로 돌리는 반이민 시위가 펼쳐졌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 남아공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 시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인구조사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이 240만 명으로 전체 6,200만 명 인구 중 4% 미만인데 이 수치에는 합법적 서류 없이 체류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비판도 거세다고 합니다. 이민자 불법 체류자 문제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회를 양극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선도적 경제국인 남아공이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네요. 근데 너그네들도 너네 나라 가자네. 이? 이미그레이션 통과여서 들어오신 분들이야 뭐 사정상 그렇다 치더라도 담 넘어 들어오는 것은 안 되지. 너그들도 무지에 당해보니께 골치 아프지. 트럼프만 너무한다고 할 수만은 없다니께. 좀 세서 문제지만서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부 유럽을 일주일 넘게 휩쓴 폭염이 독일, 폴란드, 체코 등 유럽 중동부로 이동한 가운데 에어컨이 보편화되지 않아 에어컨 없는 삶에 익숙했던 유럽인들이 역사적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에어컨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40도 안팎을 오르내는 살인적 더위를 견디기 힘든 사람들은 에어컨뿐만 아니라 선풍기를 비롯해 방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기 위해 헤매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문제는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손에 넣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에어컨 사재기에 나서면서 프랑스에서는 대형 전자 및 가전제품 판매점들마다 진열대가 텅 빈 형편이라고 하는데 에어컨 매진 사태는 상점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웹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자 없이는 실외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중국의 분리형 시스템 모델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독일 웹사이트까지 등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이 웹사이트에서는 1176개 매장 가운데 오직 한 곳에서만 재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중국산 에어컨이 유럽으로 대거 수입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하네요.
모든 게 다 같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만요. 이 폭염 속에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데 아이 선풍기나 에어컨 장사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이고 이 폭염이 아주 반갑겠네요. 쿠바에서 학사 일정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기와 상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정상 수업이 힘들어진 탓이라고 하는데요. 쿠바 정부가 에너지 위기를 이유로 여름방학을 앞당기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상당수의 초등학교가 학사 일정을 앞당겨 이미 여름방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9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쿠바의 여름방학 기간은 보통 7월에서 8월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쿠바 정부는 올해 학사 일정을 단축하고 여름방학을 앞당기겠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는데요. 교육장관은 에너지 위기로 원래의 학상 일정대로 수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 단계적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 버티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시작한 학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연료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화력발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전전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서 전력 공급이 끊기면 쿠바 국토의 65%가 암흑이 될 정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교사가 부족한 가운데 교사들의 지각이 잦아진 것도 쿠바에서 정상 수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자녀를 뒀다는 주민은 연료 부족으로 버스도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이 지각하는 것도 일상이 됐다고 들었다며 실제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쿠바에선 교단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는 교사가 많아 교사 충원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교사 정원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 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인 지역도 많다고 합니다. 중남미 언론에 따르면 교사의 월급이 약 5,600페소, 달러로 치자면 한 달에 46달러로 공공부문 평균 월급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교사들이 많다고 하네요. 아니 일주일 월급 고사하고 말이요. 하루 월급도 안 되는 돈으로 아니 우치게 산대요. 저 돈 받고는 못 오지. 46달러가 뭐여 46달러가. 1년에 38억을 받으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감도 콘도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 꼴랑 46달러면 아이 3만 원 정도 아니요. 아이고 내 하루 용돈도 안 되는 돈으로 뭘 애들을 가르쳐. 이 원수스럽겠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월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주변에 심었던 무궁화가 첫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위령비 비문으로 활짝 핀 무궁화를 보면서 고향과 가족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으나 실제 주변에서 무궁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2월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궁화 식재를 추진했으며 나무를 심은 지 약 4개월 만에 무궁화가 실제로 피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피어난 꽃은 대한민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과 일본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양국의 우호와 평화를 염원하며 직접 손으로 심은 나무에서 맺어진 결실이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평화공원을 찾은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핵무기의 참상을 알리는 동시에 미래 세대가 함께 피워낸 평화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1986년부터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계 기관 및 일본 적십자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 확산과 피해자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덕에 사시사철 피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 참말로 자랑스럽지요. 아이 근데 나는 왜 적십자사 발음이 안 돼야 적십자상 나만 근가? 참 오랜만에 듣네요. 심수봉입니다. 무궁화

심수봉의 무궁화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 저는 안내 말씀 드리시고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오늘은 한 주일의 중간 펌프데이 하지만 새로운 달의 시작입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뷰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힘든 날 또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리라. 덥네요 하시면서 땡치리 그림을 보내주신 우리 제니퍼님. 박재란의 님, 2부 첫 곡으로 가능할까요?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무더운 날이 그리운 날이 오겠죠?

계속해서 써니님께서 오랜만에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아유, 이게 거의 뭐 한 달 반 됐나요? 신청곡만 놓고 간다고 하시면서 바다의 여인 4월과 5월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이거 저한테 지금 너무 필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한 10년간 믿고 참 좋아했던 분의 민낯을 며칠 전에 보게 됐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아, 이거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론 저하고 뭐 이렇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보다 약한 자하고 그렇게 맞대면 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와, 내가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분이 맞나? 어쩌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 어제 그제 많이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이 평안하겠죠. 내 마음의 평화가 우선이니까. 예. 이 기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겐 지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맑은 날씨가 더위와 함께 우리의 곁에 찐득하게 왔습니다. 땀을 흘리며 뛰는 사람들이 부럽네요. 흘린 땀만큼 건강이 오고 상쾌한 정신이 삶에 재충전을 주니 보기만 해도 나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뛸 수 있을 때 뛰고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삶의 행복을 건강할 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시면서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럴드의 썸머타임. 아, 이거 여름에 들어야 제맛이긴 하지만 더운 날 들으면 더 더운 느낌이 들 텐데 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쉽게 듣기가 힘든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별님께서 직접 연주하신 이 트럼펫 연주도 보내주셨어요. 요거를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 요게 파일이 잘 안 열려가지고 요거 제가 기회 될 때 한번 꼭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트럼펫 연주인데 요거를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네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힙합을 그닥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또 이 재즈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지금 이 시각이 지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고 또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귀한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복별님이 직접 본인의 연주를 녹음해서 보내주신 거 열렸어요. 마이크를 통해서 한번 들려드릴 텐데 아 그렇게 음질이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이 점 양해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복별님께서 직접 연주를 하신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 살아있네, 우리 복별님. 예, 간혹 가다 이런 또 이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우리 연민님께서 보내주신, 신청해주신 곡인데요. 아, 너무나도 좋은 곡입니다. 김사나 자매가 부르는 곡, 아름다운 나라. 아유, 제가 전공한 대금도 나오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라이브 앨범에서 골랐어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오늘 그 퀴즈 정답자 발표하는 날입니다. 자, 지난주 라라라 퀴즈 어떤 공통점을 가진 노래였을까요? 먼저 노래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곡은 김영임의 미량 아리랑.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 그래서 이번 주 또 저번 주부터 들려드렸던 랄랄라 퀴즈는 바로 아리랑입니다. 이번 주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지를 않았어요. 한 다섯 분 정도 보내주셨는데 연미님이 마지막에 합세를 하셨는데 진작에 지난주에 보내주신 우리 척송님에게 정답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잊을만 하면 신청곡 하나 보내주시고요. 또 잊을만 하면 1년에 한 번 보내시는 분 같으세요. 근데 정답을 아주 잘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청님 진심으로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우리 연미님도 마지막에 합세를 하셨는데 연미님은 그래도 한 두어 번 받으셨었죠? 네, 이번에 양보해 주시리라 믿고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랄랄라 퀴즈는 바로 뉴저지에서 새벽에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듣고 계시나요? 네, 우리 미세스 밖에서 내주신 퀴즈인데요. 아유, 우리 미세스 밖 재미 붙이셨어. 오, 퀴즈를 또 내주셨네. 아유, 이러다가 전담 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퀴즈를 자주 내주시는 분은 우리 뽀들현도님도 자주 내주고 계시고 또 우리 미스스 박이 뒤늦게 또 합세를 하셨고 골든님도 그렇고 복별님도 퀴즈를 내주셨는데 이 방송 들으시다가 아, 요것도 퀴즈로 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요 보내주세요. 자, 정답자나 상품을, 아,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은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습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도 드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랬는데 요 근래에 갔는데 맛이 변했다고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오 우리 청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홀모리아 오케스트라가 또 이 우리 아리랑을 너무나도 근사하게 연주를 했는데요. 요 곡 듣고 이번 주 랄랄라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모리아 악단의 아리랑 들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폴모리아 악단 음악 너무 좋아해요. 뭐 러브 이즈 블루도 있고 에게의 진주 그리고 또 시바의 여왕. 아, 이 곡 들으면 또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네. 여름에만 들으면 더욱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폴모리아 악단의 음악 이 시간을 통해서 종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랄랄라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세 맞추실 수도 있는 퀴즈고요. 특히 아이돌 그룹이 많으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으시는 곡은요. 갓세븐이 부릅니다. 딱 좋아.

자, 세 번째 곡은 몬스타가 부르는 춤. 아, 도저히 감이 안 오시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수와 노래 제목 다 알려드리죠. 하지만 답을 알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자, 네 번째 곡은 인피니티입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곡은 BTS의 Fake Love.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든 퀴즈가 그렇지만 답을 알면 너무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들려드렸고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들으면 상쾌하죠. 자, BTS의 곡 들어볼까요? Dynamite.

안녕하세요. 정말 날씨가 무척 덥군요.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신청곡은 누가 부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노래 제목만 압니다 하시면서 해변으로 가요 신청해 주셨는데요. 가수는요? 키보이스입니다. 우리 김명옥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해변으로 가요.

펜하워가 죽기 직전에 말했다. 행복해지려 하지 마라. 그건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만족하는 존재이다. 갖고 나면 시들고 믿고 나서야 아프다. 행복은 찰나이고 고통은 기본값이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덜 괴로우면 그게 성공이다 라고. 무언가를 가지려 애쓰지 마라.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진다. 비교하고 욕망하고 달려들다가 더 깊은 허무에 빠진다. 진짜 위험한 건 고통이 아니다. 고통이 없을 때 찾아오는 지루함이다. 사람은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평온은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이다. 사랑도, 성공도, 인정도 전부 결핍에서 시작된 허상일 뿐이다. 우린 결국 삶이라는 감옥 안에서 더 부드러운 형태를 찾는 죄수에 불과하다. 그가 말한 성공은 달콤하지 않다. 조용하고 담담하다. 그저 조금 덜 아픈 날. 그게 전부이다. 행복은 신계로이다. 현명한 자는 고통을 줄이는데 집중한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하는 7월 1일 여름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들어가는 오늘 많이들 더우셨죠? 앞으로 며칠 계속 덥다고 하니까 예, 시원한 생각만 하시고요. 저녁에 몸 축나지 않게 맛난 거 드시고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으시는 곡은 임재범의 사랑이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신 손님에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엌에 백스플래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예쁘게 공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카운터탑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역시 공사를 잘 마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난 후에는 페인트와 조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집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선 권하기는 이사 들어가신 집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쭉 나열한 후에 시간적으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시고 계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도 구별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리서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간혹 본인만의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본인의 만족이 최우선이지만 또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 집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페인트라든가 타일 등은 개인 취향을 따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경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홈에 작은 방 두 개가 필요 없다고 벽을 터서 방을 크게 만든다던가 패밀리 룸을 넓힌다고 서재를 없애기도 하고 부엌을 크게 하려고 선룸을 없애고 하는 일들입니다. 집의 구조, 동네 분위기, 리셀 밸류, 최근 유행 등을 고려하시고 집을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 리얼터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오면 디자인 컨설팅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반드시 여러 군데에서 받은 후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주변의 소개나 잘 아는 분들과 일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곳의 견적은 받아보고 비교하셔서 가격, 서비스, 사용하는 자재들의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님의 경우처럼 각각의 공사마다 전기 따로, 플러머 따로, 페인트, 바닥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제네럴 컨트랙터를 고용하셔서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절약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던 크던 어떤 공사이든지 라이선스와 보험을 가진 회사인지는 꼭 확인하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계절에 따라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덱 or 페리오 혹은 큰 나무를 잘라야 하는 아웃사이드 일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지붕이나 사이딩 같은 경우는 소유하신 보험회사에 클레임해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헤어 데미지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때를 위하여 보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카운티 퍼미시나 속해 있는 HOA의 어프루블이 꼭 필요한지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집을 거래해 주셨던 리얼터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리얼터는 주택을 거래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고 파는 일 외에도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프로페셔널한 에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 연방의회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오늘 기준 2천 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100일 넘게 사라졌다 돌아와 우울증 진단을 고백하면서 갑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더 브롱스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11월 7월째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캐피 호컬 주지사에 대한 재선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세컨하우스 과세 시행 절차에 돌입합니다. 뉴욕시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5개 자치구 전역에 냉방센터를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실내 냉방시설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도 이번 주 체감 온도가 110도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캐피 호컬 뉴욕 주지사가 올여름 저소득층 아동 약 160만 명에게 총 1억 8,900만 달러 규모의 식료품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로 비만 치료용 GLP-1 계열 약물을 월 $50 본인 부담으로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도입됐습니다. 케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원정 출산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검찰에 전격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반이민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성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검찰에 지시했다고 언론들이 30일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모든 연방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정 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한 출생시민권 제도를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이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수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세컨하우스 과세 시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약 1만 가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오는 8월 말부터 첫 세금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재정 적자를 메우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 시내 초고가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 삐다테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제비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지난달 30일 초고가 세컨하우스를 소유한 과세 대상자들에게 오는 8월 30일까지 첫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세는 소란만 다니 뉴욕시장과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해온 부유층 증세 정책의 일환으로 뉴욕시 전역 5개 부로에 걸쳐 약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용 고가 주택으로 제한되며 부동산 가치 기준 500만 달러 이상의 가구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콘도와 코앞이 해당됩니다. 과세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1단계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주택 유형과 가치 구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에서 3가구의 경우 주택시장 가치가 5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일 경우 세율은 0.8%, 주택가치가 1,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택은 1.05%, 2,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1.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콘도와 코앞은 100만에서 300만 달러 구간은 4%, 300에서 500만 달러는 5.25%, 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6.5%가 적용됩니다. 시행 2단계는 2028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부과되며 과세 기준이 시장 가치에서 실거래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2028년 7월부터는 주택과 콘도, 코앞 등 주택 유형과 무관하게 500만에서 1,500만 달러의 주택은 0.8%, 1,500만에서 2,500만 달러의 주택은 1.05%, 2,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1.3%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규정은 오는 7월 9일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 가운데 상당수가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세컨하우스를 보유한 초고액의 자산가들이 뉴욕시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뉴욕시가 7월 1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냉방센터,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냉방시설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는데 폭염경보는 기온과 습도가 매우 높아 체감 온도가 위험 수준으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기상경보입니다. 이번 폭염은 7월 1일 낮 12시부터 4일 오후 9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화씨 101도, 섭씨 38도, 체감 온도는 최대 화씨 112도, 섭씨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폭염 관련 질환으로 500명 이상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냉방센터뿐 아니라 도서관, 쇼핑몰 등 냉방이 가능한 공공시설과 가족, 친구의 집 등 시원한 실내 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냉방센터 위치와 운영시간은 311 전화 또는 뉴욕시 쿨 옵션스 파인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즉시 911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사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뜨겁고 건조한 피부, 의식 저하, 혼란, 호흡곤란, 빠른 맥박, 구토, 의식 상실 등입니다. 반면 열탈진 증상의 경우는 과도한 발한, 어지럼증, 근육경련, 두통, 메스꺼움 등이 동반되며 이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옷을 느슨하게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염기간 실내 온도가 화씨 90도를 넘을 경우에 에어컨을 화씨 78도, 섭씨 26도 정도로 설정하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닫아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야외 활동은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고 밝고 헐렁한 옷과 모자,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특히 야외 근로자는 15분마다 물을 마시고 그늘이나 냉방시설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동료 간의 온열 질환 증상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욕시는 폭염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근로자는 보호된 휴가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근로자 보호국은 해당 법 위반을 엄격히 관리하며 민원이 접수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주들에게 충분한 식수 제공, 그늘 또는 냉방시설이 있는 휴식공간 마련, 휴식시간 확대, 고온시간대 작업 조정 등 근무 환경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 안에 방치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차량 내부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상승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인 만큼 에너지 절약을 당부하며 혹여 정전 발생 시에는 즉시 전력회사에 신고하고 생명유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시민은 사전에 전력회사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재난 알림 서비스 Notify NYC 가입을 통해서 폭염 및 각종 비상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것을 시민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 관련 정보는 뉴욕시 비상관리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워싱턴 DC의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 이번 주 체감 온도가 110도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이 역시나 예보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와 겹치면서 야외 행사 안전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3: 워싱턴 DC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도 이번 주 초강력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중반부터 기온이 급격히 상승해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에 근접하고 체감 온도는 최대 105도에서 심한 경우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워싱턴 DC 전역에 대해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어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극한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강한 고온다습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나 천둥번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더위를 완화시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블루리지 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강수만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사실상 강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정체되며 체감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 기간에 낮 최고 기온은 약 105도 안팎까지 오르고 체감 온도는 최대 110도에 이를 수 있다고 기상당국은 밝혔습니다. 밤 기온 역시 크게 떨어지지 않아 목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최저 기온이 8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염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연휴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토요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약 100도, 체감 온도는 108도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워싱턴 DC 역사상 가장 더운 7월 4일 기록과 맞먹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인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야외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정확한 폭풍 발생 시점이나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뇌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염에 대비해 당국과 에너지 기업들도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며 알코올이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가볍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어지러움이나 탈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그늘이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로 이동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건강 문제로는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이 있습니다. 열탈진의 경우 과도한 발한, 무기력,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즉시 의료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열사병은 체온이 103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의식혼란이나 실신이 동반되는 응급상황으로 즉각적인 신고와 응급처치가 요구됩니다. 워싱턴 DC는 냉방센터와 수영장, 물놀이 시설 등을 개방하고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회사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낮 시간대에 블라인드를 닫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며 냉방장치의 효율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9시 이후 가전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 전력 수요 분산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열파라며 특히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 DC 지역은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와 동시에 극한 폭염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4: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8: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위가 미 제약사들의 중국 내 임상 시험이 중국 군사력 강화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미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위가 머크, 에브비, 일라이릴리, 화이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등 5개 미 제약사가 중국 내에서 관여한 임상시험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했는지를 놓고 국가안보조사를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존 물레나르 특위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머크와 에브비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내 임상시험 기관들, 특히 신장 지역과 군 연관 의료기관에서의 실사, 데이터 보호 절차, 기타 기준에 대한 세부 정보를 7월 17일까지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에서 신장 지역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과 종교 집단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제노사이드 발원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또 중국인 연구자들이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서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규제 개혁, 국가 보조금, 의심스러운 윤리적 기준 등이 결합돼 중국은 초기 단계 인간 대상 임상시험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임상시험 건수에서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초기 신약 개발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15년 48%에서 2024년 37%로 떨어진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8%에서 32%로 급증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사는 중국이 바이오테크 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놓고 미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머크와 에브비에 보낸 서한은 두 회사가 불법 행위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중국 내 임상시험이 미국 기업들을 윤리적, 안보적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적시했습니다. 특위에 따르면 머크는 2005년 이후 중국에서 224개 임상시험을 후원하거나 협력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장 지역에서 최소 31건과 중국군과 연관된 의료센터나 병원에서 진행된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에브비는 2007년 이후 신장 지역 최소 17개 기관, 중국군과 연관된 의료센터 16곳을 포함해 중국에서 100건 이상의 임상시험을 후원하거나 협력했습니다. 서한은 중국군 병원에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건 미국 기업의 첨단 바이오테크 지식재산권이 중국 군부로 이전될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지난해 제정된 포괄적 아웃바운드 투자국가안보법을 개정해 심사 대상 기술 목록에 바이오테크를 추가하는 초당적 법안인 바이오테크 투자국가안보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을 상대로 하는 바이오테크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 등은 엄격한 국가 안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메디케어에서 비만 치료 목적의 GLP-1 계열 약물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브릿지라는 한시적 프로그램 형태로 시행되며 2027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를 통해 비만 치료 목적으로 GLP-1 약물을 공식 보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35 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가 기본 대상이며 BMI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당뇨 전 단계, 심혈관 질환 병력, 뇌졸중 이력, 고혈압 등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자격이 인정됩니다. 대상자는 의사의 임상평가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며 승인 절차를 통과할 경우 약국에서 월 $5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600 이상하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비용과 비교하면 큰 폭의 인하입니다.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는 약 6,900만 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수백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최대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까지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약물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경구형 제형,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제파운드 일부 제품이 포함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주사제보다 복용 편의성이 높은 약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민간보험 중심 구조와는 달리 납세자 재원과 본인 부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자격을 판단하고 이후 CMS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인 이후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행정 부담과 혼선이 예상됩니다. 의료진은 환자 증가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이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약국 역시 처방 물량 증가로 업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MS는 승인 절차를 72시간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7년 말 종료 예정으로 이후 장기 보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메디케어는 민간 보험사 참여를 통한 장기 보장 체계를 추진했지만 주요 보험사들이 비용과 구조 문제로 참여를 거부하면서 계획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반면 비만 관련 질환 예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메디케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인데요.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휴대전화로 신원을 확인하고 각종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해외 체류가 90일을 넘은 국민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안내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현재 재외국민 등록률은 39.7%에 그쳐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재외국민 등록 참여가 늘고 정부도 재난이나 사건 사고 발생 시에 보다 신속한 영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소설가이자 기타리스트인 김상규 뉴저지 세탁협회장의 장편소설 안개꽃 시대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사회단체장과 지인 등 60여 명이 참석해 출간을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저자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김상규 회장은 작품에 담긴 창작 배경 또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 참석자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김 회장의 수준 높은 기타 연주, 노래까지 소설 속 감성과 무대의 울림을 함께 전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학적 감수성과 음악적 재능을 함께 선보인 이번 출판 기념회는 지역 한인사회의 문화 행사로서 의미를 더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일 9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 속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쿨링센터 이용 정보 전해드립니다. 쿨링센터는 폭염 기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냉방 시설인데요. 공공시설의 냉방 공간을 개방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REC 센터, 휴먼 서비스 사무소 등이 쿨링센터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또 카운티, 홈페이지 온라인 지도를 통해 집 주소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쿨링센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역시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공공도서관, 레크레이션 센터, 시니어 센터 등을 쿨링센터로 운영하는데 이와 함께 노숙인을 위한 냉방 쉼터, 이동식 냉방 버스도 함께 운영해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쿨링센터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어린이, 임산부, 심장질환이나 당뇨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3: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4: 뱅크오프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

0: 면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더 브롱스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11월 치러질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캣비오걸 주지사에 대한 재선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더 브롱스 보로장과 뉴욕시 의원, 주 상하원 의원 등 23명의 민주당 지도부는 호컬 주지사가 주거와 의료, 지역 개발에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며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7: 더 브롱스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11월에 치러질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나선 캣디오컬 뉴욕 주지사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캣디오컬 뉴욕 주지사는 더 브롱스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의 공식 재선 지지를 받은 뒤 성명을 통해 더 브롱스를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지역 지도자들의 신뢰를 얻게 돼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더 브롱스 전역에 대한 투자, 또 사우스 브롱스 재연결 사업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더 브롱스와 뉴욕주 전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더 강하고 포용적인 뉴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브롱스 보로장인 바네사 깁슨도 지지 성명을 통해 호컬 주지사는 수년 동안 더 브롱스를 위해 꾸준히 약속을 지켜온 지도자라며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온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깁슨 보로장은 호컬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더 브롱스 지역의 만 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또 킹스브리지 아머리 재개발을 위한 1억 달러 투자, 헌스포인트 푸드 디스트리뷰션 센터와 그로우 NYC 사우스 브롱스 센터 지원, 그리고 세인트 바나바스 하스피를에 대한 1억 4,200만 달러 규모의 의료 투자 등을 꼽았습니다. 또 공공 안전 강화와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도 더 브롱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저스틴 산체스 뉴욕시 의원 역시 더 브롱스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준 호컬 주지사와 함께할 것이라며 재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체스 시의원은 공화당 후보로 거론되는 브루스 블레이크먼에 대해 블레이크먼은 이민세관 단속국과의 협력을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호컬 주지사는 연방 이민당국의 과도한 조치에 맞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해왔다며 지금 뉴욕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선 지지 선언에는 칼 히스티스 뉴욕주 하원 의장을 비롯해 더 브롱스 보로장, 뉴욕 시의원 9명, 뉴욕주 상원의원 4명, 뉴욕주 하원의원 9명 등 모두 23명의 더 브롱스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6: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올여름 저소득층 아동 약 160만 명에게 총 1억 8,900만 달러의 식료품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뉴욕주 전역에서 약 2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7: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26 Summer EBT 여름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약 16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총 1억 8,900만 달러의 식료품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학교 무료 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연방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격을 갖춘 가정에는 학생 한 명당 $120가 한 차례 지급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뉴욕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연방정부에서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뉴욕주는 아이들과 가정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제공하는 Summer EBT 프로그램 지원금은 6월 중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 2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이 약 2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가정의 경우 오는 9월 8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대상자와 자격 내용은 웹사이트 otda.ny.gov/programs/summer-ebt 또는 구글 검색창에 NY Summer EBT를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용 EBT 카드로 지급되며 스냅 사용이 가능한 식료품점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에서 과일과 채소, 유제품 등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된 지원금은 발급일로부터 122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뉴욕주 임시지원 및 장애지원국은 지난해 Summer EBT 카드를 사용했던 가정에는 동일한 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나 지난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던 가정에는 새로운 카드가 발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 학생은 무료 또는 할인된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으로 스냅과 메디케이드를 지원받는 가정의 학생들은 자동으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Summer EBT를 비롯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생활비 경감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올 예산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 프로그램 확대, 아동 세액공제 확대, 보육 지원 강화는 물론 긴급 식량 지원과 푸드뱅크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또 스냅 수급자들의 카드 복제 사기가 급증하면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EBT카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Summer EBT 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의 식량 부족 현상을 약 3분의 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학기 중에 무료급식에 의존했던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에도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Summer EBT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6: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100일 넘게 사라졌다 돌아와 우울증 진단을 고백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사건의 주인공은 톰킨 주니어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지난달 3월 초부터 의회 일정을 포함해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하원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킨 의원은 단상에 올라 몇 달 전 건강상의 문제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었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슬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울증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라며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우울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킨 의원은 4개월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건강상의 문제라는 입장만 내놨었는데 이날 연설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킨 의원이 실종된 사이 온갖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의회에서 한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 의원이 속전한 설명도 없이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탓입니다. 더구나 킨 의원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뉴저지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터라 당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킨 의원의 고백에 반응은 엇갈립니다. 뉴저지주 의회 공화당 오라던 의원은 공직자도 인간이며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점이 아닌 강점의 표시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의 로런 보버츠 연방 하원 의원은 창피한 일이라며 건강을 되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어느 정당 소속이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다 할 설명 없이 100일 넘게 부재중이었던 점을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수전 덜벤의 연방 하원 의원은 하원 본회의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그냥 사라져버리면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킨 의원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인 레베카 베넷도 쾌유를 기원하면서 킨 의원이 이번 부재 이전부터 지역사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내가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킨 의원의 집안은 뉴저지에서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뉴저지주 주지사를 두 차례 지냈고 할아버지도 뉴저지주를 지역구로 둔 연방 하원 의원 출신입니다. 오늘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에 올라 대형 현수막을 내건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유명 고공 스턴트 커플로 미리 계획했던 고공 청혼 퍼포먼스를 선보인 겁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약 450m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테나 꼭대기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녀가 올라 대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검은색 현수막에는 흰색 대문자로 사랑의 힘이 권력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안테나 구조물 아래쪽 플랫폼으로 내려온 뒤에 한 사람이 한쪽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청혼했습니다. 주인공들은 러시아 출신의 고공 스턴트 아티스트 커플인 안젤라 리콜라우와 바냐 비어쿠스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사건 직후 건물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대응에 나섰으며 오후 1시께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첨탑에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주요 건축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4일 독립기념일 기념행사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경계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더운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조금 흐리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81도, 섭씨 27도 예상됩니다. 뉴욕 일원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폭염이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100도, 섭씨 38도로 매우 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82도, 섭씨 28도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더운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98도, 섭씨 37도, 오늘 밤에는 대체로 맑지만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7도, 섭씨 25도 이상입니다. 워싱턴 일원도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폭염이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102도, 섭씨 39도, 최저 기온 77도, 섭씨 25도 예상됩니다. 흐리고 매우 덥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96도, 섭씨 36도 나타냅니다. 이번 폭염 기간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X세대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스타의 컴백 소식을 포함해서 여러 연예계 핫 이슈를 모아서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중앙정보국인 CIA 그리고 연방수사국인 FBI 이 두 기관의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지, 왜 서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지 두 기관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연예계 핫 이슈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대신에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반가운 얼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랜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은 스타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다음 달에 컴백을 예고한 대형 가수의 소식, 마지막으로 주말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드라마의 흥행 기록까지 세 가지 뉴스 차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90년대 특유의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시원시원한 진행으로 X세대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배우 겸 DJ인 이본 씨가 무려 27년 만에 가수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소속사 TT 뮤직에 따르면요. 이본 씨는 바로 어제였죠. 6월 30일 본인의 첫 번째 신보인 옐로 앤 핑크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음반은 지난 1999년 6월에 발매했던 킬링 타임 이후에 정확히 27년 만에 선보이는 새 노래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번에 예명, 그러니까 활동명을 새로 정했습니다. 이본이라는 이름 대신에 블랙콩이라는 개성 넘치는 이름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앨범에는요, 이본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더블 타이틀곡 모짜렐라 그리고 분홍 주문서, 이렇게 두 곡이 실렸는데요. 오래된 낙서장과 일기장을 뒤적이다가 아, 내가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면서 추억에 잠겨서 자연스럽게 노랫말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21년 만에 라디오 DJ로 복귀한 이본 씨, 오랜만에 음악으로 팬들을 만나서 무척 설렌다면서 이 노래가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분들께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새 활동명인 블랙콩으로 선보이는 이본 씨의 신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방극장을 그야말로 집어삼킨 대형 흥행작 소식인데요. 배우 소지섭 씨 주연의 SBS 새 금토 드라마 김보장이 방송 단 2회 만에 전국 시청률 15%를 돌파하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닐슨 코리아 조사 결과 지난 27일 토요일에 방송된 김보장 2회 시청률이 전국 기준 15.7%를 기록했습니다. 동시간대 1위는 물론이고요. 주간 미니시리즈 전체 정상에 등극을 했습니다. 올해 SBS 드라마 가운데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지난 2021년이었죠. 메가 히트작이었던 드라마 펜트하우스 이후에 무려 5년 만에 2회 만에 시청률 15%를 넘긴 보기 드문 초반 흥행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상파와 OTT를 포함해서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본방 사수 시청률이 단 10%만 넘어도 대박이다라고 하는데 요즘 시장에서 그야말로 보기 드문 기록이 터진 셈입니다. 이 드라마 김부장은요, 평범한 아빠가 하나뿐인 딸을 되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로 철저한 사투를 벌이는 액션 드라마입니다. 배우 소지섭 씨 특유의 묵직한 카리스마 그리고 속도감 넘치는 전개가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침없는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말에 방송될 3회에도 방송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보적인 감성 그리고 독보적인 목소리로 사랑받아온 가수 이소라 씨가 이번 7월 달에 드디어 새로운 곡을 들고 컴백을 합니다. 무려 7년여 만의 귀환인데요. 이소라 씨가 신곡을 발표하는 건 지난 2019년 1월 달에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피처링에 참여를 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었죠. 그 음원 신청곡 이후에 약 7년 6개월 만입니다. 오랜 공백을 깨고 마이크 앞에선 이소라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오랜만에 내는 신곡이라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앞으로는 더 많이 노래를 할 테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면서 음악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와 또 애정을 가득 담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쁘고 거친 일상 속에서 늘 위로가 되어주었던 이소라 씨의 깊은 감성이 이번엔 또 어떤 노랫말과 멜로디로 우리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벌써부터 7월의 가요계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27년 만에 마이크를 잡은 이본 씨의 반가운 도전부터 안방극장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소지섭 씨의 드라마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를 찾아올 이소라 씨의 깊은 울림까지 익숙해서 더 반갑고 묵직해서 더 기대되는 스타들의 소식 전해드리면서 엔터테인먼트 섹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분노의 개껌과 날선 야유가 어지럽게 날아들던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단 하루 만에 눈물겨운 격려와 위로의 박수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2026년 7월 1일 새벽, 이번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품의하는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이 귀국했습니다. 비록 이들의 도전은 허망한 실패로 끝났지만 차가운 공기를 녹인 팬들의 온기는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일어서야 할 당위성을 묵직하게 공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먼저 귀국길에 올랐던 선발대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직후 멕시코 현지에서 사퇴를 선언한 홍명보 전 감독을 비롯해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서령우 등 핵심 선수 8명은 6월 30일 새벽 입국장에 들어섰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공항에는 200여 명이 넘는 팬과 유튜버들이 뒤엉켜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들이 마주한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닌 차가운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월 1일 새벽 주장 손흥민과 후발대 선수 9명이 들어선 입국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오전 2시 전후부터 공항 게이트 앞에는 50여 명의 팬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고생하셨습니다. 재성, 힘내, 평생 가자 손흥민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든 채 선수들을 위로했습니다. 새벽 4시경 손흥민이 엄지성, 김승규, 송범근 등 동료 선수들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거운 정적을 깨고 팬들이 외치기 시작한 것은 박수와 위로였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손흥민은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무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쉬운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오직 죄송하다라는 짧고 묵직한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간 직후 손흥민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담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소중한 무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팬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시에 이 상처를 딛고 다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죽기 살기로 뛰어보겠다며 다음 월드컵을 향한 처절한 각오를 덧붙였습니다. 팬들이 보여준 극적인 격려의 메시지는 참패의 본질적인 원인이 헌신한 선수 개개인이 아닌 전술을 상실한 벤치와 이를 방치한 축구협회의 행정적 무능에 있음을 냉정하게 구분짓는 성숙한 축구 문화의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원정 16강 신화를 썼던 파울로 벤투 전 감독은 대표팀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직후 연합뉴스와의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특유의 냉정함에서도 한국 축구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참사는 통상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1부터 10까지 원점에서 시스템을 재건하는 고통스러운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매서운 일침을 가했습니다. 벤투 전 감독은 최근 여론의 비판적인 시선에 직면했던 주장 손흥민을 향해 단호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벤투 전 감독은 손흥민은 내가 커리어 동안 지휘했던 모든 선수 중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한 프로의식과 국가관을 갖춘 진정한 최고의 선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손흥민은 3경기 모두 출전했으나 체코전 69분, 멕시코전 57분 소화 후 교체되었고 남아공전에서는 아예 후반 조커로 투입되는 등 비정상적인 출전 궤적을 보이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투 감독은 팀의 전술적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단 한두 명의 월드클래스 선수가 존재하더라도 경기장의 모든 유기적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전술적 고립을 겪은 손흥민을 옹호했습니다. 이어 소니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뛴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숭고한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그가 이 시련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에서 자신의 압도적인 기량을 다시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시선은 이제 정확히 6개월 뒤인 2027년 1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제다 등지에서 막을 올릴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새로운 축구협회장 선출 방식도 문체부가 주도하는 직선제 개편으로 기존 100명에서 300명 수준의 폐쇄적인 간선제, 이른바 체육관 선거 구조를 대폭 확장하여 현장 지도자들과 선수들, 지역체육회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는 열린 직선제 거버넌스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가올 아시안컵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그라운드에서 복원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술적 원팀 재건입니다. 개개인의 이름값에 의존하는 개별적 모자이크 축구는 현대 축구의 컴팩트한 전술 대응 앞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쇄신이라는 진통을 겪으며 한국 축구는 마침내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과거의 낡은 옷을 이제 완전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거버넌스로 거듭날 새로운 축구협회 회장단과 리더십,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지닌 새로운 사령탑 아래에서 주장 손흥민과 태국 전사들은 전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결속된 새로운 원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련을 용광로로 삼아 더 강력하게 벼려질 태극 전사들의 단단해질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에서는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매장에서는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에오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 키위 싱글 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 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4: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3: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4: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3: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4: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여행.
3: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여러분은 7월 1일 수요일, 7월의 첫날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에 외국 간첩 그리고 포섭 대상자 명단을 통합 관리하겠다면서 명단을 요구한 사실이 뉴욕타임스 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 CIA 그리고 연방수사국인 FBI가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민감한 최고 등급의 기밀이 유출이 될 수가 있고 수년 동안 공들인 방첩 작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명단 제출을 정면으로 거부한 건데요. 특히 정보 당국 내부에서는 정보 경력이 전혀 없는 주택금융청장 출신의 측근인 윌리엄 펄티 국가정보국장실 국장 직무대행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백악관대 정보기관의 팽팽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의문이 드신 분들 없으십니까? 아니, 정보기관끼리 정보 좀 공유하겠다는데 왜 저럴까? 혹은 아니 CIA와 FBI는 둘 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기관인데 정확히 서로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르길래 정보를 함께 안 나눈다는 걸까 하고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이 두 기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CIA는 국경 밖을 보는 눈이고요. FBI는 국경 안을 지키는 칼입니다. 먼저 CIA, 그러니까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는요, 대통령 직속의 해외 전문 정보기관입니다. 이들의 주 임무는 미국의 영토 밖에서 벌어지는 외국 정부나 아니면 테러 단체의 동향을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서 비밀 공작을 수행하기도 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제한이 있는데요. CIA는 미국의 국내에서는 그 어떤 수사권이나 체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CIA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스파이 활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CIA 요원들이 미국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범인을 체포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 건 다 헐리우드 영화가 만든 허구라고 합니다. 반면에 FBI,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는요. 법무부 산하의 국내 전문 수사기관이자 방첩기관입니다. 미 전역을 무대로 해서 연방 범죄를 수사하고요. 미국 영토 안으로 침투한 외국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를 잡아내는 게 이들의 일입니다. FBI는 당연히 강력한 수사권 그리고 체포권을 가지고 있고요. 엄격한 미국 법률과 사법 절차를 준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외국 정보원 명단이라는 건 CIA가 해외에서 포섭한 비밀 스파이나 아니면 FBI가 국내에서 추적 중인 외국 간첩 용의자들의 신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기관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목숨줄과도 같은 가장 깊숙한 베일 속의 정보인데 이걸 한 곳에 모으라고 하니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기관은 언제부터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갖게 됐을까요?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FBI가 형님입니다. 1908년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요. 법무부 산하의 수사관 집단으로 FBI는 출발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주 국경을 넘나드는 은행 강도나 차량 절도범을 잡는 데 주력을 하다가요. 1924년도에 그 유명한 존 에드거 후버 국장이 취임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강력한 국가수사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FBI의 미국 영토 내의 방첩, 그러니까 외국 스파이를 잡는 임무를 통째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미국 땅 안만 지켜서는 안 되겠다. 해외 정보도 전문적으로 수집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커졌고요. 그래서 전쟁 기간에 전략사무국 OSS라는 해외 첩보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이 전략사무국 OSS가 전쟁이 끝난 후에 냉전체제가 본격화되던 1947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지금의 CIA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FBI는 국내 치안과 법 집행이라는 사법적 전통 속에서 성장한 조직이고요. CIA는 냉전이라는 이 거대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해외 정보 수집과 비밀 공작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태어난 조직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DNA가 완전히 달랐던 셈이죠. 이렇게 DNA가 다르다 보니까 두 기관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조직 문화는 그야말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오랜 전쟁의 핵심 원인인데요. FBI 요원들은 기본적으로 경찰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요. 범죄자를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법과 절차를 투명하게 지켜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CIA 요원들은 첩보원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필요한 비밀 정보를 알아내는 겁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보다는 그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가치가 있는지가 우선입니다. 심지어는 상대국의 법을 어겨가면서 비밀리에 정보를 훔쳐오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보원의 신원 그리고 수집 경로를 끝까지 비밀로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암약하는 외국 스파이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FBI는 당장 도청을 하고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잡은 다음에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쳐넣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CIA는 아니 잡지 말고 그냥 둬봐. 제가 누구랑 접촉하는지 지켜보면서 역정보도 흘리고 배후에 있는 해외 본부 조직까지 통째로 파악을 해야 돼. 지금 잡으면 우리 정보원이 노출돼. 라면서 맞서는 겁니다. 실제로 냉전 시절 내내 두 기관이요 서로가 잡은 첩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수많은 방첩 기회를 날렸습니다. FBI는 무식하게 체포만 하려고 든다면서 깎아내렸고요. CIA는 법도 무시하고 비밀주의에만 갇혀 있어 라면서 서로를 불신한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이렇게 오랜 밥그릇 싸움 그리고 불통이 결국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 중 하나인 2001년 9.11 테러를 막지 못한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미 정보 커뮤니티는 거센 비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당시에 테러 청문회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CIA는 알카에다 테러범들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았다는 해외 첩보를 입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국내를 담당하는 FBI에 넘겨주지 않았죠. 반대로 FBI의 지방 지국들은 미국 내의 비행 학교에서 아랍계 남성들이 비행기를 이착륙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고 그저 조종법만 배우려 한다라는 수상한 첩보를 올렸지만 본부 차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당연히 해외 정보와 매칭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두 기관이 정보 공유만 제대로 했다면 9.11 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뼈아픈 결론이 내려진 건데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2004년도에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너희끼리 안 합치니까 위에다가 상전 하나를 만들어줄게. 그렇게 탄생한 조직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보국장실입니다. CIA와 FBI를 포함한 미국의 18개의 정보기관을
한 울타리에 모두 넣고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총괄 지휘하고 조율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정보국장실을 세운 거죠. 9.11 이후에 20여 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정보기관 간의 중복수사를 막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면 국가정보국장실이 외국 정보원 명단까지 모두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칼을 빼든 겁니다. 9.11 테러의 교훈을 극대화하겠다는 명분인 거죠. 하지만 CIA와 FBI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정보 공유도 유분수지 이렇게 정보원의 실명 그리고 구체적인 포섭 대상 리스트 같은 핵심 기밀을 한 군데에 모아두게 되다 보면 완전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정보국장실이라는 이 단 한 곳의 컨트롤타워가 해킹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기밀이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비밀 정보원들의 목숨이 날아가고요. 미국의 해외 정보망 전체가 한 번에 붕괴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효율적인 통합이냐 아니면 치명적인 정보 노출의 위험이냐,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CIA와 FBI의 이 해묵은 역학관계가 이번 백악관의 전례 없는 명단 요구 파문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향한 두 거인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워싱턴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다 함께 주시해야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제주와 남부에 이어 중부지방도 장맛비가 내리면서 전국이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돌입했습니다.
2: 올해 장마 예년보다 많이 늦었는데 중부지방은 역대 7번째로 7월에 시작한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3: 기다란 장마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제주와 남부에 이어 중부 곳곳에도 첫 장맛비가 관측됩니다. 당초 예상보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이 장마철에 돌입한 겁니다. 올해 장마 시작일은 제주와 남부는 6월 30일, 중부는 7월 1일로 분석됐습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제주는 11일, 남부 7일, 중부는 6일 늦게 장마가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부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3년 이후 역대 7번째로 7월에 찾아온 지각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4: 정체전선이 북상하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되었고 충남 이남까지 확대되어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3: 올해 장마 늦었지만 시작부터 거세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폭우가, 전남에도 시간당 20mm가 넘는 장대비에 한때 호우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장맛비가 닿지 않은 수도권과 강원은 여전히 한낮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장맛비를 뿌린 정체전선은 목요일 제주 남쪽으로 물러갑니다. 금요일까지는 장맛비가 소강을 보이겠고 주말부터는 다시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에는 수도권에서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전현직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당내 단합을 주문했는데요.
2: 남북 문제와 검찰개혁 등 각종 현안에 폭넓은 의견 교환도 이뤄졌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5: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오찬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을 의식한 듯 민주진영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6: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네. 그 위에서 민주개혁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5: 이 대통령도 이에 화답해 내부 단합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7: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우리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단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며 당내 분열상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8: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하셨고,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5: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진영 내 단합의 방점을 찍은 반면 이 대통령은 외연 확장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홍 수석은 외연 확장을 하면서 단합을 해야 민주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오찬에서는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폭넓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너무 많이 망가졌다며 역할을 요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을 잘 추진해야 민주화와 검찰에 의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데 두 전현직 대통령이 공감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단과도 만찬을 가지면서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필요한 입법으로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0: 친척인 오른쪽 자리를 양보하며 파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1: 대통령의 건강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공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를 좀 더 이렇게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 네.
0: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경무에 시달리다 치아가 손상된 걸 언급하며 서로의 건강 걱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2: 집안의 어르신한테 이렇게 젊은 사람이 건강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보통 아니셨는데 그때 이빨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0: 두 전현직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넘어서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있는 성과들 그 기반 위에서 또 새로운 걸 더해서 끊임없이 우리 민주정부의 성공.
0: 이 대통령은 역대 민주정부의 성과를 이어받아 더 유능한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칭찬하자
1: 이번에 그 저 광주 행사 보고 정말 뭐 기분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정책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2: 저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그게 인프라가 그 정도 없었으면 지금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0: 한편 이번 오찬에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전 대통령의 기호에 맞추고 통합의 의미를 더한 식사가 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여름 김정숙 여사가 수해 지역 낙과로 만들어 청와대 참모진과 취재진에 대접한 화채 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춘추관 오픈 스튜디오에 참석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모셔야 한다 생각해 그에 걸맞게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오찬 후 만족스러운 회동이었고 한결 마음이 놓인다는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은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성사돼서 주목됐습니다.
4: 두 전현직 대통령이 발신한 당내 통합 메시지에 여당은 일제히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5: 나란히 손잡은 두 전현직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통합. 가짜뉴스와 멸칭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에 달한 민주당의 분열 상황에 우려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장 차기 당권주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김민석 전 총리는 상대와 싸울 때도 품격이 필요한데 하물며 동지끼리는 두 말에 무엇하겠냐며 민주의 역사는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6: 상대와도 다른 정당과도 우리가 이렇게 대화나 또는 논쟁을 할 때도 품격을 갖추는데 동지들 간에 우리 내부에 있어서는 뭐 하물며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5: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야 한다며 통합과 연대로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역시 회동에서 언급된 단합과 확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 뜻을 무겁게 새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개파를 막론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통합의 무게를 싣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신명계로 꼽히는 이건태 의원은 두 대통령이 비빔밥을 드셨는데 하나가 되자는 의미일 것이라고 했고 친문계 핵심 윤건영 의원은 적통 논란을 두고 다 부질없는 것 아니냐 꼬집으며 당내 개파 갈등을 경계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역시 이제 우리도 갈등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표심 잡기에 나설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라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진화되기는 사실상 난망한 상황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3: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국회로 돌아온 첫날부터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연임할 필요가 있느냐며 각을 세웠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전북에서 당심과 민심을 공략했는데요.
4: 3파전으로 흐르고 있는 당권 경쟁에 한층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7: 이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0: 선거 이후 정부가 첫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당권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1: 상황과 국면과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당이 가야 될 방향과 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방식과 리더십의 모습으로 꼭 두 번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0: 연초 무산된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거부감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정이 잘못돼 이를 그르쳤다고 정 전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여의도로 복귀한 날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친명계가 지원한 김관영 전 전북지사를 꺾은 이원택 전북지사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전남 광주 지역 반도체 투자 발표를 언급하며 전북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전북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2: 저짝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0: 정 전 대표는 안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의 지지자들을 통합하고 밖으로는 범민주진보가 통합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친천계 최민희 의원은 김 전 총리를 향해 총리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반격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박찬대 인천시장과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취임식에 연이어 참석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당권주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권부터 시작하기로 하면서 경쟁 주자들 측에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총리가 당심에서 앞서고 정 전 대표는 민심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원 CNI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김 전 총리가 36.3%로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달렸고 전체를 대상으로는 정 전 대표가 27.9%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 전 총리까지 국회로 복귀하며 본격적으로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른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3: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꺼내든 징계 카드에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4: 내홍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와 소장파를 겨냥해 징계의 칼을 꺼내들자 당은 또다시 소모적인 갈등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당권파는 장 대표의 징계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6: 가능한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좀 최소한의 어떤 원칙과 기강, 확립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5: 김재원 최고위원도 징계를 통해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장 대표의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징계 대상자로 거론된 인사들은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7: 어떤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5: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당의 소중한 자산인 젊은 의원들을 징계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고 진종호 의원도 권력은 보통 망할 때 징계 정치를 한다며 장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내홍이 격화하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며 확전을 경계했습니다.
8: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전체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를 전후에 접수된 징계 요청권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책위의장 인선을 두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간 엇박자 기류가 감지되는 등 투톱 간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9: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0: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수박해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한성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4: AI 혁신과 정부의 속도전을 강조하며 발빠른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진 한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하며 AI 정책과 함께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기조를 이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AI 혁신과 생명 안전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답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를 출근한 한 총리가 가장 먼저 강조한 건 AI 혁신과 첨단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17: AI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과감하게 수행하고 혁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체불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속도를 꼽았습니다.
17: 정부의 속도를 올리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산업과 그리고 기반 그리고 우리의 골목 상권들과 소상공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정부가 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6: 취임 첫 일정으로는 AI 혁신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정부의 AI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AI 활용 확대와 데이터 개방, 행정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3: 한 총리는 민생경제 회복과 AI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내각 2인자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국회에선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야당의 상임위 참여를 재차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우선 전면 보이콧 카드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박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상임위원장 선출 다음 날 열린 민주당 지도부 회의.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18개 중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19: 이것조차 거둬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야당의 생떼로 22대 국회 후반기 한 달을 이미 허비한 만큼 버티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패스트트랙 심사 시간을 줄이고 필리버스터 문턱을 높이는 등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를 즉각 가동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조작기소 특검법 절차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각 상임위를 열어 간사 선임까지 마치고 본격 가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들이 참교육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의 상임위 배분에 반발해 사임계를 냈던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입니다.
8: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포크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감을 표합니다.
18: 하지만 대여 강경 투쟁 기조 속 여당에 내밀 협상용 카드가 없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드는 상황.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보이콧에 나섰다가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원내 투쟁으로 복귀한 22대 국회 전반기 때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여 투쟁 방식을 확정할 예정인데 남은 7곳의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법사위 등 전선을 중심으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4: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 원칙 등 쇄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20: 국정조사특위 여야 의원들은 두 번째 기관보고에서도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방만한 조직 운영을 맹폭했습니다. 늑장 허위 제출에 대한 고발 등 처벌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21: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사무처 직원은 우리는 안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직까지 철밥통이야. 위기감을 전혀 못...
20: 독립성이 생명인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 사전 유출 의혹과 연봉 1억 원대 상임위원직을 주고받는 관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22: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선관위가 그러니까 자기 내부의 것들만 살펴보고 선관위를 돌보지 않으니까 이 지경이 됐다.
20: 본투표 당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이중기표 방지 안내를 요청한 기록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방치하면서 정치인 민원은 신속히 응대했다고 꼬집었고 서 의원은 참정권을 위한 당연한 당부였다며 정치 공세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와 실시간 모니터링, 외부 통제를 위한 독립감사위원회 설치 등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23: 세부 개선 대책 등은 뼈를 깎는 강력한 쇄신의 자세로 이행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20: 선관위 내부 문제 외에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4: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동안에 이 집회가 불법성이 있는지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20: 국조특위는 조만간 투표함 보관 상태 점검을 위해 올림픽공원 등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지만 출입을 통제 중인 시위대와의 충돌 우려로 진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3: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이 어제 재개됐습니다.
4: 일각에서 우려했던 매도 폭탄은 없었지만 투자 심리가 다소 냉각되며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25: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조정하는 이른바 리밸런싱 조치를 재개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최대 허용 범위인 28.8%를 웃도는 약 30%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6월 말 코스피 8,500선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5조 원에서 51조 원까지 국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단기간에 막대한 규모의 매도 물량을 쏟아낼 경우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1년에 딱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됐습니다. 시인 T.S. 엘리엇은 끝을 맺는 일은 곧 시작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아쉬움과 후회는 어제로 깔끔하게 끝내신 거죠? 오늘부터는 하반기라는 새하얀 도화지에 기분 좋은 것들만 쓱싹쓱싹 그려넣을 일만 남았습니다. 7월 1일 2026년 하반기의 첫날 기분 좋게 출발하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엄정화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자, 남은 하반기에는 웃을 일, 감사할 일,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김명희 씨가 글 주셨네요.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죠. 5628번 날이 더워서 절여놓은 배추마냥 처져있다가 오프닝곡 듣자마자 들썩들썩 기분이 좋아집니다. 절여놓은 배추마냥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처져있지? 그래요.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그냥 남은 한 해가 매일매일 노래 제목처럼 페스티벌이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이 내 생일 같은 그런 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혜리 씨의 노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조정희 씨가 정해 주셨고요. 4361번으로 이치현과 번님들 당신만이 신청하셨습니다.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요. 일산은 비가 옵니다. 정선민 씨가 사연 주셨어요. 보니까 파주, 일산 이쪽에 비가 오고 있나 봐요. 병원 잘 다녀오시는 거죠? 8032번 이곳 군산 오전에는 비가 오더니 오후에는 무더워요. 아무래도 습도가 많아져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서울 경기 춘천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지금 제가 있는 목동도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이쪽에도 비 내리는 곳이 많이 있네요. 장마가 올라온다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이승철 My Love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7371번으로요. 아, 편의점 들어갔는데 승화 형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하하,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근감을 표현해 주시니까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택시 타거나 이러면 CBS 음악 FM 듣고 계신 기사님들 보게 되면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런 마음입니다. 박용호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박강성, 내일을 기다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용 수박해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봉수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희일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54년생. 1973년에 서울 보인상고를 졸업한 김희일입니다. 저와 김희일은 보인중학교 1학년 때 만나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는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했지만 그래도 자주 만났는데요. 수시로 희일이네 가서 숙제도 하고 함께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도 자주 가서 희일이 어머니께 공부 안 한다고 혼날 정도였죠. 중고등학생 시절 많은 것을 함께 나눈 친구인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면서 연락이 끊기게 됐습니다. 오랜 시절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립고요. 보고 싶은 친구 김희일. 다시 만나서 옛날처럼 활짝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김범룡, 박진광 씨가 함께 불렀죠. 친구야. 1954년생이시고요. 1973년에 서울 보인상고를 졸업한 김희일 씨. 라디오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씨 사연 소개됐는데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2번째 만남 기대해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티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를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첫 번째 페이지. 딱히 방송이 지연되지도 않았는데 후반 추가 시간을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두 개의 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3: 이게 바로 과학이 있어서 위성이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면 전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소리라든가 영상을 보내주는 걸 방송이라고 하죠, 보통은.
3: 네.
4: 근데 이제 전파는 사실은 빛의 일종이거든요. 전자파, 전자기파 뭐 이런 말도 사용하죠, 빛 대신에. 빛을 우리가 보면 아실 수 있지만 빛이라는 건 이렇게 정확하게 직진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3: 네.
4: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직선으로 아무리 빛을 쏘아줘도 그 빛이 지구를